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예선 동영상 심사를 거쳐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7월 21일까지 신청서와 합창 연습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 교육에 참여할 장애인 예비 창업자 30명을 7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실시간 판매 방송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우수수료생은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8천만 원 규모의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참가 신청은 창업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용기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 표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앞으로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자와 QR코드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마련해서 관련 표시가 적용되는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여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시청각 장애 성인들의 문화 여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사실은 시청각 장애인 성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장소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0: 예.
1: 이동에 제약이 있고 또 정보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재밌다더라, 어디를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정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하셔야 정보도 있고 이런 장이 넓어지는데, 이런 경험 이동이나 정보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행이나 나들이 할 때 조금 이렇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네.
0: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직접 다녀와 보시고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또 그건 얘기를 하시겠죠.
1: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 모임이 있어요. 한 시청각 장애인 분들 25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월 1회 이렇게 나들이 이제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장소를 이렇게 신청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곳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한 번씩은 가봤던 곳들,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0: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길 가면 그냥 알아, 그냥 본 거야 이러시면서, 나 그거 예전에 와봤어 이러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좀 즐기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경험이 없을 때는 그거를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이동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 온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해서 갔다 왔지만 또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가능하면 이렇게 좀 경험의 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제한적인 그런 이제 그런 장소들이 나오면 조금 저희가 새로운 곳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안해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 신당동 떡볶이.
0: 네.
1: 사실은 이제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당동 떡볶이 집을 굉장히 이렇게 추억이 있는데 신당동 떡볶이 집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하고 볼링을 치는 그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도 맨 처음에는 시청각 장애인인데 볼링이 가능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각 장애인 분들은 볼링을 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이드 이렇게 그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를 볼링장에 설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잘 살살살살 잡고 그 끝이 이제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끝에 가서 공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시각 장애인 분들은 소리를 들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오른쪽으로 나 옆에서 이제 가이드가 중앙으로 굴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놓으시는데,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이제 잘 안 들리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바를 빌려다가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근데 볼링장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신당동 에서는 좀 못하고 이제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고 그다음에 대학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이제 그런 바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곳

0: 빌려다가 레인을 빌려서 통으로 빌려서 그 레인마다 다 그 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링을 이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이제 볼링을 이렇게 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 안내하시는 분이 붙어서 이제 뒤에다가 등에다가요 가운데로 쳐야 된다 그러면 화살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쳐라, 우측으로 쳐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 줘서 이렇게 볼링을 치는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손 힘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또 이제 한 손으로 사실은 그 발을 잡고 한 손으로 볼링을 잡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가 발을 안 잡고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 같이 붙고 가서 두 손으로 볼링 공을 잡고 이제 이렇게 굴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청각 장애인 분 중에 약간 체력이 좀 안 되셔서 나들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볼링을 친다고 하니까 그분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셔가지고
1: 좋아하시던
0: 네, 저희가 되게 걱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힘드시면 안 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게임을 두 게임 했는데 두 게임 다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해보는 것들은 재밌어 하시는구나 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새로운 정보들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1: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도 혹시 말씀하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는 그래도 시청각 장애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을 발굴해도 여행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지방분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여행 프로그램을 2, 3회 정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1: 서울이 아닌 지역에
0: 네,
1: 살고 계신 분들도.
0: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서울이 아닌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경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지방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1박 2일, 2박 3일 정도 만들어서 뭐 이제 경상도 분들을 위해서 남해를 가기도 하고요. 또 광주 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 전라도 지역에 가서 완도에 예전에 갔었는데 완도에 가서 막 이렇게 거품 이렇게 목욕 같은 거 이런 것도 체험해 보고 이런 여행들을 좀 제공해 드립니다.
1: 예, 여행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분 중에 농아인이었을 때도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신 적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는 비행기 좌석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통역사가 옆에 못 붙고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하고 그 옆에는 수어를 모르는 봉사자가 이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앉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륙할 때는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창문을. 근데 이분이 자꾸 자기가 이제 그 창가에 앉았는데 햇볕이 자꾸 이제 쬐니까 창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화가 안 되니까 이 봉사자가 창문을 계속 열었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더운데 창문을 닫겠다. 이분은 봉사자는 창문을 열고. 그래갖고 이제 이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봉사자가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손바닥에다가 창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창문 열어야 됩니다. 하고서는 문을 열고 일단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이제 통역을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안정한 그 위치에 갔을 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처음에 화가 나 계셨어요. 왜 내가 창문 닫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고 몰랐다.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타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봉사자한테 얘기해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0: 네.
1: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아동가족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신경발달장애 중 ADHD와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얼마 전에 상담했던 중학생과 부모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ADHD를 동반해서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병원에 방문했던 이유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서였는데 특히 집중이 잘 안 되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친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힘들어서 찾아간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안 보면 주변 아이들한테 욕을 하거나 거친 말과 행동을 자주 했던 거죠. 진단 결과는 생각하지 못했던 ADHD,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예, 중학생이면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 시기가 많이 늦은 편 아닌가요?
2: 네, 요즘에는 워낙 진단 시기가 조기에

0: 되고 있어서 늦은 편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 학생의 경우 신경 발달장애 증상이 약해서 진단이 늦어졌을 거예요. 우선 말로 잘 표현을 하고 이해력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라서 아마 갑자기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보통 청소년과 성인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함께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다른 신경 정신질환을 많이 동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뇌전증이 있고요. 평생 유병률은 20에서 30%로 5세 이전과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뇌전증이면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렸던 질환 아닌가요?
0: 네,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고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뇌전증을 동반하는 경우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적극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따라서 5세 이전이나 청소년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 청소년이 고열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행동 및 인지기능의 변화, 기억 상실, 의식 소실, 수면 패턴의 변화, 기타 간질과 관련한 증상들이 보이면 뇌전증을 감별하기 위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한 것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의 경우 평생 유병률은 44.3%, 강박증 37.2%, 이렇게 오늘 이 학생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도 30%나 되거든요.
1: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약 30%는 ADHD도 함께 진단을 받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 같은데요.
0: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면서 ADHD인 경우가 정말 흔한데요. ADHD는 현재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 부분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ADHD는 장애라기보다는 질환이고 약물의 도움으로 그 증상들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한 증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자녀가 ADHD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을 복용했더니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좋아진 것처럼 보인 거죠. 이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동반되어 있었던 ADHD의 증상을 좋아지게 한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 현저히 긍정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 예, ADHD 약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장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ADHD 약물을 복용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자녀의 그 ADHD를 치료해 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는 DSM-5의 진단 기준상 신경발달 장애라는 항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발달의 과정 중에 나타난 신경발달에서의 장애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질환들과 ADHD 질환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높은 거죠.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30에서 50%에서 ADHD 증상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경우 더욱 심각한 행동 문제와 낮은 학습 성취, 두드러진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ADHD를 가진 경우에도 부주의에 인해 많은 사회적 단서를 놓치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자기 앞에서 손만 들어도 친구를 민다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선생님도 같은 반 아이들도 모두 이 아이를 싫어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1: 예.
0: 그런데 이 아이는 ADHD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 아이가 손만 들어도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기분이 살짝이라도 들면 자기가 피하거나 다시 반격해야겠다는 그런 충동성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더 빨리 반응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거예요.
1: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진 경우에는 ADHD 증상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ADHD 약물도 복용하면서 ADHD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ADHD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단독 질환인 경우 서로 다른 개입법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질환이니까요. 근데 만약 두 장애가 공존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더욱 사회 적응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ADHD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헷갈리는 경우는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되는지 정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교육과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20대 청년 한 분은 이번에 그러니까 신입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가지고 ADHD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지적 능력이 보통 수준이라서 공부 자체를 계속해서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취업도 포기해야 하나 했을 때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ADHD가 있으니 치료받기를 권했고 상황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문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사회생활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체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그 증상들을 잘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행동 문제나 실행 기능이 개선이 되면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자존감도 더 향상되고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두 장애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작은 행동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신경발달장애 중에 ADHD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혼동되는 경우와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수희의 멍해.

0: 환자가 되거나 이제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이 환자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바뀌는 그 습관들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예,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예전부터 푹 쉬어라,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살면서 연관시키지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자, 수면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수면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피로를 회복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는 아주 중요한 생리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과 21년에 두 팀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된 그 논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3분의 1 정도가 수면에 소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면은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또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2019년에 김관리, 2022년에 이수연 팀에 의해서 이 그들의 연구에서는 수면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실까요?
1: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0: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미국 질병통제 그 예방센터와 그 협의체인 그 패널에서는 적정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 18세에서 60세의 그 사람들은 하루 7시간 이상, 또 61세 이상은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국가 간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으로 집계돼서 발표됐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30분 정도 짧고요. 또 수면 만족도도 41%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수면의 이 적정 시간이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5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과 또 9시간 이상의 긴 수면, 이 둘 다가 사실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성인 남성의 경우 6시간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수면은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1.9배, 우울은 2배, 또 자살 시도는 2.4배가 증가하였다고 해요. 또 긴 시간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살 생각은 1.6배, 우울은 1.8배, 자살 시도는 2.4배로 이렇게 논문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1: 예.
0: 성인 여성들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짧은 수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자살 시도가 여성들에게서는 2.9배로 가장 높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은 우울증을 감소시킨다고 이미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우울증 연구의 한 논문에서 이 모든 우울증군 사람들이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우울증 점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또 높게 나타났어요. 2016년에 발표된 또 하나의 논문에서 이 수면 시간은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과 같은 만성질환, 또 대사증후군과 그 위험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짧은 수면뿐만 아니라 10시간 이상 주무시는 이 과도한 수면도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그 제 보건학 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입증이 되어서요.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 뭐 폐질환, 암과 같은 이런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거의 모든 그 부분들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를 하셨어요.
1: 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잠이라는 시간.

0: 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여러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군요.
1: 아유, 그렇습니다. 이 또 한 연구에서 그 대상자들을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수면 시간과 만성 질환의 수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37%는 정상군, 41%는 중등도 우울군, 그리고 21.7%가 우울군으로 표시가 되어서 3분의 2 이상이 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감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2016년과 2017년도에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수면 시간과 이 특정 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또 하나의 연구에서 5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신 대상자들이 이 잠이 모자라신 5시간 이하의 분들보다 키도 더 크고 또 BMI라고 하는 이 비만 지수 있잖아요. 체질량 지수. 예. 체질량 지수도 더 낮고 또 공복 시 혈당이나 당뇨 그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당화혈색소, 관절염, 골다공증, 우울증의 비율이 다소 아주 현저하게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 노인의 만성 질환 수도 만성 질환 수가 높으면 우울 수준도 높고 수면의 질도 낮고 그래서 이 우울 수준의 정도가 만성 질환 수와 또 세로토닌 농도에까지도 이 현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성 질환 수는 정상군에서는 2.4, 중등도 우울군에서는 3.8. 우울군에서는 4.2개로 나타나서 정말 이 만성질환 수가 우울과 수면 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 수면의 질은 신경 발달과 신경 가속성 향상 그리고 이 정신적 회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울과 또 불안 같은 이 정신병리 예방에도 큰 도움을 베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면 후에도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우울이 생기면서 자살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논문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0: 예.
1: 한국 대학생들의 그 수면의 질, 이 유병률이 있는데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거의 44.8%, 45%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0: 예.
1: 우울증도 14.4%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수면의 질 저하가 정말 대학생들의 우울 증상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보고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 연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0: 예.
1: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7, 8시간을 주무실 수 있으시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 이틀만이라도 내가 나에게 내 몸에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고 계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잠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7시간 정도 충분히 잠자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나요?
2: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창덕궁 후원입니다. 여름의 후원은 이제 봄처럼 꽃이 화려하게 반기는 곳은 아니지만요. 초록이 정말 깊어져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기와 지붕과 연못,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차분하게 어우러졌고요. 예. 전동일체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는데 바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후원은 빨리 보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머물러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1: 창덕궁 후원은 아직도 비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2: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원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지금은 정식 명칭이 창덕궁 후원입니다. 예. 비원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널리 쓰이게 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걸어보면 후원이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비밀스럽게 숨겨둔 정원이라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크게 거느리지 않고 그 왕실의 쉼과 사색을 담아낸 오래된 숲 같았습니다.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도 공간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창덕궁 후원은 일반 관람과는 조금 다르게 관람을 한다고요?
2: 네. 창덕궁 후원은 궁궐 입장권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후원 관람권을 따로 예매하거나 현장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님 인솔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이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방식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냥 뭐 예쁜 정원을 보고

0: 오는 게 아니라 장소마다 얽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숨어있던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만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속도와 길 상태를 함께 좀 살피면서 관람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창덕궁 후원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7월의 후원은 어떤가요?
0: 네, 창덕궁 후원은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중 7월의 후원은 초록이 아주 깊어진 계절이었습니다. 나뭇잎이 겹겹이 쌓여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고요. 연못 위에는 숲의 그림자가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화려하게 드러나는 풍경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바라볼수록 좀 마음이 그 차분해지는 공간이었고요. 오래된 나무와 정자, 뭐 연못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시간도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의 후원은 깊은 숨을 쉬는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 예, 후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어디였나요?
0: 역시 부용지와 영화당 주변이었는데요. 사진으로 많이 보던 곳인데도 직접 가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 연못과 건물, 돌담과 숲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를 내어주면서 한 장면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전동휠체어에 앉아서 바라보며 물이 제 시간 뭐 가까이 넓게 펼쳐져서 더 좋았습니다. 예, 흐린 날씨 덕분에 붉은 기둥과 초록 숲의 색도 더 깊게 보였고요.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힘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 7월이면 연꽃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영화당 앞에 연못은 어땠나요?
0: 영화당 앞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오히려 두세 곳에 연잎과 꽃봉오리가 조용히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동양화 같다라는 좀 느꼈어요. 화면 전체를 꽃으로 채운 풍경이 아니라 여백 속에 연잎 몇 장과 봉오리 몇 개가 놓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피지 않아서 아쉬운 풍경이 아니라 한 송이 한 송이가 더 귀하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꽃이 피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고 해설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피어서 반갑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연못이라 더 올해 마음에 남았습니다.
1: 올해는 연꽃이 피어서 참 다행이군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영화당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연꽃에 진딧물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이 연잎을 살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러 천연약을 만들어서 뿌리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후원을 완성된 풍경으로만 보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들여다보고 돌보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1: 예.
0: 그 모습을 보니까 후원이 그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 잘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관리가 중요하죠.
0: 네, 맞아요. 또 해설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당 연문 옆 돌에 그 물고기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면 사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정말 물고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순간이 참 좋았는데요. 뭐 큰 건물이나 유명한 정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남겨둔 작은 흔적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멀리서 보면 풍경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야기라는 말이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1: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장소는 어딘가요?
0: 블루문인데요. 블루문을 지나 만나는 연못 쪽은 영화당 앞과는 이제 또 달랐어요. 그곳에는 연잎과 연꽃이 훨씬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블루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 문을 지나 연꽃이 가득한 풍경을 만나니까 괜히 이제 막 더 건강하고 예, 좋은 기운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행 다니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블루문 하나와 이제 그 연꽃 풍경이 이어지니까 후원의 여름이 더 특별합니다.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1: 블루문 주변에 의두합 운경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0: 예. 블루문을 지나면 의두합과 운경거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곳은 화려함보다는 좀 소박함이 먼저 다가오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층이 화려하게 칠해진 건물이 아니라 담백한 귀하집이라 더 조용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효명세자가 독서와 사색을 하던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소박함이 잘 이해됐습니다. 왕실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웅장하고 화려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 그러면 연경당 권역도 다녀오신 건가요?
0: 네. 연경당 권역은 그 한옥의 고즈넉한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입구 쪽에 휠체어 진입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동해 보니까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 놨는데요.
1: 예.
0: 이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볼 수 있으려면 입구부터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선되어서 교통약자 누구나 도움받지 않고 연경당의 그 창과 마당, 한옥의 아름다움을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연경당은 둘러보지 못하신 건가요?
0: 아니요. 다른 분의 이제 예, 도움을 받아서 제가 누구겠습니까? 예,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들어가긴 했어요. 네, 연경당 후원 안에서도 한옥의 매력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궁궐 건물처럼 위험 있게 보이기보다는 그 실제 사람이 머물던 집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요. 마당과 대청, 그 창문 너머로 이어지는 풍경이 참 좋고요. 창을 열면 또 다른 창과 나무가 보이는 구조가 한옥답게 느껴졌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창덕궁 후원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야, 덥습니다. 더워요. 네. 자, 근데 여름에 더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매년 겪는 더위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더위를 잇는 여러 방법 중에 오싹한 귀신 이야기가 있죠.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이라면 한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봤던 전설의 고양이 내 다리는 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귀신 이야기가 여름밤의 단골 소재였다면 요즘은 그 자리를 SF와 장르 문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SF 소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2022년 저주 토끼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최종 후보로 올랐던 정보라 작가 기억하세요? 네, 이번엔 정보라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한밤의 시간표가 미국 SF 문학상인 어슐러 K. 르귄 소설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대요. 무서운 이야기 좋아요? 선배가 물었다. 처음 출근한 밤이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시작부터 흥미진진하죠? 그죠?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긴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전 지금 하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자, 7월 10일 금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부릅니다. Can't Stop.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일동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근배라고 합니다. 지나오면서 한 3, 40년 동안은 장애가 있지만 뭐 안경 끼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장애였는데 점점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안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겨울철에 오시면 깜깜해요. 한 4시만 되면 해지잖아요. 여기 건물 나서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한 발 두 발 뒤덮더니 거기에 그냥

0: 보행로에 킥보드가 하나 서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하고 충돌을 했어. 그래서 또 나만 다쳤으면 괜찮은데 옆을 또 지나던 또 어르신이 킥보드 핸들에 또 이렇게 쓰러지면서 옆구리가 맞았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이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뒤에 이제 피켓을 달아가지고 신도림역, 구로역, 뭐 구일역 쭉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철 안은 아니고 바깥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쳐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근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다가 킥보드에 부딪혔는데 이근배 씨뿐 아니라 옆을 지나던 어르신까지 다칠 뻔했다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킥보드. 그 뒤로 안전이 제일이라는 캠페인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자,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것으로 행정조례를 바꾼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견인 비용 부담이 커지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서울 영업을 철수하고 지방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 지자체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진짜? 네, 이용자의 안전 그리고 보행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보행자 보호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윤미래가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오싹한 공포소설 이야기했는데 신세미 씨 귀신 이야기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싫어합니다. 질색팔색 합니다.
0: 표정 그렇게 하면서 싫다고 합니다. 질색팔색?
1: 네.
0: 그럼 막 더울 때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중에 하나가 막 무서운 거 보는 건데 뭐 그런 거 안 해요?
1: 네네. 저는 보면 그 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요. 샤워도 못 해서 그냥 안 봅니다.
0: 사실 저도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영화가 좋다 할 때 네. 이제 더빙을 그 외화 무서운 걸 하는데
1: 네.
0: 기억나요. 그 태국 무서운 영화였어요. 랑종이라고.
1: 태국 영화가 그렇게 무섭다고
0: 무서울
1: 하는데.
0: 때 태국만큼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숙이고 했어요. 화면을.
1: 아유.
0: 등치가 산만한데
1: 네.
0: 고개를 숙이고
1: 듣기만 했던 그 태국 공포 영화의 그 무서움을
0: 진짜 무서웠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네.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요즘 사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음악 만드는 게 뚝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진짜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AI가 따라할 수 없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간이 낼 수 있는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합창이 아닐까 싶은데요.
0: 합창.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합창이 들어간 곡들로만 채워봤습니다.
0: 근데 또 그런 분들을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약간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 합창을 들으면 뭔가 특히 아카펠라 막
1: 네.
0: 이런 거 실제로 좀 약간 뭉클해질 때 있던데.
1: 맞아요. 정말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합창은 실제로 가서 봐야 감동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그런 곡들을 오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첫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 첫 곡은 이제 합창곡 중에 고전 중에 고전으로 고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가 부른 오 해피 데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영화 시스터 액트 2에 이제 학생들이 부르던 장면에 들어가서 또 친숙하게 느끼실 곡일 것 같아요. 이 1967년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버전이 이제 원곡이고요.
0: 네.
1: 사실 이 곡이 만들어지고 또 히트하게 되는 데에는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0: 비하인드 스토리?
1: 네.
0: 싸움 얘기? 싸웠어요?
1: 아 싸움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0: 네.
1: 싸움 얘기는 아니고요.
0: 아니고, 아.
1: 원래 이 곡이 이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성가대원들이 이제 전국 가스펠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0: 네.
1: 돈이 좀 부족해서 이제 기금 마련을 하려고 이런 데모 테이프 같은 걸 제작할 때 이 곡을 넣었다고 해요. 이 곡은 또 18세기에 좀 오래된 찬송가를 이제 당시 유행하던 그런 R&B 또 펑크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소소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냥
0: 교회 안에서
1: 네, 교회 안에서 이 테이프를 팔아서 모금을 하려고 팔았는데 이 테이프가 우연히 이제 한 지역의 라디오 DJ에게 흘러 들어갔고
0: 소름.
1: 네, 그 DJ가 이 곡이 좋아서 이제 방송에서 자주 틀면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0: 기적이라 함은 빵 터졌군요.
1: 네.

0: 이제 청취자들이 듣고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 곡을 더 듣고 싶다, 테이프를 사고 싶다 요청이 쏟아져서 네네. 처음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냥 500장만 찍었던 이 앨범이 결국에는 정식 발매가 됐고요. 발매돼서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싱글 차트 4위,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7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대변을 기록했습니다.
1: 예.
0: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엄격하고 좀 경건하게만 들어야 했던 그런 종교 음악의 틀을 깨고 이 오 해피데이라는 곡은 뭐 드럼 베이스 또 라틴풍의 리듬이 들어가서 좀 경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음악적으로도 팝 음악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비틀스의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이 이제 솔로 데뷔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의 데뷔곡으로 또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명곡 My Sweet Lord라는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오 해피데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나도 한번 이런 종류의 가스펠
1: 이런 느낌으로.
0: 네, 노래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합창곡의 좀 교과서 같은 곡인데요. 그런 오 해피데이를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면 이후에 들으실 곡들에서도 이 곡의 영향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들어보시죠.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가 부릅니다. 오 해피데이.

0: 아, 제가, 와, 약간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할렘에, 뉴욕 할렘에 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1: 실제로
0: 좋네요. 이
1: 보면.
0: 노래도 좋고.
1: 예.
0: 그 목사님이 래퍼가 아닌데
1: 예.
0: 래퍼 같았어요. 진짜 너무.
1: 그러니까요. 흑인 교회는 그 설교부터 이 코러스 이런 콰이어 성가대까지 너무 아,
0: 예술입니다.
1: 좋은
0: 예.
1: 경험하셨네요.
0: 네.
1: 부럽습니다.
0: 예. 아유, 뭐, 우리가 지금 간접 경험한 거예요. 오 해피데이 들으면서. 예, 다음 노래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어서 이제 두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오 해피데이를 듣고 영감을 받아 탄생한 조지 해리슨의 My 스윗 로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0: 예.
1: 이 사실 오 해피데이라는 곡은 메인 보컬인 그 도러시 콤즈 모리슨이 이제 선창을 하면 이제 수십 명의 성가대원들이 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곡인데요. 조지 해리슨이 이 가스펠 특유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곡에서 사용을 했고요. 흑인 가스펠 장르에 머물러 있던 이 성가대, 콰이어 사운드를 백인의 어떤 주류 음악으로 흡수한 역할을 한 곡으로 또 음악 역사에서는 평가받는 곡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80년대 하드록 밴드 포리너가 84년도에 발표해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이들의 최대 히트곡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후반부에는 이제 굉장히 관객을, 리스너를 압도하는 그런 웅장한 코러스가 나오는데요.
0: 네.
1: 뉴저지의 매스 콰이어라는 가스펠 전문 합창단이 이 곡에서 참여를 했고요. 사실 록음악의 합창이라니 조금 다소 생소한 느낌도 드는데, 이 곡의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스펠 합창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녹음 당시에 이 합창단원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0: 감격했구나.
1: 불렀는데,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이제 밴드 멤버들도 소름이 돋았다라는 일화가 또 유명합니다.
0: 전왜 벌써 소름이 돋죠?
1: 아, 소름 준비하고 들어보시면.
0: 몸이 잘못됐나?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0: 아 거기 닭이 되기 직전인가. 진짜 너무 좋네요.
1: 네. 네.
0: 됐어요. 저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갈게요.
1: 아, 그러니까 더위를 물리치는 또 좋은 방법이네요. 와, 소름이 확.
0: 진짜 너무 좋네. 무서운 얘기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다음 노래 안 들어도 되겠어요. 충분하네. 근데 다음은 뭐예요?
1: 그러니까요. 다음 네. 좀 몇 곡 준비했거든요.
0: 아, 잘하셨어요.
1: 네. 네, 이수영의 5집 타이틀곡인 덩그러니 듣겠습니다. 이 곡은 좀 쓸쓸한 이수영의 보컬로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스케일이 좀 거대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곡입니다. 이별 후에 이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곡인데 역설적으로 수십 명의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랑 합창단이 뿜어내는 그 거대한 소리가 어떤 이별의 슬픔을 좀 승화시켜주는 느낌을 주고요. 가요계의 황금기여서 또 가능했던 이 대규모의 노래였기도 합니다.
0: 아,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한 곡 이어서 더 들어볼까요?
1: 네, 이어서 감상할 곡은 또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꼽히는
0: 난널원의? 아, 죄송합니다.
1: 네.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스티비 원더의 패스타임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또 샘플링한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컬을 맡은 LV의 좀 소울풀한 그런 목소리랑 함께 이번에는 좀 엄숙한 분위기의 합창 사운드가 깔립니다. 근데 쿨리오가 얘기하기를 이 합창단의 목소리 덕분에 이제 거친 길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곡이 하나의 비장한 서사시이자 참외록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네. 궁금합니다. 이수영의 덩그러니 듣고요.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이어서 감상하시죠.

0: 멋집니다. 멋져요. 네. 네.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Let's Go Music. 오늘은 곡 중에 합창이 들어간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프리윌리의 주제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의 91년도 작품 Will You Be There이라는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원래도 평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고독, 평화, 연대 이런 느낌의 곡들을 쓸 때는 합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0: We are the world, 막 이런
1: 맞아요.
0: 거.
1: 맞아요. 네. 근데 이 곡 역시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수많은 목소리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위로하듯이 이제 감싸 안으면서 벅찬 감동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오 해피 데이 이후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또 팝음악 역사에서는 좀 합창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식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1: 이어서 들어볼 곡은 조장혁의 You Believe이라는 곡인데요. 앞서 마이클 잭슨이 믿음, 희망 이런 노래들을 네. 할 때 합창 사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이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활용했던 곡인데요. 이 메인보컬로 조장혁, 그리고 김현우, 박기영, 김희선이 참여를 했고요.
0: 메인보컬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1: 그리고 또 합창단원의 목소리 도 함께합니다. 이제 주로 조장혁이 애절한 록 발라드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곡은 이제 그가 평소에 애정했던 그런 흑인 가스펠 이런 소울 사운드를 가요에 접목한 또 숨어 있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그리고 조장혁의 You Believe.

0: 네, 오늘 다양한 합창곡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장식할 합창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마지막으로는 김동률과 친구들이 함께 부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란 곡입니다. 이 창작곡으로 이뤄진 김동률의 겨울 시즌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김동률의 가요계 동료들 그 목소리로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곡입니다. 이제 황홀하게도 이 한 곡에서 유희열, 이상순, 윤상, 정재영, 나윤권, 스위스로우, 박정현, 정순용, 하동균, 존박, 하림 또 있습니다.
0: 세상에.
1: 이적, 이영현, 김재석, 황성재 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김동률 씨는 인가 봐요.
1: 친구가 많으신가 봐요.
0: 네. 굉장히...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마침내 저는 기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들은 확실히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방면으로는 저보다 지혜로웠죠. 그런데 조금 더 보니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들도 시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훌륭한 기술을 갖췄으니 다른 모든 종류의 커다란 문제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을 대신해 자신에게 물었죠. 그들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그들의 무지함도 없는 지금의 내 상태가 좋을까? 아니면 그들의 상태가 좋을까 하고요. 저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신탁에 대해서도 지금의 내 상태가 훨씬 좋은 것이라 답했습니다.
1: すいません。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크리톤 소개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둔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일 것을 단호하게 전하고 있다.
3: 크리톤, 이 시간에 웬일인가? 너무 이르지 않나?
4: 그래, 이르긴 하지.
3: 지금 몇 시쯤 됐지?
4: 돈 틀 때쯤 되었네.
3: 간수가 어떻게 들여보내준 건가?
4: 내가 여기 자주 왔지 않은가? 벌써 친해졌다네. 그리고 뭘 좀 줬어.
3: 지금 막 왔나?
4: 아니, 아까 왔어.
3: 그럼 깨우지 않고 왜 조용히 앉아만 있었지?
4: 소크라테스, 만약 내가 자네처럼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오랜 시간 견디진 못할 것 같군. 그런데 자네가 그렇게 평온히 단잠을 자는 걸 보고 감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안 깨운 거야. 행복하게 잠자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일세. 난 자네가 일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가끔 생각했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재앙을 맞고도 순순히 견디는 걸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
3: 내 나이에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투덜대고 있으면 보기 좋진 않잖은가?
4: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네와 비슷한 나이에 이런 환난이 닥치면 다들 불평함에 안절부절 못하던데.
3: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온 건가?
4: 소식 전하러 왔네. 그런데 슬픈 소식이야. 자네한텐 안 그럴지 몰라도 자네의 친구들인 우리 모두에게 괴롭고 무거운 소식이네. 특히 나한텐 더 그렇고.
3: 무슨 소식이기에? 혹시 델로스에서 배가 도착했나? 그게 도착하면 내가 바로 죽는 거잖아.
4: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아마 오늘 도착할 것 같네.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순이온에서 내려 여기 온 사람들이 전해줬다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분명 도착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사형 집행은 내일이 될 거야.
3: 그 배는 행운을 싣고 오는 거라 생각하게. 그게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난 배가 오늘 도착할 것 같지 않은데.
4: 왜 그렇게 생각하나?
3: 배가 오면 나는 다음날 죽게 돼 있잖은가?
4: 그렇지. 형 집행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3: 난 오늘 안 오고 내일 올 거라 생각하네. 지난밤 꿈 때문에 그래. 바로 전에 자면서 꾼 건데 자네가 날 안 깨우길 잘한 것 같네.
4: 무슨 꿈이었기에?
3: 흰 옷을 입은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서 날 부르더니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 소크라테스, 당신은 사흘째 되는 날 비옥한 푸티에.
0: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문구로 아킬레우스의 고향. 소크라테스는 그곳을 저 세상이라 생각했다.
3: 에, 갈 겁니다.
4: 신기한 꿈이군. 그래.
3: 그렇지만 내겐 아주 분명한 꿈 같아.
4: 그럴 수 있겠군.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아직 안 늦었으니 제발 내 말 듣고 목숨을 구하지 않겠나? 자네가 죽으면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엄청 욕할 것이네. 내가 돈을 썼으면 자네를 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친구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빼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네가 원하지 않았다는 걸 절대 믿지 않을 거야.
3: 크리톤, 왜 그렇게 대중들 말에 신경을 쓰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지. 훌륭한 사람들은 일이 일어난 그대로를 믿는 법이야.
4: 그렇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대중들 말에도 신경을 써야 하네. 이번 자네 사건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대중들의 비방을 받으면 사소한 나쁜 일들 뿐 아니라 가장 큰 재앙까지도 닥치게 된다는 걸.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크리톤, 만약 대중이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면 반대로 가장 큰 선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럼 참 좋은 일이겠지. 그런데 둘 다 못해. 대중은 사람을 현명하게도 어리석게도 만들 수 없어. 그저 그때그때 기회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네.
2: 그래, 그건 그렇다 치세. 그런데 제발 대답 좀 해보게. 자네는 나와 다른 친구들 때문에 주저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몰래 빠져나가게 하면 밀고자들이 떠들어댈 테고, 그러면 우리가 큰 재산을 잃고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게 두려운 거라면 제발 두려움을 걷어들이게. 자네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발 내 말 듣고 하자는 대로 하세.
1: 그래,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하지. 그렇지만 다른 걱정도 많다네.
2: 그럼 일단 그건 걱정하지 말게. 돈을 많이 안 받아도 자네를 여기서 빼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밀고자들도 적은 돈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돈은 자네 마음대로 써도 되네. 나는 내 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자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주저하는 거라면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돈은 어떤가? 그들은 자네를 돕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그중 한 명이 테바이 사람 신미아스인데 애초에 자네를 구하려고 돈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하네. 케베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아. 돈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목숨부터 구하고 보세. 그리고 자네가 법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나가도 별 도리가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가 어딜 가든 많은 곳에서 자네를 반겨줄 걸세. 만약 테살리아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곳으로 가게. 거기 내 친구들이 많아. 다들 자네를 존중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라네. 테살리아에서 자네한테 해를 끼칠 사람은 없을 거야. 무엇보다 자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네. 자네를 파멸시키려는 적들이 자네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자네 스스로 행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자네는 자네 아들들을 배신할 생각인가? 자네가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애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일세. 그 애들은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텐데 해당초 낳지 않았으면 모를까, 낳았으면 기르고 가르치는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왜 이리 아니한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훌륭하고 용감한 인간의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자네가 일생을 바쳐 덕을 쌓기 위해 마음을 쏟았다고 공언해 온 것처럼 말이야. 자네의 친구인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모든 이에게 너무 부끄럽다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법정에 끌려 나온 것도, 재판이 행해진 그 방식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완성이 될 자네의 죽음까지도 모두 그렇다네. 안이함과 비겁함 때문에 자네를 구제할 수 있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았고, 자네 스스로도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자네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인식하고 제발 이미 결심이 섰다고 말하지는 말게나.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네. 오직 한 가지 계획이 있을 뿐이야.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해. 이것마저 지연되면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단 말일세. 제발 안 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말을 듣게, 소크라테스.
1: 크리톤, 자네의 열의가 정말 가상하네. 그렇지만 그것도 옳은 원칙을 따를 때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열의는 더욱 슬픈 결과만 낳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해야 할지는 숙고를 해봐야 하네. 나는 내 안의 그 많은 생각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치에 맞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잖아. 지금 이 같은 불행이 덮쳤다 해서 여태 공원에 오던 이치에 맞는 것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 이치는 변함이 없고 나는 그걸 전과 같이 존중하네. 그러니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원칙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크리톤 잔의 의견을 따를 수 없어. 대중의 세력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마치 어린이들이 하듯 우리에게 감금이나 사형, 재산 몰수용을 내리겠다고 위협한다 해서 물러설 수는 없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먼저 대중의 의견에 대한 자네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네는 대중의 의견 중 어떤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것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자네의 주장이 옳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단순히 주장을 위한 주장일 뿐 하찮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서 크리톤, 자네가 나와 함께 생각해보길 바라네. 지금의 바뀐 처지에서는 그 주장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주장을 버려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지 말일세.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품는 의견 중 어떤 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깊은 이들은 이전부터 말해왔지. 크리톤, 이 말이 옳지 않은가? 자네는 내일 죽을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니니 지금의 재앙이 자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진 않겠지. 그러니 잘 생각해보게. 대중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견은 존중해야 하고 어떤 의견은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자네 말이 맞네.
1: 좋은 의견은 존중하고 나쁜 의견은 존중하지 말아야지.
2: 그렇지.
1: 현명한 사람들의 의견은 좋은 거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견은 나쁜 거지.
2: 물론이네.
1: 자, 그럼 요점이 뭘까?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전념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칭찬, 비난, 각종 의견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할까? 아니면 의사나 운동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까?
2: 당연히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1: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전문가에게 비판 대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지?
2: 확실히 그렇네.
1: 그러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 운동뿐 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따라해야겠지.
2: 그래.
1: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전문가 말을 따르지 않고 혹은 그의 비판이나 칭찬을 무시하고 많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중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안 좋지 않겠나?
2: 그렇겠지.
1: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뭘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까?
2: 당연히 몸이겠지. 몸이 망가질 거야.
1: 맞아. 그리고 이건 다른 모든 경우에도 해당되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정의와 불의, 천함과 고결함, 선과 악 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그 한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해야 할까?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의를 실천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의 한 부분, 몸에 빗대어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 을 부패시키고 해를 입히는 것 아닐까? 불의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2: 자네 말이 맞네.
1: 그렇다면 건강은 건강한 것으로 더 좋아지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손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에 설득당해 우리의 건강을 망친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겠나? 지금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세. 맞지?
2: 맞지.
1: 우리가 병들거나 손상된 몸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아테네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20살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8살에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자 현실 정치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죠. 이후 그는 아테네를 떠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유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뒤에는 철학 중심의 종합학교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웠는데요. 이곳에서 철학의 공동연구와 교육, 강의를 이어가며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철학체계를 전개했습니다. 플라톤은 80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저서로는 국가를 비롯해 25편의 대화편이 전해지고 있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이야기,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엄마 뱃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들었다. 같이 자라던 자매가 있었지만 어느샌가 심장이 멈췄고 그 덕에 난 조금 일찍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들이 태어났다. 하나, 둘, 셋. 나는 언제나 언니였고 늘 가장 먼저 얻은 만큼 얻은 것은 모두 물려줘야 했다.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 언젠가부터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되었고 나와 한 몸이 되었고 나의 전부가 되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날에 노트에 써본다. 훌훌이라는 단어를. 나는 이 단어를 붙잡고 싶은 걸까? 떠나보내고 싶은 걸까?

동생들아, 언니는 서울에 잘 도착했다. 미연이가 자기 방을 내줘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모 이모부 너무 잘해주셔. 매일 저녁 고기를 구워주셔서 밤 산책을 해야 겨우 배가 꺼지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정도야. 내일은 지하철을 타고 미연이가 다니는 대학에 구경 가기로 했어. 미연이 친구들도 소개받기로 했어. 하루하루 정신 없지만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하루는 빨리 끝나버리네. 또 엽서 보낼게. 동생들아, 어쩌면 엽서보다 내가 먼저 도착할지도 몰라.

0: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이 언제였었더라? 생후 2년 후로는 없었을 거야. 생후 2년. 막 옹알이 할 때.
1: 야, 내일 미팅 할래?
0: 미팅?
1: 응. 친구들이 다른 대학 애들이랑 미팅 잡아놨다는데 같이 가자.
0: 그거 남녀가 하는 거야?
1: 당연하지. 미팅이라니까, 지지배야.
0: 근데 나 독신주의자인데.
1: 아무리 독신주의자라도 그 좋은 연애를 안 할 수야 있나?
0: 또 모르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운명의 남자?
1: 그래.
0: 어. 야, 근데 내 운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1: 그럼 같이 가는 거다.
0: 응.
1: 내일 내가 너 입을 옷도 골라줄게.
0: 옷.

0: 도착할지도 몰라. 대학 구경 좋겠다.
1: 미연 언니 대학 어디 다녀?
2: 연대인가 홍대인가 의대인가? 잘 몰라. 어? 응? 신촌 어디 있다고 했어.
0: 근데 서울에서 제일 웃긴 건 아직 못 찾았나 보네.
1: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것도 못 찾았나 봐. 먹고 싶다.
2: 혜수 넌 온종일 먹는 거 생각이냐?
3: 말이 잘못 나온 거야. 보고 싶다였어. 보고 싶다.
0: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건 아니고?
1: 아니야, 나는 나는 집이 좋아. 난 집이 좋아. 집이 좋다고.
2: 집이 좋다고. 집이 좋아. 그래, 그럴 땐 주문을 위해서 우리 뇌를 세뇌시켜야 돼. 집이 맞아. 좋아.
1: 맞아, 난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집이 너무 좋은 집순이야. 집이 좋아.
0: 어째
1: 집이 너무
0: 점점
1: 좋아.
0: 슬프게 들린다, 혜수야.
1: 집이 좋아, 집이.

0: 아저씨, 저 이번 달 여학생 잡지 나왔어요?
1: 이건 보자 비닐로 쌓여 있는데.
0: 알아요. 한 권 주세요.
1: 보자, 봉다리에 넣었어.
0: 감사합니다. 저 책 좀 읽고 가도 되죠?
1: 그럼 되지.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0: 여기서 뜯어볼까? 이번 후에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뽑혔으면 어떡하지? 아, 독백 좀 하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저씨. 아니 안 뽑혔으면 실망이 크겠지. 그럼 소설가의 꿈은 접어야 할까? 모르겠다. 이럴 때 언니라도 옆에 있었으면. 준호랑 같이 보자고 할까? 그러고 보니까 요즘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0: 너 이따 86학번 불문학과라고 해.
1: 나를?
0: 응. 자기소개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
1: 아니, 불문학과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0: 괜찮아. 어차피 공대생들이라 어? 불문과나 동문과나 국문과나 뭐 잡살약과라고 해도 절대 구별 못할걸?
1: 어떻게 그걸 구분 못해.
0: 잡살약과는 좀 심했나? 야, 우리도 물리학, 화학, 생화학 이런 거 이름만 들어봤지?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잖아.
2: 저기 우리 4대4로 만났다가 마음에 들면 2대2로 나눴다가 더 마음에 들면 1대1로 만나기로 했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미팅이 아니구나.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
2: 이런 미팅도 있는 거죠.
3: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좀 앉으세요.

0: 괜찮아? 최고탄 냄새야. 어제 데모 있었나봐.
1: 데모?
0: 야 근데 연수 너랑 짝된 남자가 제일 잘생겼다.

0: 같아요.
1: 저 어떡해.
2: 어제 데모가 있었잖아요. 거리에 최루탄 냄새가 배어 있네요.
1: 아, 그러네요.
2: 그 데모 참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네. 저는
2: 불문학은 뭘 배워요? 불어 잘하세요?
1: 불어를 그러니까 그 영어만큼은 못해요.
2: 아, 근데 영문과가 아니라 불문과를 택한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어요?
1: 불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2: 아.
1: 고등학교 때 불어 선생님이.
2: 아, 배워보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1: 샹송 들을 때만요.
2: 아, 샹송.
1: 그래도 저는 한글이 좋아요. 한글. 우리한텐 그게 제일 쉽잖아요.
2: 학교 구경시켜주세요. 이 학교 건물 멋있기로 유명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2: 건축학에도 그래요? 관심이 있어서요.
3: 인문대 도서관 가보실래요?
4: 누나! 연수 누나!
1: 준호, 너 웬일이니?
4: 누나 소리 웬일이에요?
1: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인가 별로 안 닮았네.
3: 자, 가자. 저 우리 지금 미팅 중인데.
4: 네?
1: 잠깐만요. 저 너 이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나?
4: 아, 난 대학 투어 왔어요. 할아버지 아는 분이 대학에 계셔서.
1: 너 이 대학 오려고?
4: 아니 뭐 지원은 해봐야죠. 아, 근데 세상 참 좁네. 여기서 누나 볼 줄은.
5: 야. 연수 씨! 이문대 도서관 구경시켜줘요. 신분 각도와 예술이에요.
4: 누구예요?
1: 그게 공대생이래.
5: 연수 씨! 그래요? 여기 정원도 좀 보세요. 일본식이에요.
4: 근데 되게 낯선데요? 지금 누나 모습?
1: 응?
4: 오, 응? 옷차림도 못 보던 스타일이고.
1: 왜 이상해? 서울 애들은 뭐 이렇게 입는다고 하던데.
4: 서울 대학생들은 이렇게 짧게 입나 보죠?
1: 이게 좀 짧아가지고.
4: 근데 안 어울려요.
1: 너, 난 대학생 되기엔 안 어울린다는 말 들린다?
4: 그건 아니.
1: 야,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어. 그냥 내가 좋아서 입은 건데.
4: 네, 그럼 됐어요.
6: 야, 연수야!
1: 금방 가! 갈게!
4: 네, 저도 그럼 가볼게요.
1: 준호야!
4: 왜?
1: 있지, 너 오늘 나 만난 거 비밀로 해줄래?
4: 어?
1: 은수한테, 아니, 동생들한테 전부 다 비밀로 해.
4: 아, 네, 그래요. 공대생 비밀, 미팅 비밀,
1: 그렇지,
4: 미니스커트 비밀.
1: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4: 비밀이지, 비밀.
1: 비밀이야.
4: 비밀?
1: 비밀.

0: 안녕하세요. 앞집 은수인데요. 준호 있어요?
1: 아, 준호 학생. 서울 갔어요.
0: 아, 서울이요? 언제 갔어요? 언제 와요?
1: 글쎄, 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오면 얘기해 줄게요.
0: 네. 뭐야? 이준호 나한테 말도 없이 서울로 가? 진짜 의리 없다. 이런 날 만만한 준호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언니도 없고 동생들은 있으나 마나고. 아, 다녀왔습니다.
2: 아, 밥 먹어. 아니 글쎄, 밥 하려고 보니까 쌀이 똑 떨어진 거였지. 그래서 오늘 보리밥이야.
3: 여보세요?
1: 언니! 연수 언니! 언니 나!
3: 은수야, 말해.
1: 언니, 종로서적 가봤어?
3: 아직.
1: 왜? 아직 안 가봤어.
3: 내일 가볼게.
1: 언니, 내일 종로서적 가서 여학생 잡지 사봐.
3: 왜?
1: 암튼 꼭 사봐. 사, 알았지?
3: 알았어.
1: 언니, 별일 없지?
3: 어? 별일 없지.
1: 언니, 아니 글쎄, 준호도 서울에 있는 거 알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서울 갈 수가 있냐? 의리도 없는 놈. 진짜 돌아오는 즉시 재판에 넘길 거야.
3: 그래.
1: 언니 별일 없지?
3: 별일 없어. 이제 끊자.
1: 알았어. 언니.
4: 내일은 뭐 할래?
3: 서점 갈래.
4: 서점?
3: 은수가 꼭 사보라는 잡지가 있어서.
4: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0: 이야기로 탄탄한 구성과 문체를 갖췄다. 다만 통속적인 면이 이 지면의 방향과는 맞지 않아 당선작으로 뽑지는 못했다. 작가의 꾸준한 정진을 바란다.
1: 정은수? 언니?
2: 그래! 나! 우리 은수가 최종심에 올랐어?
3: 아,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여기 마지막 줄 봐봐.
0: 작가의 꾸준한 정진을 바란다.
2: 무려 심사위원인 유한진 소설가님이 나를 작가라고 불러줬다고. 작가라고.
1: 언니, 근데 자매간의 복수는 무슨 복수? 나 이거 읽어봐야겠어.
2: 됐어.
1: 어떤 소설이야 이거? 이거 설마 나한테 복수한다고 얼음에 빠뜨리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2: 됐어. 얼음에 빠뜨리다니. 니가 빠져놓고.
1: 아, 그게 그거지.
2: 헬스 은수야 또 시작이야 또.
1: 내가 뒤지면 다 나와. 그 소설 어딨어?
2: 됐어. 원본을 보냈거든.
1: 아닐걸. 분명히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언니가 복사본 꼭 남겨놓는다는 거 내가 잘 알거든. 그 자매가 나 맞으면 나 진짜 다시 복수할 거야.
2: 야, 너 내 옥탑방 좀 뒤지지 마.
4: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님께 오늘은 우리 집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엽서를 보냅니다. 작가 지망생인 둘째 언니가 여학생이란 잡지에 조그맣게 자기 이름이 실렸거든요. 당선작은 아니지만 최종심에 올랐고요. 아니 근데 그 소설이 자매 간의 복수를 다룬 통속적인 내용이라는데요. 아무래도 그 복수의 대상이 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요.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언니랑 저는 사이가 안 좋답니다. 언니가 쓴 장편 소설을 제가 화딱지가 나서 다 찢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울언니는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뭔가를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에 대한 복수극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니가 쓴 소설의 내용처럼 복수를 당해 죽게 되는 걸까요? 아니 DJ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둘째 언니는 진짜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요, 이제 두 번만 더 자면 서울 갔던 큰언니도 돌아오고 저희 집은 다시 북적거릴 예정입니다. 이 노래를 둘째 언니를 위해 틀어주세요. 아니면 불쌍한 저를 위해서요. 신청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0: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나와?
1: 정은수! 은수야!
2: 휘파람만 불든지 이름만 부르든지 하나만 해.
1: 잘 있었냐?
2: 서울에 영영 살지 왜 다시 왔냐?
1: 아유 잠깐 갔다가 온 거지. 야 나 그리로 넘어갈까?
2: 어, 네가 여기로 왜 넘어와? 어,
1: 잠깐 줄 거 있어서.
2: 야! 자. 너 스스로 넘어온 거다. 나한테 처형 당하려고.
1: 야, 처형은 왜? 무섭게 왜 그래?
2: 말도 없이 서울 가서 좋았냐? 좋았어? 좋았냐고.
1: 아니 뭐 나야 할아버지가
2: 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아유.
3: 아.
2: 네가 몇 살인데 줏대 없이. 아이. 아. 네 미래를 다 할아버지 정해주는 대로 살래?
1: 그만 때려. 아이 그만해. 미안해. 아야 죽이지는 마.
2: 안 죽인 걸 다행으로 알아. 내놔봐 선물.
1: 에이. 자 이거 여학생 잡지. 야 여기 네 이름 있더라?
2: 이거야? 선물이?
1: 내가 종로서적 가서 사온 건데 왜 별로야?
2: 고맙다.
1: 어, 야 진짜야?
2: 어 진짜 고마워.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아홉 번째

0: 어질러진 한의원을 치우고 있는데 문소리가 났다.
1: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여기 누구 없어요?
0: 혼자 중얼거리던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정미가 손을 털고 대기실로 갔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면 여기 왔겠어? 아가씨가 센스가 참 없네.
0: 퉁명스레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정미가 웃어 보였다. 정미는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리며 초진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원장실과 대기실 사이에 유리벽이 깨진 걸 보고 혀를 찼다.
1: 아니, 개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진료는 되지?
2: 당연히 진료는 됩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좀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0: 그 사이 승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침구실로 이어진 다른 문으로 나왔다. 귀신 환자는 치료 못해도 사람 환자는 달랐다.
3: 이쪽으로는 내가 전문가지?
0: 접수를 마친 정미가 환자를 데스크 옆으로 이어진 복도 끝 침구실로 안내했다.
4: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3: 여기서 아프신 곳을 봐드리겠습니다.
0: 64세의 남자는 왜소했다. 깔끔하게 모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었고 왼쪽 손목에선 금색으로 번쩍이는 시계가 잘그락 소리를 냈다. 얇은 입술을 꾹 다물며 그는 절뚝이며 복도를 걸었다. 이내 안내된 곳이 침구실임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1: 여기는 바로 침구실에서 진료를 보나? 다른 데서는 원장실에서 맥도 짚고 뭐 그러더니만.
0: 남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았다. 오래도록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피부에 주름진 얼굴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4: 아유,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원장실 유리들이 깨져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꼼꼼하게 맥을 봐드리겠습니다.
1: 나 장영호 어르신의 사돈의 팔촌이외다. 잘 봐주리라 믿고 왔고.
4: 아유, 그럼요.
0: 맥을 짚는 승범은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관해 물었다.
1: 아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아니, 이거 나이를 먹을수록 아픈 데가 하나둘씩 늘어. 일전에 20대 때 친구한테 맞았던 뒤통수가 지금 욱신거리다니까.
4: 아유, 세게 맞으셨어요?
1: 원한이 실렸으니 꽤 세게 맞았지.
4: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고 허리에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아픈 겁니다.
1: 족저근막염은 아니고.
4: 그건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거랑 이건 달라요. 일단 오늘 허리랑 다리에 침을 맞고 머리도 사혈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 침을 맞으셔야 하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세요. 네? 자, 누우실게요.
0: 환자가 바지 단추와 벨트를 풀고 엎드렸다. 승범이 바지단을 접어 올렸다. 뼈밖에 남지 않는 종아리를 보자 소독솜을 바르는 손이 멈칫거렸다. 침을 꺼낸 그는 간신히 혈자리에 침을 놓고 돌아섰다.
1: 아휴, 다른 데는 그 허리 아프다니까는 바로 누워서 다리에 놓더라고요.
4: 한의원마다 침법이 다릅니다. 반대쪽에 꽂는 침법을 무좌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환자에 따라 아시혈이라고 아픈데 바로 꽂거나 가까운데 꽂는 근위치혈 침법을 쓰고 있습니다.
1: 아유, 근데 선생님. 예. 아니, 근데 제가 여기 팔도 아프고 그런데 거기엔 놓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데서 다 놔주더만.
4: 아이고, 그러십니까?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놔드렸죠.
0: 승범이 다시 침을 놓았다. 갑자기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몸에 꽂은 침들이 움직였다. 승범은 몸을 움직이는 남자를 붙들었다. 그 모습 위로 예전에 누군가가 고통에 몸을 버르적거리는 모습이 겹쳤다.
4: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침이 휘어요.
1: 아이, 너무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요? 에? 아, 이상한 데다 놓은 거 아니야? 다른 곳은 이렇게까지 안 아픈데.
0: 승범은 짜증을 내는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 얼굴이 예전에 알던 사람과 무척 닮았다.
1: 나는 괜찮네.
0: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을 했다.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다.
4: 그
5: 그놈의 다른 곳, 다른 곳!
4: 환자분, 이곳에 왔으면 저한테 치료를 맡겨놓으셔야죠.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0: 남자에게 쏴붙였다.
1: 아니, 뭐요? 아니, 내가 당신 침 때문에 아프다는데 죄송하다고는 못할 망정 되려 썩을래? 아,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
4: 그렇게 말끝마다 다른 병원이랑 비교할 거면 그곳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1: 아, 저...
4: 이 간호사! 이분 침 빼요!
0: 옆에서 눈치만 보던 정미가 침을 뺐다.
1: 아니 뭘 이런 불친절한 한의원이다 있어? 내 어르신한테 이 모든 걸 다 말하겠어. 당신 후회할 거야. 에?
0: 남자가 승범에게 삿대질하고는 한의원을 나갔다. 정미가 황당해하며 승범을 봤다.
2: 정말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0: 그녀가 눈으로 욕을 했다. 아무리 환자가 선을 넘었다 해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환자를 대한 적은 없었다. 어떤 환자든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참아내던 예전의 승범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자기 성질대로 풀어놓고 왜 자기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지도 모르겠다. 하긴 오늘 큰일이 있었고 평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2: 여기 내가 정리할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오는 게 좋겠어요.
4: 고마워요.
0: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범은 의사 가운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

0: 그날 저녁 정민은 어질러진 한의원을 정리하고 이른 퇴근을 했다. 한의원 홍보 전단지를 들고 가게란 가게를 다 다녔다. 전단지를 내밀며 때론 사장님들의 말동무도 하고 눈치껏 장사일도 도왔다.
1: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물리치료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0: 그녀는 보험왕인 엄마한테 배운 실력을 발휘했다. 과일가게 사장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잡화점 가게 사장님의 등에 한의원에서 파는 파스를 붙여줬다. 며칠 전에 어깨가 결려 처방받았던 파스였지만 아깝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 좌판을 버린 할머니들에게 살갑게 굴며 나물이며 채소를 샀다.
1: 저희 원장님이 상사한테 사기당하고 안 좋은 일도 연달아 일어나서요. 직원이 시골 생활이 힘들다며 도망가니까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여기 우아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좋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못 참잖아요. 물론 어르신들께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건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요. 잘해보고자 하니까 저희 한의원 좀 도와주세요.
0: 정민은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애교도 떨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할머니들의 짐을 옮겨 그들을 일일이 버스에 태우고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버스가 출발하자 그 뒷모습을 보던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둑해져 하나둘 문을 닫는 가게들을 둘러보던 정민은 약국으로 가서 바카스를 샀다.
1: 실례합니다.
0: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선 정민은 손님이 없어 텅 빈 내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한의원보다 더욱 진한 약냄새와 건초 냄새가 나는 대기실 앞에서 기웃거리니 사무실에서 수정이 나왔다.
2: 무슨 일로 왔어요?
1: 안녕하세요. 전 유업 한의원 직원인 이정미라고 합니다.
0: 인사를 하자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2: 알아요. 저번에 개업독 줬잖아.
1: 그때 진짜 저희 원장님이 몹쓸 무례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했어요.
2: 그게 그 사람 잘못이지. 직원분 잘못인가?
1: 사람이 좁고 뾰족해 보이지만 그렇게 싸가지만 없진 않아서요.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뇌물 좀 가져왔어요.
0: 정미가 가지고 온 바카스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2: 뇌물?
1: 많은 부분에서 못마땅하시겠지만 저희 원장님 좀 예쁘게 봐달라고요. 이웃인데 절친까진 아니더라도 악감정은 없었으면 해서요. 넓은 아량으로 아주 조금만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 아가씨가 당돌하네.
0: 이제껏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공실이 배를 잡고 웃었다.
1: 물론 제가 원장님의 정신을 차리게 할게요. 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정미가 허리 숙여 인사하자 수정은 황당해서 본인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마치 자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온 부모 같은 모습이었다.
2: 정미 씨 같은 유능하고 참한 사람이 못난 사람 만나서 고생하네. 혹시 보호자인가?
3: 아유, 그러네. 둘이 부부인가? 서울에서 같이 왔잖아.
0: 수정의 질문에 공실이 손뼉을 쳤다. 놀란 정미가 두 손을 내저었다.
1: 아니요. 보호자라고 할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예요. 서울에 있을 때 같은 병원에서 5년을 같이 일했거든요. 애가 처음엔 정말 실력만 있는 왕재수였는데 저희 33살 동갑이에요. 어쨌든 그동안 일하면서 부딪혀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환자를 돈 줄로 보지만 그래도 분명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요. 환자 치료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건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짐작하셨겠지만 저 사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싸가진 없지만 그래도 정은 있어서 마음을 연 사람한테는 사소한 부분까지 잘해줘요. 그 사소함이 절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다들 제가 미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요.
0: 뻔뻔하게 와서 잘 봐달라느니 말은 했지만 말이 길어지자 정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참으로 젊은 팩이다. 그런 그녀를 가만히 보는 수정을 공실히 쳐다봤다.
3: 아니, 저 정도면 거의 부부 아니요?

0: 6. 귀신들. 승범은 한약방이 있는 시내에서 시장까지 20분 정도 걸으며 벽이며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였다. 시골 시장은 평소엔 큰 크기에 비해 휑했으나 장날인 3일, 8일이면 온 마을과 옆 청호시에서도 오일장을 보러 와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다. 시장 정문 쪽으로 4차선 도로를 건너면 각 동네로 가거나 시외로 갈 수 있는 버스 터미널이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그곳을 지나서 10여 분 걸으면 승범이 정미와 사는 빌라가 나왔다. 승범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옷창고 개방 전단지 위에 한의원 전단지를 붙이며 주위를 힐끗 쳐다봤다. 차가 활발히 오가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다. 수정 한약방에서가 아닌 대낮의 시내에선 귀신과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대체로 귀신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을 유지했다. 가령 팔이 길어지거나 목이 없거나 등등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점이 없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믿을 정도다.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귀신이 옆으로 지나가면 드는 한기에 머리가 쭈뼛거리면 그제야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관심을 가져보면 그들은 해가 드는 곳보다 그늘에서 자리했고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자신들만의 세계라 여기며 살았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 수 없으니 포기한 걸 수도.
1: 만약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호기심을 가질까? 화를 낼까? 수정 한약방의 귀신들처럼 자신의 한을 치료라는 명목으로 풀어달라고 할까?
2: 저기 저 그 한의원 원장이지? 그래. 방학간 사장님이 말하던.
3: 아, 방학간 사장님한테만 하대 했겠어? 아, 그 앞 한약방 고 사장님한테도 첫날부터 대자리 했다며.
2: 아, 맞다 맞다.
0: 환자한테 화를 낸 게 그새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승범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 눈빛들을 무시하며 승범은 테이프를 이로 뜯어 전단지 귀퉁이에 붙이고 꾹꾹 눌렀다.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지자 인적이 점점 뜸해지더니 곧 자신을 욕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까마귀가 지척에서 울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수정 한약방 앞이었다. 손 안에 전단지가 몇 장 남지 않았다. 승범은 한약방 옆에 전단지를 붙이며 안을 기웃거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사람들이 나왔다. 고개를 획 돌려 전단지를 붙이는 일에 열중하는 척했다. 무료하게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공실이 창문 너머에서 안을 훔쳐보는 승범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에서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4: 그렇게 있지 말고 커피나 마시고 가.
0: 공실이 승범의 뒤로 가서 말을 걸었는데 승범이 기척을 못 느꼈었는지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어쩐 일로 도망가지는 않고 슬그머니 눈치를 봤다.
4: 지금 고선생 상담 중이라 모를 거야. 들어와서 분위기만 보고 가.
0: 공실이 그를 이끌자 승범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한약방으로 향했다. 내부는 지난 밤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보다 협소하고 조금은 어둑했다. 몇몇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승범의 등장에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내저었다.
4: 신경 쓰지 마. 저러다 말어.
0: 공실이 이끄는 대로 가보니 탁자 위에 커피와 약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기다리는데 지루하니 셀프로 타서 마시라는 주인장의 서비스에 승범은 한의원에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0: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1: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기준 한 명이 실종됐고 453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주택 24채가 물에 잠기고 508세대 주민 758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는 충청을 중심으로 436헥타르에 이르고 옥천과 영월, 천안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북한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접경지역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하천변 행락객들의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아침 6시쯤 연천 필승교의 수위가 홍수기 행락객 대피의 기준인 1m를 넘었다며 하천변 행락객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고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연천 필승교의 수위는 가파르게 올라 오전 8시 기준 2m를 넘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노히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청년 세대에 대해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오늘 청년의 삶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생애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과 9월 자신의 SNS 계정에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약과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종사자 7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가장 먼저 4강에 선착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모로코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음바페는 후반 강력한 슈팅으로 이번 대회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오픈 AI가 지난달 말 일부 기관에 선공개했던 새 AI 모델 GPT-5.6을 2주 만에 일반에 내놨습니다. 오픈 AI는 GPT-5.6을 솔, 테라, 루나 등 세 가지 세부 모델로 나눠 정식 출시한다고 현지 시간 9일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AI 모델 사전 검증 행정 명령에 따라 지난달 26일 일부 기관에 선공개된 것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장맛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청주 32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한여름의 필수품, 선풍기를 빼놓을 수 없죠. 요즘은 날개 없는 선풍기도 있지만 귀여운 휴대용 선풍기 제품도 있는데요. 더위도 날려주지만 신기하게 그 선풍기 앞에 있는 순간은 공기의 온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까지 기분 좋게 바꿔주곤 합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 앞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보면 우리 일상에도 선풍기 역할을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쳐있을 때 건네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 얼음을 가득 채운 시원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 전체 분위기를 확 바꾸기도 하니까 말이죠. 자, 어느새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쌓였던 피로, 고민 모두 날려버리시고요. 뽀송뽀송한 선풍기 바람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조지가 피처링한 김현철의 드라이브.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고 참 다행이다 싶은 날도 있었을 텐데 또 지나고 나면 아,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은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복잡했던 고민은 선풍기 바람처럼 가볍게 흘려보내시고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오늘도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써니 1이 부르는 두근두근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スライン。코러스계의여왕이자다정다감한이웃집언니처럼무슨말을해도다들어줄것같은가요계대모국민코러스김연아씨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김연아입니다
0: 자김연아씨오늘은어떤주제로이야기도를나눠볼까요
1: 네오늘은요내일이세계인구의날입니다
0: 인구의날
1: 그래서우리나라가요즘인구가점점감소하고그러는추세잖아요
0: 맞아요맞아요
1: 그래서그자녀를많이둔애국자다둥이스타들
0: 다둥이스타들
1: 네
0: 다둥이의개념이요즘엔둘
1: 둘도다둥이야 둘도다둥이 옛날에는막딸아들구별말고뭐하나만낳자둘만낳자
0: 할정도로많이낳던시절이있었는데지금은아우그래요이게김연아씨도아이가
1: 아이가없고요제동생도딸이하나가있어요그보니까한집에한명정도한명밖에없더라고요
0: 그렇죠 네. 한명도안키우는경우도있기도하고
1: 그렇죠
0: 저도주변돌아봐도이렇게많이난친구들이별로없는데아진짜걱정해요
1: 그죠
0: 우리아이가지금초등학교6학년인데
1: 네네
0: 같은학교1학년총학생수가20명이안돼요
1: 그러니까우리때
0: 한우리때는반에한반에몇명이었지우리요
1: 국민학교라고했잖아요 한반에70명막있으면서그것도막교실모자라서오전오후반
0: 맞아맞아
1: 오전반오후반을했대니까전교생이막7000명이랬는데
0: 아무튼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오늘은애국자다둥이스타들을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
1: 네
0: 자첫번째로만나볼애국자다둥이스타누굽니까
1: 이분은정미애씨입니다
0: 정미애씨는맨남맨녀를뒀나요
1: 삼남일녀
0: 삼남일녀네명을키우는구나
1: 네
0: 예전엔4명정도면
1: 4명은뭐저초등학교때저희반에아그아이가11명있는집이있었어요근데걔네집에방이3개밖에없었거든요
0: 네
1: 방이3개라서부모님하고어린애들한3명같이자고
0: 네
1: 왜냐면식구가한13명이렇게되니까 그집가면근데저는그때는너무싫었거든요
0: 왜요
1: 너무형제가많은데연년생막이러니정신없고근데지금보니까대소사같은거있을때너무부러워요
0: 맞아요
1: 그집이
0: 뭔가이렇게친구들관계도친구들네관계지만그래도이렇게친척들모이면
1: 네
0: 남는건친척들밖에없다고
1: 맞아
0: 가족들밖에없다고그러는데야그래요정미애씨는어떤활동을하고계셨죠
1: 정미애씨는그미스트롯이라는프로에서2등을했어요
0: 네
1: 2등을해서이제그전에는아이돌준비를하면서연습생으로계시다가그때이제지금의남편이분도가수예요
0: 네
1: 조성환씨를만났어요그둘이동갑인데그어떻게보면은아이돌연습생하면서서로힘드니까
0: 네
1: 그때뭔가이렇게좀기류가있었는지그26에아이를낳습니다첫아이를그래서그맨위에형이그동생들을다케어해요지금이제동생그형이이제중학생이됐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그막내까지다케어를해주더라고요
0: 네정미씨는활동하다또좀약간몸이아팠다고요
1: 그설암그혀에암이와서혀를한3분의1정도절제를하는수술을하고항암치료도하고하면서
0: 노래를못부를수도있겠네
1: 못부를뻔했죠
0: 네
1: 그런데이제재활치료도많이하고또발음연습도많이하고그래서지금다시활동하고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또삼남일녀를둔엄마로서
1: 네
0: 또한명의가수로서

0: 또 아내로서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서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은 애국자야 애국자.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정미애 씨하고 좀 친해서 네. 예전에 정미애 씨네 집에 야 니네 애들도 많은데 뭐 간식이라도 좀 보내줄까 과자 같은 거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그 배달 사이트에서 네네. 그런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내줄까 했더니 언니 우린 딴 거 필요 없고요. 개수 많은 거.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개수 많은 거. 거.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0: 그래요. 노래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오늘은 정미애 씨의 걱정 붙들어매.
0: 걱정 붙들어매. 네. 인구가 없다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라.
1: 그렇죠. 자녀가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다둥이 스타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1: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둥이로. VOS 출신이죠. 박지헌 씨입니다.
0: 박지헌 씨는 몇 네. 남몇녀를 키우고 있나요?
1: 3남 3녀.
0: 3남 3녀. 와, 여섯 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네요.
1: 그러니까요. 여섯 남매면은 요즘에 아마 그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서 가장 자녀가 많을 것 같아요.
0: 요즘에 이렇게 가수 활동에도 아주 바쁘게 활동하는 분야가 있다고요?
1: 강연을 하러 다녀요. 강연. 가수 활동이 아니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강연에서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정을 꾸리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또 아빠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그런 이제 다둥이 그 아빠로 유명해져가지고 시청 뭐 도청 군청 다니시면서 네. 이제 그 출산을 좀 장려하는 그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집도 뭐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임신하고 애 낳고 뭐 산후조리원이 있다가 그리고 또 육아를 하고 애가 이제 학교 갈 때 좀 그게 시간이 한 5, 6년 정도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6명을 키운다라는 거는
1: 말이 안 되지.
0: 이게 정말 한 근 한 10년 가까이.
1: 근데 누가 그랬어요 그때. 네. 6명이 터울이 너무 많이 지면 힘든데 바로바로 출산을 하면 그 키우는 김에 키운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0: 그쵸.
1: 그리고 또 차이가 아주 많이 나면 큰 언니가 뭐 동생 봐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 3년, 4년 이런 타월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 키울 때는 뭐 100일쯤 되면 뭐 몸이 아프고 막 기침하고 그럼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도 네네. 많이 하는데 이제 둘째, 셋째 때부터는 그쵸. 아, 그럼 요맘때쯤 아프겠네.
1: 그리고 막 그때는 애 조금만 열나도 응급실 막 데리고 가는데 이게 좀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해열제 먹이고 그쵸. 뭐 집에서 하더라고요.
0: 해열제도 안 먹이고 그냥 수건 짜가지고 머리다 얹어 놓기만 하기도 하는데
1: 네.
0: 그래요. 아무튼 이 박지현 씨도 정말 여섯 명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애국자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0: 박지현 씨의 노래는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박지현 씨가 VOS로 활동했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보고 싶은 날엔.
0: 네, 그래요.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정미애 씨의 걱정 붙들어매, 박지현의 보고 싶은 날엔.

0: 금요일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연아의 코러스 라인 오늘은요. 내일이죠.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애국자 다둥이 스타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애국자 다둥이 스타 또 누구가 있을까요?
1: 자, 이분은 그래도 좀 젊은 분이고
0: 네.
1: 직업이 이제 방송인이다 본데 그 두 분이 다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0: 아, 남편과
1: 그 활동
0: 아내가?
1: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았을 것 같았는데 세 명이나 있더라고요.
0: 어허.
1: 하하십니다.
0: 하하. 네. 그래요. 하하의 아내분이
1: 별.
0: 별 맞아요.
1: 우리 고은 씨.
0: 아.
1: 네. 근데 아기들 이름이 하드림, 하소울, 하송. 어 김송 씨랑 똑같네. 하송. 네.
0: 그래요.
1: 맞아요.
0: 드림, 소울,
1: 네.
0: 송. 그러니까 네. 노래, 뭐 꿈,
1: 네.
0: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네요.
1: 그렇죠.
0: 네.
1: 하가 원래 하동훈이에요 이름이.
0: 네네.
1: 근데 고은이랑 결혼한다 그래서 어떤 고은이 이랬는데 김고은 별이요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 웬일? 그랬었어요.
0: 네. 별은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습니까?
1: 별은 그 모 기획사에서
0: 네.
1: 가수로 별이 있을 때 그 앨범 녹음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BTS의 의장님으로 계시는 방시혁 씨 또 작품 중에 물풍선이라고 있었어요. 별
0: 네.
1: 씨가 부른 노래. 그 노래도 제가 하고 그래서 자주 봤죠.
0: 어허.
1: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하하의 공백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이 노래 녹음할 때도 우리 하하 씨가 별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영상 해줘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1: 그리고 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노래가 하하 씨의 공백인데 요 노래는 코러스를 좀 유심히 들어주세요.
0: 왜요?
1: 왜냐면 되게 잘했어요 제가. 굉장히 뿌듯한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네. 내가 하고도 참 잘했다라는
1: 네, 잘했다.
0: 느낌이
1: 참 잘했어요.
0: 아, 네네. 그래요. 하하와 별의 또 이남 일녀의 아빠라는 거.
1: 네.
0: 근데 이렇게 또 아이들이 있다 보면 더 내 생활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뭔가 또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요. 자, 하하의 이남 일녀 아빠 이야기
1: 네.
0: 만나봤고 자, 하하와 함께 만나볼 애국자 다둥이 스타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분도 자녀가 6명. 6남매.
0: 6명이네. 오.
1: 현진우 씨.
0: 현진우 씨.
1: 네.
0: 현진우 씨는 좀 약간 생소한 이름입니다.
1: 현진우 씨는 이제 그 트로트 가수시고요.
0: 네.
1: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는데 이렇게 방송활동을 많이 이렇게 방송에 노출을 많이 안 하셔서
0: 네.
1: 조금 생소하실 텐데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견 가수이십니다. 네.
0: 그렇군요. 아이를 6명이나 낳았다라는 거.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남녀가 결혼하면서 우리 몇 명 낳자 이런 약속을 하고 하는 경우는
1: 거의 없죠.
0: 거의 없죠. 그냥 네. 사랑하니까 하고 우리 언제
1: 그만 낳자는 하지. 그만 낳자는 하는데 몇 명 낳자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만 낳자. 네.
0: 근데 참 이게 근데 이 남자의 마음은 제가 좀 알 수가 있어요.
1: 네네.
0: 뭐 아내가 입덧을 한다든가
1: 네네.
0: 또 아주 뭐 투정 부려도 좀 약간 좀 받아주는 것도 있고
1: 네.
0: 또 병원 뭐 가게 되면 또 뒷발도 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게 정말 궁금해요.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하고.
1: 그런 느낌은 저는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0: 네.
1: 김송 씨는 뭐를 제일 먹고 싶어 했어요? 선의를 가졌을 때? 입덧이라고 하죠 흔히.
0: 아니 뭐 먹고 싶은 것보다도 짜증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1: 아.
0: 짜증을 많이 내고
1: 네.
0: 그리고 뭐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안 먹어요.
1: 그치. 갑자기 먹기 싫어졌다고.
0: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생각이 나면 뭐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짜증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봐야지 돼요. 그리고 딱 보면
1: 안 먹어?
0: 안 먹어요. 그럼 제가 먹게 되고.
1: 아, 그때 살 많이 찌셨겠다.
0: 제 아내가 그때 임신한 7개월쯤이었는데 제가 한 4개월 정도 임신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근데 뭐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뭔가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6명 막 이렇게 나오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일 텐데.
1: 아, 우리 때는 뭐 흙도 먹고 그랬는데, 그죠? 흙도 먹고 막. 어, 그럼. 아, 너무 요즘에 그래서 그 면역력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
0: 흙 얘기 나와서 그래서
1: 네.
0: 현준우 씨의 노래 제목이
1: 나의 영토.
0: 이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1: 이 노래는 광고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0: 네.
1: 현준우 씨한테 선물하신 곡이에요.
0: 오.
1: 그래서 이분이 트로트 장르기는 하지만 이 노래는 약간 락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코러스를 유심히 들어주세요.
0: 네.
1: 하하 씨의 공백, 현진우 씨의

0: 매주 금요일에는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김연아의 코러스 라인 오늘은요. 애국자 다둥이 스타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다둥이 스타 애국자 다둥이 스타 어떤 분입니까?
1: 근데 저 이분한테 약간 감정이 있어요.
0: 어떤 감정이요?
1: 13년을 속았잖아.
0: 왜요?
1: 결혼을 안 한 척을 해가지고 그때 이미 애가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나중에 이제
0: 지금 약간 공개된 건가 아니면
1: 공개됐죠.
0: 아 다행이다.
1: 그 이 친구들도 네. 그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G.O.D의 그 김태우 씨하고도 베프예요. 근데 태우 씨도 몰랐대요.
0: 야.
1: 그래갖고 나중에 진짜 좀 맞았을 수도 있어. K.C.M.
0: K.C.M.
1: 네.
0: 그럼 K.C.M.이 데뷔할 때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
1: 데뷔할 때는 없었고
0: 없었지만
1: 이제 그 처음에는 원래 그 KCM 씨가 래퍼였어요.
0: 네.
1: 래퍼일 때 이제 어느 소속사 사무실에 있다가 그 회사가 와해가 되면서 이제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랑 만나서 처음 작업한 게 흑백 사진이란 노래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친구가 근데 사실은 묻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당연히 미혼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0: 그렇죠. 우리가 뭐 네. 음악 때문에 만났는데 결혼했냐 이런 게 물어보기보다
1: 네. 근데 결혼식은 굉장히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결혼식을 네. 한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자녀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0: 그렇구나.
1: 근데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0: 네. 지금 1남이녀. 1남이녀. 네.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1: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한 지도 몇 년 안 됐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0: KCM도 네. 이제 아빠가 됐구나.
1: 그러니까. 요 얼마 전에도 늦둥이 나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예쁜가 보다 했는데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KCM 왜 이름이 KCM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은 강창모인데
1: 네, 맞아요.
0: 구창모 씨랑도 이름이 비슷하고 느낌이 맞아. 그래서 KCM이다 이렇게 얘기를
1: 저희는 그래서 겁니다. 김치만 씨라고도 부르고 막
0: 김치만
1: 네, 막 그렇게 불렀었죠.
0: 그래요.
1: 네.
0: 자, KCM 1남 2녀의 다둥이 아빠. 자, 이 분과 함께 만나볼 원래 강원래가 추천하는 애국자 다둥이 스타. 저는 주변에
1: 네.
0: 다둥이를 낳은 사람이 없고
1: 네.
0: 다둥이 가족에서 사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1: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0: 그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누굴까요?
1: 강인봉 씨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자전거 탄 풍경에 네. 강인봉 씨가 어렸을 때 작은 별 가족이라는 팀으로
1: 맞아.
0: 7명이서 나와서
1: 맞아,
0: 노래를
1: 맞아.
0: 불렀는데
1: 네네.
0: 최근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네. 보면서 강인봉 씨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때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강인봉 씨를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가족 패밀리들이 노래를 불렀고 또 영화도 나왔었고 작곡도 하고 근데 꾸준하게 강인봉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한번 했었어요.
1: 네.
0: 물론 저도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PTSD라는 그
1: 네.
0: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면 몸이 좀 또 정신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인봉 씨한테 그냥 좀 약간 농담 삼아 한번 물어봤는데 인봉이 형도 어렸을 때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의 그런 부러움도 있지만 부러움이 있는 만큼 시기와 질투도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박수도 있었지만 박수만큼 또 비난도 있었다라는
1: 그렇겠죠.
0: 거. 그렇겠죠. 뭐
1: 근데 이 가족 중에 제가 그 한 셋째 형님부터는 다 알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0: 어.
1: 근데 그 더 큰 형님들은 뵌 적이 없고.

0: 있고 다 음악을 하셔요. 다 음악 하시기 때문에 특히 그 넷째 다섯째 강인구 씨라고 저의 또 불멸의 히트곡 그 세일러문 주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강인구 오빠가 저한테 연락 와서 이거 하나만 불러줘 해가지고 부르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이 네네. 첫째가 이제 강인호, 강인혁, 네. 강인엽, 강인경, 강인구 우리가 알고 있는 강예리자, 그다음에 네. 강인봉 이렇게 있는데 강인봉 씨는 형님 이름 안 부르고 그냥 1호,
0: 2호. 2호. 그럼 맞아요. 1호, 2호. 그렇게
1: 독수리 오형제처럼 1호 형, 2호 형 이렇게 막 불렀다고.
0: 저는 그러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배우 중에 강인덕 씨라고 계세요. 아. 그리고 그분 동생분이 강인식 씨예요. 아. 그래서 이쪽 같이 형 친척인가?
1: 강인봉인가?
0: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1: 그래요. 아무튼 이 강인봉 씨의 그 작은 별 가족 때 불렀던 네. 반짝이는 별처럼.
0: 맞아. 그때 진짜 목소리도 미성이고 네. 너무너무 귀여웠었는데.
1: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네. 어린 적 시절 그런 네. 생각도 나고 하는데 강인봉 씨도 사실은 태어나서 이후에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도 태어나고 나니까 형들이 다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있더라.
0: 그러니까 음악을 하려고 그래서 했다기보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집에서 다 뭐 악기가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클래식 전공자들 연습하고 맞아. 있고 그냥 어깨너머로 그렇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네. 또 특히 또 아버님이죠.
0: 그렇죠.
1: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강문수 네. 네. 그 아버님께서도 영화감독이자 방송 드라마 네. 네. 작가 출신이고 네. 또 어머니가 음대 성악가
0: 네,
1: 출신이세요.
0: 성악가 출신이세요.
1: 그러니까 뭐
0: 어머니가 제 기억에 굉장히 고우셨어요. 단아하시면서. 네. 네.
1: 하지만 강인목 씨는 그 이후에 작은 별 가족 이후에도 뭐 벌거숭이라든가 네. 또 자전거 탄 풍경이라든가 이걸로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피를 받아서 또 아이들 네. 많이 낳았으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한 둘 정도 네.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네. 거.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아마 우리 또래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둥이 가족 그러면 제일
0: 작은
1: 먼저
0: 작은 별 가족 나왔죠.
1: 작은 그럼, 별 맞아요. 가족인데. 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중에 너에게 난 나에게는 이 노래를 오늘 추천해 드립니다.
0: 네.
1: 자, 오늘은 내일이죠. 세계 인구의 날,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애국자 다둥이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곡 소개하면서 인사 나눌게요. 어떤 곡이죠?
0: 네. KCM의 흑백 사진, 그리고 원래 씨 추천곡입니다.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1: 두 곡 전해드리면서 김연아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오늘 끝곡으로 임창정의 소주 한잔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창정 역시 다섯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스타입니다.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25년 발달장애인의 1과 3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29.8%였고요. 월 평균 임금 107만 원에 73.7%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청소와 세탁을 돕고 물건 배달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86.3%가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을 원했지만 평균 근속은 1에서 3년 사이에 머물렀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은 역시나 편견이죠. 사소한 다툼이 생기거나 실수를 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돌봄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노라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슈퍼맨.

노라조의 슈퍼맨,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공동홈인 희망그린마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강원도 동해시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플라멩코 댄서 양서연입니다. 제가 플라멩코도 19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을 다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몸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4월부터 제 이름으로 창단 아닌 창단을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무용단 그 리더로서 시각장애인들을 가리키고 무용단 결성해서 공연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사실 고생스럽게 하긴 했어요. 그때 생각이 다시 나서 내가 또 마음을 먹으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역시 기대보다 잘 해주셔가지고 비장애인 분들보다 박자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자로 했을 때 네 박자 안에 발손 하는 게 딱딱딱 이게 들어맞는 게 빨리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잔존 시력이 있는 약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비장애인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근데도 비장애인 선생님들이지만 다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각장애 입장에서 제가 오랜 시간 걸리면서 알아갔던 그 몸의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10년 걸려서 알게 된 느낌을 지금은 저는 금방 이제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더 나아가서는 무대에서 같이 서면 좋죠. 제가 듣고 싶은 곡은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저도 이거 한참 웃으면서 봤거든요.
1: 네.
0: 그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 이야기인가요?
1: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렇지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0: 아무 상관없죠.
1: 전혀 상관이
0: 맞아요.
1: 없는
0: 예.
1: 영화인데요. 일단 주인공은 그 둘도 없는 친구자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맷과 제이라는 두 남성이에요. 중년 남성이죠.
0: 네.
1: 이들의 목적이자 꿈은 이들이 토론토 캐나다 영화라서 이제 토론토가 배경인데 토론토의 전설적인 라이브 클럽인 리볼리 무대에 오르는
0: 네,
1: 것입니다.
0: 맞아요.
1: 사실 이제 2008년에 이들이 굉장히 공연을 하고자 홍보 전단지를 막 붙이면서 그때만 해도 어렵기 때문에 네. 너무 막 돈독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났고 2025년이 됐지만 이 콤비는 여전히 네, 리볼리 무대에 못 가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그 맷이 이제 약간 그 만담 쪽이고
0: 네.
1: 이제 제이가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맷이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힌 장전 하나가 떠올랐다고 막 해요. 항상 이분은 그러는데 이 자기가 이 리볼리에 이제 둘이 공연하려면 이 스카이 다이빙 작전이란 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CN타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0: 맞아요. 예.
1: 바로 아래 위치한 스카이 돔으로 이제 나타난 뒤에 리볼리 공연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제가 돼서 네.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제이가 그래도 너무 착해요. 그래서 친구 하자한테 따라주는데 예.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이가 약간 멘탈이 나간다고 할까요? 예. 그런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17년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맷은 언제나 밝고 언제나 엉뚱한 작전을 세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타임머신 작전.
0: 아 맞아.
1: 그러니까 맷이 타임머신을 타고 불시착한 척 연기를 하자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자기들이 과거에서 왔는데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리볼리에서 뭐 할 운명이라는 둥 이런 이제 예. 황당무계한 걸 세우는데 이제 제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 친구랑 떨어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들지 않은 맷에게 너무 실망해서 밤에 맷 몰래 캠핑카를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그 큰 공용 캠핑카
0: 예, 맞아요.
1: 그걸 몰고 혼자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큰 거라서 막 자기도 하고 그런 데거든요.
0: 네.
1: 근데 자기는 자기가 혼자 타고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맷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맷이 그 전날 밤에 여기다가 타임머신 장치를 해뒀어요. 그랬는데 이 그 제이가 이걸 몰고 시속 88km까지 찍은 순간에
0: 네네네.
1: 2008년으로 진짜 돌아간 거예요.
0: 이게 88도 백투더퓨처가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돌아간 거고
0: 네.
1: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 오르비츠라는 그 음료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연료가
0: 맞아요. 맞아요. 연료. 예.
1: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살던 아파트에 막 잠입하면서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마치 누군가 주인공들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좀 마치 다큐멘터리나 또 아니면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촬영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둘이 이제 계속 그렇게 과거로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과거로 네. 간 다음에도 이렇게 누가 옆에서 진짜 찍고 있고
0: 진짜,
1: 실제로
0: 예.
1: 친구가 찍고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핸드헬드로
0: 네.
1: 유튜브 그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가 전체가 균형 구성이 돼 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들이 이제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정말 엉뚱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0: 네.
1: 시리즈 그 80년대에 너무나 아이코닉한 시리즈를 오마주로 바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그 2008년에서 뭔가 이제 좀 과거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다시 미래로 가려고 애를 쓰겠지만 네. 계속 건드리잖아요. 계속 건드리고 그걸 또 수습하려고 또 막 난리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장치가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치인데 두 사람이 계속 그 토론토의 그 광장 같은 데서 막 뭘 네. 만들고 뭐 장치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지막에 돌아가려고 백투 더 퓨처의 유명한 장면처럼 번개를 번개 이용한 거, 예. 근데 이제 주변인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막 인사도 해요. 토론토에 오신 걸 환영하고 근데 그들은 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네.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다 이제 넣는 거예요. 영화 속에 물론 허락을 받았겠지만 일종의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네. 가짜 다큐멘터리 같은 장치를 계속 심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 네, 이런 느낌도 주고 그래서 관객이 뭔가 거기에 자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네. 식의 촬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실패하고 이럴 때마다 너무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 보다 보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배우고 어디까지가 진짜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진행이 되면 아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몰입이 되면 이제 이 둘이 벌이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굉장히 신기한 순간이 되는 거죠.
0: 그 제목이 이제 너바나 더 밴드로 소개되고 있지만 원래는 그 말도 안 되게 더 긴 제목이라면서요 이게.
1: 네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0: 네네네.
1: 원제입니다. 제목이에요. 실제 예. 공식적인 제목인데 너바나 더 밴드 땡땡.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 여기서 끝나요.
0: 돌아옴도 아니고 돌.
1: 네. 돌에서 끝나요.
0: 이게 몇 자예요?
1: 107자라고 하더라고요. 6자인가?
0: 예, 네. 대단하구나. 진짜.
1: 이런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제 보통은 너바나 더 밴드라고
0: 그렇게 부르죠. 거기까지만 가야죠.
1: 그런데
0: 예.
1: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기 실제로 맷과 제이가 실제 자기 이름이 맷 존슨 제이 맥케럴이고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는 2017년에 둘이 제작한 TV 시리즈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0: 아.
1: 그리고 이후 제작된 TV 시리즈의 극장판.
0: 아 그렇구나.
1: 네. 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명맥을 이룬 이 시리즈의 컬트적인 유머 코드를 고수하면서도 극장판으로 규모를 좀 늘려서 처음 본 사람 사람도 그냥 네. 잘 따라올 수 있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25년 토론토 국제 영화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제 미드나이트 부문에서 관객상을 받았고 전주 국제 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에서 전주 국제 영화제 돼서 그때부터 예. 이제 화제가 됐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알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게 네. 코미디언 문상훈 씨가 그 문상훈 씨의 코미디 크루죠. 빠더너스와 그 수입사인 그린날의 미디어가 이 영화를 공동 수입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오.
1: 그리고 배급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자막을 뮤지션 타블로가
0: 아 번역에 참여했구나 네, 타블로가 맞았거든요. 맞아 맞아 예.
1: 그래서 이 스케치 코미디로 주력을 선보이는 채널인 이 빠더너스는 문상훈을 비롯한 멤버들의 낭만적인 케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채널인데 어느 날 이 채널에 불쑥 어떤 영상이 하나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0: 네.
1: 이 문상훈 씨가 아 내가 코미디 영화를 하나 직접 내가 수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겠어. 이런 계획이 담긴 영상이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크루들이 프랑스 칸 영화제 마켓에 직접 찾아가요.
0: 아.
1: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러 다녀요. 마켓에 예. 다 시사를 다녀요. 코미디 영화 수입을 위해서. 그 뭐 여러 편을 봤겠죠. 우여곡절도 많고. 근데 그리고 나서 딱 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문상훈이 아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게 영화예요.
0: 예.
1: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흐른 후에 너바나 더 밴드가 개봉을 한 거죠. 사실 문상훈 고미 코미디언의 취향이 약간 컬트적인 빅빔급
0: 빅급
1: 네, 그런 감성이 네. 있은 그 취향이 말하자면 아까 그 제가 읊어드렸던
0: 네네.
1: 실제 제목을 짓는 게 이분이 지은 거예요.
0: 너무나 뭐 별 관련이 없는 뭐
1: 네, 쭉 106자 육박하는 예. 그것도 예. 중간에서 말이 끝나는
0: 네.
1: 단어도 완성되지 않은 이것이 그냥 그런 유머인 거예요. 제목도 유머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백투더퓨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예. 너무 재미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다 생각이 나고 그 오마주가 너무나 큰 웃음을 선사하고 또 정교하게 짠 각본이 또 감동적이에요.
0: 예.
1: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우정을 다루고 있어요. 두 사람의
0: 맞아요. 예.
1: 우정이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가 진짜인가 이런 또 감동이 있어서 이 영화가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0: 그래서
1: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0: 진짜 그 정신없는 코미디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웃기는 과정은 정말 황당하지만
0: 네네.
1: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따뜻한 메시지 이런 것들 전달하고
0: 그러게요. 예.
1: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렇게 제이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매수로부터
0: 맞아요. 예.
1: 떨어져서 자기 혼자서 다른 주에 있는 오디션에 혼자 참가하려고 하다가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막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저도 저 제이 같으면 저라도 네. 그랬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럴 정도로 매트가 너무나 그 엉뚱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뜻밖에도 2008년으로 돌아갔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뭘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 과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한 명이 결정적인 걸 바꾸고요. 그리고 다시 미래로 돌아왔는데
0: 네.
1: 그 한 명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0: 있죠. 예, 완전 바뀌어 있죠.
1: 완전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0: 예, 예, 예.
1: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0: 예, 예.
1: 그런 게 뭐 이렇게 아 스포일러 피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예, 그렇긴 하지만
0: 예, 아니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정신없이 예. 웃으실 수 있고 예.
1: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리 다른 선택을 해도
0: 예.
1: 결국은 돌아와서 똑같게 그냥 갈 거다.
0: 예, 예,
1: 결국 그게 뭐, 그냥 불가피한 거였다.
0: 예,
1: 과거를 너무 그렇게 미화하거나 흑화하면 안 된다.
0: 네, 네,
1: 그냥
0: 네.
1: 그때 그게 너의 마음이다.
0: 그러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1: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이가 이제 자기를 떠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매트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잘 되나 보자. 막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막 보복하려고 하지만 제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런 우정을 보여줘요.
0: 그러니까
1: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면서도 두 사람 결국 자신들이 원래 택했던 걸로 돌아가거든요.
0: 그렇죠. 그래야죠.
1: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시간 여행은 단순한 SF

0: 장치라기보다는 후회조차 나를 이루는 일부다. 이런 걸 보여주는,
1: 맞아요.
0: 깨닫게 해주는
1: 예.
0: 과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여곡절부터 2025년도로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은 항상 또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세우는 앞에서 이제 제이는 너무 그걸 다또 맞춰주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하면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기에 지금은 우리가 있다. 이런
1: 그럼요. 예.
0: 것들을 보여줍니다.
1: 네. 자,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규만의 음성으로 듣죠? 다줄 거야.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자립 공동홈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이곳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제 자립 함께 사는 생활 공간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네. 충북 제천에 있는 실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그룹홈의 이름은 희망 그린 마을입니다.
0: 예. 네.
1: 제천역에서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산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매미소리 새소리 들리고 잘 들어보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예. 뭐 워낙에 사방이 탁 트인 숲이라서 발달장애인의 그 외침 날카로운 소리에는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곳 희망그린마을은 이전에 캠핑장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에요.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이쪽에 공동체를 일구면서 캠핑장을 개조를 해서 두 개의 숙소동을 만들고 캠핑장 일부는 그대로 놔뒀고요.
0: 네네네.
1: 나머지는 굉장히 넓은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16명의 성인 체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교사들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체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 행동이 굉장히 그 강하다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뭐 액자라든가 장식품 그리고 불필요한 가구는 두지 않는 그냥 넓은 비움의 공간으로 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희망그린 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1: 네. 여기에는 이제 교사가 40명이고요. 성인 발달장애인이 16명 있습니다. 특히 교사 40명 중에 보호자들이 8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두 개의 숙소동 아래 편에 있는 이제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일명 실수해도 괜찮은 농사라고 해서 네. 수익성보다 발달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 농장은 다행히 장애인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비장애인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0: 예.
1: 자립을 배우고
0: 예.
1: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운영비도 충당해 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돌봄에 그쳤다라고 하면은 이 돌봄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0: 예.
1: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그룹홈이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0: 그러네요.
1: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 발달장애 16명 같이 있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답답해하는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4명의 발달장애인은 편의점이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이분의 요구에 따라서 제천 시내에 40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마련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4명이 40평이니까 좀 여유 있게 공간을 쓸 수 있겠죠.
0: 네,
1: 지방이라 지방이라 또 방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0: 예.
1: 특히 이분들이 이제 3분 슬세권이라고 혹시
0: 슬세권.
1: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 이용이
0: 진짜
1: 가능한
0: 가까운
1: 주거권.
0: 거죠.
1: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럼 이 희망그린 마을이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1: 네. 그 특별한 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마을을 만들어낸 분이 방대진 대표란 분인데요.
0: 네네.
1: 이 희망그린 마을의 방 대표의 이력과 철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 대표는 30년 동안 발달장애인 돌봄을 연구해온 현장 전문가이신데요. 이분 이제 체중증 발달장애인 특히 도전행동하는 분들이 어디에도 못 가는 걸 보고서 20여 년 전에 제천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때 이제 발달장애 부모님들과 같이 내려오면서 이곳에 이제 발달장애 생활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특히 이제 방 대표는 아무리 체중증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자립이 중요한데
0: 네.
1: 내가 살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0: 그렇죠.
1: 내가 뭘 할지 일과를 내가 결정하고 공동체의 주체로 존중받는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희망 그린 마을은 이런 점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희망 그린 마을의 교사의 구성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이승현 씨 같은 경우 60대이신데요.
0: 네.
1: 이분은 30대 체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자 선생님인 거죠.
0: 네.
1: 이분이 원래 이제 수학 교사를 20여 년 동안 중학교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제천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0: 네.
1: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 오셔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거죠.
0: 아.
1: 이렇게 이제 희망그림 마을의 선생님이 40분인데 그중에 8분은 보호자면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딴

0: 이미 이제 방송이나 기사에서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된 전재원 씨 사례입니다. 우리도 한번 다루게 됐는데요. 네, 맞아요. 네. 네. 재원 씨는 지금 27살이고 키가 180cm입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93kg이지만 지적 능력은 2, 3살 수준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원 씨 도전 행동이 강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님이 전국을 거의 뭐 1000곳을 두들겼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어느 곳에도 가지 못했는데 이곳에 이제 제천에 있는 희망 그림 마을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제서 공용 공간에서 재원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고 잘 지낸다라고 해요. 그리고 텃밭에서 일도 하고 물론 일하기 싫으면 잠시 조금 일하다가 다른 일 하기도 하지만 텃밭에서 적응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을 관계자는 재원 씨가 매번 제약과 통제 속에서만 살다가 공기 좋은 자연에서 자유를 만끽하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원 씨 아버님이 이제 정경철 씨도 아들의 현재 생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아버님은 얼마나 자녀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후에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부재를 대비해서 재원 씨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보고 싶지만 자주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안타깝게 됐습니다.
1: 얼마 전에 재원 씨와 아버지의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됐는데 그 아버지 전경철 씨가 이번에 책을 쓰기도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은 안녕 피터팬입니다. 현재 아버지 전경철 씨는 올해 64세신데 간암 말기세요. 그래서 작년 5월 말쯤에 이제 판정을 받으셨고 다행히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데요. 원래 아버지께서 이제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에다 아들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셨 그러다가 이 부자의 사례가 알려지고 방송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책을 내게 됐는데 이제 제목을 안녕 피터팬으로 바꿔서 내게 된 거죠.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절망과 희망 속에서 써내려간 27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아버님께서 책을 쓰게 된 배경도 궁금하네요.
0: 네. 원래 아버지가 이제 정보통신 IT 기업의 대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신 다음에 홀로 발달장애 재원 씨를 쭉 키우셨는데요. 그러다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치매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 혼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도전 행동하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너무 많이 힘들기도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한계를 많이 경험하셨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어떤 기관들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너무도 어렵고 불가능해서 암담한 현실에 직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어려움을 쏟아내는 창구 역할로 쭉 써오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전 행동하는 자녀의 갈 곳을 찾지 못한 이 아픈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은 굉장히 방송에 많이 알려지면서 이 글쓰기도 더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온라인 글쓰기에 독자들이 1,900건이 넘는 응원 댓글을 하셨고 8천만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이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도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고 필요하다라 해서 이야기 장수라는 이제 파트너 출판사의 출판 계약을 맺고 한 달 만에 계약부터 정식 출간까지가 일사천리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미 안녕 피터팬은 출간이 됐습니다.
1: 그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면서요.
0: 이제 재훈 씨가 생활할 곳을 찾는 아버지는 이제 염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계획으로 본인이 오랫동안 꿈꿨던 공동체 설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경철 씨는 우리 아들처럼 평생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들이 살 수 있는 자립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피터팬의 네버랜드라고 정했다라고 하셨고요. 이처럼 그 도전 행동하는 분들이 정말 갈 곳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자립공동홈 건립을 지원하는 피터팬 재단도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 재단의 최종 목표는 희망그림 마을 같은 자립공동

0: 재단체를 우리나라 전국에 10곳 이상 설립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재단은 그래서 당사자 중심, 전문성 기반, 시민 공공성이라는 3대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이미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섭외해 두셨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재단 설립 기획안을 구체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희망그린마을 방대진 대표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마을 조성 노하우도 전수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1: 네.
0: 사실 근데 가장 큰 과제는 자금 확보인 거죠.
1: 그렇겠죠.
0: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은 대략 30억 정도인데 이 마련을 위해서 안녕 피터팬의 이제 판매액 일부 그다음에 인쇄 전에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한 사업 수익은 전부 나오게 되면은 네. 재단에 귀속되는 형태로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책 한 권의 구매가는 벽돌 한 장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1: 이제
0: 아버님이 네네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조성모의 음성으로 듣죠. 아시나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 죽전 IL 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문화진 씨를 소개하는 타이틀이 지금 추가됐는데, 용인 죽전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드셨군요.
1: 네, 제가 오랫동안 용인 죽전의 장애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해왔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문화나 체육, 경제활동들을 함께 해보려고 이번에 아예 자립생활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0: 예.
1: 그동안 제가 해온 활동처럼 앞으로도 장벽 없는 여가생활을 개발하고 또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무더위와 장마 소식이 교차하는 7월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가지이자 지푸른 청정 바다와 또 장엄한 백두대간의 산세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고장이죠. 강원도 동해시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0: 네.
1: 동해 여행지들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만한 목재 데크길을 촘촘하게 깔고 또 깎아지른 절벽에는 최신식 수직 엘리베이터 타워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전동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아무런 장벽 없이 동해바다의 광활한 수평선을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는데요.
0: 네.
1: 오늘 동해시가 자랑하는 핵심 명소 세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사장 한가운데를 가르는 망상해변의 서핑로드, 또 파도 소리와 소양기가 어우러진 한삼해변의 행복한 섬길, 또 하늘 위에서 무코바다를 내려다보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까지 아주 알차게 엄선했습니다.
0: 예, 세 곳을 만나려면 부지런히 한번 달려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드넓은 백사장 망상해수욕장인데, 그 보통 휠체어나 유모차는 모래에 바퀴가 빠져서 바다 가까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길이 열려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십리에 달하는 눈부신 은빛 백사장과 그 뒤를 빽빽하게 에워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동해권역 최고의 상징적인 해변인데요. 원래 곱고 부드러운 백사장은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가 진입하는 순간 푹푹 빠져버리기 일쑤죠.
0: 예, 예.
1: 이 보행 약자들에게는 눈앞에 두고도 만질 수도 없고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아쉬운 장벽의 공간이었는데요. 동해시가 이 고운 모래밭 한가운데를 거침없이 가로질러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이 밀물 코앞까지 단차 없이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무장의 휠체어 서핑 모드를 다리처럼 길게 놓아두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턱이 없는 평탄한 보도를 지나서 해변 초입으로 들어서면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모래 위로 단단하고 매끄러운 친환경 목재 데크로드가 바다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동휠체어의 작은 바퀴조차 흔들림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지나다닐 만큼 폭도 아주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0: 네.
1: 덕분에 7월에 강렬한 태양이 달구어 놓은 뜨거운 모래더미를 직접 밟지 않고도 하얗게 포마를 일으키면서 밀려드는 이 동해의 시원한 갯바람과 또 빛깔을 때리는 웅장한 파도 소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온전히 마주하면서 온몸으로 이 여름 바다와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0: 예. 자, 이제 두 번째 명소로 가보죠. 동해 시내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섬 해변인데, 이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아주 절경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한섬 해변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덕분에
0: 네.
1: 최고의 투명함과 때묻지 않은 원시의 바다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해시의 숨은 보석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수천 그루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과 또 바다 위로 거칠게 솟구친 이 기암 괴석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한 폭의 거대한 거장의 동양화나 신선이 논일던 이 비밀정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0: 네.
1: 이 소나무 우거진 해안 숲길을 따라서 보행 약자들도 장벽 없이 산림욕을 즐기며 이 동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또 턱이 없는 무장의 데크 산책로인 행복 한성길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과 급경사를 완전히 없애고 휠체어 이동 기준에 맞춘 완만한 경사로만 길게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서 천천히 바퀴를 굴리다 보면요. 왼쪽으로는 짜릿할 정도로 싱그러운 소량기가 코끝을 자극하고 또 오른쪽으로는 끝없는 파란 동해바다가 밀려드는 아주 환상적인 복합조망이 이어집니다. 해안선을 따라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바람이 정교하게 깎아놓은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또 지푸른 소나무 가지 사이로 숨바꼭질 하듯이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거든요.
0: 예.
1: 아주 아기자기하면서도 깊이 있는 자연의 미학을 산책 내내 선물해 줍니다.
0: 예, 이 행복한 섬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한섬 해변만의 특별한 조망도 있습니까?
1: 이 산책로의 가장 매력적인 하이라이트는 바다 위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색적인 몽돌 자갈 해변의 풍경과 또 그 자갈들이 파도에 쓸리면서 내는 자연의 음향을 소나무숲 한가운데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친 몽돌밭이나 자갈길로 직접 휠체어를 끌고 내려가지 않아도 평평하고 탄탄하게 마감된 데크길 위에서 기암괴석 사이로 하얀 거품을 물고 밀려드는 파도가 이 자갈들을 굴리며 내는 이 자르르 자르르 하는 청량한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조망 데크와 리드미컬 게이트는 문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휠체어를 정차한 뒤 이 동해의 기형 바위들과 저 멀리 떠있는 고기잡이 배들을 관찰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따가운 태양볕을 소나무의 우거진 초록 지붕들이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덕분에 시원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알싸한 솔바람을 동시에 맞으면서 이 바다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거대한 바위섬들을 이 마치 미술관의 액자 속의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연이 주는 시원함 속에서 시각과 청각, 후각이 동시에 정화되는 세련되고 깊이 있는 휴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마지막 장소는 최근 동해시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죠. 묵호항 인근의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인데 가파른 협곡에 위치해 있는데 보행약자들도 정상에 오를 수 있나요?
1: 네, 물론입니다. 이 도깨비골 스카이밸리는 도깨비가 방망이를 장난스럽게 휘두른 양옆으로 아찔하게 깎아지는 가파른 골짜기 사이로 거대한 전용 하늘 산책로를 내어서 만든 이색적인 미디어 테마 공간입니다.
0: 네.
1: 지형 특성상 일반적인 보행자들도 숨이 턱 꽤 찰 만큼 이 경사가 급한 골짜기이지만 보행 약자들을 위한 대형 수직형 엘리베이터 타워가 이 협곡의 중심에 웅장하게 서 있거든요. 계단 하나

0: 밟지 않고도 단순히 협곡 정상의 스카이워크 레벨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단차가 없는 매끄러운 게이트를 지나서 정상 광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는 아주 비현실적인 반전 매력이 펼쳐지는데요. 발 예. 아래로는 돗자리골에 아찔하게 내려앉은 협곡의 기하학적인 지형과 알록달록한 골짜기 가옥들이 보이고요. 정면으로는 저 멀리서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밀려오는 무코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심장을 기분 좋게 타격하는 극적인 시각적 충격을 또 선사합니다.
1: 예, 저는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인 줄 알았는데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장의 여행 작가 문화진 씨와 한여름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동해시로 오늘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진이 부르는 진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내린 비로 오늘 오전 5시까지 한 명이 실종됐고 453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주택 24채가 물에 잠기고 508세대 주민 758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충청을 중심으로 436.2헥타르로 조사됐고 옥천과 영월, 천안에서는 1.1헥타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쉽게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이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단일 종목 ETF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보완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가 가장 먼저 4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모로코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은바페가 후반 15분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얻고 뎀벨레가 후반 21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4강에 오른 프랑스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이후 8년 만에 다시 정상에 도전합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벨기에 8강전 승리팀과 오는 15일 4강 대결을 펼칩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1억 7,790만 주의 기업 공개 IPO 가격을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265억 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과거 알리바바를 넘어 외국 기업의 미 기업 공개 IPO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각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오프라인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 뉴욕을 엽니다. 더 시티 아리랑 뉴욕은 다음 달 1일과 2일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 투어 아리랑 콘서트 전후로 진행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 기차역인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리랑을 테마로 바꾸고 역사 곳곳에 신보의 핵심 색상이 붉은색 포스터가 부착됩니다. 최근 한 달간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27주차 수족구병 의심 증상 환자가 1,000명당 19.4명으로 지난 24주차보다 2.2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낀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학창시절에 운동장에 서서 교장선생님 훈화를 들을 때면은 좀이 쑤셔서 자꾸 몸을 움직이게 되곤 했지요. 그때야 한창 잘할 때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오히려 한 5분을 가만히 있기가 쉽질 않습니다. 실제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참 싫어한다고 해요. 가령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역마다 타고 내리는 사람 구경하면서 목적지까지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단 2분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루하고 어색해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휴대폰은 지루함과 어색함을 달래주는 참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지루함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지루한 상태는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멈춰야 그 정보들을 연결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틈이 날 때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그 습관부터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공포의 종류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으로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26 서울 가드닝 크루 사업의 하나로 어르신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정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송정동, 강서, 도봉, 목동, 은평 노인복지관 등 다섯 곳에서 약 1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교육은 정원 계획 수립부터 식재 관리까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서울숲에서 전문 해설가와 함께 정원 사례를 둘러봅니다. 청년 크루와 시민 정원사도 함께 참여해 세대 간 교류 속에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대야에 에어컨을 끄고 자는 것이 고령자에게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연구진은 65세 이상 성인을 관찰한 결과 침실 온도가 28도 이상일 때 심박수가 오르고 심장 자율신경 회복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2.9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근경색 위험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사이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경우 침실 온도를 2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폭염 속에서는 무조건 더위를 참기보다 적절한 냉방과 환기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에서 동행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외식, 여행을 함께해주는 유료 동행 서비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노인 돌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7월부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진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동 보조와 진료 수속, 의사와의 소통, 복약 알림까지 지원하고 4시간 기준 198위안에서 280위안 수준입니다. 중국 동행 경제 규모는 2025년 약 500억 위안, 우리 돈 11조 원대로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이문세예요. 알 수 없는 인생.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문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 모시고 우리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공포의 종류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두려운 사물이나 상황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 네네.
2: 실제 어느 정도의 공포심은 생존과 안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2: 따라서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공포의 주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저도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잘 들어보겠습니다.
2: 롭 다이어 씨는 멘탈 코칭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1: 네.
2: 영업사원부터 시작해서 멘탈 코칭으로 유명한 자기 개발 팟캐스트인 마인드셋 멘토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분인데요.
1: 네.
2: 롭 씨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즉 선천적인 공포는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1: 네.
2: 이들 중 첫 번째는 추락의 공포입니다.
1: 아.
2: 이를 증명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1969년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인 엘리너 깁슨 박사는 생후 6개월에서 14개월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소위 시각 벼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 네.
2: 이 실험은 가운데 부분이 1.2m 정도의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투명한 유리판을 만들어 아이들이 그 위를 기어가게 하는 실험입니다.
1: 네네.
2: 실험에서 아기들 대부분이 엄마가 바로 앞에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벼랑처럼 보이는 유리판 위를 무서워하면서 기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1: 네.
2: 즉 아기들이 전에 벼랑에 가본 적이 없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 네네.
2: 즉 추락의 공포가 생존을 위하여 아기들의 유전자에 이미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 아, 신기하네요.
2: 두 번째 선천적인 공포는 큰 소음의 공포입니다.
1: 네.
2: 이는 청각적 놀람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큰 소음의 공포는 인간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1: 네.
2: 즉 지진이나 천둥과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소리를 듣고 이를 피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놀란 반응을 보이고 이를 피하는 것이 자연이 몸에 밴 것입니다.
1: 네. 추락의 공포와 큰 소음의 공포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라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롭 다이어 씨는 이렇게 인간에게 기본적인 선천적인 공포는 두 가지인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 다른 공포의 주제들은 자라면서 학습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 네.
2: 즉 후천적으로 환경에서 비롯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을 통하여 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들으며 공포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2: 롭 씨는 이들 공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네.
2: 그중 첫 번째는 실패의 공포입니다.
1: 네.
2: 이는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1: 네.
2: 이러한 유형의 공포는 사람들을 매우 우유부단하고 꾸물거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쉽다고 합니다. 실패의 공포가 심한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실패할 테니 아예 기대 수준을 낮추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네. 대학 입시나 취업 면접 등등에서 자꾸 실패하면은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공포입니다.
1: 네.
2: 매우 흔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안 돼라고 말하거나 거절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1: 네.
2: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개인적 차원인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와 같은 직업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2: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런 공포가 심한 경우에는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겠어요.
2: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의 공포입니다. 이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대한 공포인데요.
1: 네.
2: 이 경우의 공포심은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스스로 성공을 거부하는 자기 태만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공포는 반발 회피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즉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성공에 반감을 품고 나를 소외시키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심리라고 합니다.
1: 네, 그만큼 소외되는 게 두려운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공포는 사기꾼의 공포입니다.
1: 네.
2: 이는 가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사기꾼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이 생각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나 두려움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1: 네,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공포의 주제는 버림받음의 공포입니다.
1: 네.
2: 이는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대한 공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할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서 비롯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말한다고 합니다.
1: 네.
2: 이는 고독 공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지는 고독한 상황에 대한 공포인 셈입니다.
1: 네, 정말 이런 공포들은 자라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네요.
2: 그렇습니다. 룹 씨는 이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괴롭히는 공포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2: 룹 씨는 공포의 본질은 일종의 방어 기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2: 즉 불안이나 공포가 자신의 생존과 보호를 위하여 뭔가 걱정거리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1: 네.
2: 실제로 편도체는 현재 아무 할 일이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뇌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의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예를 들어 화창한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마시다가 느닷없이 엄습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에 이는 너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다 보니 뇌가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언가 걱정거리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 네네.
2: 이를 이해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일단 불안이나 공포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룹 씨는 이를 위하여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포용하라고 하였는데요.
1: 네.
2: 유명 작가인 칼 알브레이트는 공포심은 마음속으로 상상한 사건이나 경험이 현실이 될 거라고 예상함으로써 초래되는 감정의 일종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1: 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한이라는 단어인데요.
1: 네.
2: 즉 그 공포는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일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 네.
2: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마음속으로 제멋대로 꾸며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의 공포의 주제는 터무니없는 경우가

0: 하고 대개 그 내용도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 네, 불안이나 공포감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 85%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네.
0: 또한 실제 벌어지는 일들 중 15%에서 79%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1: 네.
0: 심지어 어떤 문제들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생에 좋은 교훈을 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0: 롭 씨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 97%는 기후에 불과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1: 네.
0: 즉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받아들이고 심리적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1: 네네. 건강 백세 오늘은 공포의 종류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한선입니다. 리듬 속에 그 춤을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모 스페셜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사랑받았던 프로그램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모 화면 해설 방송분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추억의 황금연모 스페셜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됐을까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모 제427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모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그리고 황금빛 인생 2막 을 펼쳐나가고 있는 특별한 시니어를 만나보는 황금빛 내 인생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0: 네.
1: 이럴 때 기다리게 되는 게 여름 휴가철인데요.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은 되지 않았지만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추억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설레는 나의 첫 여행이고요. 김홍성 가혜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박수옥 성우의 화면 해설로 사연 만나보시죠.
0: 네.
2: 이구택 74세.
3: 인생의 첫 번째 여행은 1968년도 제 나이 22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제주도로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지도를 펼쳐놓고 친구들과 계획을 짜면서 얼마나 설레고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주도에 도착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들이 다르더라고요.
2: 스튜디오
4: 자, 설레는 나의 첫 여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 네, 무엇이든 처음은 특별하게 마련이잖아요.
4: 네.
5: 그중에서도 낯선 곳에 처음으로 갔다니 얼마나 설렜을까 참 궁금한데
4: 네네.
5: 이구택 선생님 생각하셨던 거랑 제주도가 정말 많이 달랐나 봐요.
3: 1968년도 그때는 제주도 하면 참 다니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죠. 생활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4: 당시만 해도?
3: 예.
4: 그럼 뭐 타고 가요 선생님? 거기?
3: 배를 타고 갔는데요.
4: 예.
3: 그 철선이라 제일 큰 배예요.
4: 네.
3: 그나마 또.
4: 예.
3: 그래서 철선이고 제일 큰 배니까 안전할 거다 해서 일부러 그걸 탔거든요.
4: 네.
2: 자료 출처 한국 정

0: 총 톤수 500톤으로 승객 442명과 2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연안 도서관을 왕래하는 여객선으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철선인데 우리나라 자금과 순전히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 여객선이 만국길을 휘날리며 항구를 떠난다.
2: 제주항에 딱 내렸는데 땅 밟는 그 순간이 그렇게 또 행복한지 몰랐어요. 흔들리는 배에서 한 15시간 흔들려버리 지쳐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신이 났어요. 이제 여기저기 막 구경하고 더 많이 보자 그러고 그랬는데 아,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니까 배가 살살 아파요. 그 변소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화장실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3: 당시만 해도 그렇게 관광지로 개발된 게 아니니까.
2: 없어요. 마침 민간집이야. 집에 하나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가서 화장실 좀 서자 그랬더니 헌케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가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돌담 옆에 조그만 원두막 같은 게 있어. 그게 화장실인 줄 몰랐지. 의아해서 자택까지 갔는데 나무만 대놓고 밑에 황량하게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을 봐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돼지가 한 서너 마리가 툴거리면서 나타났어. 그런데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돼지가. 끝났고, 꼭 돼지가 나보고 뭐 먹을 거 빨리 달라고 하는 식이야. 그래가지고, 응어주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보는데, 아이, 자세 나쁘지. 밑에 돼지는 꽤꽤거리지. 긴장이 돼가지고, 막,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4: 아이고, 아이고. 사실 이 돼지가, 뭐,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신의 배설물, 플러스 인분, 그리고 이 자리에 깔아놓은 이 짚을 받고 다니면서 무엇을 만드느냐. 천연 거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거름을 이용해서 농사를 그렇게 또 잘 지었다고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부이자 이렇게 천연 거름을 생산해주는 그야말로 유능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 확실히 이제 제주도에 가면 이런 진기한 풍경들이 많잖아요.
3: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섬이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부터 좀 당황하시긴 했지만 또 그래서 만나게 되는 매력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2: 아, 많지요. 제주도 구경할 거 참 많습니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요. 우리가 그 천지연 폭포에 갔는데 그때 지금 가면 뭐 막아놨죠. 그때는 막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지연 폭포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놀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방폭포에 갔는데 정방폭포는 바다로 바로 물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가지고 이제 또 물 안마를 봤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1: 자막 위험하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2: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제주도 구경은 한라산 정상 가는 게 진짜지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우리 젊은이가 날아갈 정도예요. 제주도 바람 세다 세다 말만 들었지 거기서 바람 한번 맞아보고.
1: 흑백 영상 속 사람들이 산 정상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관광을 즐긴다.
2: 제주도 얘기하려면 소상하게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끊을게요.
1: 이구택 씨가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제주도의 여러 폭포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이 이어진다.
6: 천지형 폭포에서 수영을 하고 정방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놀았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7: 네. 이구택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가셨을 때 그 제주도가 관광지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전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폭포라고 하면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내 속도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로 찾는데 이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원한

0: 하면 달궁 마을에 달궁 계곡으로 피서를 간 일이 있습니다.
1: 달궁 계곡?
0: 예.
2: 이름부터 예쁘네요.
1: 처음 들어보는데 남산이 시다 알아요?
3: 지리산 자락이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깨끗하고 맑아요.
4: 물고기들이 맑은 계곡에서 헤엄치는 영상이 나온다.
0: 제가 거기 갈 때는요. 예. 다른 곳은 사람이만 해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워낙 오지라 예. 그때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12명이 여름방학 때만 거기 이제 오봇이 안 와가지고 이장집에서 저 하수구를 하고 피서도 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계곡을 놀러 갔는데
1: 예.
0: 남자는 팬티만 입고 싹 벗고 이제 물놀이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1: 네.
0: 계곡이지만은 재밌게 하고 놀고 짜갈짜갈 놀고 있는데
2: 짜갈짜갈.
0: 엉뚱한 일이 있었어요.
2: 네? 엉뚱한 일이요?
0: 예.
1: 무슨 달궁 계곡을 알고 있는 12명의 또 다른 처자들이 거기를 놀러 왔다.
2: 아, 그러면은 아, 여학생들이
1: 처자 그러면은 조금 놀랄 만하지.
0: 아, 그러면 후딱 옷만 입으면 되거든요.
2: 아, 이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0: 아, 그렇죠.
2: 그럼 무슨 일이
0: 그런데 친구 하나가 개구쟁이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놀려주려고 나무 위에 가서 막 굴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4: 두 MC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0: 허리 막 우리를 달라드는 거예요. 추접시는 건 그만두고 살아야겠다는 걸로 그냥 막거니 뛰었거든요.
2: 네. 속옷차림으로요?
0: 패티만 입고.
5: 예. 아이고.
0: 그래가지고
2: 이제 동네 부끄럽게.
0: 동네 입구까지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얼마를 많이 벌을 쏘했는가.
2: 아이고 아이고.
0: 많이 부쉈어요.
1: 아 많이 부었어요 다.
0: 예.
1: 선생님만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다?
0: 아 12명이 다.
2: 그렇죠. 벌이 사람을 가리진 않으니까.
0: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너무 벌을 많이 쓰여서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이거요. 근데 옛날에는 뭐 자동차가 있어요. 경운기를 12명이 타고 병원 갔어요. 그때 그 의사가 병원에 안 왔으면은 큰일 날 뻔 알았다는 거예요.
2: 너무 벌을 많이 쓰여서.
0: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 치유는 되었는데.
1: 치유.
0: 이런 데서도 윙수리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요.
2: 아, 그때 이후로.
0: 예.
6: 물 맑은 달궁 계곡에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는데 나무에서 장난치던 한 친구 때문에 모두가 벌에 심하게 쏘였다는 거잖아요.
7: 네.
6: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7: 네. 그리고 윙 소리만 나도 지금도 놀라신다고 하잖아요.
6: 네, 네.
7: 그러니까 소리가 컸던 모양인데
6: 네.
7: 말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6: 네.
7: 특히 이 말벌에 쏘이면 아나팔락시스라는 쇼크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요.
6: 네, 네.
7: 아나팔락시스는 특정 물질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생기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6: 네, 네.
7: 뭐 피부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 곤란이나 어지러움,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6: 네, 네.
7: 그리고 장수 말벌에 쏘이면요. 독의 양이 많아서 쏘이면 전신장기 손상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당시에 벌에 쏘인 뒤에 차가 없어서 경운기에 모두 올라타고 병원을 가셨다고 하는데
6: 네.
7: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대요.
6: 네, 네.
7: 여름에 이렇게 계곡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벌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6: 네.
7: 나무 주변에서는 더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윙 소리만 들리면
7: 무서우시대잖아요.
6: 무서우시잖아요.
7: 네.
6: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죠. 조용필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세 번째 이야기 마당이 이어집니다. 네. 주제가 약이 되는 여행인데요. 도대체 어떤 여행을 하면 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죠.
0: 네.
2: 2009년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한 친구가 5명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3명 친구가 올여름에는 우리 무주구천동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자.
3: 오현승 73세.
2: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고 이러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약속을 했는데 집에서 또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4: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놀러 가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4: 왜요?
2: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원래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저희 집사람 앞에서 실수를 여러 번 한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친구들이랑 아무데도 못 간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난 또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고 또 놀러 가기를 또 앞장서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의 허락 없이 그냥 구주로 떠났죠.
4: 선생님! 저러셔요, 우리 선생님은. 아주 착한 남편이신 줄 알았는데 아내들이 잔소리를 하고 말리는 건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내 말 들어서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남편이 만약에 몰래 그렇게 갔다 저는 그날로 그냥 끝입니다. 그냥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2: 그래서 이제 신나게 2박 3일을 놀고 집에를 뭐 들어왔는데 본체만체하고 아주 냉랭한 거예요. 냉랭하면서 내가 집안에 비밀번호 안 바뀐 거를 다행으로 알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하나 믿고 아직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한계가 왔다. 이러면서 이혼을 하락할 단계까지 왔어요.
5: 아니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몰래 그렇지. 간다는 건 나를 무시하는
4: 배신이지. 배반이고.
5: 기분이 많이 나쁠 수 있거든요.
4: 그럼요.
2: 네. 잘 생각을 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식구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아식구가 한번 앙코르 왓을 한번 가봤으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리고 아내 몰래 여행사 가서 그냥 무조건

0: 예약을. 캄보디아 여행을 예약을 하고 왔지.
1: 또 몰래. 어머.
0: 또 몰래 했지.
2: 진짜 이거 불난 집에 부채질들 있는 수지. 아니 지금 화가 일만큼 나 있는데 거기다 내놓고 여보 나랑 여행 갑시다 하면은 내 갈게요. 이럴 아내분이 안 계시죠.
0: 아니죠. 아닌데. 네. 아니 나 이제 이미 돈도 다 내고 이러고 왔으니까 가야 된다 했더니 죽어도 안 가겠다.
1: 그러면 더 크게 싸우죠.
0: 안 가겠다는 이제 날짜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몰래 이제 대강 소지품을 챙기고 그 날 아침에 무조건 손목을 잡아서 그냥 막 안 끌려오는 걸 끌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현지에 가서 뭐든지 비우 맞추고 또 그 쇼핑몰에 가서 좋아하는 그 스타일 아니까 그런 것도 사주고 또 이제 그 풀린 계기가 그 뚝뚝이를 타고 앙코르와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뚝뚝이를 타면은 자연적 옆 사람이랑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막 이게 막 덜컹덜컹하니까 나한테 막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행이 이제 그 화가 풀어졌어요. 풀어져서 제가 여행 마지막 날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다. 앞으로 반성하고 정말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잘하고 살겠다. 이랬더니 아내가 그래 두고 보겠어?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아내 몰래 캄보디아를 예약을 했지만 너무너무 잘 갔다 온 여행이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3: 오연승 부부가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앙코르와트나 큰 얼굴 석상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어진다.
4: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가버린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여행이 일단 화가 됐고
5: 네.
4: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아내가 가고 싶다는 앙코르와트에 가는 여행 계획을 세웠고 그곳에서 아내의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고 하니까 진짜 여행이 약이네요.
5: 맞습니다.
4: 네네.
5: 이미 비행기 티켓이며 숙소며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4: 네.
5: 예전에는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많았잖아요.
4: 그랬죠.
5: 이미 예약이 다 된 거니까 가자라는 말에 억지로 끌려서 간 여행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가보고 싶었던 앙코르와트에 툭툭이를 타고 가면서 기분이 풀렸다고 합니다.
4: 네네.
5: 이 툭툭이가 캄보디아에서 시내 이동을 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오토바이 택시인데요.
4: 네.
5: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덜컹거리기도 하고 옆에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 몸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4: 네네.
5: 아내분이 그 상황이 은근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고 이후에 남편이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한 뒤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하니까
4: 네.
5: 뭐 말로는 두고 보겠어 라고 하시지만
4: 네.
5: 모든 안 좋았던 마음이 누그러지신 거죠.
4: 네네.
5: 여행으로 난 화를 여행으로 풀었던 재미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황금빛 내 인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4: 네.
6: 부산광역시 영도에서 오셨습니다. 황원태 시니어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71세의 황원태 시니어가 스튜디오 중앙에서 인사한다.
6: 자, 우리 황원태 선생님의 정체는?
1: 나는 노래 부르는 양자 시니어다. 가수를 하고 계신 건가요?
7: 1987년도에 1집을 내고
1: 어머!
7: 앨범을 지금 5집까지 남았고요.
6: 네.
7: 노래비를 부산시에서 세워진 가수이기도 합니다.
3: 자막 세종대에 세워진 황원태 시니어의 노래비.
1: 노래하는 약사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2층 상가 건물.
6: 어? 아빠 우리 선생님 약국인데.
3: 자막 손님 응대로 바쁜 주인공. 꼼꼼하고 친절한 설명은 기본.
8: 그 부지런히 챙기 드세요. 오늘 오늘 아침 저녁 드시는 거 아니죠? 하루 두 번.
3: 자막 아직은 여느 약국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6: 왜 안 돌아가고 계시죠?
9: 다른 처방이 또 하나 있어요.
3: 신영자 손님이 95998이 적힌 약봉지를 들고 있다.
8: 9998 오세요.
3: 자막 오세요. 번호가 허명되자 어디론가 들어가는 손님. 뮤직 스튜디오라는 영어가 문에 붙어 있다.
1: 뮤직 스튜디오요?
3: 두 사람이 노래한다. 손님은 마이크를 잡고 황원태 시니어는 지휘하듯 손을 흔들며 부른다. 노래방 기계에 95998 자갈치 아즈메라고 뜬다.
8: 여기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약국 노래방.
1: 약국
8: 제가
1: 노래방이요?
8: 많은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약국에 있는 환자분들도 아 이분은 노래만 한 곡 부르면 될 것 같다는 분들은 또 제가 노래도 많이 권하고
9: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1: 약국에서 노래 나가신다고?
3: 표정이 밝아진 약국 손님 신영자.
9: 스트레스가 풀려요 일단은. 머리도 덜 아프고 건강이 좋잖아요.
3: 인터뷰.
8: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 약을 안 먹어도 노래 한 곡만 하면은 해결될 만한 분들 있죠. 물론 처방전을 봐주오신 분들 약을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노래가 정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까지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서 잘 권하는 편이죠.
3: 자료 영상으로 다섯 장의 앨범 표지 사진이 나타난다.
1: 앨범 재킷이군요.
8: 가수가 되려고 앨범을 냈던 건 아니에요. 노래하는 봉사단체에서 특히 정신과 병원이나 노인병원에 환우들 생일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노래만 자꾸 부르고 다니지 말고 앨범만 한 내가 자기 노래 불러. 그러면 환우들이 훨씬 더 좋아해. 가수라고 봉사해서 앨범까지 가게 된 거죠.
3: 자막 그날 오후 주인공을 다시 만난 곳은 바로
8: 사실은
3: 자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약물 오남용 예방 강연. 17년째 해오고 있는 무료 강연.
8: 우리나라는 혈압약 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3: 부산의 건강 지킴이로 맹활약 중.
8: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약만 먹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3: 자막 집중력 최고 강연의 인기 비결은 약사 가수의 특별 노래 공연. 강의를 들었던 주민들이 박수치며 공연을 즐긴다.
10: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인 줄 몰랐네요.
1: 그러니까요. 예.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셨던 거예요?
8: 뭐, 전 어릴 때나 지금이나 가수가 꿈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 아니 그래요? 근데 오직까지 근데 음반을
8: 그냥 예. 전 노래를 즐기는 거예요. 확실히 노래를 앨범을 내서 노래를 정말 하는 목적은 예. 제가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허. 이 강의에 그냥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같이 감히 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계셔도 아무리 강의를 오래 해도 예. 전혀 좋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 그래서 아 이게 노래의 힘이구나.
1: 올라온 게 뭐 약국 안에 노래방이 있는 건 워낙에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8: 그렇죠.
1: 어떻게 노래 처방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8: 2004년도에 뇌경색을 앓았었어요. 사실 좀 약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네. 평생 살면서 감기 한 번 안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감 가지고 생활이 우리 또 약국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식사하는 양이나 시간이 일정하지도 않고 생활의 리듬이 많이 깨지게 되죠. 네. 그렇게 깨지는 리듬이 이제 50대가 접어드니까 결국 나도 피해갈 수 없는 덥더라고요. 거의 3개월을 입원해 있었고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뇌경색으로 힘들다는 것보다도 네네. 노래를 못하게 됐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10: 아, 그러셨어요.
8: 그래서 심지어 그 입원실에 아예 기타를 갖다 놓고 예. 노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몸도 빨리 회복이 되고 예. 소리도 점점 좋아지고 그때부터 아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즐길 게 아니고 그 모든 분들에게 노래가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이야기도 해줘야 되겠다고 강의도 하고 또 약국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노래를 많이 권하게 됐죠.
10: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황원태 선생님께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라고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3: 김홍성이 황원태 시니어가 그려진 상패를 읽는다.
10: 황금빛 내 인생, 대한민국 시니어의 이정표가 되어준 황원태님의 인생 이막, 그 황금빛 여정을 응원합니다.
4: 5집까지 음반을 내시니까 거기다 네. 노래비까지 세워졌다니까
5: 실력이 일단 있으신
4: 그러니까요.
5: 거죠.
4: 그러니까요.
5: 근데 네. 이분이 운영하는 약국이 특별합니다. 네.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고요. 네. 노래를 처방해주는 약국입니다. 진짜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뭔가 약을 우리가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네. 이 음악이나 예술이 주는 치료나 치유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황원태 선생님께서 지금 그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하는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네. 목표하신 바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약은 네. 꼭 필요할 때만 먹는 건 꼭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4: 약이 할 수 있는 치료도 있지만
5: 네.
4: 음악이 주는 치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5: 그렇죠.
4: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정말 이정표를 세우시겠어요.
5: 네.
4: 나름대로 또 이정표 또 하나 더 세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금연모 스페셜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4: 장마철인데도 매미 울음소리가 한여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후텁지근하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스스로를 좀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스로 외모에 자신이 없어 위축되어 있는 청년에게 외국어 강의를 듣게 하면서 그 강사가 수업 시간마다 청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학습 능력을 아낌없이 칭찬해 줬더니 50일이 지난 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그늘져 있던 청년의 얼굴이 밝은 미소 가득한 매력적인 얼굴로 바뀌었다고요.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칭찬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업무에 많이 지칠 수 있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한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

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어록집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 기쁨을 뜻하는 열과 즐거움을 뜻하는 낙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좋아하는 구상 선생의 시 꽃자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자신을 높이지만 내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가시방 속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꽃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 시에 두 번이나 나오는 문장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요체입니다. 반갑다, 고맙다, 기쁘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다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간다네.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치기 쉬운 요즘 짬이 날 때마다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보셔야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곳 경기도 양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세미원이란 곳입니다.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진 정원인데요. 지금 세미원 연꽃문화제가 한창이라 연꽃을 눈이나 사진에 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참고로 세미원 연꽃문화제는 8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럼 세미원 내부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면 커다란 연잎들이 넓은 연못을 빽빽하게 덮고 있는 싱그러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연잎들 사이로 홍련과 백련이 활짝 얼굴을 내민 모습을 보면은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올 겁니다. 올해 연꽃문화제의 주제는 풍류, 연꽃에 머물다 라고 하는데요. 그 주제에 걸맞게 즐길만한 풍류거리가 많습니다. 정원 한편에 마련된 체험교실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솥에다 연잎을 덮어 연잎차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부채나 손수건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연꽃 박물관의 특별 전시를 둘러보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스탬프 투어에 참여해서 정원 구석구석을 걸어보시죠.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통기타 공연과 벼룩시장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름날 잠시 신선누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경기도 양평의 다른 곳으로 안내해드리지요. 유진아의 연꽃, 강병철과 삼태기의 개구리 타령, 그리고 이영숙의 그림자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유진아의 연꽃, 강병철과 삼태기의 개구리 타령, 그리고 이영숙의 그림자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가보면 좋을 만한 경기도 양평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미원에서 연꽃 구경을 즐기셨다면 이번엔 차를 타고 북한강 줄기를 따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목적지는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입니다. 소나기 다들 읽어보셨겠지요?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던 황순원 작가의 단편 소나기, 순수의 결정을 보여준 애틋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현실 공간에 옮겨놓은 문학 테마 공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하게 생긴 문학관 건물인데요. 소설 속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원뿌령 수수단을 본떠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문학관 내부에는 황순원 선생의 육필 원고들을 전시하고 있고 소설 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과 수수단 속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매력은 건물 바깥 소나기 광장에 있습니다. 이 광장을 걷다 보면 산책로 곳곳에 소설 속의 장면을 재현해 놨는데요. 징검다리와 섭다리, 그리고 자그마한 수수단 원두막입니다. 이곳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 정각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인공 소나기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잠시나마 소설 속 주인공이 돼볼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소나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여벌의 옷이나 우비, 수건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싱그러운 연꽃과 아련한 첫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경기도 양평의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함께 하시죠.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 그리고 바블껌의 짝사랑 들으시겠습니다.

0: 네,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달려왔는데 한 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한숨 돌리는 시간 가져보셔야겠지요. 늘 구수한 이야기로 노래 듣는 재미를 더해주시는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입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요일 저녁을 기다리겠지만은 단장님은 아무래도 일요일 정오를 기다리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전국노래자랑 방송 시간.
1: 그 시간엔 또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프로 하기 때문에.
0: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죠.
1: 이제 아무래도 좀 모니터를 해서 아, 예. 이런 것도 이렇구나. 사운드가 이렇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0: 네.
1: 뭐 제가 뭐 프로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이런 건 재밌네. 좋네. 뭐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0: 가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프로듀서가 PD가 자주 바뀌잖아요.
1: 네, 네.
0: KBS의 PD들이 네. 예능 PD들이.
1: 맞아요.
0: 그런데 맞아요. 어차피 터줏 대감은 우리 신재동 단장님과 심사위원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다고 봐야죠.
0: 예. 네. 그러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쭉 있는데 역사와 전통.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뭔가 좀 이건 도저히가 아닌 것 같다. 뭐 편집이라든가 전개라든가 그럴 때는 좀 건의도 하고 그러십니까?
1: 이제 가끔 지방 가면 이제 뭐 식사나 술자리가 또 마련될 예, 때가 예, 있잖아요.
0: 예, 회식이 있죠.
1: 그럴 때 조심스럽게.
0: 아.
1: 왜냐하면 또 그게 자칫하면 또
0: 월권이 될 수 있으니까.
1: 있어서
0: 예, 예.
1: 뭐 뭐야 뭐 터스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서 가능하면 좀 조심하는데
0: 예.
1: 뭐 근데 그게 반영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잘 그게
0: 아니 근데 그게 예. 뭐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1: 예, 예.
0: 프로그램 잘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교환하는 아, 거잖아요. 의견을 더하고 합쳐야죠.
1: 예.
0: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은 주로 주말에 이제 좀 쉬실 텐데 재충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장님?
1: 이제 저는 그 12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영화가 있으면
0: 네. 극장에 가시고
1: 꼭 가서 좀 보고
0: 사모님과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내가 둘레길 같은 거
0: 네.
1: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말에는 좀 보내요.
0: 크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1: 네.
0: 그게 소소한 또 즐거움이자 행복인 네. 것 같아요.
1: 영화 보는 재미 되게 있어요.
0: 팝콘 같이 먹으면서.
1: 그렇죠. 작품하는데도 네. 많이 도움되고
0: 아.
1: 뭐 등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0: 음악도 잘 들리겠네요.
1: 네.
0: 영화 보시면. 사운드가.
1: 아 요새 그 영화 음악들이 정말 좋아요.
0: 아, 극장 또 오디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돌비 시스템.
1: 아유, 맞아요.
0: 자 오늘 선곡 수첩 주제는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의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1: 네.
0: 어떤 분입니까?
1: 오늘 제가 이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화도 한번 했는데 정

0: 그걸 어떻게 악기를 만들어요?
1: 그래서 이제 이 팽창
0: 현악기
1: 그렇죠. 예. 아. 해서 그 띵 튕기는 그 소리가 예, 있으니까 예.
0: 아, 대단하시네요. 이제
1: 그런 음악적인 어떤 그 뭐랄까 재능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거죠.
0: 예.
1: 근데 뭐 서라벌 예대 지금 얘기하면 중앙대.
0: 네. 뭐 아, 서라벌 예대에서
1: 예, 예, 예.
0: 작곡을 전공하죠.
1: 작곡을 전공을 하셨어요.
0: 정통 클래식 전공이신가요?
1: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정 선생님 곡을 보면 네. 약간 뭐 거의 이렇게 그 트로트 쪽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있어봐야 네. 좀 세미 트로트 정도 그리고 전부
0: 상당히 정석적인 전개.
1: 그렇죠. 예. 그리고 편곡도 본인이 거의 다 하시고.
0: 예. 네. 그러시군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정풍성 선생이 가수로 먼저 데뷔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 저 임종수 선생님도 그렇고.
0: 맞아요. 돌아가신 박성원 선생님도 가수하고 싶었고.
1: 돌아가신 신대성 선생님도 그렇고.
0: 예예.
1: 근데 이제 그때 곡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이죠.
0: 예예예.
1: 그다음에 고독의 기타. 나는 가련다. 마음 없는 별. 뭐 등등 이런 곡들을 직접 불렀. 다고 해요.
0: 이 곡들은 본인이 다 만든 곡일까요?
1: 그렇죠.
0: 아, 싱어송라이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언제부터 전업 작곡가로 활동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1967년도에 이영숙 씨의 아카시아의 이별이라는 이제 곡으로 정식 작곡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0: 예.
1: 그때는 이제 뭐 정욱이라는 이제 예명을 쓰시고
0: 노래할 때도 정욱이라고 하셨어요.
1: 네, 그래서 작사 정욱, 작곡 정풍송 이렇게 나올 게 꽤 많아요.
0: 예, 예. 같은 분이군요. 정욱과 정풍송. 워낙에 점잖은 성품이신데 노래 스타일도 뭐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래하실 때 보면 거의 바리톤 정도의 톤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녹화 끝나고 나면 오셔서 억당들어 수고했다.
0: 악당들어. 아, 무슨 마치 악당들아 이렇게 들리네요.
1: 그렇게 해요.
0: 악당들어.
1: 악당들어. 수고했다. 딱 이 톤이.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막 흉내도 내고 그래요.
0: 예예. 예. 아.
1: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발라드 쪽이 아무래도 예. 곡들이 좀 많아요. 뭐.
0: 명곡들이 많죠.
1: 그렇습니다. 네.
0: 자, 좋은 곡들이 많지만 오늘 어떤 곡들 선곡해 오셨어요?
1: 네, 우선 이제 2019년에 발표를 했던 노래인데 5월 달에요.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 노래예요. 최신 노래예요.
0: 네. 꽤 말년의 곡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저쪽 그 미스터 트롯이나 이쪽 그 출신 가수들이 네. 이걸 다시 또 리메이크를 해서
0: 제목이
1: 무심 세월이라는
0: 무심
1: 노래예요.
0: 세월
1: 많이 부르더라고요.
0: 예예. 예. 요즘 많이 들었어요.
1: 정말 정통 트롯으로 이건 또 풀어냈어요.
0: 네.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정통송 네. 선생의 대표곡이죠.
1: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의 허공.
0: 네.
1: 이제 이게 85년도 8집의 이제 타이틀곡으로 이때 당시 조용필 씨가 트롯 곡은 처음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
0: 그 전에 뭐 한오백년 같은 민요도 있었지만.
1: 아, 그런 것도 있었고.
0: 그 말고 트로트는 처음이었던 거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그렇게 크게 히트된 거는.
0: 아주 옛날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건 완전히 트로트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1: 좀 약간 그 댄스곡 같은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왈스란 말이죠. 정통 왈스곡을 이렇게 크게 히트가 난 곡은 이제 이게 처음이에요.
0: 예. 예.
1: 당시 80년대 대한민국 국민 간절한 열망과 네. 그다음에 뭐 상징, 민주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걸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0: 정풍송 선생 그때 출연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1: 아.
0: 예. 대중 예술인들도 네네. 어떤 사회 참여 의식이 중요하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또 반영됐을 때 또 반향을 또 줄 수 있는 거고.
1: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노래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검열을 좀 피하려고 네. 그대로 바꾸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했던데. 근데 참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
0: 아유 훌륭한 곡이죠. 네. 자,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 먼저 노래 두 곡, 나훈아의 무심세월, 조용필의 허공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입니다. 정풍송 작곡가의 작품 두 곡이었는데요. 나훈아의 무심세월, 조용필의 허공 들으셨습니다. 정풍송 선생은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셨죠?
1: 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65년도 10월 정도에 우리가 말고 하는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네. 청룡부대 일진으로
0: 일진까지셨네요. 네,
1: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선생님이 기계도 그리고 그 연세가 꽤 많으시잖아요. 예예. 꼿꼿하게 앉아서도
0: 자세도 꼿꼿하시고
1: 절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0: 맞습니다.
1: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아마 그런 월남전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게
0: 군 시절의 어떤 그 경험 같은 것도 뭐 인생의 큰 자산이 됐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것들이 노래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요.
0: 그랬겠죠. 예. 예. 자, 이번에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웨딩드레스라는 노래입니다.
0: 한상일 씨.
1: 한상일 씨. 예. 이건 이제 6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네. 1970년대 영화 먼데서 온 여자 그 주제가로 썼다고 그래요.
0: 영화 제목이 참 소박하네요. 먼데서 온 먼데서 여자. 근데 약간 궁금증은 생깁니다.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하게 해요. 네.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먼데서 왔을까? 네. 이게 이제 작곡가분이 네. 두 명이에요. 두 분이에요.
0: 아, 그러니까 가사가 같은데 곡이 다른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1: 그런 거가 간혹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한 가사로 네. 뭐 곡 멜로디가 다르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한 멜로디로 네. 글이 또 다른 글로 바뀌어서 또
0: 그런 경우도
1: 또
0: 있고.
1: 발표를 한다거나 뭐 예, 이런 예.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기록윤 선생 그 버전이 맨 처음에 이제 음반에 실렸는데
0: 아, 기록윤 선생도 이 곡을 만드셨군요.
1: 그렇죠. 이제 아주 세련된 왈츠풍의 웨딩드레스 노래로 이제 실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풍선 선생님 버전은 예. 먼데서 온 여자 주제가로 들어가면서 그 한상일 씨가 불러서 예. 이제 그 웨딩 드레스라는
0: 그러면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작곡가 두 분에게 의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이 멋진 가사에 곡을 붙여보겠다고
1: 아마
0: 자원하신 건가요?
1: 네,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예. 이제 그 원래 썼던 왓츠풍에서 네. 그 나중에 저 가사를 받으신 그 우리 정풍 선생님께서 예. 곡이 좀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0: 욕심이라서
1: 곡이
0: 한번 써보겠다.
1: 아깝다. 아. 그냥 놔두면 네. 소멸되니 아.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0: 물론 기록윤 선생의 작품도 훌륭했겠지만
1: 아, 그럼요.
0: 워낙에 다른 곡들이 워낙에 히트곡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좀 무침감이 있는데
1: 그렇죠.
0: 이 곡을 또 정풍송 선생이 그렇죠. 자신의 곡으로 되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1: 근데 그냥 두면 이제 소멸되니까
0: 예예 예. 가사가 또 사라지니까
1: 아깝죠.
0: 예. 자, 그러면은 정풍송 버전의 웨딩드레스 한상일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의 선곡 수첩,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웨딩드레스 정풍송 작곡의 곡이었습니다. 정풍송 선생이 대학에서 그 클래식 작곡을 전공해서 그런지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할 때 작업 방식도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편곡 공부를 하셔서 예. 어떤 노래 하나 취입을 하면 뭐 이제 그 편곡 지휘 그다음에 녹음 그다음에 디렉팅까지 네. 뭐 1인 한 4, 5역을 다
0: 이제 혼자 다 하셨군요.
1: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어요.
0: 할 줄 아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는 거는 예. 한 40인조, 50인조까지 정도의 그 아. 파트 볼을 그릴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0: 파트 악보를 다.
1: 그렇죠. 그래서 40명이 앉아서 연주를 해도 네. 후렴이 틀렸네? 뭐.
0: 아셔야죠. 그렇죠. 딱 알아들어야죠.
1: 본인이 이제 다 그걸 저 독파를 한 거니까 예, 예.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0: 그 지휘 공부가 가장 어려운 걸 수 있겠네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1: 제일 어려운 거죠.
0: 그렇죠.
1: 예. 우리가 뭐 감히 이름을 뭐 논할 수는 없지만 뭐 베토벤, 뭐 슈베트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뭐 그래서 뭐 유명하신 거니까.
0: 그분들은 작곡가신데
1: 작곡가
0: 당시에는 지휘도 하셨겠죠.
1: 편곡을 다 하시는
0: 편곡도 분들. 하시고
1: 그러니까 네. 아는 거니까 음악을
0: 궁정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셨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하나 남았는데 네. 어떤 곡입니까?
1: 진욱 씨라는 노래 분의
0: 진욱.
1: 진욱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 예, 요즘 예. 같습니다. 네. 떠나렵니까가 최근 곡이에요. 사실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예. 정풍성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이래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할 건데 예, 예. 혹시 뭐
0: 추천곡
1: 추천하실 곡이 있느냐.
0: 아, 그랬군요.
1: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0: 요즘 걸 추천을 해야지.
1: 그럼 말이야. 예. 그 떠나렵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게 누구의 곡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욱 씨가
0: 작년에 나온 노래.
1: 그렇죠. 미스터 트롯에서 예. 뭐 탑세븐 안에
0: 미스터 트롯 2에서
1: 예, 들어갔던 많았죠? 가수래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93년생이니까 예예. 되게 어리죠, 젊죠.
0: 그 보니까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1: 그렇죠.
0: 거기서 배출된 트로트 신동이었네요.
1: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무슨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런 데를 많이 또 경험 삼아 또 다니는 거죠.
0: 그게 이제 하나 또 자기의 이력이 되니까.
1: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또 경험도 쌓고, 네. 또 이력이 되고 하니까.
0: 예. 예. 정풍송 선생의 눈에 띈 가수군요.
1: 그렇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아주.
0: 아, 그 정도 뭐. 네. 언젠가 제가 그 가요계 보증수표라고 신재동 단장님을 축혀 세운 적이 있는데 네. 정풍송 선생이야말로
1: 그렇습니다.
0: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1: 아, 보증수표죠.
0: 그렇죠. 보증수표. 예. 네. 자,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 마지막 곡 진욱의 떠나렵니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우리 입안이나 주변으로도 암의 위험은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불리는데요. 입안을 비롯해서 잇몸, 볼, 입술, 턱뼈처럼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럼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입병이나 구내염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구강암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먹고 말하고 씹고 숨쉬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강암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장 비만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잭 에프론, 베네사 허진스의 Right Here, Right Now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강암은 이름대로 입안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입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얼른 이해되진 않는데요. 치과 검진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현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구강암은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형평상피 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0: 네. 네. 입안이라고 하면 잇몸, 혀, 치아, 턱뼈까지 어디에서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로 치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입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입술암의 경우 주로 아랫입술에서 발생하는데 자외선 노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발생한 암은 인접한 턱뼈로 침범할 수 있어서 치과 방사선 사진에서 뼈 파괴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입술암은 다른 플랩으로 재건 시에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치과 정기검진 시에 시신과 촉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0: 네. 또 이비인후과에서도 두경부 질환을 확인하는 중에 발견되기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특히 목에 만져지거나 상킴이 불편하거나 네.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가 구강암 또는 무인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네.
0: 내시경을 이용한 직접 관찰이 가능해서 구강 후방부나 인두 부위의 병변 확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네. 치과와 이비인후과 모두 구강암 조기 발견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치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강암은 발생 부위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각체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1: 네.
0: 구강 악안면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내과, 재활의학과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표준인데요.
1: 네.
0: 특히 후두 부위까지 포함된 구강암의 경우 이비인후과와의 첩진을 통해서 식도 재건 또는 이제 기도의 유지에 대한 협진 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라서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 진단이 많은가요? 일단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0: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1: 아.
0: 많은 연구에서 네. 진단하면 이미 3기 또는 4기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됩니다.
1: 네.
0: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이유는
1: 네.
0: 초기 병변이 단순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혀 아래나 구강 저처럼 스스로 보기 어려운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 네. 구강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0: 네, 전 세계적으로 구강암은 전체 암 중에 약 2에서 3% 정도 차지합니다. 남성 표준화 발생률은 약 네. 10만 명 중 5.5명, 여성은 2.5명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1: 네.
0: 매년 약 5만 건 이상의 구강암 그리고 인두암이 발생되는데요. 한국에서도 두경부암 중 구강암의 비율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1: 네.
0: 고령화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되나요? 노년층에서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0: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1: 네.
0: 이 두 가지가 전체 구강암의 약 75에서 80%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적으로는 주로 40대 이후에서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1: 네.
0: 특히 60에서 70대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결과이고
1: 네.
0: 세포의 DNA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 외에도 만성 구강 자극, 구강위생 불량, 영양결핍, 면역 저하 상태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흡연과 과다한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남녀로 볼 때 남성들에게 더 많은 건 흡연 때문일까요?
0: 네. 남성에서 구강암 발생률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주된 이유는
1: 네.
0: 흡연율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의 연기 속 발암물질은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해서 DNA 손상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연 시에 세포의 악성 전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약 5에서 10배 정도 높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있고요.
1: 네.
0: 그러나 최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구강암 발생 증가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1: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겠네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 구강암 위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상승작용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요인 모두 가진 경우 비흡연, 비음주자에 비해 구강암 위험이 약 30에서 4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알코올은 구강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담배 발암물질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1: 네.
0: 이러한 위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1: 구강 위생이나 의치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 네. 구강 위생 불량과 잘 맞지 않는 의치의 만성 자극은 구강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1: 네.
0: 맞지 않은 의치가 특정 부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만성 염증과 세포 손상이 반복되고 이것이 악성 전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1: 네.
0: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발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따라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의치 조정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1: 네.
0: 이제 암과 직결됩니다.
1: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구강암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0: 네.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특히
1: 네.
0: 구인도암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구인도암의 경우 HPV의 아형인 16형이 원인인 경우가

0: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네.
0: 주로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흡연이나 음주와 관계없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PV 관련 구인두암은 네. 상대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HPV 예방 백신이 자궁 경부암뿐 아니라 구강, 인두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접종이 적극 권장됩니다.
1: 네. 여러 원인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구강암 자체가 흔한 암은 아니지만 치료 결과가 좋진 않다면서요.
0: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50에서 6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인데
1: 네.
0: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 이 80% 이상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3기, 4기로 발견이 되면 40%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재발과 경부 림프절 전이 그리고 수술 후 기능 장애 등이 예후를 악화시키는데 결국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구강암에도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많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네.
0: 혀에 생기면 설암,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혀 아래 공간에 생기면 구강저암, 그리고 뺨 안쪽 점막에 발생하면 협점막암, 그리고 입천장은 구개암, 입술은 구순암으로 불립니다.
1: 네.
0: 이 중 설암이 가장 흔하고 구강저암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1: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불리는 건데요. 구강암에서 위험이 높은 위치는 어딘가요?
0: 구강암에 특히 예후가 나쁜 고위험 부위는 혀의 측면, 그리고 구강저, 그리고 편도를 포함한 구인두 부위입니다.
1: 네.
0: 혀의 측면과 구강저는 점막이 얇고 혈관 림프관이 풍부해서 초기부터 림프절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1: 네.
0: 또한 이 부위는 수술 시에 혀 기능 보존이 어렵고 재건이 복잡하고 기능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구강저암은 특히 하악골과 인접하여 뼈 침범을 발생하면 수술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하고 구강암의 위험도가 높은 위치로 발견됩니다.
1: 혀에 생기는 설암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구강암은 입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씹고 삼키는 먹는 일에서부터 불편도 클 텐데요. 심지어 숨 쉬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구강암과 그 치료는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혀는 저작 그리고 연하 아름의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혈암 수술 이후에는 이 기능들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혀의 절제 범위가 클수록 연하 장애가 심해져서 위로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구강저나 인두 부위 암의 경우 기도 침범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수술 중에 이제 기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전 재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언어 치료랑 연하 재활 훈련이 필수적으로 이제 적용됩니다.
1: 네. 초기에 발견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치과 검진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셨는데요. 스케일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일까요? 또 스케일링뿐 아니라 다른 검진도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요.
0: 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구강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네.
0: 스케일링 시 치과 의사나 위생사가 구강 점막 전체를 시신, 촉진하는 것이 권장되고
1: 네.
0: 단순 스케일링 외에도 구강 점막 검사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자, 음주자, 고령자, 이전에 구강 전암 병변이 있었던 분들은
1: 네.
0: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1: 네. 뭐 어떤 질환이든 조기 발견이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의심 증상이랄까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경고 증상은
1: 네.
0: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 점막의 색깔 변화, 즉 하얀 반점이나
1: 네.
0: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네.
0: 설명되지 않은 구강 내 출혈, 점막의 딱딱한 덩어리나 부종,
1: 네.
0: 삼킴 불편, 지속적인 목 통증이나 귀 통증도 의심 증상이 됩니다.
1: 네.
0: 치아가 흔들리거나 틀니가 갑자기 맞지 않는 경우 악골 침범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제 가까운 치과 또는 구강 악안면 외과를 방문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1: 네. 2주 이상 낫지 않는 이제 구강 내 궤양 지적을 하셨는데요. 염증에 오래 가면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염증성 궤양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0: 구강 내 염증성 궤양과 악성 궤양은 초기에 육안으로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1: 네.
0: 일반적인 구내염은 1에서 2주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주변 점막이 딱딱하게 되거나 통증이 없는 궤양이 유지되면 악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1: 구내염이 반복이 된다거나 반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 네, 반복적인 구내염 자체는 대부분 양성이지만 특정 패턴의 점막의 변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하얀 반점으로 약 5에서 17%에서 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병소입니다. 또한 홍반증은 붉은 반점으로 백반증보다 악성 전환율이 높아 약 50% 이상에서 이미 암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변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출혈이나 통증은 또 어떤 증상인가요? 치주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0: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구강암 초기 증상을 치주염으로 오해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염에서 잇몸 출혈과 통증이 나타나지만 구강암에서의 출혈은 자극 없이도 발생하거나 쉽게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잇몸 출혈이나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은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항상 병소가 의심스러울 때는 치과 의사에게 점막 검사와 PVC 생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진단이 늦어져서 3기 정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구강암의 발견이 늦을수록 림프절로 전이될 위험도 높아지나요?
0: 네. 구강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는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네.
0: 원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치면 깊이가 깊을수록 림프절 전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면 깊이가 4mm를 초과하면 경부 림프절 전이 위험에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되면 5년 생존율이 약 50% 이상 감소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 원발 병소 제거와 함께 림프절 경부 청소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강암 확인을 위해서 조직검사도 필요한 거죠? 내시경으로 하나요?
0: 구강암의 확진은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강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소 마취 후에 의심 병변에서 직접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시경은 구강 후방부, 인두, 후두 등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위를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채취된 조직은 영리과에서 현미경으로 악성 여부, 분화도, 치면교피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1: CT나 MRI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도 진행이 될까요?
0: 네. 조직검사로 구강암이 확인되면 병기기 결정을 위해서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CT는 종양의 범위, 뼈 침범의 여부, 경부 림프절 전이를 평가하는 데 가장 먼저 시행됩니다. 그리고 MRI는 병변의 연조직 침범 범위와 신경 주변 침범 여부를 파악하는 데 CT보다 매우 우수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PET-CT는 원격 전이나 다발성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 영상 검사가 병기를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입니다.
1: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0: 네. 구강암 환자에서 위 내시경 검사가 권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제 필드 캔서라이제이션이라는 구역 발암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장기간 노출된 구강 그리고 인두, 식도, 점막 전체가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구강암 환자의 약 10에서 15%에서 식도암이나 위암 등 동시성 제2 원발암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흡연 음주력이 있는 구강암 환자에서는 식도 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1: 또 구강암이 전이가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폐나 뇌 전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구강암이 4기로 진행되면 원격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한 원격 전이 부위는 폐입니다. 폐 다음으로는 간, 뼈, 뇌 순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보통 M1 병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치로 목표로 하는 수술보다는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완화적인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암 화학 요법 또는 면역 항암제가 적극 사용되게 됩니다.
1: 네. 치료는 수술이 우선인가요?
0: 네. 구강암의 1차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입니다. 종양을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여 완전 절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국소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전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네. 경부 림프절 청소술이 동시에 시행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 요법의 병용이 요구됩니다.
1: 네.
0: 조기 병기에 수술 단독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네.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1: 네. 수술 후에도 방사선이나 항암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0: 네. 수술 후 병리 소견에 따라 보조치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절제연이 양성이거나 근접한 경우, 경부 림프절 전이가 2개 이상이거나 피막에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1: 네.
0: 방사선 치료가 적극 권장됩니다. 특히 고위험 소견이 있을 때는 방사선과 시스플라틴, 항암 화학요법 등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항암 방사선요법, 곧 CCRT가 표준 치료가 됩니다.
1: 네.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어서 얼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식도 치료 과정일 수 있겠어요?
0: 네, 구강암 수술은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능적이고 심미적 손상이 클 수 있습니다. 혀의 일부 또는 전체 그리고 턱뼈의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는 재건술이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리 피판술로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에서 피부 근육 혈관을 함께 채취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하게 되는데
1: 네.
0: 턱뼈를 절제한 경우에는 종아리 네. 뼈를 이용한 골 유리 피판술로 뼈를 재건하고 이후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구강암의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시죠.
0: 네.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연과 절주이며 이 두 가지만으로 구강암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구인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 하얀 반점, 그리고 붉은 반점, 설명되지 않은 출혈이 있다면 즉시 치과나 구강과감면 외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1: 네.
0: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전망 전체를 검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구강암은 보이는 암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반드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입안과 입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암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내장 비만을 떠올립니다.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이 건강의 위험 신호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내장 비만은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흔히 내장 지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장, 특히 어디에 지방이 많은 건가요?
1: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배 안쪽에 특히 이제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0: 네.
1: 우리 흔히 이제 뱃살 하게 되면은 이제 배를 잡으셨을 때 주로 이제 피하 지방이 잡히고,
0: 네.
1: 그 안에 내장 지방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복강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뭐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나 대장 그리고 그 주변의 장관막. 그물막 이런 데에 장기 주변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좀 안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곱창을 떠올

0: 흘리시게 되면은 장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 조직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격살 같은 걸 드실 때 이제 피부 밑에 있는 그런 지방은 이제 피하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즉 지방은 뭐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나 우리 몸에서 다 똑같은 지방 조직이고 또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1: 네.
0: 너무 과도하게 이제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1: 네.
0: 어떤 그 지방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피하 지방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바로 있는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네.
0: 허벅지, 팔다리에 어디든지 있는 조직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장 지방은 복부 장기 주변에 이렇게 쌓이는 지방인데,
1: 네.
0: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지방이 필요할 때 분해해서 전신 순환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1: 네.
0: 내장 지방은 분해돼서 일단 거쳐야 되는 부분이 주로 이제 간을 거쳐서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내장 지방은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몸에 필요할 때 지방이 분해돼서 사용이 되지만 간을 거쳐서 한번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우리가 어떤 대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1: 네.
0: 역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내장 비만, 복부 비만, 마른 비만 얘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대부분 마른 비만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비만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1: 네.
0: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주변에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라든지 MRI 이런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1: 네.
0: 비용도 들고 일상적인 진료에서 이제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허리둘레를 지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1: 네.
0: 허리둘레는 이제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배가 나왔을 때 허리둘레가 이제 많이 측정이 되는데
1: 네.
0: 물론 이제 복부 비만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주로 관여하지만 또 어느 정도 또 피하 지방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 자체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장 지방 양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정상 범위지만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비만의 합병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마른 비만으로 부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을 부를 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 체지방이
1: 네.
0: 많다 이렇게 부를 때 흔히 이제 키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산출해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도
1: 네.
0: 우리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이렇게 판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와 체중만으로도 이제 비만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체질량 지수나 체중 자체는 이제 체지방량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부 내장 지방 우리가 대사적으로 위험한 내장 지방량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마른 비만은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근육량이 적어서 사실은 내장 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

0: 식습관일까요?
1: 네, 아무래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식습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섭취가 이제 우리가 에너지 소비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때 이렇게 과잉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너지 섭취, 흡수 속도가 빠른,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이나 단 음료, 과자나 빵, 면, 이런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너무 과잉 에너지 과잉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되고 또 전체적인 섭취 열량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과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야식을 한다든지 네, 그런 너무 칼로리 섭취 자체가 많으신 식습관이나 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방 분해를 억제해주고 간의 대사를 또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술 자체로도 열량이 있지만 술이 또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이제 지방이 잘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식습관 이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또 나이와 관계된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또 운동 부족도 얘기가 됩니다. 운동 부족 역시 내장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된 열량을 적절하게 이제 소모하는,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운동 자체로 태울 수 있는 열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 자체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크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식습관과 조절하는 것을 병행해서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매우 높이고 생리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서 하시게 되면은 또 몸에 이제 과도한 무리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일률적인 운동의 형태나 운동량, 강도를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운동량은 일주일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 이상 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로 치면 30분 이상, 7일로 치면은 거의 뭐 20분 이상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빠르게 걷기 30분 정도를 거의 매일 주 5일 정도 하시는 수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뭐 이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개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평소 운동 습관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질병 뭐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 운동의 시간 이런 것들은 좀 개별 차이가 이제 많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씩 뭐 10분씩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세 번씩 나눠서 틈틈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겠고 또 평일에 조금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150분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또 채우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골고루 하시면서 이제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나 뭐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지만 또 약간의 근력 무게를 주는 근력 운동, 밴드 운동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 역시 지방을 소모하고 또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서 지방 소모가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식습관 조절과 함께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0: 네.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내장에 지방이 쌓일수록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1: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대사 합병증이 되겠고요.
0: 네.
1: 그 밖에도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염과 지방간경화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콩팥 질환, 말초혈액 질환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또 이제 잘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잘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내장지방은 이렇게 분해되게 되면 내장지방에서 바로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단백 형태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지단백 형태로 만들어서 전신 순환을 시키면서 필요한 장기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에너지 열량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지단백이 저밀도 지단백과 같은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그러한 나쁜 콜레스테롤 지단백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이런 위험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염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맞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잉으로 쏟아진 유리지방산 그리고 간에 과도한 과부하 이런 것들이 염증에 이제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되고 이러한 염증 자체는 또 우리가 인슐린의 역할을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염증 반응은 혈관 내피세포를 또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 같은 것, 혈관이 딱딱해지는 합병증도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슐린의 역할들, 그러니까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더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에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고지혈증 형태가 잘 올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의 위험도 높이고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위험성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럼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면 위험 신호일까요?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우리가 이제 체지방이 이제 많으면 안 좋은데 또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또 이제 필요하고 그게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으면 안 좋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로 흔히 이제 남성은 90cm 이상 또 여성은 이제 85cm 이상이면은 좀 복부 비만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89cm면은 정상이고 91cm면 바로 복부 비만이고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이면 그만큼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장 지방 특히 이제 뱃살은 많이 줄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셔서 어느 정도 뭐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시고 식습관 운동을 통해서 뱃살은 이제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네. 그런 기준으로 볼 때요. 이제 마른 비만은 겉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말랐는데 이 마른 비만에서도 몸에 비해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른 비만에서도 이제 체형으로 가서 예. 좀 팔다리는 이제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지만은
0: 네.
1: 상대적으로 이제 허리 둘레가 뱃살이 이렇게 볼록 나와 계시는 이런 분이신데요.
0: 네.
1: 이런 분들은 이제 또 키가 작고 또 워낙 또 체형 자체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볼록 나와도 남자 90cm가 안 넘을 수가 있긴 한데
0: 예.
1: 그렇다고 해서 90cm가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25 정상 체중 범위다 이러신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비만을 의심해 보고 근육량을 늘리고 뱃살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키와 몸무게만 재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 정상 또 아니면 25 미만의 과체중 정도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위험을 잘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근육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좀 배가 많이 나왔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혈당이나 지방간 고혈압 이상기질혈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예. 내장 지방이 걱정될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수치들도 있을 텐데요. 검진에서 잘 살펴는 부분이 뭘까요?
1: 네, 사실은 이제 내장 지방을 직접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로 검사를 해보면 제일 좋지만
0: 네.
1: 비용이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자료는 바로 허리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또 연도별로 해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표는 이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과 키로 계산하는 지표긴 한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체질량 지수 자체가 3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확실히 위험한 비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근육량의 차이라든지 또 내장 지방의 차이 이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보실 때 이제 허리둘레를 보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공복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라든지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혈압 수치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지방간까지 와서 이제 간의 손상까지 있으신 분들은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대사병증이 이제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까지 떨어지고 또 콩팥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평가하고 주치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승철의 서쪽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큰 목소리로 얼음장을 놓다와 으름장을 놓다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으름장을 놓다가 맞습니다. 으름장은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악담인지 으름장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나서 문 밖으로 사라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선을 내리깔다와 시선을 내려깔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엔 내리깔다가 맞습니다. 동사 중에 내리로 시작되는 것과 내려로 시작하는 것이 둘 다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많이 덮게 하여 시선을 아래로 보내다를 뜻하는 동사는 내리깔다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베비다와 비빔밥을 벼비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벼비다입니다. 벼비다는 어떤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어 섞이도록 가볍게 버무리다라는 뜻이고 국수를 열무김치에 벼비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벼비다의 기본 의미는 두 물체를 맞대어 가볍게 문지르다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벼비며 일어났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영국 에든버러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제작 플리백은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한 인간의 처절함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대담하고 도전적이며 강렬한 1인극 형식의 연극 플리백. 오늘 연극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준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소라의 트랙 9.

0: 오늘 공연 이야기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파격적인 작품 플리백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플리백은 현대 여성의 복잡한 내면을 다룬 1인극이라고요?
1: 네, 요즘에 1인극이 많이 공연이 되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1인극이고 여성 1인극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피버 윌러 브릿지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 는 이제 드라마 킬링 이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킬링 이브로 쓰기 전에 이제 2013년에 에딘버러에서 이 플리백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적 농담이 수위가 높고 파격적인 유머들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0: 네.
1: 사실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극이긴 해요. 근데 대신에 그게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2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한 것, 불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고 약간의 스탠딩 코미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더 이렇게 화제를 모았던 거는 이 작가인 피비가 직접 쓰기도 했지만 무대에 실제로 본인이 올라서 이렇게 1인극을 한 거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 비평가협회에서 뭐 최우수 신인 극작가상도 받고 최우수 여자 연기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공연되고 미국에서도 공연이 됐는데 2016년에는 아예 BBC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게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시즌2까지 방영이 됐었습니다.
0: 네. 사실 20대가 서투르기도 하고 실수가 잦아서 상처가 참 많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1: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상식의 선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작품이 세대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화자가 이제 26인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의 뭐 회사에서 일을 한다던가 자기 일을 한다던가 그럴 텐데 그냥 친구랑 같이 기니피그 테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니피그 테마 파크 카페라고 하면 막 올 것 같지 않잖아요.
0: 독특하네요.
1: 그렇죠. 예. 뭐 강아지나 고양이 테마 카페들은 있지만 이런 건 좀 덜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하고 있지만 파산 직전에 놓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뭐 일정한 선을 좀 잘 지키지 못해서 관계 맺는 게 조금 힘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이 작품의 제목이 플립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사실은 그 영미권에서 그 지저분한 사람, 뭐 문제투성이, 누추한 곳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도 이 26세 여성이 뭐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어떤 플립백 이라는 이런 별명으로 좀 지칭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킬링 이브도 그렇고 이 플립백도 그렇고 주로 이제 여성 캐릭터에 관심을 두고 이제 작품을 쓰고 있는데 보통 그 작가가 쓰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0: 네.
1: 성적 욕망을 거의 그냥 다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여성에게 조신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깨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볼 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캐릭터들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어떤 점이 특히 불편할까요?
1: 이게 시작부터 조금 불편해지는데요. 이 인물이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떤 곳에 면접을 보러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0: 네.
1: 그 면접 시간에 늦어서 뛰어와가지고 굉장히 더운 상태인데 이제 덥다 보니까 본인이 안에 속옷 말고 다른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막 상의를 벗으려고 해요. 그런 일을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친한 친구랑 음담패설을 가지고 이렇게 가사로 노래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성적 불만족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솔직함이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례한 방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플리백이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이런 무례함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를 단순히 막 미워하기가 어려운 게 플립백이 하는 말들이 다 막 거짓말로 만들어낸 말들은 아니거든요. 뭐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성적 불만족이라는 걸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느끼고는 있지만 입 밖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비밀로 감추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다만 플립백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입 밖으로 내고 실질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점에서 무례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통쾌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과하게 느껴지 이어질 만정 이거를 말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플립백이라는 작품이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보고 있으면 이 플립백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거침이 없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어요.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남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이 사회가 20대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0: 네. 어떤 장면들에서 현대사회 일면을 확인하게 될 수 있을까요?
1: 이 작품이 주로 거의 90% 이상이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플립백이 몰입하고 있는 거는 성관계 자체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무분별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이 작품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지만 관객이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 여성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봐주지 않고 그냥 몸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립백이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여러 관계든 장소든 떠나서 그 남자가 나이가 적든 어리든 굉장히 많은 성희롱을 해요. 무대 위에서 성희롱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마저도 이제 플립백에게 굉장히 무례한 성적 요구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게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이 플립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몰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적 욕망을 다 드러내고 있을 때 뭐 굉장히 이 사람에게 성희롱해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아 너는 문란한 사람 이렇게 또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행동은 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동안 자기가 했던 패턴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0: 네. 이런 문제를 묵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어떤 뭐 은담 패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어떤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특히나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요. 플립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외로움을 그냥 성적인 관계로만 이제 치환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은 거침없이 행동하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대가 성적인 요구, 과한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했을 때 이 상대방이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제 뭐 특별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여성으로서 자기가 가진 건 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채우기 위한 뭐 어떤 자신의 공허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기도 하지만 20대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외로움을 이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의지할 사람들이 없게 되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친구가 이 기니피그 카페를 같이 운영하던 친구였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친구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플립백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충동성이나 어떤 불안감이 높아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1인극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굉장히 뒤죽박죽으로 이제 어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일상들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자기의 친했던 친구인 부에 대한 마음이 수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2: 기니피그 컨셉을 만든 건 부였는데 이 온 사방에 기니피그 사진들을 붙여넣었어. 나는 이걸 못 본 척하고 있어. 왜냐면 이 기니피그적인 것들이 조금 뭔가 소름 끼치게 느껴지거든. 근데 부가 기니피그 같긴 해. 그러니까 예민하고 까칠하고 질투가 정말 많았거든. 그런데 아름다웠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 11시 10분 카페 조용해 이상할 정도로. 부는 항상 카페에서 음악을 틀고 별자리 운세를 소리 내어서 읽고 이 전자레인지에 과자 봉지를 넣고 돌려서 쪼그라드는 걸 바라보곤 했어. 그것 때문에 카페에 냄새가 나긴 했지만 뭐 부는 그 봉지를 키링으로 만들어서 이 특히나 예의 바른 손님들한테 나눠주곤 했어. 저 구석에 한 남자가 공짜물을 마시면서 콘센트를 쓰고 있어. 뭐 뭐라도 주문해야 된다고 말해야 마땅하지만 그냥 누구라도 있는 게 좋잖아. 책을 읽고 있어. 매력적인데?
0: 네. 부는 어떤 친구였나요?
1: 현장음에서도 들으셨지만 뭐 질투도 많고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플립백이 행동하는 거에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플립백이 워낙에 거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립백이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하게끔 해주고 또 그걸 그냥 지켜봐 준 존재이기 때문에 합니다. 사실 기니피그 테마 카페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부의 생일날 그 플립백이 이제 생일인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하게 이제 기니피그를 발견해서 기니피그를 선물을 하거든요. 사실 기니피그를 생일 선물로 한다는 게 좀
0: 네,
1: 쉽지 않은데
0: 굉장히 독특하죠.
1: 예. 근데 그거를 받고도 부는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기니피그 카페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어떤 뉴스에서 있었던 과한 행동을 한 어린 남자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남자애가 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라는 뉴스였는데 플립백은 이 남자애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말로 하긴 좀 힘들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부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에 걔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주목을 하게 되고 걔가 그렇게 한 거는 사실 얘가 굉장히 불행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플립백은 좀 위안을 받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본인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존재인 친구가 죽었다면 정말 플립백에게는 큰 상처가 됐겠네요.
1: 네. 그리고 플립백이 부에게 갖는 마음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큰 죄책감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이 작품 전체의 스포일러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1: 부에게 갖는 마음들이 굉장히 깊은 감정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죽기도 했지만 부를 제외하고도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플립백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안전지대가 돼주지를 못했어요.
0: 네.
1: 엄마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그러면 아빠가 이제 딸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신 분이어가지고 딸들을 약간 방치를 해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엄마의 부재를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이들을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플립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다 언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뭐 몸매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하지 못했는데 언니는 다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한 큰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콤플렉스로 작용을 해서 이 어떤 플립백의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플립백을 이렇게 돌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도 너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말만 하고 그래서 뭘 해줄까라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어떤 수렁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플립백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카페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운영을 하려면 이 카페의 어떤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서 갈 만한 5천 파운드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몰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벼랑 끝으로 몰린 자기 자신을 가장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본인 아닐까요?
1: 맞아요. 이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자기 혐오가 강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플립백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허세를 굉장히 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진짜 자기 감정, 자기 안에 있던 뭐 외로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자기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빠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아빠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그냥 술 취한 딸을 빨리 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립백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자기 혐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짙게 느껴지는 장면이거든요.
0: 일단 1인극이고 파격적인 대사에서부터 또 인물의 복잡한 내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작품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배우 연기가 참 중요하겠어요? 어떤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나요?
1: 맞아요. 이 작품 1인극이기 때문에 배우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3명의 배우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음에서 들어보신 배우는 김이어라 배우고요.
0: 네.
1: 요 김주연, 김균한 배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다 뜯어보면 결국엔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경험들을 다 다루고는 있어요. 근데 작가가 직접 쓰고 본인이 무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성이 굉장히 짙은 작품이거든요. 에딘버러에서 공연되고 난 이후에 뭐 영국과 미국에서 공연됐을 때도 이 피비가 계속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냥 피비 자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초연을 이제 여성 연출가인 류주연 연출가가 맡게 됐는데 그 결국에는 동일한 플립백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고 대신에 그렇다면 배우 개개인에 집중하는 버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배우들이 여러 명 캐스팅 됐을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대나 조명,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김여라 버전은 무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의자 하나만 있는 버전인데 뭐 예를 들어서 김주연 배우는 모든 뭐 화장실이라든지 카페의 어떤 일부분이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의 다른 극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른데 이 작품이 이제 그 플립백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관객들이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과하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잘 뜯어보면 플립백이 가지고 있는 그늘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늘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 여성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냥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만난다는 지점에서 좀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0: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1: 이 작품은 9월 6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영광홀에서 계속됩니다.
0: 네, 오늘 공연 이야기 배우 한 사람의 힘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1인극.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시 한 줄의 마음의 위안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 이야기 오늘은 김선우 시인의 시집 축생일 함께할게요. 이영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한 2주 정도 못 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본 느낌인 거 보니까 네. 보고 싶었나 봐요.
2: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1: 네, 잘 지내셨죠?
2: 네, 진짜 좀 많이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윤지영 아나운서님.
1: 감사합니다.
2: 이제 이래저래 뭔가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진짜 몸이 버텨내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화이팅.
1: 못 본 사이에 좀 귀여워지셨나요?
2: 아, 감사합니다.
1: 헤어스타일도 좀 바뀐
2: 맞아요.
1: 것 같고.
2: 맞아요. 파마에 가는 건가요?
1: 잘 어울리십니다. 자, 오늘 소개하시는 김선우 시인의 시라고요?
2: 네. 김선우 시인의 축생일이라는 시집 중에서 푸른 닭 언니네 어떤 날 환삼 덩굴의 노래 달바요 2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네. 김선우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2: 네. 김선우 시인은 96년에 창작가 비평으로 등단을 하셔서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1: 네.
2: 시집으로는 내 혀가 입속에 갇혀있길 거부한다면 도화 아래 잠들다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0: 녹턴, 내 따스한 유령들 등이 있습니다.
1: 네.
0: 현대문학상과 청산병 시문학상 등을 수상을 하셨네요.
1: 그렇군요. 이번 시집의 특징이랄 게 있을까요?
0: 네. 김선호 시인이 그래도 96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30년 차 시인이세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그 사이에 소설책도 조금 내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한 10년간 활동을 이제 막 예전처럼 열심히 하진 않으셨는데,
1: 네.
0: 그래서 이번 시집이 7번째 시집이 굉장히 오랜만에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 네.
0: 전작 그 내 따스한 유령들 이후에 거의 5년 정도 지나서 책을 내신 거죠.
1: 네.
0: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도 그 여성성에 관련된 시적 언어를 잘 구사하는 시인으로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번 시집에서는 일상의 세세한 장면에서 길어올린 시적인 사유가 돋보이고요. 또 작고 구체적인 사물들을 새롭게 호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비가시적이었던 존재들을 출연시킨다. 그리고 그것들과 대화를 하면서 비인간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하는 시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푸른 닭 언니네라는 시입니다. 푸른 닭 언니네. 김선우. 아침에 상추를 뜯었는데 햇빛이 종일 양양양양 놓아 기르는 푸른 닭들이 햇빛을 콕콕콕콕 쪼아먹는다. 저 애는 11살, 우리 지수랑 동갑내기. 닭이 10년 넘게 산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해가 저물 즈음 상춧잎이 또 자라있다. 뜯어 먹어도 될 만큼 양양양양 자라있다. 달빛이 닭들을 톡톡톡톡 쓰다듬기 시작한다.
1: 네, 뭐 양양양양이나 톡톡톡톡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시가 좀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지네요.
0: 네, 이 양양양양 생각해보니까 햇빛이 떨어지는 모양을
1: 네.
0: 의성어로 표현한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햇빛 자체를 의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1: 태양이라서 양양양양인가요?
0: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뭉태기로 확 빛이 떨어질 때 느낌이랄까? 이런 게 좀 이렇게 둥글러가는 느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적 재치랄까? 이런 게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이제 또 보면 닭들이 또 부리를 쫄 때 톡톡톡톡 이렇게 쪼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닭들이 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달빛이 닭들을 톡톡톡톡 쓰다듬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약간 전복을 했잖아요.
1: 맞아요.
0: 앞에서는 햇빛으로 하고 뒤엔 달빛으로 해서.
1: 네.
0: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비가시적인 존재를 좀 구체화시키는 이런 작업인 것 같아요. 또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닭이 대체로는 반려동물은 아니고 가축인 셈이죠.
1: 그렇죠.
0: 예, 우리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키우는 동물인데 이 가축의 개념을 인간과 서열관계로 치자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잡아먹을 애들이기 때문에 인간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시는 이제 10년 넘게 자기 아이랑 같은 나이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좀 위계를 없앤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1: 그러게요.
0: 굉장히 중요한 게 김선우 시인이 이번 시집에서 자연물 혹은 지구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복시켜요. 그래서
1: 네.
0: 이를테면 지구가 멸망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구에 사는 인간이 멸망을 하는 것이다.
1: 그렇죠.
0: 지구 자체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1: 사라지지
0: 뭐,
1: 않죠.
0: 예, 바람이 뭐 세게 불고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지구의 자연물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좀 타격을 입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집이라서 이 시를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닭이 생각보다 꽤 오래 산다는 네. 걸 알게 되니까
0: 네.
1: 좀 먹기가

0: 느껴지네요.
1: 약간 네. 네. 그래서 그게 요즘은 가축인데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가축을 가축의 위치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꼭 이걸 먹어야 할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제목이 푸른 닭 언니네인데 왜 푸른 닭 언니네일까요?
1: 이제 아무래도 닭을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위치로 좀 관련을 시키면서 이게 또 이제 닭이 오래 살면은 이제 이 우리 노계라고 하나요? 약간 그렇게 돼서 할머니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생생하고 싱싱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삶을 어떻게 이어가는 어떤 이미지로서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자, 다음 시 만나볼까요?
1: 네. 어떤 날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날, 김선우. 마음 어딘가를 씻겨주기 위해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비의 입장에선 어이없는 노릇일 수 있지만 사람의 남루를 모른 척하는 일만으로도 퍽 고단할 테지만 비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상대를 위한 일이 될 때가 사람들 사이에 종종 있는 것처럼 비는 그냥 옵니다. 처음인 척, 모르는 척, 옵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어 모르는 척 일기장에 적어봅니다. 비님 오심.
0: 네. 첫 문장부터 마음 어딘가를 씻어주기 위해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참 위로가 되네요.
1: 네. 이 첫 문장을 읽으면 너무 공감이 잘 되면서
0: 맞아요.
1: 약간 마음이 좀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비라도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그럴 때 이제 비 내리는 건 사실 인간의 마음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 비 내리는 일 자체에 인간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 그것이 이제 시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물과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위로를 받는 인간의 마음을 이 시가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고 슬플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마음을 모른 척 비가 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속마음을 또 얘기를 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제?
0: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1: 그렇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는 20대 때나 10대 때 생각해보면 네. 비밀을 나누면서 친해지는
0: 그게 가까워지는 네. 증거였는데 네. 요즘에는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1: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0: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뭐 네.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순간 그게 나중 가면 그 약점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비라도 내려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엔 어떤 시 만나볼까요?
1: 네, 환삼 덩굴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한삼덩굴의 노래 김선우. 섞고 싶어 섞이고 싶어 마음이야 동했으니 이미 섞였고 마음의 핵이라 할 곳을 영혼이라 한다면 일찌감치 영혼도 섞였으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몸을 섞는 일, 몸 섞어 낱낱이 너의 몸을 아는 일, 보이지 않는데 아는 척하는 우주 말고 보이고 만져지는 우주를 속속들이 탐색하는 일. 섞여야 알지, 섞이려 해야 알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서러운지, 무엇이 내내 응달인지. 목숨 가진 존재가 되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태어나면 죽고 마는 생의 법칙을 고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일. 섞고 섞이며 사랑하는 일. 끝에 끝까지 애써 보는 일. 너와 나의 아픔, 너와 나의 외로움, 너와 나의 낭떠러지. 섞고 섞인 우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0: 왔을 때 잘 모르면은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 텐데.
1: 그렇죠.
0: 이게 또 세대별로 환삼동굴이 저도 찾아보니까 율초라고도 불리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되게 흔한 풀인 거예요. 길가나 이제 들판이나 이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솟아있는 풀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잎이 이렇게 손바닥같이 생기고 거칠게 약간 가시 같은 게 좀 있고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풀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니까 이걸 좀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환삼동굴을 보니까 또 이 초 약초로 달여 먹기도 하고 차로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토피나 혈관 건강에 좋고
1: 네.
0: 해독 능력이 뛰어난
1: 그렇군요.
0: 풀이라고 합니다.
1: 네. 근데 덩굴인 거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막
0: 얽히고
1: 퍼지는 네.
0: 그렇죠.
1: 특성이 있나 봐요.
0: 그래서 흔한 풀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사실 이런 풀 보고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게 워낙 요즘에 혼자인 시대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이게 섞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뭔가 생각을 나누거나 뭐 아이디어를 나누거나 정보를 나누는 게 사실 안 만나도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친구가 많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서 네. 실물 인간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또 막상 누구한테 연락을 하며
1: 맞아요.
0: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섞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1: 맞아요.
0: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인이 좀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또 연애를 좀 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끼리 하고
1: 네.
0: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쓴 시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섞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받는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더 겁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상처받는 것에도 저는 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사람을 안 만나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닌데
1: 네.
0: 이것이 나를 공격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요소가 사람을 또 너무 많이 안 만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연애 프로그램 리얼 프로그램 있잖아요.
0: 네.
1: 그거 보면서 놀랐던 게 네. 예전에는 그게 이게 회가 거듭돼서 뭔가 얽히고 설키면은 중간에 우는 사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첫 회에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될랑 말랑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막 다들 MC들이 분석을 하는 게
0: 네.
1: 이게 뭔가 사람한테 감정이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너무 좋은데 그게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막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막 설레고 예전에는 막
0: 네.
1: 행복한 거를 즐기느라 뭐
0: 네.
1: 슬퍼할 새가 있었을까 싶은데 굉장히 심각하고 울더라고요.
0: 그런 네.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 너무 힘든 거잖아요.
1: 본인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기는 게 두려워서
0: 네.
1: 울기부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0: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관계 맺기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안 하니까
1: 맞아요.
0: 오해가 많이 생겨서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혹은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요소인데
1: 그렇죠.
0: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0: 네. 달바요 2 김선우. 깜깜 어둠이네요. 싹틔울 준비하는 씨앗을 생각하는 밤이고요. 고적하고 충만한데 어쩐지 두근거리고 아닌 것 같지만 어쩐지 불안하고 기대도 의심도 들키고 싶지 않지만 자신에겐 결국 들키고 그때마다 기우뚱 핏물이 도네요. 달바요. 아주 작은 나비가 호호 부는 입김인 듯 여리고 얇은 습기가 가만가만 스며올 때 눈물을 알지 못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렁그렁함 씨앗의 고독을 생각하는 밤이네요. 잘 봐요.

0: 그렇다고 싹틔울 준비를 안 하는 쪽이 낫겠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걸. 그도 알고 그를 모르는 그도 알지요. 가혹하고 애달파서 이렇게 어여쁘고요. 그러니 달봐요. 두근두근 둥근 씨앗 같은 달. 빙하기를 견딘 알뿌리 같은 달.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달봐요.
1: 달봐요 2인데 원도 네. 있나요?
0: 원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2군요. 달봐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예쁘네요.
0: 네. 아, 이 달봐요라고 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어렸을 때는 저 달 좀 봐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달을 안 보는 것 같죠?
1: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네. 달을 너무 좋아해서 왜 애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은 네. 약간 오타쿠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만 있으면 달달 하는 거예요.
0: 오, 그래서 귀여워.
1: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보는데 진짜 달을 볼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이가 가리키기 전까지는.
0: 맞아요. 안 보니까 네. 네. 관심도 없고.
1: 맞아요.
0: 근데, 과학자가 됐어야 됐나?
1: 근데 보니까 굉장히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예쁘니까요. 네. 달이 좀 밤에.
1: 밟아서 기분 나쁜 적은 없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모양이 변하고.
1: 그 뭐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반갑고 초승달은 초승달대로 너무 예쁘고. 네. 다 하나하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 시를 저도 읽고서 아, 달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이게 해를 바라보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지만
1: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못 보게 되죠.
0: 예. 특히 눈보호를 해서 네. 근데 달은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좀 달을 열심히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예, 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아주 아름다운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감수성 자체가 이제 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김선우 시인이 이 달 이미지를 잘 쓰긴 합니다. 옛날부터도.
1: 그렇군요.
0: 그래서 달빛 아래 벌어지는 세상사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쓰는 시인이기도 해서 이 시가 매우 찰떡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네. 뭐 시인들이 다 세심하고 예민한 면이 있겠지만 김선우 네. 시인의 시 보면서 굉장히 여린 감성을 가지셨을 것 같고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0: 김선우 시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배님이신데 네. 이 김선우 시인 제가 한참 열심히 만났던 시기가 있는데 뭔가 위로의 달인 같은 아, 좀 느낌이 있어요.
1: 평상시 생활에서도 예, 그렇군요.
0: 그 이제 품이 좀 넓은 그런 언니였다 이런 네. 식으로 기억이 나고 뭐 최근에 몸이 좀 아프셔서 이제 많이 밖에 나오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 출신이고 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이제 시인이 되면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그 성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선배 언니였던 걸
1: 그런 따뜻한 분들 옆에는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0: 네,
1: 할 수밖에 바글바글 없죠.
0: 합니다. 네.
1: 근데 그 강원도 분들이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산을 보고 자라서 그러신가?
0: 이게 자연물이 천혜의 자연이 진짜 마음을 넓게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 네.
0: 네. 그 강원도 출신 분들이 보면 시인들 중에서도 되게 자연물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달이 시의 소재로 정말 많이 쓰이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볼 때마다 또 새롭게 이렇게 표현해내시는 거 보면 참 놀랍기도 해요.
0: 네네. 달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인간의 마음 자체를 좀 잘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서 김선우 시인의 성정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우 시인이 여성시의 어떤 특성으로 한국 여성시의 특성으로 이제 좀 목에 관련된 신화도 활용을 잘하고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자연물과의 연계도 굉장히 잘하고 또 얘를 이제 도시에서 일상생활하고 접목시키는 이런 시작법도 잘 쓰고 계셔서 첫 시집이 내 혀가 입속에 갇혀있길 거부한다면 이런
1: 아까
0: 제목이잖아요.
1: 그 제목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 예.
0: 그러니까 혀를 입속에서 뭔가 활용을 많이 하는 인간의 속성을 그것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이런 감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뭔가 공감이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0: 시인인 것 같아요.
1: 지인들과 또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분이시니까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시 이야기는 김선우 시인의 시집 축생일에 실린 시들 감상했습니다. 이영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이어드릴게요.

여루 언덕에서 배운 것, 아니연.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 언덕이라 쓰고 그것을 믿으면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졌다. 그날도 언덕을 걷고 있었다.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 적당한 햇살, 가호를 받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한참 걷다 보니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고개를 들자 사방이 물 웅덩이였다. 나는 언덕의 기분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물 웅덩이를 거느린 삶이라니,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이라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언덕은 울상을 하고서 얼마 전부터 흰 토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했다. 그 뒤론 계속 내리막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밤이 왔다. 언덕은 자신에게 아직 토끼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고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우라는 사실,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계절이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토끼일까? 쫓기듯 쫓으며 나는 무수한 언덕 가운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는지를 생각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이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여름 언덕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또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네요.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처음에는 로버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은 로버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텔레비전 속 대성당을 함께 그림으로써 마침내 친구가 됩니다. 로버트는 제안합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오라고, 함께 그려보자고. 화자는 쇼핑백을 찢어 식탁에 펼치고 펜을 줍니다. 그러자 로버트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대성당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자의 손과 보이지 않는 자의 손이 포개져 하나의 선을 긋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첨탑을 올리고 창문을 내고 아치를 세웁니다. 로버트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그려넣으라고. 사람 없는 대성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수백 년 동안 자신은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돌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 대성당이란 결국 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로버트는 화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어둠 속에서 손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이제 눈을 떠보라고 했을 때 화자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의 안에도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대성당을 그려보자 비로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세상이 무한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눈을 감음으로써 비로소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성당이 하늘을 향해 열린 건축이듯 이 밤 그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천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것은 위대한 사상도 종교도 예술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포개어 올린 두 손이었습니다. 타인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히는 그 단순한 온기.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 손 위에 손을 포개어준 사람이 있었는지, 내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함께 선을 그어준 적이 있었는지, 눈을 감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 위에 가만히 내 손을 포개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평생 보지 못하던 어떤 성당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천천히 솟아오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밤이 눈을 감아도 환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야, 덥습니다. 더워요. 네. 자, 근데 여름에 더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매년 겪는 더위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더위를 잇는 여러 방법 중에 오싹한 귀신 이야기가 있죠.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이라면 한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봤던 전설의 고양이 내 다리 내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귀신 이야기가 여름밤의 단골 소재였다면 요즘은 그 자리를 SF와 장르 문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SF 소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2022년 저주 토끼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최종 후보로 올랐던 정보라 작가 기억하세요? 네, 이번엔 정보라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한밤의 시간표가 미국 SF 문학상인 어슐러 K. 르귄 소설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대요. 무서운 이야기 좋아요? 선배가 물었다. 처음 출근한 밤이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시작부터 흥미진진하죠? 그죠?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긴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저 지금 하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자, 7월 10일 금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부릅니다. Can't Stop.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일동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근배라고 합니다. 지나오면서 한 3, 40년 동안은 장애가 있지만 뭐 안경 끼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장애였는데 점점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안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겨울 쳐져서 쉬면 깜깜해요. 한 4시만 되면 해졌잖아요. 여기 건물 나서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한 발 두 발 디뎠더니 거기에 그냥 보행로에 킥보드가 하나 서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하고 충돌을 했어. 그래서 또 나만 다쳤으면 괜찮은데 옆을 또 지나던 또 어르신이 킥보드 핸들에 또 이렇게 쓰러지면서 옆구리가 맞았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이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뒤에 이제 피켓을 달아가지고 신도림역, 구로역, 뭐 구일역 쭉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철 안은 아니고 바깥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쳐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근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다가 킥보드에 부딪혔는데 이근배 씨뿐 아니라 옆을 지나던 어르신까지 다칠 뻔했다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킥보드. 그 뒤로 안전이 제일이라는 캠페인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자,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것으로 행정조례를 바꾼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견인비용 부담이 커지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서울 영업을 철수하고 지방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 지자체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진짜? 네, 이용자의 안전 그리고 보행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보행자 보호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윤미래가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오싹한 공포소설 이야기했는데 신세미 씨 귀신 이야기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싫어합니다. 질색팔색합니다.
0: 표정 그렇게 하면서 싫다고 질색팔색.
1: 네.
0: 그럼 막 더울 때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무서운 거 보는 건데 뭐 그런 거 안 해요?
1: 네네. 저는 보면 그 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요. 샤워도 못 해서 그냥 안 봅니다.
0: 사실 저도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영화가 좋다 할 때 네. 이제 더빙을 그 외화 무서운 걸 하는데
1: 네.
0: 기억나요. 그 태국 무서운 영화였어요. 랑종이라고.
1: 태국 영화가 그렇게 무섭다고
0: 무서울 때 태국만큼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개를 숙이고 했어요. 화면을.
1: 아유.
0: 등치가 산만한데
1: 네.
0: 고개를 숙이고
1: 듣기만 했던 그 태국 공포 영화의 그 무서움을
0: 진짜 무서웠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네.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요즘 사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음악 만드는 게 뚝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진짜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AI가 따라할 수 없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간이 낼 수 있는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합창이 아닐까 싶은데요.
0: 합창.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합창이 들어간 곡들로만 채워봤습니다.
0: 근데 또 그런 분들을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약간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 합창을 들으면 뭔가 특히 아카펠라 막
1: 네.
0: 이런 거 실제로 들으면 약간 뭉클해질 때 있던데.
1: 맞아요. 정말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합창은 실제로 가서 봐야 감동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그런 곡들을 오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첫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 첫 곡은 이제 합창곡 중에 고전 중에 고전으로 고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가 부른 오 해피 데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영화 시스터 액트 2에 이제 학생들이 부르던 장면에 들어가서 또 친숙하게 느끼실 곡일 것 같아요. 이 1967년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버전이 이제 원곡이고요.
0: 네.
1: 사실 이 곡이 만들어지고 또 히트하게 되는 데에는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0: 비하인드 스토리?
1: 네.
0: 싸움 얘기? 싸웠어요?
1: 아 싸움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0: 네.
1: 싸움 얘기는 아니고요.
0: 아니고, 아.
1: 원래 이 곡이 이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성가대원들이 이제 전국 가스펠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0: 네.
1: 돈이 좀 부족해서 이제 기금 마련을 하려고 이런 데모 테이프 같은 걸 제작할 때 이 곡을 넣었다고 해요. 이 곡은 또 18세기에 좀 오래된 찬송가를 이제 당시 유행하던 그런 R&B 또 펑크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소소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냥
0: 교회 안에서
1: 네, 교회 안에서 이 테이프를
0: 하려고.
1: 팔아서 모금을 하려고 팔았는데 이 테이프가 우연히 이제 한 지역에 라디오 DJ에게 흘러 들어갔고
0: 소름.
1: 네, 그 DJ가 이 곡이 좋아서 이제 방송에서 자주 틀면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0: 기적이라 함은 빵 터졌군요.
1: 네, 이제 청취자들이 듣고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 곡을 더 듣고 싶다, 테이프를 사고 싶다 요청이 쏟아져서
0: 네네.
1: 처음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냥 500장만 찍었던 이 앨범이 결국에는 정식 발매가 됐고요. 발매돼서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싱글 차트 4위.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7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대변을 기록했습니다.
0: 예.
1: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엄격하고 좀 경건하게만 들어야 했던 그런 종교 음악의 틀을 깨고 이 오 해피데이라는 곡은 뭐 드럼 베이스 또 라틴풍의 리듬이 들어가서 좀 경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음악적으로도 팝 음악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비틀스의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이 이제 솔로 데뷔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의 데뷔곡으로 또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명곡 My Sweet Lord라는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오 해피데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나도 한번 이런 종류의 가스펠
0: 이런 느낌으로.
1: 네, 노래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합창곡의 좀 교과서 같은 곡인데요. 그런 오 해피데이를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면 이후에 들으실 곡들에서도 이 곡의 영향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들어보시죠.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가 부릅니다. 오 해피데이.

0: 아, 제가, 와, 약간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할렘에, 뉴욕 할렘에 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1: 실제로
0: 좋네요. 이
1: 보면.
0: 노래도 좋고. 그 목사님이 래퍼가 아닌데 래퍼 같았어요. 진짜 너무.
1: 그러니까요. 흑인 교회는 그 설교부터 이 코러스 이런 콰이어 성가대까지 너무 아,
0: 예술입니다.
1: 좋은
0: 예.
1: 경험하셨네요.
0: 네.
1: 부럽습니다.
0: 예. 아유, 뭐, 우리가 지금 간접 경험한 거예요. 오 해피데이 들으면서. 예, 다음 노래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어서 이제 두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오 해피데이를 듣고 영감을 받아 탄생한 조지 해리슨의 My 스윗 로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0: 예.
1: 이 사실 오 해피데이라는 곡은 메인 보컬인 그 도러시 콤즈 모리슨이 이제 선창을 하면 이제 수십 명의 성가대원들이 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곡인데요. 조지 해리슨이 이 가스펠 특유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곡에서 사용을 했고요. 흑인 가스펠 장르에 머물러 있던 이 성가대, 콰이어 사운드를 백인의 어떤 주류 음악으로 흡수한 역할을 한 곡으로 또 음악 역사에서는 평가받는 곡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80년대 하드록 밴드 포리너가 84년도에 발표해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이들의 최대 히트곡 I Want to Know What Love Is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후반부에는 이제 굉장히 관객을, 리스너를 압도하는 그런 웅장한 코러스가 나오는데요.
0: 네.
1: 뉴저지의 매스 콰이어라는 가스펠 전문 합창단이 이 곡에서 참여를 했고요. 사실 록 음악의 합창이라니 조금 다소 생소한 느낌도
0: 네.
1: 드는데, 이 곡의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스펠 합창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녹음 당시에 이 합창단원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0: 감격했구나.
1: 불렀는데,
0: 네.
1: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이제 밴드 멤버들도 소름이 돋았다라는 일화가 또 유명합니다.
0: 전왜 벌써 소름이 돋죠?
1: 아, 소름 준비하고 들어보시면.
0: 몸이 잘못됐나?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0: 아, 거의 닭이 되기 직전인가. 진짜 너무 좋네요.
1: 네. 네.
0: 됐어요. 저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갈게요.
1: 아, 그러니까 더위를 물리치는 또 좋은 방법이네요. 와, 소름이 확.
0: 진짜 너무 좋네. 무서운 얘기 할 필요가 없었네.
1: 네.
0: 다음 노래 안 들어도 되겠어요. 충분하네. 근데 다음은 뭐예요?
1: 그러니까요. 다음 네. 좀 몇 곡 준비했거든요.
0: 아, 잘하셨어요. 네. 네,
1: 이수영의 5집 타이틀곡인 덩그러니 듣겠습니다. 이 곡은 좀 쓸쓸한 이수영의 보컬로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스케일이 좀 거대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곡입니다. 이별 후에 이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곡인데 역설적으로 수십 명의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랑 합창단이 뿜어내는 그 거대한 소리가 어떤 이별의 슬픔을 좀 승화시켜주는 느낌을 주고요. 가요계의 황금기여서 또 가능했던 이 대규모의 노래였기도 합니다.
0: 아,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한 곡 이어서 더 들어볼까요?
1: 네, 이어서 감상할 곡은 또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꼽히는
0: 난 널 원해? 아, 죄송합니다.
1: 네.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스티비 원더의 패스타임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또 샘플링한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컬을 맡은 LV의 좀 소울풀한 그런 목소리랑 함께 이번에는 좀 엄숙한 분위기의 합창 사운드가 깔립니다. 근데 쿨리오가 얘기하기를 이 합창단의 목소리 덕분에 이제 거친 길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곡이 하나의 비장한 서사시이자 참외록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네. 궁금합니다. 이수영의 덩그러니 듣고요.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이어서 감상하시죠.

0: 멋집니다. 멋져요. 네. 네.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Let's Go Music. 오늘은 곡 중에 합창이 들어간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소개해주세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프리윌리의 주제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의 91년도 작품 Will You Be There이라는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원래도 평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고독, 평화, 연대 이런 느낌의 곡들을 쓸 때는 합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0: We are the world, 막 이런
1: 맞아요.
0: 거.
1: 어, 네. 근데 이 곡 역시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수많은 목소리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위로하듯이 이제 감싸 안으면서 벅찬 감동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오 해피 데이 이후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또 팝 음악 역사에서는 좀 확 창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식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1: 이어서 들어볼 곡은 조장혁의 You Believe이라는 곡인데요. 앞서 마이클 잭슨이 믿음, 희망 이런 노래들을 네. 할 때 합창 사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이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활용했던 곡인데요. 이 메인 보컬로 조장혁, 그리고 김현우, 박기영, 김희선이 참여를 했고요.
0: 메인 보컬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1: 그리고 또 합창단원의 목소리 도 함께합니다. 이제 주로 조장혁이 애절한 록 발라드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곡은 이제 그가 평소에 애정했던 그런 흑인 가스펠 이런 소울 사운드를 가요에 접목한 또 숨어 있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그리고 조장혁의 You Believe.

0: 네, 오늘 다양한 합창곡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장식할 합창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마지막으로는 김동률과 친구들이 함께 부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란 곡입니다. 이 창작곡으로 이뤄진 김동률의 겨울 시즌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김동률의 가요계 동료들 그 목소리로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곡입니다. 이제 황홀하게도 이 한 곡에서 유희열, 이상순, 윤상, 정재영, 나윤권, 스위스로우, 박정현, 정순효, 하동균, 존박, 하림 또 있습니다.
0: 세상에.
1: 이적, 이영현, 김재석, 황성재 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김동률 씨는 인가 봐요.
1: 친구가 많으신가 봐요.
0: 아, 네. 굉장히...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25년 발달장애인의 1과 3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29.8%였고요. 월평균 임금 107만원에 73.7%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청소와 세탁을 돕고 물건 배달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86.3%가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을 원했지만 평균 근속은 1에서 3년 사이에 머물렀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근속을 저해하는 요인은 역시나 편견이죠. 사소한 다툼이 생기거나 실수를 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돌봄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노라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슈퍼맨.

노라조의 슈퍼맨,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공동호민 희망그린마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강원도 동해시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플라멩코 댄서 양서연입니다. 제가 플라멩코도 19년째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을 다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몸으로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4월부터 제 이름으로 창단 아닌 창단을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오랫동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무용단 그 리더로서 시각장애인들을 가리키고 무용단 결성해서 공연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사실 고생스럽게 하긴 했어요. 그때 생각이 다시 나서 내가 또 마음을 먹으면 잘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역시 기대보다 잘 해주셔가지고 비장애인 분들보다 박자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자로 했을 때 네 박자 안에 발손 발손 하는 게 딱딱딱 이게 들어맞는 게 빨리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잔존 시력이 있는 약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비장애인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근데도 비장애인 선생님들이지만 다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각장애 입장에서 제가 오랜 시간 걸리면서 알아갔던 그 몸의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10년 걸려서 알게 된 느낌을 지금은 저는 금방 이제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더 나아가서는 무대에서 같이 서면 좋죠. 제가 듣고 싶은 곡은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저도 이거 한참 웃으면서 봤거든요.
1: 네.
0: 그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 이야기인가요?
1: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렇지만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0: 아무 상관 없죠.
1: 전혀 상관이
0: 맞아요.
1: 없는.
0: 맞아요. 예.
1: 영화인데요. 일단 주인공은 그 둘도 없는 친구자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맷과 제이라는 두 남성이에요. 중년 남성이죠.
0: 네.
1: 이들의 목적이자 꿈은 이들이 토론토 캐나다 영화라서 이제 토론토가 배경인데 토론토의 전설적인 라이브 클럽인 리볼리 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0: 네, 맞아요.
1: 사실 이제 2008년에 이들이 굉장히 공연을 하고자 홍보 전단지를 막 붙이면서 그때만 해도 어렵기 때문에 네. 너무 막 돈독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났고 2025년이 됐지만 이 콤비는 여전히 네. 리볼리 무대에 못 가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그 맷이 이제 약간 그 만담 쪽이고
0: 네.
1: 이제 제이가 이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맷이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힌 장 하나가 떠올랐다고 막 해요. 항상 이분은 그러는데 이 자기가 이 리볼리에 이제 둘이 공연하려면 이 스카이 다이빙 작전이란 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CN타워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0: 맞아요. 예.
1: 바로 아래 위치한 스카이돔으로 이제 낙하한 뒤에 리볼리 공연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제가 돼서 네.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제이가 그래도 너무 착해요. 그래서 친구 하자한테 따라주는데 예.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이가 약간 멘탈이 나간다고 할까요? 예. 그런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17년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맷은 언제나 밝고 언제나 엉뚱한 작전을 세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타임머신 거죠.
0: 아 맞아.
1: 그러니까 맷이 타임머신을 타고 불식착한 척 연기를 하자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자기들이 과거에서 왔는데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리볼리에서 뭐 할 운명이라는 동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걸 세우는데 이제 제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 친구랑 떨어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들지 않은 맷에게 너무 실망해서 밤에 맷 몰래 캠핑카를 자기들이 갖고 다닌 그 큰 공연 캠핑카
0: 있어요. 예, 맞아요.
1: 그걸 몰고 혼자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큰 거라서 막 자기도 하고 그러는 데거든요.
0: 네네.
1: 근데 자기는 자기가 혼자 타고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맷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맷이 그 전날 밤에 여기다가 타임머신 장치를 해뒀어요. 그랬는데 제이가 이걸 몰고 시속 88km까지 찍은 순간에
0: 네네네.
1: 2008년으로 진짜 돌아간 거예요.
0: 이게 88도 백투더퓨처가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돌아간 거고
0: 네.
1: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 오르비츠라는 그 음료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연료가
0: 맞아요. 맞아요. 연료. 예.
1: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살던 아파트에 막 잠입하면서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마치 누군가 주인공들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좀 마치 다큐멘터리나 또 아니면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촬영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둘이 이제 계속 그렇게 과거로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과거로
0: 네.
1: 간 다음에도 이렇게 누가 옆에서 진짜 찍고 있고 실제로
0: 네.
1: 친구가 찍고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핸드헬드로
0: 네.
1: 유튜브 그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가 전체가 균형 구성이 돼 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들이 이제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정말 엉뚱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0: 네.
1: 시리즈 그 80년대에 너무나 아이코닉한 시리즈를 오마주를 바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그 2008년에서 뭔가 이제 좀 과거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다시 미래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0: 네.
1: 계속 건드리잖아요. 계속 건드리고 그걸 또 수습하려고 또 막 난리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장치가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장치인데 두 사람이 계속 그 토론토의 그 광장 같은 데서 막 뭘 네. 만들고 뭐 장치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지막에 돌아가려고 네. 백투 퓨처의 유명한 장면처럼 번개를 이용한 거, 예. 근데 이제 주변인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막 인사도 해요. 토론토에 오신 거 환영하고 근데 그들은 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네.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다 이제 넣는 거예요. 영화 속에. 물론 허락을 받았겠지만. 일종의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네. 가짜 다큐멘터리 같은 장치를 계속 심어 넣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 예, 이런 느낌도 주고. 그래서 관객이 뭔가 거기에 자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네. 식의 촬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실패하고 이럴 때마다 너무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 보다 보면 아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배우고 어디까지가 진짜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그렇죠.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진행이 되면 아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몰입이 되면 이제 이 둘이 벌이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굉장히 신기한 순간이 되는 거죠.
0: 그 제목이 이제 너바나 더 밴드로 소개되고 있지만 원래는 그 말도 안 되게 더 긴 제목이라면서요 이게.
1: 네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아,
0: 네네네네.
1: 원제입니다. 제목이에요. 실제 예. 공식적인 제목인데 너바나 더 밴드 땡땡. 땡땡.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맷과 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우고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 여기서 끝나요.
0: 돌아옴도 아니고 돌.
1: 네, 돌에서 끝나.
0: 이게 몇 자?

0: 예요?
1: 107자라고 하더라고요.
0: 6자인가? 예. 네. 대단하구나 진짜.
1: 이런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이제 보통은 너바나 더 밴드라고
0: 그렇게 부르죠. 거기까지만 가야죠. 예.
1: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 자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기 실제로 맷과 제이가 실제 자기 이름이 맷 존슨 제이 맥케런이고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는 2017년에 둘이 제작한 TV 시리즈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0: 아.
1: 그리고 이후 제작된 TV 시리즈의 극장판.
0: 아 그렇구나.
1: 네. 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명맥을 이룬 이 시리즈의 컬트적인 유머 코드를 고수하면서도 극장판으로 규모를 좀 늘려서 처음 본 사람도 그냥 네. 잘 따라올 수 있게 네.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25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화제 미드나이트 부문에서 관객상을 받았고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섹션에서
0: 전주국제영화제 돼서
1: 그때부터 예. 이제 화제가 됐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알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게 네. 코미디언 문상훈 씨가 그 문상훈 씨의 코미디 크루죠. 빠더너스와 그 수입사인 그린나래 미디어가 이 영화를 공동 수입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오.
1: 그리고 배급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자막을 뮤지션 타블로가
0: 아 번역에 참여했구나 네, 타블로가 맡았거든요. 맞아 맞아 예.
1: 그래서 이 스케치 코미디를 주력을 선보이는 채널인 이 빠더너스는 문상훈을 비롯한 멤버들의 낭만적인 케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채널인데 어느 날 이 채널에 불쑥 어떤 영상이 하나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0: 네.
1: 이 문상훈 씨가 아 내가 코미디 영화를 하나 직접 내가 수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겠어. 이런 계획이 담긴 영상이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크루들이 프랑스 칸 영화제 마켓에 직접 찾아가요.
0: 아.
1: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러 다녀요. 마켓에 예. 다 시사를 다녀요. 코미디 영화 수입을 위해서. 그래서 뭐 여러 편을 봤겠죠. 우여곡절도 많고. 근데 그리고 나서 딱 한 영화를 보고 나와서 문상훈이 아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0: 되구나. 예.
1: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흐른 후에 너바나 더 밴드가 개봉을 한 거죠. 사실 문상훈 고미 코미디언의 취향이 약간 컬트적인 빅빔빅급
0: 빅급
1: 네, 그런 감성이 네. 있은 그 취향이 말하자면 아까 그 제가 읊어드렸던
0: 네네.
1: 실제 제목을 짓는 게 이분이 지은 거예요.
0: 너무나 뭐 별 관련이 없는 뭐
1: 네, 쭉 106자 육박하는 예. 그것도 예. 중간에서 말이 끝나는
0: 네.
1: 단어도 완성되지 않은 이것이 그냥 그런 유머인 거예요. 제목도 유머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백투더퓨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0: 예.
1: 너무 재미있었어요.
0: 그러니까요.
1: 다 생각이 나고 그 오마주가 너무나 큰 웃음을 선사하고 또 정교하게 짠 각본이 또 감동적이에요.
0: 예.
1: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우정을 다루고 있어요. 두 사람의
0: 맞아요. 예.
1: 우정이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가 진짜인가 이런 또 감동이 있어서 이 영화가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0: 그래서
1: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0: 진짜 그 정신없는 코미디긴 하지만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이렇게 웃기는 과정은 정말 황당하지만
0: 네네.
1: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따뜻한 메시지 이런 것들 전달하고
0: 그러게요. 예.
1: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렇게 제이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매수로부터
0: 맞아, 예.
1: 떨어져서 자기 혼자서 다른 주에 있는 오디션에 혼자 참가하려고 하다가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막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저도 저 제이 같으면 저라도 네. 그랬을 거
0: 같아요. 예.
1: 그 정도로 매트가 너무나 그 엉뚱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뜻밖에도 2008년으로 돌아갔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뭘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한 명이 결정적인 걸 바꾸고요. 그리고 다시 미래로 돌아왔는데
0: 네.
1: 그 한 명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0: 있죠. 예, 완전 바뀌어 있죠.
1: 완전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예, 그런 게 뭐 이렇게 아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예, 그렇긴 하지만
0: 예, 아니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정신없이 예, 웃으실 수 있고 예.
1: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리 다른 선택을 해도 예, 결국은 돌아와서 똑같게 그냥 갈 거다.
0: 예, 예,
1: 결국 그게 뭐, 그냥 그렇죠. 불가피한 거였다. 예, 과거를 예, 너무 그렇게 미화하거나 흑화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냥 네, 그때 그게 너의 마음이다.
0: 그러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1: 그럼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이가 이제 자기를 떠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매트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잘 되나 보자. 막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막 보복하려고 하지만 제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런 우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면서도 두 사람 결국 자신들이 원래 택했던 걸로 돌아가거든요.
0: 그렇죠. 그래야죠.
1: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영화 속의 시간 여행은 단순한 SF 장치라기보다는 후회조차 나를 이루는 일부다. 이런 걸 보여주는
0: 맞아요.
1: 깨닫게 해주는 예, 과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2025년도로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은 항상 또 이렇게 황당한 계획을 세우는 앞에서 이제 제이는 너무 그걸 다 또 맞춰주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화는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하면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기에 지금은 우리가 있다.
0: 그럼요.
1: 이런 것들을 네, 보여줍니다.
0: 네. 자, 영화 너바나 더 밴드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규만의 음성으로 듣죠. 다 줄 거야.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자립공동홈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이곳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제 자립 함께 사는 생활 공간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네. 충북 제천에 있는 실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그룹홈의 이름은 희망 그린 마을입니다.
0: 예. 네.
1: 제천역에서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산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매미소리 새소리 들리고 잘 들어보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예. 뭐 워낙에 사방이 탁 트인 숲이라서 발달장애인의 그 외침 날카로운 소리에는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0: 네네.
1: 이곳 희망그린 마을은 이전에 캠핑장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에요.
0: 네.
1: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 공동체를 일구면서 캠핑장을 개조를 해서 두 개의 숙소동을 만들고 캠핑장 일부는 그대로 놔뒀고요.
0: 네네네.
1: 나머지는 굉장히 넓은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16명의 성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교사들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체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 행동이 굉장히 그 강하다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뭐 액자라든가 장식품 그리고 불필요한 가구는 두지 않는 그냥 넓은 비움의 공간으로 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희망그린 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1: 네. 여기에는 이제 교사가 40명이고요. 성인 발달장애인이 16명 있습니다. 특히 교사 40명 중에 보호자들이 8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두 개의 숙소동 아래 편에 있는 이제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일명 실수해도 괜찮은 농사라고 해서 네, 수익성보다 발달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 농장은 다행히 장애인분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비장애인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0: 예.
1: 자립을 배우고
0: 예.
1: 네네,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운영비도 충당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에는 돌봄에 그쳤다라고 하면은 이 돌봄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0: 예.
1: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그룹홈이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0: 그러네요.
1: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 발달장애 16명 같이 있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답답해하는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지를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0: 예.
1: 그래서 4명의 발달장애인은 편의점이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이분의 요구에 따라서 제천 시내에 40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마련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4명이 40평이니까 좀 여유 있게 공간을 쓸 수 있겠죠.
0: 네,
1: 지방이라, 지방이라 또 방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0: 예.
1: 특히 이분들이 이제 3분 슬세권이라고 혹시
0: 슬세권.
1: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 이용이
0: 진짜
1: 가능한
0: 가까운
1: 주거권.
0: 거죠.
1: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럼 이 희망그린 마을이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1: 네. 그 특별한 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마을을 만들어낸 분이 방대진 대표란 분인데요.
0: 네네.
1: 이 희망그린 마을의 방 대표의 이력과 철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 대표는 30년 동안 발달장애인 돌봄을 연구해온 현장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체중증 발달장애인 특히 도전행동하는 분들이 어디에도 못 가는 걸 보고서 20여 년 전에 제천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때 이제 발달장애 부모님들과 같이 내려오면서 이곳에 이제 발달장애인 생활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특히 이제 방 대표는 아무리 체중증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자립이 중요한데
0: 네.
1: 내가 살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0: 그렇죠.
1: 내가 뭘 할지 일과를 내가 결정하고 공동체의 주체로 존중받는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희망 그린 마을은 이런 점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희망 그림 마을의 교사의 구성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이승현 씨 같은 경우 60대이신데요. 네. 이분은 30대 체중증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자 네, 선생님인 거죠.
0: 네.
1: 이분이 원래 이제 수학 교사를 20여 년 동안 중학교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제천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 오셔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거죠.
0: 아.
1: 이렇게 이제 희망그림 마을의 선생님이 40분인데 그중에 8분은 보호자면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딴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곳은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가 함께 이제 운영과 돌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들이 많이 가졌던 이제 고질적 문제인 폐쇄성을 자연스럽게 극복했다.
0: 아하.
1: 이런 평가,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예.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에는 뭐 도전 행동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1: 네. 두 번째로 희망그림 마을이 특별하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말씀하신 대 도전 행동과 관련성이 깊은데요.
0: 네.
1: 이미 이제 방송이나 기사에서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된 전재원 씨 사례입니다. 우리도 한번 다루게
0: 네,
1: 됐는데요.
0: 맞아요.
1: 네. 재원 씨는 지금 27살이고 키가 180cm입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93kg이지만 지적 능력은 2, 3살 수준에 오르고
0: 예.
1: 있어요. 그래서 이 재원 씨 도전 행동이 강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님이 전국을 거의 뭐 천곳을 두들겼다라고
0: 예.
1: 해요. 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어느 곳에도 가지 못했는데 이곳에 이제 제천에 있는 희망 그림 마을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예.
1: 이곳에서 공용 공간에서 재원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고 잘 지낸다라고 해요. 그리고 텃밭에서 일도 하고 물론 일하기 싫으면 잠시 조금 일하다가 다른 일 하기도 하지만 텃밭에서 적응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을 관계자는 재원 씨가 매번 제약과 통제 속에서만 살다가 공기 좋은 자연에서 자유를 만끽하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재원 씨 아버님이 이제 정경철 씨도 네. 아들의 현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아버님은 얼마나 자녀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0: 아유, 그렇죠.
1: 네. 그런데 이후에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0: 그렇죠.
1: 부재를 대비해서 네, 재원 씨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보고 싶지만 자주 아유. 안 간다라고 말씀을
0: 예,
1: 하셔서
0: 예.
1: 좀 더 안타깝게 됐습니다.
0: 얼마 전에 재원 씨와 아버지의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됐는데 그 아버지 전경철 씨가 이번에 책을 쓰기도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은 안녕 피터팬입니다. 네. 현재 아버지 전경철 씨는 올해 64세신데 간암 말기세요. 그래서 작년 5월 말쯤에 이제 판정을 받으셨고 다행히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신데요. 원래 아버지께서 이제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에다 아들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셨다. 그러다가 이 부자의 사례가 알려지고 방송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0: 그랬죠. 예.
1: 책을 내게 됐는데 이제 제목을 안녕 피터팬으로 바꿔서
0: 아.
1: 내게 된 거죠.
0: 예.
1: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절망과 희망 속에서 써내려간 27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아버님께서 책을 쓰게 된 배경도 궁금하네요.
1: 네. 원래 아버지가 이제 정보통신 IT 기업의 대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신 다음에 홀로 발달장애 재원 씨를 쭉 키우셨는데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가 치매까지 오신 거죠.
0: 네.
1: 그래서 아버님 혼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도전 행동하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너무 많이 힘들기도 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한계를 많이 경험하셨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어떤 기관들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너무도 어렵고 불가능해서 암담한 현실에 직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0: 온라인 플랫폼도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고 필요하다라 해서 이야기 장수라는 이제 파트너 출판사의 출판 계약을 맺고 한 달 만에 네, 계약부터 정식 출간까지가 일사천리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네, 이미 안녕 피터팬은 출간이 됐습니다.
1: 예. 그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면서요.
0: 네. 이제 재훈 씨가 생활할 곳을 찾는 아버지는 이제 염원을 이루셨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계획으로 본인이 오랫동안 꿈꿨던 공동체 설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경철 씨는 우리 아들처럼 평생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들이 살 수 있는 자립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피터팬의 네버랜드라고 정했다라고 하셨고요. 이처럼 그 도전 행동하는 분들이 정말 갈 곳을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자립 공동홈 건립을 지원하는 피터팬 재단도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 재단의 최종 목표는 희망그림 마을 같은 자립 공동체를 우리나라 전국에 10곳 이상 설립하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 재단은 그래서 당사자 중심, 전문성 기반, 시민 공공성 이런 3대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이미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섭외해 두셨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재단 설립 기획안을 구체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희망그림마을 방대진 대표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마을 조성 노하우도 전수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1: 네.
0: 사실 근데 가장 큰 과제는 자금 확보인 거죠.
1: 그렇겠죠.
0: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은 대략 30억 정도인데 이 마련을 위해서 안녕 피터팬의 이제 판매액 일부 그다음에 인쇄 전에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한 사업 수익은 전부 나오게 되면은
1: 네.
0: 재단에 귀속되는 형태로 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책 한 권의 구매가는 벽돌 한 장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이 네네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 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조성모의 음성으로 듣죠. 아시나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문화진 씨를 소개하는 타이틀이 지금 추가됐는데 용인죽전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드셨군요.
1: 네, 제가 오랫동안 용인죽전의 장애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해왔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문화나 체육, 경제활동들을 함께 해보려고 이번에 아예 자립생활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0: 예.
1: 그동안 제가 해온 활동처럼 앞으로도 장벽 없는 여가생활을 개발하고 또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지역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무더위와 장마 소식이 교차하는 7월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가지이자 지푸른 청정 바다와 또 장엄한 백두대간의 산세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고장이죠. 강원도 동해시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0: 네.
1: 동해의 여행지들은 누구나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만한 묵재 데크길을 촘촘하게 깔고 또 깎아지른 절벽에는 최신식 수직 엘리베이터 타워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아무런 장벽 없이 동해바다의 광활한 수평선을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는데요.
0: 네.
1: 오늘 동해시가 자랑하는 핵심 명소 세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사장 한가운데를 가르는 망상해변의 서핑로드, 또 파도 소리와 소양기가 어우러진 한섬해변의 행복한 섬길, 또 하늘 위에서 무코바다를 내려다보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까지 아주 알차게

0: 영산했습니다.
1: 예, 세 곳을 만나려면 부지런히 한번 달려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동해시를 대표하는 드넓은 백사장 망상해수욕장인데, 그 보통 휠체어나 유모차는 모래에 바퀴가 빠져서 바다 가까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길이 열려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심리에 달하는 눈부신 은빛 백사장과 그 뒤를 빽빽하게 에워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동해권역 최고의 상징적인 해변인데요. 원래 곱고 부드러운 백사장은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가 진입하는 순간 푹푹 빠져버리기 일쑤죠.
1: 예, 예.
0: 이 보행 약자들에게는 눈앞에 두고도 만질 수도 없고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아쉬운 장벽의 공간이었는데요. 동해시가 이 고운 모래밭 한가운데를 거침없이 가로질러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이 밀물 코앞까지 단차 없이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무장의 휠체어 서핑 모드를 다리처럼 길게 놓아두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턱이 없는 평탄한 보도를 지나서 해변 초입으로 들어서면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모래 위로 단단하고 매끄러운 친환경 목재 데크로드가 바다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동 휠체어의 작은 바퀴조차 흔들림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지나다닐 만큼 폭도 아주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1: 네.
0: 덕분에 7월에 강렬한 태양이 달구어 놓은 뜨거운 모래더미를 직접 밟지 않고도 하얗게 포마를 일으키면서 밀려드는 이 동해의 시원한 갯바람과 또 귓가를 때리는 웅장한 파도 소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온전히 마주하면서 온몸으로 이 여름 바다와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예. 자, 이제 두 번째 명소로 가보죠. 동해 시내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숨은 비경을 간직한 한섬 해변인데, 이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아주 절경이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한섬 해변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덕분에 네. 최고의 투명함과 때묻지 않은 원시의 바다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해시의 숨은 구석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수천 그루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과 또 바다 위로 거칠게 솟구친 이 기암괴석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한 폭의 거대한 거장의 동양화나 신선히 논의던 이 비밀정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1: 네.
0: 이 소나무 우거진 해안 숲길을 따라서 보행약자들도 장벽 없이 산림욕을 즐기며 이 동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또 턱이 없는 무장의 데크 산책로인 행복 한섬길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과 급경사를 완전히 없애고 휠체어 이동 기준에 맞춘 완만한 경사로만 길게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서 천천히 바퀴를 굴리다 보면요. 왼쪽으로는 짜릿할 정도로 싱그러운 소량기가 코끝을 자극하고 또 오른쪽으로는 끝없는 파란 동해바다가 밀려드는 아주 환상적인 복합조망이 이어집니다. 해안선을 따라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바람이 정교하게 깎아놓은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이 또 지푸른 소나무 가지 사이로 숨바꼭질 하듯이 보였다 안 보였다를 반복하거든요.
1: 예.
0: 아주 아기자기하면서도 깊이 있는 자연의 미학을 산책 내내 선물해 줍니다.
1: 예. 이 행복한 섬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한섬 해변만의 특별한 조망도 있습니까?
0: 이 산책로의 가장 매력적인 하이라이트는 바다 위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색적인 몽돌 자갈 해변의 풍경과 또 그 자갈들이 파도에 쓸리면서 내는 자연의 음향을 소나무 숲 한가운데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친 몽돌밭이나 자갈길로 직접 휠체어를 끌고 내려가지 않아도 평평하고 탄탄하게 마감된 데크길 위에서 기암괴석 사이로 하얀 거품을 물고 밀려드는 파도가 이 자갈들을 굴리며 내는 이 자르르 자르르 하는 청량한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조망데크와 리드미컬 게이트는 문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휠체어를 정차한 뒤 이 동해의 기형 바위들과 저 멀리 떠있는 고기잡이 배들을 관찰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1: 특히
0: 여름에 따가운 태양 볕을 소나무의 우거진 초록 지붕들이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덕분에 시원하고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알싸한 솔바람을 동시에 맞으면서 이 바다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거대한 바위섬들을 이 마치 미술관의 액자 속의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연이 주는 시원함 속에서 시각과 청각, 후각이 동시에 정화되는 세련되고 깊이 있는 휴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장소는 최근 동해시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죠. 무코항 인근의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인데 가파른 협곡에 위치해 있는데 보행약자들도 정상에 오를 수 있나요?
0: 네, 물론입니다. 이 도깨비골 스카이밸리는 도깨비가 방망이를 장난스럽게 휘두른 듯 양옆으로 아찔하게 깎아지는 가파른 골짜기 사이로 거대한 전용 하늘 산책로를 내어서 만든 이색적인 미디어 테마 공간입니다.
1: 네.
0: 지형 특성상 일반적인 보행자들도 숨이 턱 꽤 찰 만큼 이 경사가 급한 골짜기이지만 보행 약자들을 위한 대형 수직형 엘리베이터 타워가 이 협곡의 중심에 웅장하게 서 있거든요. 계단 하나 밟지 않고도 단숨에 협곡 정상의 스카이워크 레벨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단차가 없는 매끄러운 게이트를 지나서 정상 광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는 아주 비현실적인 반전 매력이 펼쳐지는데요. 발 아래로는 도깨비골에 아찔하게 내려앉은 협곡의 기하학적인 지형과 알록달록한 골짜기 가옥들이 보이고요. 정면으로는 저 멀리서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밀려오는 무코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심장을 기분 좋게 타격하는 극적인 시각적 충격을 또 선사합니다.
1: 예, 저는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인 줄 알았는데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장의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한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동해시로 오늘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진이 부르는 진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마침내 저는 기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어요. 그들은 확실히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방면으로는 저보다 지혜로웠죠. 그런데 조금 더 보니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들도 시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훌륭한 기술을 갖췄으니 다른 모든 종류의 커다란 문제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단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을 대신해 자신에게 물었죠. 그들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그들의 무지함도 없는 지금의 내 상태가 좋을까? 아니면 그들의 상태가 좋을까 하고요. 저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신탁에 대해서도 지금의 내 상태가 훨씬 좋은 것이라 답했습니다.
1: すいません。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크리톤 소개 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둔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탈옥을 권유하는 친구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일 것을 단호하게 전하고 있다.
3: 크리톤, 이 시간에 웬일인가? 너무 이르지 않나?
4: 그래, 이르긴 하지.
3: 지금 몇 시쯤 됐지?
4: 돈 틀 때쯤 되었네.
3: 간수가 어떻게 들여보내준 건가?
4: 내가 여기 자주 왔지 않은가? 벌써 친해졌다네. 그리고 뭘 좀 줬어.
3: 지금 막 왔나?
4: 아니, 아까 왔어.
3: 그럼 깨우지 않고 왜 조용히 앉아만 있었지?
4: 소크라테스, 만약 내가 자네처럼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오랜 시간 견디지 못할 것 같군. 그런데 자네가 그렇게 평온히 단잠을 자는 걸 보고 감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안 깨운 거야. 행복하게 잠자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일세. 난 자네가 일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가끔 생각했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재앙을 맞고도 순순히 견디는 걸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
3: 내 나이에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투덜대고 있으면 보기 좋진 않잖은가?
4: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네와 비슷한 나이에 이런 환난이 닥치면 다들 불평함에 안절부절 못하던데.
3: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온 건가?
4: 소식 전하러 왔네. 그런데 슬픈 소식이야. 자네한텐 안 그럴지 몰라도 자네의 친구들인 우리 모두에게 괴롭고 무거운 소식이네. 특히 나한텐 더 그렇고.
3: 무슨 소식이기에? 혹시 델로스에서 배가 도착했나? 그게 도착하면 내가 바로 죽는 거잖아.
4: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아마 오늘 도착할 것 같네. 같은 배를 타고 오다가 순이온에서 내려 여기 온 사람들이 전해줬다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분명 도착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자네의 사형 집행은 내일이 될 거야.
3: 그 배는 행운을 싣고 오는 거라 생각하게. 그게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난 배가 오늘 도착할 것 같지 않은데.
4: 왜 그렇게 생각하나?
3: 배가 오면 나는 다음날 죽게 돼 있잖은가?
4: 그렇지. 형 집행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3: 난 오늘 안 오고 내일 올 거라 생각하네. 지난밤 꿈 때문에 그래. 바로 전에 자면서 꾼 건데 자네가 날 안 깨우길 잘한 것 같네.
4: 무슨 꿈이었기에?
3: 흰 옷을 입은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와서 날 부르더니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 소크라테스, 당신은 사흘째 되는 날 비옥한 푸티에.
0: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문구로 아킬레우스의 고향. 소크라테스는 그곳을 저 세상이라 생각했다.
3: 에, 갈 겁니다.
4: 신기한 꿈이군. 그래.
3: 그렇지만 내겐 아주 분명한 꿈 같아.
4: 그럴 수 있겠군.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아직 안 늦었으니 제발 내 말 듣고 목숨을 구하지 않겠나? 자네가 죽으면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엄청 욕할 것이네. 내가 돈을 썼으면 자네를 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친구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빼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네가 원하지 않았다는 걸 절대 믿지 않을 거야.
3: 크리톤, 왜 그렇게 대중들 말에 신경을 쓰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지. 훌륭한 사람들은 일이 일어난 그대로를 믿는 법이야.
4: 그렇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대중들 말에도 신경을 써야 하네. 이번 자네 사건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대중들의 비방을 받으면 사소한 나쁜 일들 뿐 아니라 가장 큰 재앙까지도 닥치게 된다는 걸.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그리폰. 만약 대중이 가장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면 반대로 가장 큰 선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럼 참 좋은 일이겠지. 그런데 둘 다 못해. 대중은 사람을 현명하게도 어리석게도 만들 수 없어. 그저 그때그때 기회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네.
2: 그래, 그건 그렇다 치세. 그런데 제발 대답 좀 해보게. 자네는 나와 다른 친구들 때문에 주저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자네를 여기서 몰래 빠져나가게 하면 밀고자들이 떠들어댈 테고, 그러면 우리가 큰 재산을 잃고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게 두려운 거라면 제발 두려움을 걷어들이게. 자네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발 내 말 듣고 하자는 대로 하세.
1: 그래, 그런 것도 걱정이긴 하지. 그렇지만 다른 걱정도 많다네.
2: 그럼 일단 그건 걱정하지 말게. 돈을 많이 안 받아도 자네를 여기서 빼내는 걸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밀고자들도 적은 돈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돈은 자네 마음대로 써도 되네. 나는 내 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자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주저하는 거라면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돈은 어떤가? 그들은 자네를 돕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야. 그중 한 명이 테바이 사람 심미아스인데 애초에 자네를 구하려고 돈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하네. 케베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아. 돈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목숨부터 구하고 보세. 그리고 자네가 법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나가도 별 도리가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가 어딜 가든 많은 곳에서 자네를 반겨줄 걸세. 만약 테살리아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곳으로 가게. 거기 내 친구들이 많아. 다들 자네를 존중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라네. 테살리아에서 자네한테 해를 끼칠 사람은 없을 거야. 무엇보다 자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네. 자네를 파멸시키려는 적들이 자네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자네 스스로 행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자네는 자네 아들들을 배신할 생각인가? 자네가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애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 애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일세. 그 애들은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텐데 해당초 낳지 않았으면 모를까, 낳았으면 기르고 가르치는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왜 이리 아니한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훌륭하고 용감한 인간의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자네가 일생을 바쳐 덕을 쌓기 위해 마음을 쏟았다고 공언해온 것처럼 말이야. 자네의 친구인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서 모든 이에게 너무 부끄럽다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법정에 끌려 나온 것도, 재판이 행해진 그 방식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완성이 될 자네의 죽음까지도 모두 그렇다네. 안이함과 비겁함 때문에 자네를 구제할 수 있으면서도 노력하지 않았고, 자네 스스로도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자네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인식하고 제발 이미 결심이 섰다고 말하지는 말게나.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네. 오직 한 가지 계획이 있을 뿐이야.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해. 이것마저 지연되면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단 말일세. 제발 안 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말을 듣게, 소크라테스.
1: 크리톤, 자네 열의가 정말 가상하네. 그렇지만 그것도 옳은 원칙을 따를 때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열의는 더욱 슬픈 결과만 낳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해야 할지는 숙고를 해봐야 하네. 나는 내 안에 그 많은 생각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치에 맞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 지금 이 같은 불행이 덮쳤다 해서 여태 공원에 오던 이치에 맞는 것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 이치는 변함이 없고 나는 그걸 전과 같이 존중하네. 그러니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원칙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크리톤 잔의 의견을 따를 수 없어. 대중의 세력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마치 어린이들이 하듯 우리에게 감금이나 사형, 재산 몰수형을 내리겠다고 위협한다 해서 물러설 수는 없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먼저 대중의 의견에 대한 자네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네는 대중의 의견 중 어떤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것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는 자네의 주장이 옳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단순히 주장을 위한 주장일 뿐 하찮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서 크리톤, 자네가 나와 함께 생각해보길 바라네. 지금의 바뀐 처지에서는 그 주장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그리고 그 주장을 버려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지 말일세.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품는 의견 중 어떤 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0: 강하고 생각이 깊은 이들은 이전부터 말해왔지. 크리톤, 이 말이 옳지 않은가? 자네는 내일 죽을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니니 지금의 재앙이 자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진 않겠지. 그러니 잘 생각해보게. 대중의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견은 존중해야 하고 어떤 의견은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자네 말이 맞네.
0: 좋은 의견은 존중하고 나쁜 의견은 존중하지 말아야지.
1: 그렇지.
0: 현명한 사람들의 의견은 좋은 거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견은 나쁜 거지.
1: 물론이네.
0: 자, 그럼 요점이 뭘까?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전념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칭찬, 비난, 각종 의견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할까? 아니면 의사나 운동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까?
1: 당연히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0: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전문가에게 비판 대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지?
1: 확실히 그렇네.
0: 그러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 운동뿐 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따라 해야겠지.
1: 그래.
0: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전문가 말을 따르지 않고 혹은 그의 비판이나 칭찬을 무시하고 많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중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안 좋지 않겠나?
1: 그렇겠지.
0: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뭘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까?
1: 당연히 몸이겠지. 몸이 망가질 거야.
0: 맞아. 그리고 이건 다른 모든 경우에도 해당되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정의와 불의, 천함과 고결함, 선과 악 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그 한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해야 할까?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의를 실천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의 한 부분.
2: 몸에 빗대어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
0: 을 부패시키고 해를 입히는 것 아닐까? 불의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1: 자네 말이 맞네.
0: 그렇다면 건강은 건강한 것으로 더 좋아지고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손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에 설득당해 우리의 건강을 망친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겠나? 지금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세. 맞지?
1: 맞지.
0: 우리가 병들거나 손상된 몸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요. 아테네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20살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8살에 스승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자 현실 정치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죠. 이후 그는 아테네를 떠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사유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뒤에는 철학 중심의 종합학교인 아카데메이아를 세웠는데요. 이곳에서 철학의 공동연구와 교육, 강의를 이어가며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에 이르는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철학체계를 전개했습니다. 플라톤은 80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저서로는 국가를 비롯해

25편의 대화편이 전해지고 있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이야기.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아홉 번째

0: 어질러진 한의원을 치우고 있는데 문소리가 났다.
1: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여기 누구 없어요?
0: 혼자 중얼거리던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정미가 손을 털고 대기실로 갔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면 여기 왔겠어? 아가씨가 센스가 참 없네.
0: 퉁명스레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정미가 웃어 보였다. 정미는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리며 초진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원장실과 대기실 사이에 유리벽이 깨진 걸 보고 혀를 찼다.
1: 아니, 개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진료는 되지?
2: 당연히 진료는 됩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좀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0: 그 사이 승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침구실로 이어진 다른 문으로 나왔다. 귀신 환자는 치료 못해도 사람 환자는 달랐다.
3: 이쪽으로는 내가 전문가지?
0: 접수를 마친 정미가 환자를 데스크 옆으로 이어진 복도 끝 침구실로 안내했다.
4: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3: 여기서 아프신 곳을 봐드리겠습니다.
0: 64세의 남자는 왜소했다. 깔끔하게 모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었고 왼쪽 손목에선 금색으로 번쩍이는 시계가 잘그락 소리를 냈다. 얇은 입술을 꾹 다물며 그는 절뚝이며 복도를 걸었다. 이내 안내된 곳이 침구실임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1: 여기는 바로 침구실에서 진료를 보나? 다른 데서는 원장실에서 맥도 짚고 뭐 그러더니만.
0: 남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았다. 오래도록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피부에 주름진 얼굴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4: 아유,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원장실 유리들이 깨져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꼼꼼하게 맥을 봐드리겠습니다.
1: 나 장영호 어르신의 사돈의 팔촌이외다. 잘 봐주리라 믿고 왔고.
4: 아유, 그럼요.
0: 맥을 짚는 승범은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관해 물었다.
1: 아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아니, 이거 나이를 먹을수록 아픈 데가 하나둘씩 늘어. 일전에 20대 때 친구한테 맞았던 뒤통수가 지금 욱신거리다니까?
4: 아유, 세게 맞으셨어요?
1: 원한이 실렸으니 꽤 세게 맞았지.
4: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있고 허리에 신경이 눌려 다리까지 아픈 겁니다.
1: 족저근막염은 아니고.
4: 그건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거랑 이건 달라요. 일단 오늘 허리랑 다리에 침을 맞고 머리도 사혈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 침을 맞으셔야 하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세요. 네? 자, 누우실게요.
0: 환자가 바지 단추와 벨트를 풀고 엎드렸다. 승범이 바지단을 접어 올렸다. 뼈밖에 남지 않는 종아리를 보자 소독솜을 바르는 손이 멈칫거렸다. 침을 꺼낸 그는 간신히 혈자리에 침을 놓고 돌아섰다.
1: 아유, 다른 데는 그 허리 아프다니까는 바로 누워서 다리에 놓더라고요.
4: 아, 한의원마다 침법이 다릅니다. 반대쪽에 꽂는 침법을 무자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환자에 따라 아시혈이라고 아픈 데 바로 꽂거나 가까운 데 꽂는 근위치혈 침법을 쓰고 있습니다.
1: 아유, 근데 선생님.
4: 예.
1: 아니, 근데 제가 여기 팔도 아프고 그런데 거기엔 놓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데서 다 놔주더만.
4: 아이고, 그러십니까?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놔드렸죠.
0: 승범이 다시 침을 놓았다. 갑자기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몸에 꽂은 침들이 움직였다. 승범은 몸을 움직이는 남자를 붙들었다. 그 모습 위로 예전에 누군가가 고통에 몸을 버르적거리는 모습이 겹쳤다.
4: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침이 휘어요.
1: 아이, 너무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요? 에? 아, 이상한 데다 놓은 거 아니야? 다른 곳은 이렇게까지 안 아픈데.
0: 승범은 짜증을 내는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 얼굴이 예전에 알던 사람과 무척 닮았다.
1: 나는 괜찮네.
0: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을 했다.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다.
4: 그
5: 그놈의 다른 곳, 다른 곳!
4: 환자분, 이곳에 왔으면 저한테 치료를 맡겨놓으셔야죠.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0: 남자에게 쏴붙였다.
1: 아니, 뭐요? 아니, 내가 당신 침 때문에 아프다는데 죄송하다고도 못할 망정 되려 썩을래? 아,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
4: 그렇게 말끝마다 다른 병원이랑 비교할 거면 그곳으로 가시란 말입니다.
1: 아, 저...
4: 이 간호사! 이분 침 빼요!
0: 옆에서 눈치만 보던 정미가 침을 뺐다.
1: 아이, 뭘 이런 불친절한 한의원이다 있어? 내 어르신한테 이 모든 걸 다 말하겠어. 당신 후회할 거야. 에?
0: 남자가 승범에게 삿대질하고는 한의원을 나갔다. 정미가 황당해하며 승범을 봤다.
2: 정말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0: 그녀가 눈으로 욕을 했다. 아무리 환자가 선을 넘었다 해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환자를 대한 적은 없었다. 어떤 환자든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참아내던 예전의 승범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자기 성질대로 풀어놓고 왜 자기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지도 모르겠다. 하긴 오늘 큰일이 있었고 평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2: 여기 내가 정리할 테니까 바람 좀 쐬고 오는 게 좋겠어요.
4: 고마워요.
0: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범은 의사 가운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

0: 그날 저녁, 정민은 어질러진 한의원을 정리하고 이른 퇴근을 했다. 한의원 홍보 전단지를 들고 가게란 가게를 다 다녔다. 전단지를 내밀며 때론 사장님들의 말동무도 하고 눈치껏 장사일도 도왔다.
1: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물리치료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0: 그녀는 보험왕인 엄마한테 배운 실력을 발휘했다. 과일가게 사장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잡화점 가게 사장님의 등에 한의원에서 파는 파스를 붙여줬다. 며칠 전에 어깨가 결려 처방받았던 파스였지만 아깝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 좌판을 버린 할머니들에게 살갑게 굴며 나무리며 채소를 샀다.
1: 저희 원장님이 상사한테 사기당하고 안 좋은 일도 연달아 일어나서요. 직원이 시골 생활이 힘들다며 도망가니까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여기 우아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좋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못 참잖아요.

0: 물론 어르신들께 경고망동하게 행동한 건 100번 잘못한 일이지만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요. 잘해보고자 하니까 저희 한의원 좀 도와주세요.
1: 정민은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애교도 떨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할머니들의 짐을 옮겨 그들을 일일이 버스에 태우고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 버스가 출발하자 그 뒷모습을 보던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둑해져 하나둘 문을 닫는 가게들을 둘러보던 정민은 약국으로 가서 바카스를 샀다.
0: 실례합니다.
1: 수정 한약방으로 들어선 정민은 손님이 없어 텅 빈 내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한의원보다 더욱 진한 약냄새와 건초 냄새가 나는 대기실 앞에서 기웃거리니 사무실에서 수정이 나왔다.
2: 무슨 일로 왔어요?
0: 안녕하세요. 전 유업 한의원 직원인 이정미라고 합니다.
1: 인사를 하자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2: 알아요. 저번에 개업독 줬잖아.
0: 그때 진짜 저희 원장님이 몹쓸 무례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했어요.
2: 그게 그 사람 잘못이지. 직원분 잘못인가?
0: 사람이 좁고 뾰족해 보이지만 그렇게 싸가지만 없진 않아서요.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뇌물 좀 가져왔어요.
1: 정미가 가지고 온 바카스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2: 뇌물?
0: 많은 부분에서 못마땅하시겠지만 저희 원장님 좀 예쁘게 봐달라고요. 이웃인데 절친까진 아니더라도 악감정은 없었으면 해서요. 넓은 아량으로 아주 조금만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3: 아가씨가 당돌하네.
1: 이제껏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공실이 배를 잡고 웃었다.
0: 물론 제가 원장님의 정신을 차리게 할게요. 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정미가 허리 숙여 인사하자 수정은 황당해서 본인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마치 자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온 부모 같은 모습이었다.
2: 정미 씨 같은 유능하고 참한 사람이 못난 사람 만나서 고생하네. 혹시 보호자인가?
3: 아유, 그러네. 둘이 부부인가? 서울에서 같이 왔잖아.
1: 수정의 질문에 공실이 손뼉을 쳤다. 놀란 정미가 두 손을 내저었다.
0: 아니요. 보호자라고 할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예요. 서울에 있을 때 같은 병원에서 5년을 같이 일했거든요. 애가 처음엔 정말 실력만 있는 왕재수였는데 저희 33살 동갑이에요. 어쨌든 그동안 일하면서 부딪혀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환자를 돈 줄로 보지만 그래도 분명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요. 환자 치료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건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짐작하셨겠지만 저 사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싸가진 없지만 그래도 정은 있어서 마음을 연 사람한테는 사소한 부분까지 잘해줘요. 그 사소함이 절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다들 제가 미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요.
1: 뻔뻔하게 와서 잘 봐달라느니 말은 했지만 말이 길어지자 정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참으로 젊은 패기다. 그런 그녀를 가만히 보는 수정을 공실이 쳐다봤다.
3: 아니, 저 정도면 거의 부부 아니요?

0: 6. 귀신들. 승범은 한약방이 있는 시내에서 시장까지 20분 정도 걸으며 벽이며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였다. 시골 시장은 평소엔 큰 크기에 비해 휑했으나 장날인 3일, 8일이면 온 마을과 옆 청호시에서도 오일장을 보러 와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다. 시장 정문 쪽으로 4차선 도로를 건너면 각 동네로 가거나 시외로 갈 수 있는 버스 터미널이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그곳을 지나서 10여 분 걸으면 승범이 정미와 사는 빌라가 나왔다. 승범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옷창고 개방 전단지 위에 한의원 전단지를 붙이며 주위를 힐끗 쳐다봤다. 차가 활발히 오가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다. 추정 한약방에서가 아닌 대낮의 시내에선 귀신과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대체로 귀신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에 따라 그 모습을 유지했다. 가령 팔이 길어지거나 목이 없거나 등등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점이 없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믿을 정도다.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귀신이 옆으로 지나가면 드는 한기에 머리가 쭈뼛거리면 그제야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관심을 가져보면 그들은 해가 드는 곳보다 그늘에서 자리했고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자신들만의 세계라 여기며 살았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 수 없으니 포기한 걸 수도.
1: 만약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호기심을 가질까? 화를 낼까? 수정 한약방의 귀신들처럼 자신의 한을 치료라는 명목으로 풀어달라고 할까?
2: 저기 저 그 한의원 원장이지? 방학한 사장님이 말하더.
3: 아, 방학한 사장님한테만 하도 했겠어. 아, 그 앞 한약방 고 사장님한테도 첫날부터 그 자리 했다며.
2: 아, 맞다 맞다.
0: 환자한테 화를 낸 게 그새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승범을 보며 수군거렸다. 그 눈빛들을 무시하며 승범은 테이프를 이로 뜯어 전단지 귀퉁이에 붙이고 꾹꾹 눌렀다.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자 인적이 점점 뜸해지더니 곧 자신을 욕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까마귀가 지척에서 울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수정 한약방 앞이었다. 손 안에 전단지가 몇 장 남지 않았다. 승범은 한약방 옆에 전단지를 붙이며 안을 기웃거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사람들이 나왔다. 고개를 획 돌려 전단지를 붙이는 일에 열중하는 척했다. 무료하게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공실이 창문 너머에서 안을 훔쳐보는 승범을 발견했다. 그녀의 입에서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4: 그렇게 있지 말고 커피나 마시고 가.
0: 공실이 승범의 뒤로 가서 말을 걸었는데 승범이 기척을 못 느꼈었는지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어쩐 일로 도망가지는 않고 슬그머니 눈치를 봤다.
4: 지금 고선생 상담 중이라 모를 거야. 들어와서 분위기만 보고 가.
0: 공실이 그를 이끌자 승범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한약방으로 향했다. 내부는 지난 밤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보다 협소하고 조금은 어둑했다. 몇몇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승범의 등장에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내저었다.
4: 신경 쓰지 마. 저러다 말어.
0: 공실이 이끄는 대로 가보니 탁자 위에 커피와 약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기다리는데 지루하니 셀프로 타서 마시라는 주인장의 서비스에 승범은 한의원에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0: 배신과 배반을 일삼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1: 고구려하고 당나라가 싸우면은 과연 어떻게?
2: 불쌍한 사람의 손을 잡아 죽이는커녕 겁박하여 노른자 땅을!
3: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4: 조용히 군사들을 모아라.
5: 임금의 총애를 받고 먹은 만큼 토해내는 선토해라고 합니다.

와이파 한국인 211번째 통월주 김유신 47번째

0: 여론과 민심을 되돌리기는 아무래도 틀린 모양일세.
1: 반여왕 세력에 의해서 고구려에 억류된 김춘추 구하기에 제동이 걸린다.
2: 이번 기회에 반여왕 세력이 춘추공을 제거하려는 속셈이 틀림없습니다.
0: 춘추공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고구려에 입국을 하였다니 어떻게 그런 가짜뉴스를.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연락이 되질 않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2: 고구려가 순순히 춘추공을 내놓진 않을 테니
0: 방법이 있겠나?
2: 명을 내리십시오. 여왕 마마가 아니십니까? 명령을 내리시면 이 김유신이 마마의 명을 받들어 고구려로 향하겠습니다.
0: 나한테 명령을 내리라고?
2: 신라의 국왕이십니다. 합법적으로 얻은 권력이 아닙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저들은 마마의 신하일 뿐입니다.
3: 와, 그제서야 목소리를 가다듬는 선덕여왕.
0: 여왕이 명령한다. 장군 김유신은 평양성에 감금되어 있는 춘추공을 구해라.
2: 예, 마마.
1: 선덕여왕의 명이 떨어지자 김유신은 대기시켰던 1만의 군사들과 함께 경주를 출발, 평양으로 향한다.

0: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1: 다시 김춘추를 찾아온
0: 임금의 총애를 받고 먹은 만큼 토해내는
1: 보장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선도해.
2: 그래, 생각을 바꾸었는가?
0: 아시다시피 지금은 연계 소문의 시대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무슨 힘이 있어 님을 이곳에서 빼내겠습니까?
2: 아니, 뭐야, 그렇다면 왜 날 다시 찾아왔나?
0: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제 손으로 님을 직접 탈옥시킬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은 여기 이 머릿속에.
2: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데? 뭔데?
0: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2: 뭐 세상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0: 그런데 말입니다, 용궁에 납치된 토끼가 뭐라고 하고 용궁을 그래. 빠져나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 그래, 그거 토끼잖아. 토끼. 어? 토끼.
1: 자, 다음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출연한 토끼가 거북이에게 속아서 용왕 앞에 끌려간 뒤 직접 용왕에게 건넸던 말이다.
3: 그러니까 필요한 게 내 간이군요, 빵총.
1: 이미 상황을 파악한 토끼는
3: 진작 말씀을 깡총 하시지. 우리 토끼들은요, 햇볕이 좋은 날이면 건강을 위해 간을 깡총 꺼내서 따끈따끈한 바위 위에다 그냥 바짝 말렸다가 다시 넣곤 하거든요, 깡총. 간 거두러 다시 나갔다 와야겠네.

0: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딨냐? 멍충!
1: 그리고는 깡충깡충. 처음 듣는 얘기죠?
2: 과연 용궁에서 탈출한 토끼는 그래. 어디로 빨리, 갔을까요?
3: 빨리 그거야. 자기 집으로 갔겠지. 토끼도 가족이 있을 거니까. 아니요.
2: 맞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토끼는 가족들과 죽기 직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전래 동화죠.
3: 그래서 할 말이 뭔데?
2: 그 다음은 춘추공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어? 그럼 전 이 가방을 들고 나가보려
3: 합니다. 야, 이 자기꾼아! 야, 누구나 다 아는 전래동화 한편에 그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어디서,
2: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용왕 짝대기 연계 소문, 님 짝대기 토끼, 토끼 간 짝대기, 중령 이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1: 토끼 김춘추의 전 재산이든 가방을 들고 멀어지는 똑똑한 토끼 선도회.
4: 용왕 짝대기 연계 소문, 님 짝대기 토끼, 토끼 간 짝대기, 중령 이북. 아, 그러니까 내가 토끼고, 그러면은

0: 한편 모든 휴게소를 패싱하며 고구려 국경지대에 도착한 김유신.
1: 와, 자, 정지!
2: 아니, 정지라니요? 선만 넘으면 고구려입니다, 형님.
3: 지금은 선을 넘어선 안 돼.
2: 고구려를 공격해 춘추공을 구출하는 게 이번 작전입니다. 아, 이렇게 국경선 바로 앞에서 정지를 명령하시면
3: 고구려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 선봉에 네가 설래?
2: 제가요? 저 사다리 있잖아요. 뭐 사다리 타서 뽑히면 뭐 선봉에 서야죠. 뭐
3: 우리가 이곳에 추격한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며
2: 깜짝이야.
3: 일단은 기다린다.
2: 에?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알면 고구려 애들이 가만히 안 있죠.
3: 고구려도 쉽게 우리와 전면전을 할 수는 없어. 기다려.
2: 알겠습니다. 자, 다들 현 위치에서 기다린다. 실시!
4: 실시! 실시!

0: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1: 추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돌아갈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여기.
0: 입이 아니고 얼굴이 돌아가. 안 돌아갔는데. 아,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날 부르면 그 얼굴 내가 돌려버리는 수가 있어.
1: 개소문씨! 개소문씨! 줄게요! 중령 이북땅이요!
0: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겠다 그 말인가?
1: 제발 여기서만 나가게 해주세요. 따뜻한 내 남쪽 나라로 가게 해주면 여왕 마마를 설득해서 중령 이북의 땅 다 드릴게요.
0: 그런데 말이야, 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머리 검은 짐승을 믿는 일이라서.
1: 잊으신 것 같은데 여왕께서 신의 이모입니다, 이모. 예?
0: 어, 그렇지. 로얄 패밀리지. 예. 그럼 아예 도장 찍고 가는 게 어때?
1: 예? 아, 그 여왕이 이모고 진저왕이 제 할아버지고 진흥왕께서 저의

0: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이 나라의 영토 문제를 저 혼자서 어떻게 해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효력이 없죠.
1: 그죠, 효력이 없겠지. 예.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 김춘추의 멱살을 움켜쥐는 연기소문.
3: 내가 영유왕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나?
4: 모릅니다.
3: 뭐 심의에 걸릴 일이라 내 입으로 떠들진 않겠다. 궁금하면 초록창에 검색해봐. 알게 되면 약속을 저절로 지키게 될 거야.
4: 예, 예, 예.
1: 여보세요.
5: 아, 여보세요. 아, 김유신이 국경 지역에서 공포탄을 쏘아올리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1: 김유신?
5: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시위를 공포탄을 쏘아올리면서 시위를
1: 여보세요?
5: 하고 있어요.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를.
1: 알았다. 가자.
6: 저 개소문 씨, 딱 준다니까요. 어? 개소문 씨.

0: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1: 꽃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0: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1: 춘추봉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2: 상황 보고를 받는 연기소문
3: 예, 아주 싹 밀어버릴까요?
4: 상대가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김유신이다 자체 상황이 번지면 당나라가 움직일 거야
3: 김유신이 일만의 군사를 끌고 왔으니 공포탄만 쏟아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삼국지 장판교 전투에서 단기 필마로 유비의 아들을 구해낸 조자룡처럼 낭비성 전투에서 김유신이 사나이의 뜨거운 전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4: 오, 와이파이 삼국지 애청자였구만
3: 그렇습니다
4: 그래 석방해
3: 네 아니, 춘추공 말입니까?
4: 김유신이 공포탄을 쏜다는 건 신라 역시 우리와 싸울 생각은 없다는 의미야
3: 그럴 리가
5: 내 남쪽 나라로 가게만 해주면 여왕 마마를 설득해 중력 이북의 땅 다 드리겠습니다
4: 김춘추가 중령 이북의 땅을 약속했으니 돌려보내
2: 정황상 어쩔 수 없이 김춘추를 석방하는 연개소문

0: 꿈에서 장판 교육에 서 있었던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연기성은 좋은지.
1: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총총.
2: 김자연.
3: 선도의 이명호.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설악산을 찾아갑니다. 설악산은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 1년 내내 찾는 사람이 많은 명산입니다. 물론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설악산의 여러 명소 가운데 설악산 외설악에 있는 울산바위와 비룡폭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설악산은 금강산처럼 지역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수대와 백담계곡이 있는 지역은 내설악, 오색약수와 주정골이 있는 지역은 남설악, 그리고 오늘의 여행지인 울산바위와 비룡폭포가 있는 지역은 외설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악산 외설악의 대표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인 울산바위를 찾아가려면 우선 신흥사로 가야 합니다. 신흥사 입구에는 청동으로 조성된 통일대불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통일대불 옆에 계주암을 거쳐 울산바위까지 가는 고즈넉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주암은 기도의 영험이 높은 기도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암자입니다. 계주암 석굴 앞에 쌍룡바위가 있고요. 쌍룡바위 앞에는 넓은 반석이 있는데요. 이 반석 끝머리에 그 유명한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설악산 외설악 입구에 있는 탐방지원센터에서 계주암까지의 거리는 2.8km로 왕복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주암에서 울산바위를 가려면 1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에서 최고의 영봉으로 손꼽히는 봉우리인데요. 그 울산바위에 연기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계주암입니다. 그런데 왜 바위의 이름이 울산바위일까요? 울산바위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마고할미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먼 옛날 마고할미가 금강산 1만 2천 봉을 만들 당시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는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강산 1만 2천 봉이 모두 채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설악산에 눌러앉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울산바위의 모습이 금강산 1만 2천 봉에 비견될 정도로 멋지다는 의미로 생겨난 전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울산바위라는 이름과 관련된 다른 유래로는요, 설악산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바위 또는 큰 바람이 불면 우는 소리가 나는 바위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바위에 이어 찾아갈 곳인 비룡폭포는 설악산 외설악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명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룡폭포를 거쳐 토항성폭포 전망대까지 가는 코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토항성폭포 전망대 탐방로가 45년 만인 2015년에 개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항성폭포 전망대의 들머리는 설악산 외설악의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에서 1.9km쯤 떨어진 곳에 육단폭포가 있고요. 육단폭포에서 400m를 더 가면 비룡폭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룡폭포에서 토항성폭포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400m 구간은 가파른 90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비룡폭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항목이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검찰은 사건 담당 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대기 발령 중인 경찰서장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첫 소식 김정대 기자입니다.
2: 두 달 전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장윤기의 1년치 통신 내역과 3년치 금융거래 내역, 범행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11개 항목을 보완 수사했습니다.
3: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2: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별도 해명 자료를 내 11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시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등 알맹이가 없단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안팎의 따가운 시선 속에 경찰은 사건 초기 장 씨 아버지에게 수사 진행 사항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당시 핵심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현직 경찰인 장 씨 아버지에게 선배님이란 존칭을 쓰며 최소 11차례 이상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과 윗선 개입 여부를 살피던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사흘 전 형사과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 수사. 대기 발령 중인 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증거 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물밑 신경전 속에 장윤기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0: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와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못 믿겠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에 경찰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엔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5: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6: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5: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 5시간 뒤 열린 전국지휘부 화상회의에서도 유족에게 사죄하고 관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4: 경찰을 향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 전반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부는 물론 경찰 내부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일선 현장에선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정당하게 수사했던 과거 사건까지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푸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5: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4: 경찰이 수사쇄신 TF를 설치해 경찰관 가족 사건 등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된다면 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지난해 10월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김창민 감독. 경찰은 폭행 일당 중 한 명만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세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반년 만에 경찰은 피의자 두 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결국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 이 두 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9: 가해자들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6: 녹음을
9: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불구속돼 있던 가해자들을 구속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와 같은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은 보완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것입니다.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이 끝없이 오가면 피해자들만 어려움을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안 없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보안수사에 시한을 두는 방안, 경찰이 검찰 요구에 불응하면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는 범죄의 진실을 찾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축소해 검찰이 파악조차 못하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이런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시작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예외적인 수사권은 남겨놓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보안수사권 유지 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차원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11: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모든 일정을
1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원장
11: 법안 심사에 집중하시겠다라고.
10: 발의된 법안 3건을 비교하며 쟁점을 논의했는데 국회 전문위원은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 수사 견제가 부실해질 수 있다.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때 수사 기한으로 정한 최대 2개월이 너무 짧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을 넘어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겨놓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13: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이런 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보안수사를 인정하자.
10: 국민의힘은 이른바 작년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공세 중입니다. 이틀 연속 경찰을 찾아 이러니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14: 민주당이 모든 수사권을 지어주겠다고
12: 장동혁
14: 하는 경찰이
12: 국민대표.
14: 증거 인멸하고 수사 축소까지 했으니
10: 다음 주 보안수사권 유지를 담은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15: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12: 사무총장.
10: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서울 광진경찰서의 경감급 경찰관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보원과 수사 관련 정보를 거래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강력한 우승후보 프랑스가 모로코를 꺾고 가장 먼저 4강에 올랐습니다. 음바페 역시 메시처럼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이후 환상적인 선제골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16: 전반 24분 프랑스가 볼을 가로채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음바페가 엄청난 스피드로 스프린트를 하고 곧이어 절묘한 패스를 받은 뒤 현란한 개인기를 선보입니다. 수비수의 태클에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골키퍼 부누가 두 팔을 올리면서 시작된 음바페와의 숨막히는 대결. 한 박자 쉬고 찬 슛이 튕겨나온 것도 아니고 골키퍼 품에 안겨 음바페로선 자존심을 구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부누는 전반 35분 두해의 오른발 슛도 몸을 날려 막았고 프랑스의 파상 공세가 골대를 튕기는 등 운까지 프랑스를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음바페가 아니었습니다. 후반 15분 혼전 상황에서 수비수 4명에 둘러싸인 음바페가 환상적인 오른발 슛으로 골키퍼 부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미손을 자랑했던 부누가 안간힘을 다했지만 이번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바페는 대회 8골을 기록하며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6분 후 덤벨레의 추가 골까지 기록하며 모로코의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17: 4강에 진출해 기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후 경기들이 훨씬 더 힘들 텐데 어떤 상대든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음바페, 프랑스 축구대표.
16: 모로코의 탈락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이번 월드컵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0: 오늘 음바페의 골로 득점왕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똑같이 8골을 넣은 음바페와 메시, 그리고 이들을 바짝 뒤쫓는 홀란과 케인까지 이른바 4대 천왕의 각축에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18: 아직도 회자되는 2022년 결승전. 프랑스 간판 골잡이 음바페는 엄청난 결정력을 앞세워 해트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리오넬 메시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두 선수의 발끝에서 축구의 모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이번엔 음바페와 메시의 홀란과 해리 케인까지 가세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음바페가 8강까지 모두 8골을 넣은 가운데 대회 첫 경기부터 최고령 해트트릭을 쓴 리오넬 메시도 득점수에선 8골로 갔습니다. 하지만 득점수가 같으면 어시스트 개수를 따지기 때문에 도움에서 두 개 앞서 음바페가 득점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음바페와 메시를 추격하는 인물들도 일명 괴물로 불립니다. 온몸이 무기인 홀란은 때론 머리로, 때론 발로, 심지어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서 굴절골까지 넣으며 7골을 기록해 음바페와 메시를 한 골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탁월한 위치 선정에 엄청난 킥력을 자랑하는 해리 케인도 6골입니다. 다만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8강에서 맞붙기 때문에 홀란과 케인 둘 중 한 명의 득점왕 경쟁은 일요일 막을 내리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0: 네, 이번 월드컵에선 페널티킥을 못 넣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의 신도, 축구 황제도 떨게 만드는 페널티킥의 미스터리를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천하의 음바페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로코와의 8강전,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축구의 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메시 역시 페널티킥 앞에선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번 대회 두 번의 실축을 포함해 월드컵 무대 통산 8번 중 4번이나 페널티킥을 놓쳤습니다. 월드컵 최다골 주인공 메시는 역설적이게도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놓친 주인공으로도 기록됐습니다. 11m가 주는 중압감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축구의 신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일까?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이번 대회 페널티킥 성공률이 1966년 이후 가장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정교해지며 키커의 슈팅 방향, 슈팅 강도 등 성향이 간파되기 시작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페널티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동시에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먼저 1.5초간 숨을 고르고 골대 좌우 상단을 타겟으로 중간에 멈추는 행동 없이 때릴 때 성공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 Quickest penalty takers.
21: 가장 빠르게 반응해서 공을 찬 키커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1, 2초 정도 시간을 두고 움직인 선수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많은 슛을 실축했습니다.
19: 바로 페널티킥 도사라 불리는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입니다. 슈퍼스타들마저 떨게 하는 11m의 심리 싸움이 살얼음판 토너먼트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에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를 나오게 하려던 계획이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축구 개혁을 정치 쇼로 만들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청문회 참고인 신청 철회를 알렸습니다. 국회 문체위가 두 선수를 포함해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을 불러 22일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지 하루 만입니다.
23: 청문회에 위 증인 및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임 의원은 협회와

0: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두 선수를 부르기로 한 뒤 쏟아진 비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사격 선수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우 의원은 축구 개혁을 정치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월드컵 졸전의 원인을 선수와 감독의 갈등으로 몰아가 협회의 부실과 무능을 덮어주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축구협회 국회 청문회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전현직 협회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1: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한낮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축대가 무너지면서 집안이 한순간에 내려앉았습니다. 6년을 키운 조경수 200여 그루가 흙더미에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3: 저희로서는 손 하나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발목 높이까지 빗물이 들어찬 비닐하우스엔 방울토마토가 둥둥 떠다닙니다.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4: 뿌리가 썩으니까 이 나무가 못 견뎌요.
2: 벌써 네 번째 물난리를 겪은 중학교. 인조잔디가 뜯겨나간 운동장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물을 뿌려대며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5: 이렇게 오염이 됐고요. 이거를 교직원들이 아침에 함께 걷어냈습니다.
2: 불어난 계곡물이 덮친 상가, 계단이 휩쓸려 내려간 자리에 나무를 자르고 끼워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흙 묻은 물건을 연신 씻고 닦아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6: 가게 앞에 이렇게 상품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물에 젖으면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7: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다 빨아서 놓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2: 토사가 쏟아져 내린 고속도로에선 길을 막고 흙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가 멈추자마자 시작된 찜통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되찾기 위해 다시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1: 당분간 장맛비 예보는 없지만 주말 내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8: 오후까지 추적추적 장맛비가 이어지며 종일 습했던 날씨. 음식 만들고 사람 몰리는 전통시장 안은 후덥지근합니다.
9: 땀 많이 흘리죠. 저녁에 가면 그냥 녹초예요.
10: 시장 안에는 전부 다 불을 쓰기 때문에 한 5, 6도는 더 더워요. 선풍기 쫓겨난 거 요거. 이걸로 효자지 난다니까 자가.
8: 시장 밖으로 나와도 습도가 높다 보니 이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는 30.1도로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인 27.7도보다 2도 넘게 높습니다. 주말 내내 이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11: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고
8: 내일 낮 대구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과 중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 경남 양산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까지 발표됐습니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윤입니다.
1: 새끼가 죽었다고 바로 떠나보낼 수 없는 건 돌고래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제주 앞바다의 남방 큰 돌고래 무리에서 새끼 두 마리가 죽었는데 어미들이 계속 수면 위로 물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경수 기자입니다.
12: 푸른 제주 앞바다, 남방 큰 돌고래 무리가 시원하게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13: 지금 제 뒤로 40여 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거대한 무리를 이뤄 유영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쉴 새 없이 매끄러운 등 지느러미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 힘없이 가라앉는 새끼를 주둥이로 밀어올리는 어미가 보입니다. 또 다른 어미는 가라앉는 새끼를 떠받친 채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고 어미들은 애써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미 죽은 새끼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른바 장례 행동입니다. 부패가 진행돼 더는 밀어올리지 못할 때까지 어미가 곁을 지키는 모습은 제주바다에서 10년 가까이 관찰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 무리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폐사한 건 이례적입니다.
14: 그제 두 어미가 이제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체만 발견한 것도 사실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두 개체가 발견된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12: 최근 4년간 확인된 새끼 돌고래 폐사는 모두 21건. 전문가들은 해안 개발과 쓰레기, 관광 선박들이 120마리밖에 남지 않는 남방 큰 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15: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봐요. 해상 풍력이라든가
16: 제주대 해양과학대학교
15: 또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고래 보기 관광을 하다 보니
12: 더는 남방 큰 돌고래들의 안전한 고향이 아닌 제주바다, 어미 돌고래들의 슬픈 장례식을 멈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1: 만취 상태로 질주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도주한 데다 자녀들까지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앞부분이 파손된 SUV 자동차 바닥에 오토바이 한 대가 찌그러진 채 깔려 있습니다. 지난 1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여성 A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사고 현장입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00m가량 계속 차를 몰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차에는 6살과 4살 난 A씨의 두 딸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만취 상태, 시속 60km 제한인 이 도로를 170km 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욕설을 한 뒤 인근 마트로 걸어갔다며 만취였음에도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살아있는 상태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만취의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어린 자녀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친 점도 중한 범죄라며 징역 12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17: 네, 언뜻 보기엔 평범한 화물차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대형 자율주행차가 실제 운송 현장에 투입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이 차에 동승했습니다.
18: 자율주행 스위치를 켜고
19: 가겠습니다.
18: 핸들에서 손을 떼자 25톤 대형 트럭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차선을 따라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돌발 위험도 알아서 감지해냅니다.
19: 예, 측면에 있는 차량이 바퀴가 지금 선에 걸쳐 있거든요.
18: 지난 1일부터 실제 화물을 싣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자율주행 화물차입니다. 전북 군산항을 출발해 전주를 거쳐 대전까지 116km 거리를 주 3회 다닙니다.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건 곳곳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들입니다. 자율주행이 더 고도화되면 운전석에는 더 이상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보조석에만 사람이 탑승하게 됩니다. 내후년쯤엔 보조석에도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24시간 운행으로 배송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가 줄어 전체 비용도 감소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20: 졸음운전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16: 윤나영,
20: 차량이
16: 그 그런 라이드 플러스 프로젝트
20: 위험
16: 매니저.
20: 상황 없이 쭉 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정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것도 있고.
18: 일일이 사람이 해야 했던 화물 상하차 과정에도 무인 로봇이 투입되는 등 화물 운송은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해킹 등 기술적 오류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축소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7: 세계에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이 우리 약국까지 닿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화장품 매장만큼이나 약국을 찾는 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송금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이곳. 일반적인 화장품 매장처럼 보이지만 약국입니다.
0: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고 성분에 대해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21: 이게 민감하다 기능한 느낌.
16: 피부가 민감한 편인데 성분이 강한 편인가요? 일본인 관광객.
22: 민감하신 편이면 피부가 받아들이느라고 붉어짐이나 그런 게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0: 관광객들이 약국에서 주로 찾는 건 피부와 미용 관련 제품입니다. 여드름 치료제나 재생연고 같은 일반 의약품뿐 아니라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보습 화장품 등이 인기입니다.
16: 한국 에센스가 일본 제품들보다 더 영양감이 풍부하다고 들었어요.
0: 미용 시술 등 이른바 K-뷰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열풍이 약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약국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 중 약국에서 쓴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사지나 백화점, 피부과의 증가세를 앞질렀습니다.
23: 시술 받은 후에 오시는 분들은 피부 자극감 완화시켜주는 진정 성분이나 아니면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십니다. 남자분들은 탈모 관련 제품을 많이들 구매하시고요.
0: 약국이 K-뷰티의 새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약사들도 맞춤형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17: SK하이닉스가 오늘 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그간 상장한 외국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우리 돈 40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4: 한국 시각 오늘 밤 미 나스닥에 상장하는 SK하이닉스가 주식 예탁증서 공모가를 $149로 공시했습니다.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입니다.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으로는 2014년 중국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를 넘어선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기업까지 포함해도 지난달 상장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이미 기관 투자자 상대 수요 예측에서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어 흥행을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한동안 이어질 거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25: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입니다. 회장. 앞으로의 부족 상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24: 하이닉스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은 375조 원 규모의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론 행사에 참석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16: 우리는 반도체 제조의 40에서 50%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24: 마이크론의 투자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증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이닉스를 견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증시에서 초대형 거래로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 SK하이닉스의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 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6: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엽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7월 말에서 8월 초쯤 나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가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를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나옵니다. 특검은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채권 발행 판매 과정에 불완전 판매 의혹을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을 한양증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코스닥 상장사 알파 AI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돈을 모아 갖고 싶던 물건을 사는 것, 소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요즘 소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는가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물건 대신 여행과 공연, 배움 같은 특별한 경험에 기꺼이 돈을 쓰고 SNS에도 수요보다는 경험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송수진 교수는 이런 흐름을 경험 수집가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왜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둘까요? 오늘은 경험 경제를 연구해온 송수진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송수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경험 수집가라는 말을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 이 개념을 도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아, 네.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의 이름으로 지으면서 경험 수집가라는 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0: 제가 오프닝에서 대충의 의미는 전달해 드렸지만 경험 수집가의 개념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1: 경험 수집가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경험을 수집하는 사람들, 화가나 작가처럼 수집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방점이 찍혀 있는 용어이고요.
0: 네.
1: 말하자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0: 경험이 곧 정체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제가 이제 소비행동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소비행동학자라고 저를 소개하곤 하는데 소비행동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소유물과 확장된 자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뭐를 소유하면 그 소유하는 것이 내 자신이다. 예를 들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자동차를 사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돼. 나는 결혼을 했어. 그럼 나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 그래서 자기의 현재적인 자아랑 되고 싶은 이상적 자아를 소유물을 통해서 소개하는 개념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세상이 계속 발전하면서 만약에 여기 우리 진행자님께서
0: 네, 제 임수민입니다. 네.
1: 임수민 선생님께서 어떤 가방을 사셨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은 가방을 샀거나 똑같은 차나 냉장고를 샀으면 선생님 저의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제품을 통해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나는 지난주에 춘천 마라톤 뛰었어.
0: 네.
1: 제가 지난 주말에 저는 캠핑 갔다 왔어라고 하면 아, 이 사람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러닝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부각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품으로서 사람들이 원래 보여주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제품으로는 자아가 잘 안, 선명하게 안 드러나 하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선명하게 부각된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반발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어떤 티타워에 거주하시는 어떤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1동에 사는 사람이랑 3동에 사는 사람이 집값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0: 네.
1: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분야 연구를 보면 너를 얘기해봐. 너의 지난 삶을 요약해서 들려줘봐. 라는 그런 연구를 했거든요.
0: 네.
1: 지난 삶을 요약해서 들려줘봐라고 했을 때 물건으로서 자기 자신 소개한 사람들의 비율보다 경험으로서 소개한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거든요.
0: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뭘 가졌고 뭘 가졌고 뭘 가졌고 이렇게 소개를 하진 않잖아요. 나는
1: 네네네.
0: 어떤 삶을 살아왔고 뭐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1: 네, 만약에 여기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는 애땡 뭐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나는 삼땡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1: 나는 무슨 땡 무슨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나는 캠핑을 좋아하고 나는 공연 BTS 공연에 많이 가고 나는 뭐 러닝을 되게 많이 뛰는 사람이고 위스키를 즐긴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시겠어요?
0: 네.
1: 누가 더 매력적이라 느끼시겠어요?
0: 후자가 훨씬 매력적이죠.
1: 네. 그래서 네. 경험이 정체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0: 저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별로 욕심이 물건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여행을 가자. 뭐 이걸 사는 것보다 맛있는 걸 먹자. 이런 주의였어요.
1: 네.
0: 저는 그런 삶을 좀 살았네요.
1: 네. 아주 경험수집가의 선두주자라고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예. 우리 진행자님께서 언급하신,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 물건은 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네. 물건을 쓸 때 내가 진공청소기를 쓰면 집을 깨끗해지고 편안하게 해주지만 그걸 썼다고 내가 변하진 않지만 그 음식을 먹은 나, 거길 다녀온 나, 그 before and after가 분명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0: 네.
1: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네. 선언하기도 하고 변화한 나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0: 예. 이 경험 수집가를 교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요즘 MZ세대 많이 얘기하는데 MZ세대가 아니라 Z세대.
1: 네, Z. 네.
0: 네, Z세대에 주목을 네. 하셨더라고요. 이게 저는 MZ하면 묶어서 생각했는데
1: 네.
0: 다른 세대예요? M세대랑 네, Z세대인지 Z세대인지랑.
1: 네, 네, 그 M과 Z를 하나로 묶으면
0: 네.
1: 서로 싫어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서로 싫어하고요.
0: 예.
1: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게 완전히 학술적으로 이론화됐다기보다는 그 나이의 구분은 나라별로 조금씩 뭐 몇 년도씩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0년, 15년 간격으로 보는데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0에서 45세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분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0: 이게 이제 M세대죠?
1: 네. 네. Z세대, Gen Z라고 부른 Z세대는 보통 고등학생부터 뭐 15세, 30세 정도로 이제 대충 봅니다. 이게 완벽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 내가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Z고 1월 1일에 태어났다고 M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조금 색채의 변화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M과 Z가 막 31일이니까 너는 M이야. 너는 1월이니까 Z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다고 스펙트럼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 15세에서 45세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엄마 딸이에요.
0: 예, 그렇죠.
1: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들을 한 통 속에 넣고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 잘 포착이 안 돼요. 예.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고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매체도 다르고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도 다르고 가치관도 살짝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집어넣고 분류하기보다는 경험 수집가라는 양상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지만 젠지, Z세대들에게 주목해서 보면 더 극단적이고 더 극대화된 것을 표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네.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0: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아, 밀레니얼과 Z를 일단 구분을 하자면 네. 밀레니얼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스마트폰이나 처음부터 유튜브가 있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살다 보니 뭐 초등학교 때 경험하신 분들, 중학교 때 경험하신 분들 이렇게 중간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매체와 새로운 기술의 네. 도입들이 그러니까 양쪽을 오갈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나이대를 보면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분을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삶의 스테이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고 싶은 경험도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난다기보다는 내가 알아온 나를 더 표방하면서 표현하면서 더 축적해 나간 서사를 네. 그리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젠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경향성이 많이 보여집니다.
0: 네.
1: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디지털 네이티브한 경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찍어서
0: 그렇죠. 올리죠.
1: 인스타그램이나 예, 틱톡이나 올려요. 어딘가 올려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젠지들은 명함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0: 맞아요. 예.
1: 내 인스타그램 보여주면 내가 지난 주말에 뭐 했고 지난 달에 뭐 했고 작년에 뭐 했고 이 사람의 관심사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 사용법도 다르고 그 SNS 자체가 자기의 경험의 포트폴리오 네. 구성한 수단으로 쓰는 것들. 그래서 그냥 밀레니얼의 초기에 있는 45세, 뭐 40대 초반인 사람들이랑 20대 초반인 사람들은 좀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방점이 경험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이 경험 수집가라는 개념을 이렇게 들여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1: 한 번의 계기가 있진 않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 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니 1학년 학생들이 항상 저는 가만히 있지만 새로운 소비자들, 신인류들이 제 앞에 나타나거든요.
0: 네.
1: 그들을 되게 오랫동안 뭐 15년, 20년 이렇게 누적해서 관찰하다 보면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찰하게 된 몇 년간의 이제 학생들, 젊은 소비자들을 보니 경험

0: 제 그 야구장을 직관하는 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항상 비효율적이거나 불편한 것이 기술의 시대에는 삭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정반대 현상 나타난다.
1: 아.
0: 왜냐하면 기술들이 내 삶에 비효율적인 것, 불편한 것, 낭비되는 걸 싹 줄여주니까 남는 시간과 관심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경험에 더 몰아쓰는 경향성이 드러나는 네. 거죠.
1: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가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 아니네요.
0: 네. 만약에 편리함만 네. 추구한다면 지금 팝업스토어 같은데 막 4시간씩 줄을 서고
1: 아, 막 밤새서 줄 서 있는 거 저희 집 앞에 그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요. 팝업스토어 하나 쓰면 밤새 있어요.
0: 그 이해가 되지가 않고 네. 또 123층 그 뭐 타워 올라가는 것들을 돈을 내고서 걸어서 올라가는
1: 그렇죠.
0: 그런 챌린지에 왜 도전하냐. 돈을 받고도 하기 힘든데 돈을 내고 거기 123층 올라가는 챌린지를 한다던가 혹은 같은 영화나 공연을 N차 관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공연은 뭐 내가 좋아하는 오빠나 내가 좋아하는 네. 언니가 나와서 그날의 네. 온도, 습도, 분위기가 달라서 내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을 다 N차 관람한다고 치더라도 영화 같은 경우는 같은 컨텐츠여서 같은 스토리인데
1: 네.
0: 다시 N차 관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현상들 눈에 띄는 건데 그걸 보면 효율만 따지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행동이죠. 예.
1: 저희 집에도 한 작품을 수십 번씩 보는 분이 있어요.
0: 예.
1: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0: 그거 역시 아. 이제 N차 관람하고 있는 컨텐츠를 내가 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화나 컨텐츠, 뮤지컬, 그 공연을 보고 난 나. 변화하는 나, 1차 관람한 나, 3차 관람한 나, 5차 관람한 나, 한 1회차 관람하고 나서 회사에 갔더니 언니 그거 봤어? 아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보러 가고.
1: 야 하긴 영화 같은 거 전 두 번도 잘 안 보지만 두 번째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이거든요.
0: 네.
1: 아 근데 이렇게 젊은 소비자들이 경험에 열광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 젊은이들도 그렇다면서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굉장히 크기가 작기도 하고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빠른 민족이고 학습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이 유행이 되면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경험의 밀도가 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소비 행동을 보면 소비자들 내부에서 욕망이 발전되는 게 하나가 있고 기업이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있고 기술이 발전해서
1: 네.
0: 소비자들이 어떻게 내가 뭐 SNS 올린다던가 친구한테 소개한다던가 하는 세 가지 보통 우리가 3C라고 부르거든요. 컨슈머 컴퍼니 커뮤니케이션이 3C인데요.
1: 3박자 너무 옛날 말이네요.
0: 근데 이 중에서 많은 요소들이 공통되잖아요. 소비자의 네. 욕망도 그렇고 그렇죠. 기업의 대응도 그렇고 플랫폼이나 매체 변화도 그렇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소비자들도 경험을 수집 한 현상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예를 들면 버터런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는데 버터런이 정확히 뭐죠?
0: 좀 웃기다고 저 생각하는데 우유를 매달고 뛰는 거예요.
1: 왜요?
0: 우유를 매달아서 이제 우유를 열심히 이제 가공을 하면 버터가 되잖아요.
1: 예.
0: 그거를 자기가 우유를 매달고 뛰면서 찰랑찰랑찰랑찰랑하면서 그
1: 그렇게 하면 버터가 돼요?
0: 네.
1: 진짜요?
0: 네, 그래서 그 과정을 SNS 전시도 하는데요.
1: 이야.
0: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뭐 그 자체가 엄청 웃기고 재밌는, 퍼니하다, 재밌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뛸 건데 그 뛸 때 동시에 다른 것도 얻는다. 뭐 예. 이거 양득처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1: 제가 볼 때는 되게 뭐 효율성을 따지는 것 같지만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네, 게 없네요.
0: 예. 그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뛰는 행위 자체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버터런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젠지들이 먼저 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 네. 친구들이 따라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에 뭐 쿠팡 배달 데이트 많이 하거든요.
1: 배달 데이트.
0: 데이트를 할 건데 어차피 데이트를 할 거 쿠팡 배달도 하면서 돈도 예. 벌면서 데이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내 삶에 이제 즐거운 것들을 여러 가지 동시에 하면서 하는 일들을
1: 배달 경험도 쌓으면서
0: 네. 어. 근데 특이한 재미있는 데이트형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배달하면서 오토바이를 배달하면서 데이트하는 것들.

0: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미있는 경험, 특이한 경험, 그리고 이왕하는 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서 나만의 뭐라는 서사나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자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목격이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1: 그렇네요. 체험 소비자라는 말도 있던데 경험 수집가하고 둘이 뭐 비슷한 얘기인가요?
0: 그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체험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1: 체험이라는 거는 한번 해본다?
0: 그렇죠.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한번 해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 나 이거 한번 해보면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풀렸어. 예. 이게 아까 제가 자아라는 말씀 드렸는데 정체성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나란 사람과는 관련이 적어요. 그냥 잠깐 한번 해보고 마는 거. 거기 들어왔어 봤어. 갔다 와 봤어.
1: 아, 경험은 더 가는 거군요. 체험에서.
0: 그쵸? 근데 경험 수집가는 자기가 그 경험을 선택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번의 경험 혹은 다른 경험과 확장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되게 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세요. 간짜장을 리뷰하시는 피아노 조율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피아노 조율이라는 것이 이제 한 군데만 있지 않으니까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이분이 이제 피아노를 조율하시고 항상 그 동네 있는 간짜장집에 가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짜장을 드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블로그에 그걸 리뷰를 남기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국 간짜장 리뷰 왕이 되신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럼 네. 이 사람이 중국 요리의 전문가인가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은 중국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셰프는 아니지만 네. 간짜장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에서
1: 간짜장 평론가죠.
0: 그죠? 소비자로서는 네. 정말 대중의 입맛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간짜장을 리뷰하는 경험을 수집한 사람. 네. 이거 심지어 이분 나중에 책으로도 쓰셨거든요. 경험을 축적하고 수집하고 서사가 되면 돈도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1: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런 것들도 또한 옛날에 어떤 자신의 소유와 소비를 과시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경험을 어떤 SNS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과시가 생긴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소유보다 더 복잡한 거잖아요. 경험을 하려면 뭐 이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 내가 뭐 세계 여행을 가는 게 훨씬 사실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에요. 이런 과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해봐요.
0: 굉장히 좋은 예.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히말라야 산맥에 예. 다녀왔다. 그럼 되게 특이한 경험하셨구나.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다. 네. 제주도도 있는데 순례길을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해봤다. 나는 이런 막 오페라를 많이 보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시만이라고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것이 경험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타인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흥분하고 되게 와 놀랍습니다라는 타인의 반응만을 위해서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또 하나 이제 노동이 되는 거고요. 네.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이제 기록하고 수집하고 나누고 축적하면 자기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죠. 실제로도 그 경험을 수집하고 그 안에 알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사람들을 보면 히말라야 산맥에 갔다 온 경험도 있지만 한 번밖에 없거든요. 내가 등산가가 네. 전문 등산가가 아닌 이상 한 번밖에 기록을 못 하는데 떡볶이 투어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 내가 뭐 오늘은 제기시장에 떡볶이를 맛봤고 그다음에는 뭐 신설동 시장에 가봤고 그다음에 내가 부산 놀러 갔을 때 부산 떡볶이를 먹어봤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돈이 막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많이 드는 경험은 아니지만 네. 그게 나에게 의미 있고 재미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험의 반응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상대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이런 경험 수집 트렌드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앞으로 세대가 이제 세태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0: 저는 이제 표현 방식은 바뀌더라도 이제 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제품은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경험은 항상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가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몰입이 되고 감각적이고 비교가 되지 않고 내가 본 어제의 노을과 너가 본 어제의 노을은 다르잖아요. 네. 나는 그 집이 맛있었는데 얘는 그 집이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경험은 비교가 불가능하고 경험은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변형된다는 특성.

0: 있어요. 내가 그림이 좋아서 배우러 갔지만 난 그림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려보니까 지겨워. 아, 난 그만 배우고 나는 그냥 미술관의 관람만 좋아. 라고 자기가 스스로 변용하면서 나에게 맞추거든요. 네. 제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경험을 나에게 맞춰요. 취사 선택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 정체성이 다양해질수록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물건보다는 나를 설명해 주는 경험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네.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1: 요즘 낭만이라는 말이 다시 떴다면서요. 경험 수집가들 덕분에.
0: 네네 예, 맞습니다.
1: 낭만이 전 옛날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0: 그렇죠. 낭만은 사실은 비싼 비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낭만 있다. 내가 챗GPT나 구글에서 맵으로 추천해줬던 지도로 걸어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코너를 돌았더니 거기에 어떤 오래된 카페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챗GPT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었고 구글 맵으로 알려준 것도 아니었는데 의외로 거기 들어가 보니 카페 비엔나가 너무 맛있었고 그 주인장이 틀어주는 음악이 정말 뭐 올드 재즈가 나오고 너무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네. 이런 게 바로 낭만.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유명한데 이런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찾은 데가 어머 괜찮더라.
0: 네. 그런 게 이제 낭만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그 AI와 기술 기술은 우리의 기다림을 없애고 실수를 없애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잘못 들어서 우연히 만난 카페나 올해 손수 찾았던 음악과 같은 그 비효율적인 순간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독특함을 부여합니다.
1: 그 지금 AI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경험을 하려면 또 뭐 여행 가도 그렇고 요즘 뭐 AI한테 많이 물어보면 자꾸 인공지능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곳을 간다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뭐나 클라이밍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혹은 복싱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게 중요한 고려사항일까? 네. 관을 고를 때 전주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이러한 것은 이제 AI 같은 경우 AI 같은 툴이 훌륭한 탐색자이자 큐레이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 너는 이런 관심사구나. 너는 이런 일정이 있고 2박 3일 동안 예산이 이렇구나. 그래서 얘가 제안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의 수고를 줄여줍니다. 실제로도 이런 AI와 디지털화된 기술들이 경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생략해주는 효과를 낳고 있어요.
1: 네.
0: 그 경험을 준비하는 과정의 생략 때문에 지금의 소비자들, 사람들이 경험을 더 많이 빈번하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했어요.
1: 맞아요. 그 전에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서는 막상 경험하는 걸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 전 과정을 생략해주니까 경험에 오히려 집중을 한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추천해주는 것만을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은 싫지만 오히려 반대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AI가 다 알려주는데 AI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1: 예.
0: 걔가 전반적인 지도는 주지만 직접 경험해본 애는 아니기 때문에
1: 경험은 인간의 몫이네요.
0: 네가 만일 맞는지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욕망은 더 커지기도 하고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1: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새 사실 그 쇼핑이나 뭐 이런 거 거의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네. 뭐 문 닫는 상점들도 많고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의 살 길이 제품 판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에 살 길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너무 정확하시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1: 네.
0: 너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온라인이 구매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류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거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배달도 빠르고. 그래서 온라인이 구매 장소라면 오프라인은 기억의 장소가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 을 잘 하려면 제가 이제 보통 제품의 경험화, 경험의 물성화라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기업에 조언을 드리곤 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 왔으면 온라인과 차별점이 명확히 있어야 되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내가 몰랐던 취향과 가능성을 그 오프라인에서 좀 약간 내비게이션 탐색하면서 나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되고 그렇게 경험했을 때 집에 가버리거나 경험하고 나서 구매는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경험, 이 공간의 그 아름다움과 그 몰입되는 감각적 즐거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해요.
1: 네.
0: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마라톤을

0: 때에도 마라톤을 뛰었다로 끝내면 안 되고 마라톤 메달, 네. 증서 이런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1: 그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커피숍에서의 예. 즐거운 내 이런 향기와 음악과 이 감각적 즐거움들을 남길 수 있는 기억의 저장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1: 제가 제주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 여권을 주니까 도장을 찍어야 네. 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도장을 찍는 게.
0: 너무 정확하게 예. 지금 말씀하신 경원 수집가의 지금 대표 사례신데요. 네. 그런 약간 내가 이걸 수집하고 만기고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내 경험을 계속 이걸 보면서 회상하기도 하고 뮤즈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네, 네. 그 뮤지엄에 가서 내가 이 반가상을 받던 그 즐거운 관람 체험 다랑아리를 구경했던 즐거운 관람 체험이 좋은데 이 다랑아리랑 반가상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굿즈로 해서 집에다 전시를 해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콘서트 BTS 가서도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경험인데 그때 경험을 추억하려고 이렇게 종이가루, 컴패티 같은 거를 주워와가지고 키링으로 만들어 다는 행동들 하는 것이 네. 경험을 이제 물성으로 남기는 장치들입니다.
1: 네. 이런 경험 수집 트렌드 앞으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저는 경험이 소비의 중심이 되면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뭘 샀니? 라는 것을 묻기보다는 오늘 어떤 순간을 살았니?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고 이게 굉장히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험 수집가 시대에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 순간, 오늘, 나의 감각,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우리 삶이 더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가치관, 질문의 변화, 나는 오늘 어떤 시간을 보냈지를 물어보는 시대로 접어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네. 바람직한 방향 같네요. 이제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제품 소비가 아닌 경험을 수집하는 소비 흐름을 읽어내고 경험 수집가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고려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의 송수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9도에서 36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6도, 습도는 8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여름철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2026년 2호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지원자와 함께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카드뉴스는 폭우와 태풍 발생 전 준비사항부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까지 장애 특성별 행동요령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에 빗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멈추면 전원을 다시 켜지 말고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어깨부터 허리까지 크게 X를 두 번 빠르게 그리는 촉신호를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119 신고 방법도 소개를 했는데요. 재난 앞에서는 작은 준비와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가 함께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해두면 위급한 순간 서로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겠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올해로 14회를 맞는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 16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면 연령과 지역, 활동 경력에 관계없이 참가를 할 수 있고요. 비장애인도 단원의 20% 이내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본선은 오는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예선 동영상 심사를 거쳐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7월 21일까지 신청서와 합창 연습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 교육에 참여할 장애인 예비창업자 30명을 7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실시간 판매 방송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우수 수료생은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 8천만 원 규모의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참가 신청은 창업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용기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 표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장애인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앞으로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자와 QR코드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마련해서 관련 표시가 적용되는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여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시청각 장애 성인들의 문화 여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사실은 시청각 장애인 성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가고 싶은 장소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0: 예.
1: 이동에 제약이 있고 또 정보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재밌다더라, 어디를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정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하셔야 정보도 있고 이런 장이 넓어지는데, 이런 경험 이동이나 정보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행이나 나들이 할 때 조금 이렇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네.
0: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직접 다녀와 보시고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또 그건 얘기를 하시겠죠.
1: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 모임이 있어요. 한 시청각 장애인 분들 25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월 1회 이렇게 나들이 이제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 장소를 이렇게 신청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곳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한 번씩은 가봤던 곳들,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0: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1: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길 가면 그냥 알아. 그냥 본 거야. 이러시면서 나 그거 예전에 와봤어. 이러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좀 즐기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경험이 없을 때는 그거를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이동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 온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해서 갔다 왔지만 또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가능하면 이렇게 좀 경험의 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제한적인 그런 이제 그런 장소들이 나오면 조금 저희가 새로운 곳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안해드리기도 하고
0: 예.
1: 그러고 있습니다.
0: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그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 신당동 떡볶이.
0: 네.
1: 사실은 이제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당동 떡볶이 집을 굉장히 이렇게 추억이 있는데
0: 예.
1: 신당동 떡볶이 집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하고 볼링을 치는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사실은 저희도 맨 처음에는 시청각 장애인인데 볼링이 가능할까
0: 예.
1: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시각 장애인 분들은 볼링을 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이드 이렇게 그 바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 바를 볼링장에 설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잘 살살살살 잡고 그 끝이 이제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럼 그 끝에 가서 공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시각 장애인 분들은 소리를 들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오른쪽으로 나 옆에서 이제 가이드가 중앙으로 굴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놓으시는데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이제 잘 안 들리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발을 빌려다가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근데 볼링장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신당동 에서는 좀 못하고 이제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고 그다음에 대학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학로에 이제 그런 바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빌려다가 레인을 빌려서 통으로 빌려서 그 레인마다 다 그 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링을 이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이제 볼링을 이렇게 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 안내하시는 분이 붙어서 이제 뒤에다가 등에다가요 가운데로 쳐야 된다 그러면 화살 손을 이렇게 가운데로 해주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쳐라, 우측으로 쳐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르쳐 줘서 이렇게 볼링을 치는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손 힘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또 이제 한 손으로 사실은 그 발을 잡고 한 손으로 볼링을 잡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0: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가 발을 안 잡고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 같이 붙고 가서 두 손으로 볼링 공을 잡고 이제 이렇게 굴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청각 장애인 분 중에 약간 체력이 좀 안 되셔서 나들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볼링을 친다고 하니까 그분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셔가지고
0: 좋아하시던
1: 네, 저희가 되게 걱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힘드시면 안 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게임을 두 게임 했는데 두 게임 다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이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해보는 것들은 재밌어 하시는구나 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새로운 정보들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0: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도 혹시 말씀하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는 그래도 시청각 장애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을 발굴해도 여행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그래서 이제 지방분들을 위해서는 1년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여행 프로그램을 2, 3회 정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0: 서울이 아닌 지역에
1: 네,
0: 살고 계신 분들도.
1: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서울이 아닌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경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방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1박 2일, 2박 3일 정도 만들어서 뭐 이제 경상도 분들을 위해서 남해를 가기도 하고요. 또 광주 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 전라도 지역에 가서 완도에 예전에 갔었는데 완도에 가서 막 이렇게 거품 이렇게 목욕 같은 거 이런 것도 체험해 보고 이런 여행들을 좀 제공해 드립니다.
0: 예, 여행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 분 중에 농아인이었을 때도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신 적이 없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는 비행기 좌석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은 통역사가 옆에 못 붙고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하고 그 옆에는 수어를 모르는 봉사자가 이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앉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륙할 때는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창문을. 근데 이분이 자꾸 자기가 이제 그 창가에 앉았는데 햇볕이 자꾸 이제 쬐니까 창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수어가 안 되니까 이 봉사자가 창문을 계속 열었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더운데 창문을 닫겠다. 이분은 봉사자는 창문을 열고. 그래갖고 이제 이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봉사자가 일단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손바닥에다가 창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고서는 문을 열고 일단 이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이제 통역을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안정한 그 위치에 갔을 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처음에 화가 나 계셨어요. 왜 내가 창문 닫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고 아 몰랐다.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타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봉사자한테 얘기해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0: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1: 네.
0: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아동가족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신경발달장애 중 ADHD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얼마 전에 상담했던 중학생과 부모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동반해서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병원에 방문했던 이유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서였는데 특히 집중이 잘 안 되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친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힘들어서 찾아간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안 보면 주변 아이들한테 욕을 하거나 거친 말과 행동을 자주 했던 거죠. 진단 결과는 생각하지 못했던 ADHD,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예, 중학생이면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 시기가 많이 늦은 편 아닌가요?
2: 네, 요즘에는 워낙 진단 시기가 조기에 되고 있어서 늦은 편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 학생의 경우 신경발달장애의 증상이 약해서 진단이 늦어졌을 거예요. 우선 말로 잘 표현을 하고 이해력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라서 아마 갑자기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보통 청소년과 성인기에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함께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다른 신경 정신질환을 많이 동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뇌전증이 있고요. 평생 유병률은 20에서 30%로 5세 이전과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뇌전증이면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렸던 질환 아닌가요?
2: 네,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고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뇌전증을 동반하는 경우 인지기능과 언어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적극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따라서 5세 이전이나 청소년기에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청소년이 고열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행동 및 인지기능의 변화, 기억상실, 의식소실, 수면 패턴의 변화, 기타 간질과 관련한 증상들이 보이면 뇌전증을 감별하기 위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한 것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의 경우 평생 유병률은 44.3%, 강박증 37.2%, 이렇게 오늘 이 학생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도 30%나 되거든요.
1: 예,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약 30%는 ADHD도 함께 진단을 받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 같은데요.
2: 네, 자폐스펙트럼 장애이면서 ADHD인 경우가 정말 흔한데요. ADHD는 현재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 부분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ADHD는 장애라기보다는 질환이고 약물의 도움으로 그 증상들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한 증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자녀가 ADHD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을 복용했더니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좋아진 것처럼 보인 거죠. 이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동반되어 있었던 ADHD의 증상을 좋아지게 한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 현저히 긍정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 예, ADHD 약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장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ADHD 약물을 복용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자녀의 그 ADHD를 치료해 본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0: ADHD는 DSM-5의 진단 기준상 신경발달 장애라는 항목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발달의 과정 중에 나타난 신경발달에서의 장애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자폐스펙트럼 장애 질환들과 ADHD 질환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높은 거죠. 실제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30에서 50%에서 ADHD 증상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경우 더욱 심각한 행동 문제와 낮은 학습 성취, 두드러진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ADHD를 가진 경우에도 부주의에 인해 많은 사회적 단서를 놓치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자기 앞에서 손만 들어도 친구를 민다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선생님도 같은 반 아이들도 모두 이 아이를 싫어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1: 예.
0: 그런데 이 아이는 ADHD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 아이가 손만 들어도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기분이 살짝이라도 들면 자기가 피하거나 다시 반격해야겠다는 그런 충동성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더 빨리 반응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거예요.
1: 그러면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함께 가진 경우에는 ADHD 증상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ADHD 약물도 복용하면서 ADHD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ADHD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단독 질환인 경우 서로 다른 개입법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질환이니까요. 근데 만약 두 장애가 공존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더욱 사회 적응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ADHD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헷갈리는 경우는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되는지 정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교육과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20대 청년 한 분은 이번에 그러니까 신입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자폐스펙트럼 장애도 가지고 ADHD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지적 능력이 보통 수준이라서 공부 자체를 계속해서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취업도 포기해야 하나 했을 때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ADHD가 있으니 치료받기를 권했고 상황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문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사회생활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체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그 증상들을 잘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행동 문제나 실행 기능이 개선이 되면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자존감도 더 향상되고 그런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두 장애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작은 행동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1: 예,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신경발달 장애 중에 ADHD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혼동되는 경우와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수희의 멍해.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님.
0: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저희가 두 주 전부터 암 환자가 되거나 이제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이 환자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바뀌는 그 습관들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잠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예,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예전부터 푹 쉬어라,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살면서 연관시키지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자, 수면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수면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피로를 회복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는 아주 중요한 생리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과 21년에 두 팀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된 그 논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3분의 1 정도가 수면에 소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면은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또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2019년에 김과 리, 2022년에 이수연 팀에 의해서 이 그들의 연구에서는 수면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실까요?
0: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미국 질병통제 그 예방센터와 그 협의체인 그 패널에서는 적정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 18세에서 60세의 그 사람들은 하루 7시간 이상, 또 61세 이상은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국가 간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으로 집계돼서 발표됐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30분 정도 짧고요. 또 수면 만족도도 41%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수면의 이 적정 시간이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가

0: 되고 있습니다. 5시간 이하의 짧은 수명과 또 9시간 이상의 긴 수명, 이 둘 다가 사실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성인 남성의 경우 6시간에서 8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수면은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1.9배, 우울은 2배, 또 자살 시도는 2.4배가 증가하였다고 해요. 또 긴 시간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살 생각은 1.6배, 우울은 1.8배, 자살 시도는 2.4배로 이렇게 논문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1: 예.
0: 성인 여성들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짧은 수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자살 시도가 여성들에게서는 2.9배로 가장 높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은 우울증을 감소시킨다고 이미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우울증 연구의 한 논문에서 이 모든 우울증군 사람들이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우울증 점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또 높게 나타났어요. 2016년에 발표된 또 하나의 논문에서 이 수면 시간은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과 같은 만성질환 또 대사증후군과 그 위험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짧은 수면뿐만 아니라 10시간 이상 주무시는 이 과도한 수면도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그 이제 보건학 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입증이 되어서요.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 뭐 폐질환, 암과 같은 이런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거의 모든 그 부분들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를 하셨어요.
1: 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잠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여러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군요.
0: 아유, 그렇습니다. 이 또 한 연구에서 그 대상자들을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수면 시간과 만성질환의 수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37%는 정상군, 41%는 중등도 우울군, 그리고 21.7%가 우울군으로 표시가 되어서 3분의 2 이상이 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감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2016년과 2017년도에 그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수면 시간과 이 특정 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또 하나의 연구에서 5시간 이상 이렇게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신 대상자들이 이 잠이 모자라신 5시간 이하의 분들보다 키도 더 크고 또 BMI라고 하는 이 비만 지수 있잖아요. 체질량 지수.
1: 예.
0: 체질량 지수도 더 낮고 또 공복 시 혈당이나 당뇨 그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당화혈색소, 관절염, 골다공증, 우울증의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노인의 만성질환 수도 만성질환 수가 높으면 우울수준도 높고 수면의 질도 낮고 그래서 이 우울수준의 정도가 만성질환 수와 또 세로토닌 농도에까지도 이 현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 수는 정상군에서는 2.4, 중등도 우울군에서는 3.8, 우울군에서는 4.2개로 나타나서 정말 이 만성질환 수가 우울과 수면 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 수면의 질은 신경 발달과 신경 가속성 향상 그리고 이 정신적 회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울과 또 불안 같은 이 정신병리 예방에도 큰 도움을 베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면 후에도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0: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면서 수면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 연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1: 예.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7, 8시간을 주무실 수 있으시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 이틀만이라도 내가 나에게 내 몸에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고 계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잠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7시간 정도 충분히 잠자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0: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나요?
1: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창덕궁 후원입니다. 여름의 후원은 이제 봄처럼 꽃이 화려하게 반기는 곳은 아니지만요. 초록이 정말 깊어져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기와지붕과 연못, 숲이 한 폭의 그림처럼 차분하게 어우러졌고요. 예. 전동휠체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는데 바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후원은 빨리 보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머물러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0: 창덕궁 후원은 아직도 비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원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지금은 정식 명칭이 창덕궁 후원입니다. 예. 비원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널리 쓰이게 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걸어보면 후원이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비밀스럽게 숨겨둔 정원이라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크게 거느리지 않고 그 왕실의 쉼과 사색을 담아낸 오래된 숲 같았습니다. 예.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도 공간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창덕궁 후원은 일반 관람과는 조금 다르게 관람을 한다고요?
1: 네. 창덕궁 후원은 궁궐 입장권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후원 관람권을 따로 예매하거나 현장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님 인솔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이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 방식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냥 뭐 예쁜 정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소마다 얽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숨어있던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만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속도와 길 상태를 함께 좀 살피면서 관람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예, 창덕궁 후원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7월의 후원은 어떤가요?
1: 네, 창덕궁 후원은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중 7월의 후원은 초록이 아주 깊어진 계절이었습니다. 나뭇잎이 겹겹이 쌓여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고요. 연못 위에는 숲의 그림자가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화려하게 드러나는 풍경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바라볼수록 좀 마음이 그 차분해지는 공간이었고요. 오래된 나무와 정자, 뭐 연못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시간도 조금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의 후원은 깊은 숨을 쉬는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0: 예, 후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어디였나요?
1: 역시 부용지와 영화당 주변이었는데요. 사진으로 많이 보던 곳인데도 직접 가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 연못과 건물, 돌담과 숲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를 내어주면서 한 장면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전동휠체에 앉아서 바라보며 물이 제 시간 뭐 가까이 넓게 펼쳐져서 더 좋았습니다. 예, 흐린 날씨 덕분에 붉은 기둥과 초록 숲의 색도 더 깊게 보였고요.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힘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0: 7월이면 연꽃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영화당 앞에 연못은 어땠나요?
1: 영화당 앞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오히려 두세 곳에 연잎과 꽃봉오리가 조용히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동양화 같다라는 좀 느꼈어요. 화면 전체를 꽃으로 채운 풍경이 아니라 여백 속에 연잎 몇 장과 봉오리 몇 개가 놓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피지 않아서 아쉬운 풍경이 아니라 한 송이 한 송이가 더 귀하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꽃이 피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다고 해설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피어서 반갑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연못이라 더 올해 마음에 남았습니다.
0: 올해는 연꽃이 피어서 참 다행이고요.
1: 네, 그렇죠. 그런데 영화당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의 연꽃에 진딧물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이 연잎을 살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러 천연약을 만들어서 뿌리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후원을 완성된 풍경으로만 보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들여다보고 돌보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모습을 보니까 후원이 그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0: 잘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관리가 중요하죠.
1: 네, 맞아요. 또 해설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당 연문 옆 돌에 그 물고기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면 사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숨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정말 물고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순간이 참 좋았는데요. 뭐 큰 건물이나 유명한 정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남겨둔 작은 흔적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멀리서 보면 풍경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야기라는 말이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0: 예.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장소는 어딘가요?
1: 아, 예. 블로문인데요. 블로문을 지나 만나는 연못 쪽은 영화당 앞과는 이제 또 달랐어요.
0: 예.
1: 그곳에는 연잎과 연꽃이 훨씬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블로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그 문을 지나 연꽃이 가득한 풍경을 만나니까 괜히 이제 막 더 건강하고 예, 좋은 기운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행 다니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블루머 하나와 이제 그 연꽃 풍경이 이어지니까 후원의 여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0: 블루문 주변에 의두합 운경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1: 예, 블루문을 지나면 의두합과 운경거를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이것은 화려함보다는 좀 소박함이 먼저 다가오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층이 화려하게 칠해진 건물이 아니라 담백한 귀하집이라 더 조용하게 보이더라고요.
0: 예.
1: 그 효명세자가 독서와 사색을 하던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소박함이 잘 이해됐습니다. 왕실 공간이라고 해서 모두 웅장하고 화려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0: 그러면 연경당 권역도 다녀오신 건가요?
1: 네. 연경당 권역은 그 한옥의 고즈넉한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입구 쪽에 휠체어 진입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동해 보니까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 놨는데요.
0: 예.
1: 이제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볼 수 있으려면 입구부터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선되어서 교통약자 누구나 도움받지 않고 연경당의 그 창가, 마당, 한옥의 아름다움을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연경당은 둘러보지 못하신 건가요?
1: 아니요. 다른 분의 이제 예, 도움을 받아서 제가 누구겠습니까? 예,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들어가긴 했어요. 네, 연경당 후원 안에서도 한옥의 매력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어요. 궁궐 건물처럼 위험 있게 보이기보다는 그 실제 사람이 머물던 집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요. 마당과 대청, 그 창문 너머로 이어지는 풍경이 참 좋고요. 창을 열면 또 다른 창과 나무가 보이는 구조가 한옥답게 느껴졌습니다.
0: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창덕궁 후원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야, 덥습니다. 더워요. 네. 자, 근데 여름에 더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매년 겪는 더위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더위를 잇는 여러 방법 중에 오싹한 귀신 이야기가 있죠.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이라면 한여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봤던 전설의 고양이 내 다리 내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귀신 이야기가 여름밤의 단골 소재였다면 요즘은 그 자리를 SF와 장르 문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SF 소설의 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2022년 저주토끼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최종 후보로 올랐던 정보라 작가 기억하세요? 네, 이번엔 정보라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한밤의 시간표가 미국 SF 문학상인 어슐러 K. 르귄 소설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대요. 무서운 이야기 좋아요? 선배가 물었다. 처음 출근한 밤이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시작부터 흥미진진하죠? 그죠?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긴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저 지금 하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자, 7월 10일 금요일 우리나라 한가족. 첫 곡은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부릅니다. Can't Stop.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일동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근배라고 합니다. 지나오면서 한 3, 40년 동안은 장애가 있지만 뭐 안경 끼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장애였는데 점점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은 안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겨울철에서 쉬면 깜깜해요. 한 4시만 되면 해지잖아요. 여기 건물 나서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한 발 두 발 뒤졌더니 거기에 그냥 보행로에 킥보드가 하나 서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하고 충돌을 했어. 그래서 또 나만 다쳤으면 괜찮은데 옆을 또 지나던 또 어르신이 킥보드 핸들에 또 이렇게 쓰러지면서 옆구리가 맞았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이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뒤에 이제 피켓을 달아가지고 신도림역, 구로역, 뭐 구일역 쭉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철 안은 아니고 바깥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쳐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근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다가 킥보드에 부딪혔는데 이근배 씨뿐 아니라 옆을 지나던 어르신까지 다칠 뻔했다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킥보드. 그 뒤로 안전이 제일이라는 캠페인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자,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것으로 행정조례를 바꾼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견인 비용 부담이 커지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서울 영업을 철수하고 지방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 지자체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 진짜? 네, 이용자의 안전 그리고 보행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관리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보행자 보호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윤미래가 부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오싹한 공포소설 이야기했는데 신세미 씨 귀신 이야기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싫어합니다. 질색팔색합니다.
0: 표정 그렇게 하면서 싫다고 질색팔색?
1: 네.
0: 그럼 막 더울 때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무서운 거 보는 건데 뭐 그런 거 안 해요?
1: 네네. 저는 보면 그 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요. 샤워도 못 해서 그냥 안 봅니다.
0: 사실 저도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영화가 좋다 할 때 네. 이제 더빙을 그 외화 무서운 걸 하는데
1: 네.
0: 기억나요. 그 태국 무서운 영화였어요. 랑종이라고.
1: 태국 영화가 그렇게 무섭다고
0: 무서울 하던데. 때 태국만큼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숙이고 했어요. 화면을.
1: 아유.
0: 등치가 산만한데
1: 네.
0: 고개를 숙이고
1: 듣기만 했던 그 태국 공포 영화의 그 무서움을
0: 진짜 무서웠어요.
1: 와. 대단하십니다. 네.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요즘 사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음악 만드는 게 뚝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진짜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AI가 따라할 수 없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간이 낼 수 있는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합창이 아닐까 싶은데요.
0: 합창.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합창이 들어간 곡들로만 채워봤습니다.
0: 근데 또 그런 분들을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약간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 합창을 들으면 뭔가 특히 아카펠라 막
1: 네.
0: 이런 거 실제로 좀 약간 뭉클해질 때 있던데.
1: 맞아요. 정말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합창은 실제로 가서 봐야 감동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 그런 곡들을 오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첫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 첫 곡은 이제 합창곡 중에 고전 중에 고전으로 고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가 부른 오 해피 데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영화 시스터 액트 2에 이제 학생들이 부르던 장면에 들어가서 또 친숙하게 느끼실 곡일 것 같아요. 이 1967년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버전이 이제 원곡이고요.
0: 네.
1: 사실 이 곡이 만들어지고 또 히트하게 되는 데에는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0: 비하인드 스토리?
1: 네.
0: 싸움 얘기? 싸웠어요?
1: 아 싸움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0: 네.
1: 싸움 얘기는 아니고요.
0: 아니고. 아.
1: 원래 이 곡이 이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성가대원들이 이제 전국 가스펠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0: 네.
1: 돈이 좀 부족해서 이제 기금 마련을 하려고 이런 데모 테이프 같은 걸 제작할 때 이 곡을 넣었다고 해요. 이 곡은 또 18세기에 좀 오래된 찬송가를 이제 당시 유행하던 그런 R&B 또 펑크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소소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냥
0: 교회 안에서?
1: 네. 교회 안에서 이 테이프를
0: 하려고.
1: 팔아서 모금을 하려고 팔았는데 이 테이프가 우연히 이제 한 지역의 라디오 DJ에게 흘러 들어갔고
0: 소름.
1: 네, 그 DJ가 이 곡이 좋아서 이제 방송에서 자주 틀면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0: 기적이라 하면 빵 터졌군요.
1: 네, 이제 청취자들이 듣고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 곡을 더 듣고 싶다, 테이프를 사고 싶다 요청이 쏟아져서
0: 네네.
1: 처음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냥 500장만 찍었던 이 앨범이 결국에는 정식 발매가 됐고요. 발매돼서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싱글 차트 4위.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7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대변을 기록했습니다.
0: 예.
1: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엄격하고 좀 경건하게만 들어야 했던 그런 종교 음악의 틀을 깨고 이 오 해피데이라는 곡은 뭐 드럼 베이스 또 라틴풍의 리듬이 들어가서 좀 경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음악적으로도 팝 음악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비틀스의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이 이제 솔로 데뷔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의 데뷔곡으로 또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명곡 My Sweet Lord라는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오 해피데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서 나도 한번 이런 종류의 가스펠
0: 이런 느낌으로.
1: 네, 노래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합창곡의 좀 교과서 같은 곡인데요. 그런 오 해피데이를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면 이후에 들으실 곡들에서도 이 곡의 영향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들어보시죠.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가 부릅니다. 오 해피데이.

0: 아, 제가, 와, 약간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할렘에, 뉴욕 할렘에 있는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1: 실제로
0: 좋네요. 이
1: 보면.
0: 노래도 좋고. 그 목사님이 래퍼가 아닌데 래퍼 같았어요. 진짜 너무.
1: 그러니까요. 흑인 교회는 그 설교부터 이 코러스 이런 콰이어 성가대까지 너무, 아,
0: 예술입니다.
1: 좋은
0: 예.
1: 경험 하셨네요.
0: 네.
1: 부럽습니다.
0: 예. 아유, 뭐, 우리가 지금 간접 경험한 거예요. 오 해피데이 들으면서. 예, 다음 노래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어서 이제 두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오 해피데이를 듣고 영감을 받아 탄생한 조지 해리슨의 My 스윗 로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0: 예.
1: 이 사실 오 해피데이라는 곡은 메인 보컬인 그 도러시 콤즈 모리슨이 이제 선창을 하면 이제 수십 명의 성가대원들이 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곡인데요. 조지 해리슨이 이 가스펠 특유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곡에서 사용을 했고요. 흑인 가스펠 장르에 머물러 있던 이 성가대, 콰이어 사운드를 백인의 어떤 주류 음악으로 흡수한 역할을 한 곡으로 또 음악 역사에서는 평가받는 곡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80년대 하드록 밴드 포리너가 84년도에 발표해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이들의 최대 히트곡 I Want to Know What Love Is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후반부에는 이제 굉장히 관객을, 리스너를 압도하는 그런 웅장한 코러스가 나오는데요.
0: 네.
1: 뉴저지의 매스 콰이어라는 가스펠 전문 합창단이 이 곡에서 참여를 했고요. 사실 록음악의 합창이라니 조금 다소 생소한 느낌도 드는데, 이 곡의 감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가스펠 합창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녹음 당시에 이 합창단원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0: 감격했구나.
1: 불렀는데,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이제 밴드 멤버들도 소름이 돋았다라는 일화가 또 유명합니다.
0: 전왜 벌써 소름이 돋죠?
1: 아, 소름 준비하고 들어보시면.
0: 몸이 잘못됐나?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0: 아, 거의 닭이 되기 직전이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1: 네. 네.
0: 됐어요. 저 이제 충족이 됐습니다. 갈게요.
1: 아, 그러니까 더위를 물리치는 또 좋은 방법이네요. 와, 소름이 확.
0: 진짜 너무 좋네. 무서운 얘기 할 필요가 없었네.
1: 네.
0: 다음 노래 안 들어도 되겠어요. 충분하네. 근데 다음은 뭐예요?
1: 그러니까요. 다음 네. 좀 몇 곡 준비했거든요.
0: 아, 잘하셨어요. 네. 네,
1: 이수영의 5집 타이틀곡인 덩그러니 듣겠습니다. 이 곡은 좀 쓸쓸한 이수영의 보컬로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스케일이 좀 거대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곡입니다. 이별 후에 이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슬픔을 노래하는 곡인데 역설적으로 수십 명의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랑 합창단이 뿜어내는 그 거대한 소리가 어떤 이별의 슬픔을 좀 승화시켜주는 느낌을 주고요. 가요계의 황금기여서 또 가능했던 이 대규모의 노래였기도 합니다.
0: 아,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한 곡 이어서 더 들어볼까요?
1: 네, 이어서 감상할 곡은 또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꼽히는
0: 난널원의? 아, 죄송합니다.
1: 네.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또 스티비 원더의 패스타임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또 샘플링한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컬을 맡은 LV의 좀 소울풀한 그런 목소리랑 함께 이번에는 좀 엄숙한 분위기의 합창 사운드가 깔립니다. 근데 쿨리오가 얘기하기를 이 합창단의 목소리 덕분에 이제 거친 길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곡이 하나의 비장한 서사시이자 참외록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 네. 궁금합니다. 이수영의 덩그러니 듣고요.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이어서 감상하시죠.

0: 멋집니다. 멋져요. 네. 네.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Let's Go Music. 오늘은 곡 중에 합창이 들어간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프리윌리의 주제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의 91년도 작품 Will You Be There이라는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원래도 평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고독, 평화, 연대 이런 느낌의 곡들을 쓸 때는 합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0: We are the world,
1: 맞아요.
0: 이런 거.
1: 네. 근데 이 곡 역시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수많은 목소리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위로하듯이 이제 감싸 안으면서 벅찬 감동을 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오 해피 데이 이후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또 팝 음악 역사에서는 좀 합창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식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네.
1: 이어서 들어볼 곡은 조장혁의 You Believe이라는 곡인데요. 앞서 마이클 잭슨이 믿음, 희망 이런 노래들을 네. 할 때 합창 사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이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활용했던 곡인데요. 이 메인보컬로 조장혁, 그리고 김현우, 박기영, 김희선이 참여를 했고요.
0: 메인보컬들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1: 그리고 또 합창단원의 목소리도 함께합니다. 이제 주로 조장혁이 애절한 록발라드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곡은 이제 그가 평소에 애정했던 그런 흑인 가스펠, 이런 소울 사운드를 가요에 접목한 또 숨어있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그리고 조장혁의 You Believe.

0: 네, 오늘 다양한 합창곡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을 장식할 합창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마지막으로는 김동률과 친구들이 함께 부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란 곡입니다. 이 창작곡으로 이뤄진 김동률의 겨울 시즌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김동률의 가요계 동료들 그 목소리로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곡입니다. 이제 황홀하게도 이 한 곡에서 유희열, 이상순, 윤상, 정재영, 나윤권, 스위스로우, 박정현, 정순용, 하동균, 존박, 하림 또 있습니다.
0: 세상에.
1: 이적, 이영현, 김재석, 황성재 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김동률 씨는 인가 봐요.
1: 친구가 많으신가 봐요.
0: 아, 네. 굉장히...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껴야 잘 산다, 아껴 써라,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하게 되는데요. 한 심리학 교수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많이 쓰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그는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근육, 눈물, 웃음, 목소리, 에너지까지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기분 좋은 소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많이 웃으면 그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힘써서 운동하고 머리 써서 공부하면 만족감도 높아지죠. 자, 이제 이렇게 방법을 찾았으니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노래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사용하는 게 행복이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아끼지 말고 베푸는 게 행복일 겁니다. 시간도 잘 보내면 뿌듯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청소 같은 집안일을 했을 때 기분이 더 좋죠. 운동을 하는 게 안 한 것보다 낫고 머리는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좋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잘 사용해서 조금 더 행복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찾아가겠습니다. 노래부터 듣죠.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어서 김현식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어서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정영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들어요 하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또 문종식님께서는 오늘도 대한민국 인기가요 청취자와 함께하는 노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김성식님께서는 오전 업무하면서 점심 먹기 전에 잘 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미영님은 11시는 수영장, 2시에는 무료 급식소 봉사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아 이렇게 바쁘셔서 우리 김미영님이 자주 못 들르시는군요.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을 때 오셔서 이렇게 인사만이라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잘 지내시면 그걸로 되는 거죠. 정영희님, 문종식님, 김성식님, 그리고 김미영님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케이팝의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보아의 Only One, 이어서 신화의 퍼펙트맨.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과 요즘 남은 K-POP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먼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만 불리면 끝없이 턴을 해서 24시간 돈다는 뜻의 이사돈이라 불렸던 가수 전혜빈의 노래 2AM입니다. 2005년에 발표한 노래죠. 이제는 연기자로 더 유명한 전혜빈은 2002년 러브라는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월드컵 열기에 묻혀서 팀은 6개월 만에 해체됐죠. 이후 오늘 들으실 2AM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발산하면서 캐릭터가 확실한 가수로 인정받았죠. 오늘 들으실 2AM은 새벽 2시에 아슬아슬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는데요. 어떤 팬께서는 좋아하는 곡이라 노래방에서 선곡했다. 초반부 너무 낮은 옥타브 때문에 분위기를 다운시킨 기억이 있다며 후기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댄스곡으로 분위기 다운시키기 힘든데 그런 곡을 전혜빈은 어떻게 살려냈는지 잠시 후에 우리 직접 확인해보기라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H.O.T와 JTL 출신의 장우혁의 솔로곡입니다. 지지 않는 태양인데요. 2005년에 발표한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었죠. 가수 에스더가 피처링에 참여해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로 곡의 분위기를 내고 있고요. 장우혁이 힙합 비트와 강렬한 댄스 사운드에 목소리를 얹으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여러 시상식을 휩쓸었고 아시아 전역에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4년엔 중국 영화의 OST로도 사용됐었다고 하네요.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전예빈이 부르는 2AM 그리고 장우혁입니다. 지지 않는 태양.

0: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9인조에서 5인조로 재편돼서 찾아온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TOP5입니다. 멤버가 5명이 된 것을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듯한 제목이죠. 인생 최고의 5가지 중에서 나를 설레게 하는 너의 존재가 단연 1위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세련된 힙합 리듬에 멤버들의 보컬 톤이 보이에서 어른이 된 듯 성숙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들의 미니앨범 6집에서는요. 멤버들이 모두 곡 작업에 참여해 뮤지션으로서의 성장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로베이스원의 TOP5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으시고 온 르세라핌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인 붐팔라입니다. 붐팔라. 라틴 하우스 장르의 세련된 비트가 돋보이는 곡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트곡 마카레나를 샘플링했고요. 불교의 반야심경 중에 공과 무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하는데 잡을 수 없는 공중의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노랫말처럼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불안을 즐거움으로 승화하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춤과 유쾌한 음악으로 벌써부터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했고요. 인도의 뮤지션 구루 란다와 등과의 협업 리믹스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TOP5 이어서 르세라핌입니다. 붐팔라.
1: Last night

라이브 르세라핌의 분팔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용준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아마도 그건

0: 아직은 많이 들키지 않은 비밀 같은 곡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간 신세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딜까요?
1: 아, 저도 이런 장소를 요즘 조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0: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음악평론가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음반 두개 아, 코너가 있는 서점,
1: 네네. 네,
0: 또는 뭐 전문 요즘 저 없는 것 같아요. 전문 레코드샵.
1: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네. 이유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장소에서 찍으면 조금 더 음악 평론가, 음악 업계 종사자
0: 나죠. 예.
1: 네, 날 것 같고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인디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골목에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그런 레코드샵 앞에서 예. 찍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요즘 예전엔 대로변에 네. 무슨 레코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0: 레드 플래닛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6 출신인데요. 사실 이 이름 자체가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부터 사용했던 그 경북 영주 시골 밴드 볼빨간 사춘기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고요. 사실 이 경연 프로그램 당시에는 이제 탑10 결정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후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데뷔 이후에는 본인들의 그 색깔 뚜렷한 음악 그리고 목소리로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초반에는 이제 안지영과 우지윤 2인조로 데뷔를 했었고요. 지금은 안지영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록곡을 골라본 정규 1집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발매했던 첫 정규 앨범이자 또 마지막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처음 나왔던 2016년 당시에도 사실 이 앨범이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더블 타이틀곡인 우주를 줄게 그리고 나만 안 되는 연애 이 곡 두 곡을 제외하고도 앨범에 담긴 10곡 모두가 굉장히 재밌고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를 가진 데다가 이 앨범 전체를 이 안지영이라는 멤버 중심으로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런 참여진들이 완성했다는 게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앨범 전반적으로 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던 앨범이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프리지아라는 수록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인 우주를 줄게를 비롯해서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사랑에 빠진 그래서 좀 붕뜬 그런 마음이 사운드적으로도 강하게 깔려 있었는데요. 프리지아라는 곡은 이런 사운드나 분위기 자체는 앨범과 어떤 그런 결을 똑같이 가고 있지만 가사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약간 가사를 들여다보면 트로트 가사가 가진 그런 슬픈 정서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1: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좀 더 맞을지도 몰라요.
0: 맞아요. 이 가사만 들어보면 진짜 트로트 곡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프리지아 내게 줘요.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을 아마 프리지아의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받지 못하는 사랑을 프리지우에 비유해서 그걸 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춘기 소녀의 약간 들뜬 사랑, 이 설렘 그런 노래들 속에서 프리지아 같이 그래도 조금 슬픈 애수가 담긴 그런 수록곡이 있어서 앨범이 조금 더 풍성하게 완성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프리지아의 가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새로운 감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오랜 기간 각 방송사별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네. 한때는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질린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신인들이 등장했잖아요.
0: 맞아요. 전
1: 볼빨간 사춘기 볼 때마다 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실 방법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한만청이 부르는 Say Yes, 그리고 미스 미스터가 부르는 널 위한 거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만성의 Say Yes,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정미조가 부르는 7번 곡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스로 외모에 자신이 없어 위축되어 있는 청년에게 외국어 강의를 듣게 하면서 그 강사가 수업 시간마다 청년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학습 능력을 아낌없이 칭찬해 줬더니 50일이 지난 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그늘져 있던 청년의 얼굴이 밝은 미소 가득한 매력적인 얼굴로 바뀌었다고요.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칭찬이었습니다. 자, 일주일 업무에 많이 지칠 수 있는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한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엔 훨씬 더 잘생기고 자신감 있는 얼굴로 출근하게 되실 겁니다. 서유석의 미소,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어록집 너를 아끼며 살아라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 기쁨을 뜻하는 열과 즐거움을 뜻하는 낙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좋아하는 구상 선생의 시 꽃자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자신을 높이지만 내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가시방 속으로 여기지만 실상은 꽃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 시에 두 번이나 나오는 문장이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요체입니다. 반갑다, 고맙다, 기쁘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다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간다네.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치기 쉬운 요즘 짬이 날 때마다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져보셔야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곳 경기도 양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세미원이란 곳입니다.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진 정원인데요. 지금 세미원 연꽃문화제가 한창이라 연꽃을 눈이나 사진에 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참고로 세미원 연꽃문화제는 8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럼 세미원 내부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면 커다란 연잎들이 넓은 연못을 빽빽하게 덮고 있는 싱그러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연잎들 사이로 홍년과 백년이 활짝 얼굴을 내민 모습을 보면은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올 겁니다. 올해 연꽃문화제의 주제는 풍류, 연꽃에 머물다라고 하는데요. 그 주제에 걸맞게 즐길만한 풍류거리가 많습니다. 정원 한편에 마련된 체험교실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솥에다 연잎을 덮어 연잎차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부채나 손수건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연꽃 박물관의 특별 전시를 둘러보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스탬프 투어에 참여해서 정원 구석구석을 걸어보시죠.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통기타 공연과 벼룩시장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름날 잠시 신선누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경기도 양평의 다른 곳으로 안내해드리지요. 유진아의 연꽃, 강병철과 삼태기의 개구리 타령, 그리고 이영숙의 그림자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유진아의 연꽃, 강병철과 삼태기의 개구리 타령, 그리고 이영숙의 그림자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가보면 좋을 만한 경기도 양평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미원에서 연꽃 구경을 즐기셨다면 이번엔 차를 타고 북한강 줄기를 따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목적지는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입니다. 소나기 다들 읽어보셨겠지요?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던 황순원 작가의 단편 소나기, 순수의 결정을 보여준 애틋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현실 공간에 옮겨놓은 문학 테마 공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하게 생긴 문학관 건물인데요. 소설 속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원뿌령 수수단을 본떠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문학관 내부에는 황순원 선생의 육필 원고들을 전시하고 있고 소설 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과 수수단 속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진짜 매력은 건물 바깥 소나기 광장에 있습니다. 이 광장을 걷다 보면 산책로 곳곳에 소설 속의 장면을 재현해 놨는데요. 징검다리와 섭다리, 그리고 자그마한 수수단 원두막입니다. 이곳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 정각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인공 소나기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잠시나마 소설 속 주인공이 돼볼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소나기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여벌의 옷이나 우비, 수건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싱그러운 연꽃과 아련한 첫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경기도 양평의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함께 하시죠.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현경과 영애의 그리워라, 그리고 바블껌의 짝사랑 들으시겠습니다.

0: 네,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달려왔는데 한 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한숨 돌리는 시간 가져보셔야겠지요. 늘 구수한 이야기로 노래 듣는 재미를 더해주시는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수첩 시간입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요일 저녁을 기다리겠지만은 단장님은 아무래도 일요일 정오를 기다리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전국노래자랑 방송 시간.
1: 그 시간엔 또 전국노래자랑에는 프로하기 때문에.
0: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죠.
1: 이제 아무래도 좀 모니터를 해서 아, 예. 이런 것도 이렇구나. 사운드가 이렇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0: 네.
1: 뭐 제가 뭐 프로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이런 건 재밌네. 좋네. 뭐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0: 가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프로듀서가 PD가 자주 바뀌잖아요.
1: 네, 네.
0: KBS의 PD들이 네. 예능 PD들이.
1: 맞아요.
0: 그런데 맞아요. 어차피 터줏 대감은 우리 신재동 단장님과 심사위원들 아니겠습니까?
1: 그렇다고 봐야죠.
0: 예. 네. 그러면은 그 흐름이라는 게 쭉 있는데 역사와 전통.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뭔가 좀 이건 도저히가 아닌 것 같다. 뭐 편집이라든가 전개라든가 그럴 때는 좀 건의도 하고 그러십니까?
1: 이제 가끔 지방 가면 이제 뭐 식사나 술자리가 또 마련될 예, 때가 예, 있잖아요.
0: 예, 예. 있죠.
1: 그럴 때 조심스럽게.
0: 아.
1: 왜냐하면 또 그게 자칫하면 또
0: 월권이 될 수 있으니까.
1: 있어서
0: 예, 예.
1: 뭐 뭐야 뭐 터스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좀 조심하는데
0: 예.
1: 뭐 근데 그게 반영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잘 그게
0: 아니 근데 그게 예. 뭐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1: 예, 예.
0: 프로그램 잘 만들어 보자고
1: 그런
0: 의견을 교환하는 아, 거잖아요. 의견을 더하고 합쳐야죠.
1: 예.
0: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은 주로 주말에 이제 좀 쉬실 텐데 재충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장님은.
1: 이제 저는 그 12시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영화가 있으면
0: 네. 극장에 가시고
1: 꼭 가서 좀 보고
0: 사모님과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내가 둘레길 같은 거
0: 네.
1: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말에는 좀 보내요.
0: 크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1: 네.
0: 그게 소소한 또 즐거움이자 행복인 네. 것 같아요.
1: 영화 보는 재미 되게 있어요.
0: 팝콘 같이 먹으면서.
1: 그렇죠. 작품 네. 하는데도 많이 도움되고
0: 아.
1: 뭐 등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0: 음악도 잘 들리겠네요.
1: 네네.
0: 영화 보시면. 뭐 사운드가.
1: 아 요새 그 영화 음악들이 정말 좋아요.
0: 아, 극장 또 오디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돌비 시스템.
1: 아유, 맞아요.
0: 자 오늘 선곡수첩 주제는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의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1: 네.
0: 어떤 분입니까?
1: 오늘 제가 이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화도 한번 했는데 정풍송 선생님.
0: 아, 저도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1: 네.
0: 예.
1: 존경받을 만하신 분입니다.
0: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제 나오신 적이 있는데
1: 네.
0: 정말 듬직한 풍채가 인상적이었고요.
1: 그렇죠.
0: 목소리도 굵직하시고
1: 그렇습니다.
0: 또 진한 경상도 억양을 쓰시더라고요. 어디 분이시죠?
1: 경상남도 그 밀양에서.
0: 아, 밀양 분이셨군요.
1: 41년생이신 거예요.
0: 예, 예, 예.
1: 제가. 근데 사실 뭐 이분도 어린 시절 이제 뒷산에서 대나무 뜯어서 잘라서 피디 만들어서
0: 아,
1: 불어보고
0: 예.
1: 예. 그 뭐 전화선 같은 철심 뽑아오고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0: 철심으로요?
1: 그렇죠. 예.
0: 그걸 어떻게 악기를 만들어요?
1: 그래서 이제 이 팽창
0: 현악기
1: 그렇죠. 예.
0: 아.
1: 해서 그 띵기는 그 소리가
0: 예,
1: 있으니까
0: 예. 아, 대단하시네요.
1: 이제 그런 음악적인 어떤 그 뭐랄까 재능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거죠.
0: 예.
1: 이게 뭐 서랍을 내야 돼. 지금 얘기하면 중앙대.
0: 네.
1: 뭐
0: 아, 서라벌 예대에서
1: 예, 예, 예.
0: 작곡을 전공하셨죠.
1: 작곡을 전공을 하셨어요.
0: 정통 클래식 전공이신가요?
1: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정 선생님 곡을 보면
0: 네.
1: 약간 뭐 거의 이렇게 그 트로트 쪽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있어봐야 네. 좀 세미 트로트 정도 그리고 전부
0: 상당히 정석적인 전개.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편곡도 본인이 거의 다 하시고.
0: 예. 네. 그러시군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정풍성 선생이 가수로 먼저 데뷔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 저 임종수 선생님도 그렇고.
0: 맞아요. 돌아가신 박성훈 선생님도 가수하고 싶었고.
1: 돌아가신 신대성 선생님도 그렇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곡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이죠.
0: 예예예. 예, 예.
1: 그다음에 고독의 기타. 나는 가련다. 마음 없는 별. 뭐 등등 이런 곡들을 직접 불렀. 해요.
0: 이 곡들은 본인이 다 만든 곡일까요?
1: 그렇죠.
0: 아, 싱어송라이터였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언제부터 전업 작곡가로 활동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1967년도에 이영숙 씨의 아카시아의 이별이라는 이제 곡으로 정식 작곡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0: 예.
1: 그때는 이제 뭐 정욱이라는 이제 예명을 쓰시고
0: 노래할 때도 정욱이라고 하셨어요.
1: 네, 그래서 작사 정욱, 작곡 정풍송 이렇게 나올 게 꽤 많아요.
0: 예, 예. 같은 분이군요. 정욱과 정풍송. 워낙에 점잖은 성품이신데 노래 스타일도 뭐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래하실 때 보면 거의 바리톤 정도의 톤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녹화 끝나고 나면 오셔서 억당들어 수고했다.
0: 억당들어. 아, 무슨 마치 악당들아 이렇게 들리네요.
1: 그렇게 해요.
0: 악당들어.
1: 악당들어. 수고했다. 딱 이 톤이.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막 흉내도 내고 그래요.
0: 예예. 예. 아.
1: 근데 뭐 이분은 이제 발라드 쪽이 아무래도 예. 곡들이 좀 많아요. 뭐.
0: 명곡들이 많죠.
1: 그렇습니다. 네.
0: 자, 좋은 곡들이 많지만 오늘 어떤 곡들 선곡해 오셨어요?
1: 네, 우선 이제 2019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 5월 달에요.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 노래예요. 최신
0: 나훈아
1: 노래예요.
0: 나훈아 씨의 꽤 말년의 곡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저쪽 그 미스터 트롯이나 이쪽 그 출신 가수들이 네. 이걸 다시 또 리메이크를 해서
0: 제목이
1: 무심세월이라는
0: 무심
1: 노래예요.
0: 무심세월
1: 많이 부르더라고요.
0: 예예. 예. 요즘 많이 들었어요.
1: 정말 정통 트롯으로 이건 또 풀어냈어요.
0: 네.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정풍송 선생의 대표곡이죠.
1: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의 허공.
0: 네.
1: 이제 이게 85년도 8집의 이제 타이틀곡으로 이때 당시 조용필 씨가 트롯 곡은 처음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0: 아, 그 전에 뭐 한오백년 같은 민요도 있었지만.
1: 아, 그런 것도 있었고.
0: 그 말고 트로트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그렇게 크게 히트된 거는.
0: 아주 옛날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건 완전히 트로트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1: 좀 약간 그 댄스곡 같은 거니까.
0: 예.
1: 이거는 이제 왈스란 말이죠. 정통 왈스곡을 이렇게 크게 히트가 난 곡은 이제 이게 처음이에요.
0: 예. 예.
1: 당시 80년대 대한민국 국민 간절한 열망과 네. 그다음에 뭐 상징, 민주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걸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0: 정풍송 선생 그때 출연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1: 아.
0: 예. 대중예술인들도 네네. 어떤 사회 참여의식이 중요하구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또 반영됐을 때 또 반향을 또 줄 수 있는 거고.
1: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노래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검열을 좀 피하려고 네. 그대로 바꾸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했던데. 근데 참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
0: 아유 훌륭한 곡이죠. 네. 자,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 먼저 노래 두 곡 나훈아의 무심세월 조용필의 허공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입니다. 정풍송 작곡가의 작품 두 곡이었는데요. 나훈아의 무심세월, 조용필의 허공 들으셨습니다. 정풍송 선생은 베트남전에도 참전하셨죠?
1: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65년도 10월 정도에 우리가 말고 하는 뭐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네. 청룡부대 일진으로
0: 일진까지셨네요. 네,
1: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선생님이 기계도 그리고 그 연세가 꽤 많으시잖아요.
0: 예예.
1: 꼿꼿하게 앉아서도
0: 자세도 꼿꼿하시고
1: 절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0: 맞습니다.
1: 건강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그런 게 아마 그런

0: 올람전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게
1: 군 시절의 어떤 그 경험 같은 것도 뭐 인생의 큰 자산이 됐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것들이 노래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요.
1: 그랬겠죠. 예. 예. 자, 이번에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0: 네. 웨딩드레스라는 노래입니다.
1: 한상일 씨.
0: 한상일 씨. 예. 이건 이제 6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네. 1970년대 영화 먼데서 온 여자 그 주제가로 썼다고 그래요.
1: 영화 제목이 참 소박하네요. 먼데서 온 여자. 근데 약간 궁금증은 생깁니다.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하게 해요. 네.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먼데서 왔을까? 네. 이게 이제 작곡가분이 네. 두 명이에요. 두 분이에요.
1: 아, 그러니까 가사가 같은데 곡이 다른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0: 그런 거가 간혹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한 가사로 네. 뭐 곡 멜로디가 다르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한 멜로디로 네. 글이 또 다른 글로 바뀌어서 또
1: 그런 경우도
0: 또
1: 있고.
0: 발표를 한다거나 뭐 예, 이런 예.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기록윤 선생 그 버전이 맨 처음에 이제 음반에 실렸는데
1: 아, 기록윤 선생도 이 곡을 만드셨군요.
0: 그렇죠. 아주 아주 세련된 왈츠풍의 웨딩드레스 노래로 이제 실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정풍선 선생님 버전은 예. 먼데서 온 여자 주제가로 들어가면서 그 한상일 씨가 불러서 예. 이제 그 웨딩드레스라는
1: 그러면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작곡가 두 분에게 의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이 멋진 가사에 곡을 붙여보겠다고
0: 아마
1: 자원하신 건가요?
0: 네,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예. 이제 그 원래 썼던 왈츠풍에서 네. 그 나중에 저 가사를 받으신 그 우리 정풍 선생님께서 예. 곡이 좀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1: 욕심이라서 한번 써보겠다.
0: 아깝다. 아. 그냥 놔두면 네. 소멸되니 아.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1: 물론 기록윤 선생의 작품도 훌륭했겠지만
0: 아, 그럼요.
1: 워낙에 다른 곡들이 워낙에 히트곡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좀 묻힌 감이 있는데
0: 그렇죠.
1: 이 곡을 또 정풍성 선생이 그렇죠. 자신의 곡으로 되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0: 근데 그냥 두면 이제 소멸되니까.
1: 예, 예. 가사가 또 사라지니까.
0: 아깝죠.
1: 예. 자, 그러면은 정풍송 버전의 웨딩드레스 한상일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의 선곡 수첩,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웨딩드레스 정풍송 작곡의 곡이었습니다. 정풍송 선생이 대학에서 그 클래식 작곡을 전공해서 그런지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할 때 작업 방식도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편곡 공부를 하셔서 예. 어떤 노래 하나 취입을 하면 뭐 이제 그 편곡 지휘 그다음에 녹음 그다음에 디렉팅까지 네. 뭐 1인 한 4, 5역을 다
0: 이제 혼자 다 하셨군요.
1: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어요.
0: 할 줄 아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는 거는 예. 한 40인조, 50인조까지 정도의 그 아. 파트 볼을 그릴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0: 파트 악보를 다.
1: 그렇죠. 그래서 40명이 앉아서 연주를 해도 네. 후렴이 틀렸네? 뭐.
0: 아셔야죠. 그렇죠. 딱 알아들어야죠.
1: 본인이 이제 다 그걸 저 독파를 한 거니까 예, 예.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0: 그 지휘 공부가 가장 어려운 걸 수 있겠네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1: 제일 어려운 거죠.
0: 그렇죠. 예.
1: 우리가 뭐 감히 이름을 뭐 논할 수는 없지만 뭐 베토벤, 뭐 슈베트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뭐 그래서 뭐 유명하신 거니까.
0: 그분들은 작곡가신데
1: 작곡가
0: 당시에는 지휘도 하셨겠죠.
1: 편곡을 다 하시는
0: 편곡도 분들. 하시고
1: 그러니까 네. 아는 거니까 음악을
0: 궁정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셨겠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하나 남았는데 네. 어떤 곡입니까?
1: 진욱 씨라는 노래 분의
0: 진욱.
1: 진욱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 예, 요즘 예. 같습니다. 네. 떠나렵니까가 최근 곡이에요. 사실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예. 정풍성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0: 아.
1: 이래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할 건데
0: 예, 예.
1: 혹시 뭐
0: 추천곡
1: 추천하실 곡이 있느냐.
0: 아, 그랬군요.
1: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0: 요즘 걸 추천을 해야지.
1: 그럼 말이야. 예. 그거 떠나렵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게 누구 곡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욱 씨가.
0: 작년에 나온 노래.
1: 그렇죠. 미스터 트롯에서.
0: 예.
1: 뭐 탑세븐 안에.
0: 미스터 트롯 2에서.
1: 2에서 예, 들어갔던 많았죠? 가수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되게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93년생이니까.
0: 예, 예.
1: 되게. 어리죠. 젊죠.
0: 그 보니까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1: 그렇죠.
0: 거기서 배출된 트로트 신동이었네요.
1: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무슨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런 데를 많이 또 경험 삼아 또 다니는 거죠.
0: 그게 이제 하나 또 자기의 이력이 되니까.
1: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또 경험도 쌓고 네. 또 이력이 되고 하니까.
0: 예. 예. 정풍송 선생의 눈에 띈 가수군요.
1: 그렇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아주.
0: 아, 그 정도 뭐. 네. 언젠가 제가 그 가요계 보증수표라고 신재동 단장님을 추켜 세운 적이 있는데
1: 네.
0: 정풍송 선생이야말로
1: 그렇습니다.
0: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1: 아, 보증수표죠.
0: 그렇죠. 보증수표. 예.
1: 네.
0: 자,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정풍송 편 마지막 곡 진욱의 떠나렵니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선곡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수다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때론 찜찜함만 남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공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고 말이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침묵하는 건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일이고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건 허공에하는 독백과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소통이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오늘은 그럼 이런 말로 출발해 볼까요? 사랑 갑니다. 고영렬의 피아노 병창으로 만나시죠.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몽금포 타령 예결의 목소리였고요. 앞서서는 고영렬의 피아노 명창으로 사랑가 함께 하셨습니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해 바닷가 풍경에 그려지는 민요까지 만난 건데요. 이 시간이 한결 정겨워지는 느낌입니다.

소나무야, 주인의 마음을 잘도 알아서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 쑥쑥 커주었구나. 바라건대 담장 밖으로 한 가지 내밀어서 임금님 행차하는 곳에 그늘 드리워 주었으면. 조선시대 최재공의 시였는데요. 여기엔 제목으로 긴 사연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최재공이 채로헌이란 집을 짓고 왕에게 가서 퇴직하면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뜰에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고 들었는데 그 소나무가 자라나 담장과 가지런해져서 가마를 타고 가다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허락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최재공은 이 말이 사계절 운행같이 믿어워서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채로원에 갔는데 소나무 위까지가 거의 담장에 닿을 정도로 자라서 수건을 풀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시를 지은 거라고 해요. 자연의 이치를 통한 임금의 약속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올 날이라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견디며 자라는 소나무처럼 묵직한 품격을 지닌 정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서일화지곡 함께 하시죠.

서일화지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정악의 고즈넉한 멋을 느껴봤는데요. 이제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범피중류 대목입니다. 정권진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입니다.

充当心的那看大

건 물줄이라. 백빈주가 되기는 혼.

的有两岸当不混从一个就也有个两岸红

长三轮骑难挨你看车不看我的光明南路了怕他不你

그로 졌다 적벽강을 당두흔이 소동파 모든 풍을 들고 와야 있다마는

아니에요. 원랑구의 깊은 마음은 권선성의 배를 맹이

那七年祖可得干你却干了苍蝇的乱忙不安着日不如我曾

부르를 우르나 알게하고 높은 집은 고산은 솟아난듯 무산은 돈난다는 동정호로 비춰오니 상하철반역거울 속으로 부르렸다. 창군산이 아득 흔히 황금묘 참여서라 산경구 찬날이나 찬식 찬

0: 울울 년도 지나 비었던 모
1: 이야기와 감정이 살아있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범피 종류 대목 정권진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만났습니다. 심청가의 깊은 감동을 뒤로하고 이어서 가야금과 장구가 어우러진 현대 창작곡 중란시사 감상하실 텐데요. 이혜성 작곡의 넉대의 법금과 장구를 위한 오중주 중란시사 지혜리 이명하 손윤선 허련의 가야금과 김웅식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시죠.

이혜성 작곡, 넉대의 법금과 장구를 위한 오중주 중난시사, 지혜리, 이명하, 손윤선, 허련의 가야금과 김웅식의 장구 반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통음악 가곡은 옛날 시조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거나 풍류를 즐기는 노래로 감상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무형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있죠. 오늘은 이런 가곡 가운데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노세노세를 전해드립니다. 가곡은 남창과 여창, 오조와 계면조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루는데요. 계락은 남창과 여창에 모두 있는 곡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세 노세 매양장식 노세 밤도 놀고 낮도 노세. 매양장식이란 숨을 쉬듯이 계속한단 말입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놀아보잔 말인 거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노세 노세 다음 사설입니다. 벽상에 그린 황계의 수탈기 회회쳐 우도록 노세 노세. 회회친다는 건 가볍게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을 뜻합니다. 벽에 걸린 그림 속에 누런 수탈기 움직이고 울 때까지 놀잔 말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 끝도 없이 그냥 놀겠단 말인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인생이 아침 이슬이니 아니 놀고 어이하리. 아침에 맺힌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짧은 인생이라 놀지 않고 보낼 순 없단 말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잔 거죠. 그럼 여기서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노세 노세를 김용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여창가곡 개면주 계락 노세노세 김영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면 작곡의 활의 노래, 김준희의 저음 해금과 임다균의 색소폰,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이정면 작곡 활의 노래, 김준희의 저음해금, 임달균의 색소폰,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말의 무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말이 출발한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말은 반드시 상대의 마음에 가닿는 법이죠. 마지막 곡 김관우 작곡 너울, 이승헌의 비리,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전할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가장 힘센 사람도 가장 영리한 사람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요. 변화에 민감하다는 건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이고요. 주변 환경에 관심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분들은 아내, 남편, 아이들 표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 다치지 않고 싶은 직장인들은 상사나 동료의 사소한 기분 변화를 놓치면 곤란하겠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살이는 한결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천과 번님들의 집시여인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라는 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능한 한 빨리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애쓰고 공부하고 습득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변화나 기분을 빨리 알아채서 말이나 행동하는 것 역시 능력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정과 관계는 평화로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변화에 빨리 적응하시는 편인가요? 지난주부터 새로워진 토요일 코너 처음 그 느낌처럼엔 적응 완료되셨겠죠? 이대화 음악평론가 지금 와있거든요. 노래 듣고 만나러 가죠. 홍삼 트리오의 기도 이어서 작품 하나가 부릅니다. 난 아직도 널.

0: 설렘으로 가득 찼던 데뷔 순간, 오늘도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이대화 평론가도 음악평론가로서 데뷔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네,
0: 처음 평론했던 작품 기억나세요?
1: 처음 평론했던 작품이 저는 GOD의 새 앨범이었습니다. 그때 음악 웹진에서 평론 공모를 해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 마이클 잭슨 새 앨범과 GOD 새 앨범 중 하나를 골라서 평론을 써서 제출하시오.
0: 택 이래서 써라.
1: 근데 그냥 GOD 앨범 쓰고 싶어서 예. 그거에 대한 평을 썼고 예. 예,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때 데뷔를 했는데 예. 와, 그게 20살이었습니다.
0: 세상에나. 그러면 대학을 갔을 때였었나요?
1: 네, 대학교 1학년 예. 때였고요. 와. 대학교 1학년 거의 막바지였을 거예요. 네, 그때쯤에 내가 대학교 와서 마음껏 들었던 이 음악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0: 테스트했는데 당당히
1: 1등이 됐어요.
0: 우와. 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 네, 주변에는 그 당시에 평론가 하겠다고 하면 다들 아이고 걱정된다 뭐 이런 시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0: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네. 야, 저 친구 원래 음악 저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해내는구나. 그런 평도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때 제가 인터넷 음악 동호회 같은 데서 네. 열심히 활동했었는데 대박.
0: 역시.
1: 됐다. 그랬던 기억도 나요.
0: 그거 아직도 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 그 글은 이제 없을 겁니다. 아쉽다. 네, 데이터베이스에 예. 저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0: 기록해두셔, 갈부를 해두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이대화 음악평론가의 데뷔 시절 잠깐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데뷔 시절을 탈탈 털리실 텐데 뭡니까?
1: 네, 최근에 정말 인기 있는 네, 가수죠. 성시경 씨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0: 성시경 씨요.
1: 네, 사실 발라드의 큰형들이 이렇게 2선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악계 트렌드도 바뀌고 워낙 신인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와, 근데 성시경 씨의 인기는 참 굳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네요.
1: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신곡도 발표했는데 예. 가창력도 여전하고 곡을 보는 능력도 참 좋은 것 같고 멋진 곡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왠지 성시경 씨는 앞으로도 장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런 성시경 씨는 어떻게 데뷔했나?
1: 성시경 씨가 오디션 출신입니다.
0: 오, 그래요?
1: 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이니까 네. 우리가 정말 오디션의 전성기라고 하는 뭐 슈퍼스타K나 K-팝스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기는 아니고요. 예. 그 이전에 잠깐 있다가 사라졌던 재밌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PC통신 시절에 뜨악 페스티벌이라고 뜨악 가요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0: 전 처음 들어봤는데 좀 네. 나름 유명했었나 보죠.
1: 하이텔이 주최한 오디션이었는데 네. 유명하진 않았어요. 네. 유명하진 않았는데 여기에 2000년에 대학교 네. 1학년 시절에 참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그 가요제가 좀 독특한 형식이었는데 작곡가들이 먼저 곡을 올려놓고 예. 가수들이 응모해서 그 곡을 부르는 형식이었습니다.
0: 아, 예.
1: 근데 성시경 씨가 워낙 잘 불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참가자들이 모여서 앨범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바락이었습니다. 근데 뜨악에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바락
0: 소리를 했는데. 낸다라는 의미의 바락이었나 보죠.
1: 그렇죠. 여기에서 김영석 작곡가가 만든 내게 오는 길 이게 타이틀곡으로 선정도 됐고 이걸 성시경 씨가 불렀던 거죠.
0: 그랬군요.
1: 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후에 워낙 잘하니까 이제 데뷔 앨범을 낼 기회까지 거머쥐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작곡을 했던 김영석 씨가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집 앨범을 발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근데 성시경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자기가 가수로 활동하기엔 좀 자신감이 부족했었다.
0: 왜요?
1: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수를 할 수 있었을까 싶었다라고 직접 얘기했을 정도인데 삼수를 하는 동안 몸무게가 좀 많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했다고 하고 또 데뷔했을 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도 나왔어요. 소속사 권유로 10kg을 빼서 80kg다. 그 당시에는 기자들이 좀 잔혹해서 이런 것도 막 쓰고 그랬는데 아마도 다이어트에 공을 좀 많이 들인 예. 것 같고요. 근데 다이어트 정말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뭐 화장품 광고를 위해 살을 뺐다고 하는데 완전히 마른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1집이 나오자마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0: 내게 오는 길은 뭐 발표하자마자 좋은 반응이었잖아요.
1: 그렇죠. 또 뭐 혜성처럼 나타난 발라드 대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요. 음반 판매가 그 이후에 엄청 성공했던 이집만큼 폭발적이진 않았는데 예. 지금 돌이켜보면 성시경 씨를 지금으로 만든 히트곡들 상당수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뭐 내게 오는 길 말할 것도 없고 또 처음처럼이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미소천사 같은 재미난 댄스 음악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집에서 우린 제법 잘 어울려가 화장품 CF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그 모델이 이나영 씨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그 CF의 BGM이 엄청난 반응을 얻으면서 도대체 가수가 누구냐고 문의가 빗발치고 성시경 씨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 이후에는 뭐 발라드 신인을 넘어서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길은 기본으로 들어야 되겠네요.
1: 네, 성시경 씨의 공식적인 데뷔곡이니까 준비를 했고요. 1집에 실렸을 때는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요즘은 이렇게 멜로디칸 그 잔잔한 피아노 인트로로 시작하는 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라드도 좀 트렌드도 달라졌고 네. 그래서 아 옛날 발라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예전 스타일을 좀 그런 예전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추억으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미소천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1집에서 히트곡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성시경 씨가 이제 발라드로도 유명하지만 댄스곡도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은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미소천사 대표곡이니까 1집에서 준비했습니다.
0: 요즘 KBS ETV 음악 프로그램 성시경의 고막남친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성시경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대표곡인 내게 오는 길 그리고 그의 댄스를 볼 수 있는 곡이죠. 미소천사.

0: 성시경의 데뷔곡 내게 오는 길 그리고 미소천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자 이번에 만나볼 스타는 누굴까요?
1: 데뷔 시절의 열풍이라고 할까요? 하룻밤에 스타 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이분이 떠올라서 준비했는데요. 조성모 씨입니다.
0: 조성모 씨요?
1: 아. 네. 조성모 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초반에 얼굴 없는 스타였습니다.
0: 전략이었죠.
1: 네, 얼굴 없는 가수. 근데 그 전략이 정말 주요했던 예.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얼굴 없는 가수다 그러면 가창력이 좋은데 외모는 좀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 없는 가수여서 숨기는 줄 알았더니 너무 귀엽고 키도 훤칠하고 멀쩡하게 멋있는 분이 나온 거예요.
0: 왜 숨겼던 거야? 그런 그렇죠. 말이 나온 거죠.
1: 인기가 더 폭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이제 김하늘 씨와 이병헌 씨 주연의 뮤직비디오였죠. 정말 폭발적인 반응 일으키면서 커다란 사랑받았는데 방송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뮤직비디오 반응이 먼저 터진 이유로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지 않고 뮤직비디오만 인기가 있을 때 이미 1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0: 뮤직비디오만으로도 10만 장 넘겼군요.
1: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응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점점 더 애를 태우다가 나가자 맞아요. 이런 예. 전략도 아니었을까.
0: 궁금증이 커졌으니까.
1: 네. 그러다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0: 기억납니다.
1: 네. 이때 또 예. 라이브였어요. 그래서 좀 방송국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소라 씨가 오프닝 멘트하고 나가면 바로 등장하는 첫 게스트였습니다.
0: 예.
1: 네, 상당히 비중을 실어서 네,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습 보면 아주 까만 수트에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서 라이브 소화하는 모습이 대단히 임팩트를 가졌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때 2AB이 뮤직비디오 역사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가요계 판도를 완전히 바꿨었죠.
0: 짧은 영화 같은.
1: 맞아요. 예,
0: 실제로 영화 배우들이 나왔고요.
1: 네. 흔히 드라마 타이즈 뮤직비디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효시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열풍을 만들어낸 건 이제 2AB이었던 거죠.

0: 이후에 정말 많이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나중에는 이런 거 그만 만들자라는 시선까지 있었어요.
1: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0: 왜냐하면 너무 주인공들이 자꾸 죽고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나오고 뻔한 서사가 계속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다.
1: 노래 분위기가 또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0: 네. 그래서 이제 한창 나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예. 좀 시들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한 3, 4년 정도의 인기가 엄청났던 기억이 납니다.
1: 투헤븐이 데뷔곡이죠?
0: 네. 투헤븐으로 데뷔해서 이제 이후에 또 계속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져서 좀 안타깝게 했는데 예. 좀 먼저 떠나보낸 큰 형이 있다고 합니다. 형이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실종됐고 뺑소니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종 당시에 형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인사를 하겠다면서 찾아오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 노래랑 좀 겹쳤던 것 같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1: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0: 네,
1: 같이 들을 노래는요?
0: 조성모의 대표곡이죠. 아시나요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조성모 씨는 그 컴백할 때마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아시나요도 그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막 연예 프로그램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취재하고 그럴 정도로 그 취재 열기가 대단했었는데
1: 그랬었군요, 예.
0: 그때 헬기 3대 엑스트라 100명을 동원해서 촬영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필리핀인가에 가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이 아시나요 뮤직비디오는 좀 논란도 있었어요.
0: 맞아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그러니까 극중 설정이 베트남 전쟁 중에 일병으로 참전했던 조성모 씨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백마부대 대원들이 그러니까 극중에 나오니까요.
1: 네.
0: 우리는 몰살당한 적이 없다. 베트남 전쟁 그 참전 당시에 그래서 육군 측에서도 이걸 문제 제기해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방영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화제가 예. 됐었죠. 또 배우 신민아 씨가 이 당시에 양민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네, 출연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요.
1: 이제는 신민아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예전에 양민아라고 활동했었던 것도 몰랐어요. 조성모의 노래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데뷔곡인 투헤븐 이어서 아시나요?

0: 조성모의 To Heaven 그리고 아시나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타들의 데뷔 시절을 알아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번에 만나볼 스타는 누구죠?
1: 최근에 장기하 씨 이름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네,
1: 왜냐하면 SNL로 유명한 배우 윤가희 씨와 18살 차이 나이를 극복하고 연애 중이기 때문입니다.
0: 서로 인정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이미 연애는 꽤 했었고 예. 이제 인정한 게 얼마 전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하 씨 역시 참 드라마틱한 데뷔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걸 이야기해보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0: 그렇군요. 장기하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 가요계에 발을 들였을까요?
1: 그러니까 UCC 혹은 뭐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역주행하거나 인기가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흔해지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런 거의 원조 중에 한 명이 장기하 씨였습니다.
0: 그래요?
1: 네. 장기하 씨가 그러니까 무대 퍼포먼스에서 막 팔을 이렇게 휘젓는 춤도 추고 뭐 재밌는 퍼포먼스를 꽤 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미미 시스터즈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백댄서 여자분 두 분이 있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무표정으로 있는 그런 것도 재밌었고 하여튼 뭔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반응을 일으킬 만한 노래와 퍼포먼스가 있었던 겁니다.
0: 네.
1: 근데 그게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장교주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네, 뭐 게시판 이런 데서 뜨거웠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0: 예.
1: 특히 두 개의 계기가 결정적이었는데 하나는 2008년 9월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서 싸구려 커피를 부른 영상. 또 하나는 이제 얼마 뒤에 열린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서 미미 시스터즈라는 그룹하고 함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노래를 부르는 영상. 이 영상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장기하 열풍이 시작됐고요. 그게 지금 장기하를 만든 초석이 됐습니다.
0: 네. 그 솔로 활동이 음악 생활의 시작은 아니었죠.
1: 네. 이전부터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는데 참 홍대 앞에는 재밌는 이름을 가진 밴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너바나라는 전설적인 밴드의 리더인 커트 코베인을 좀 재밌게 패러디한 밴드인 것 같은데 눈뜨고 코베인이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0: 저도 눈뜨고 코베인의 노래 몰라도 음악은 몰라도 이 활동명, 밴드명을 알고 있었어요.
1: 네,
0: 너무 독특해서.
1: 뭐 도시에 가면 눈뜨고 코베인다 뭐 그런 거에서 가져온 모양인데 네. 근데 눈뜨고 코베인의 음악이 약간 옛날 한국 락 음악의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0: 네.
1: 장기하 씨가 이전만 하더라도 뭐 산울림이나 송골매 같은 예전 한국 락밴드와 로커들의 음악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있지 않았다고 해요.
0: 그래요?
1: 그런데 눈뜨고 코베인 멤버들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색깔이 장기하 씨를 대표하는 음악 색깔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의 인디락과 이후의 인디락을 좀 나누는 계기도 됐었는데 이전에는 해외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디씬에 많았습니다.

0: 들러붙었다 쩍 하고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1: 독특한 약간 내레이션과 노래 중간 정도라 그럴 약간 거야.
0: 타령과 랩을 섞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88만 원 세대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1: 예, 비정규직 세대 이제 시작이었죠.
0: 그렇죠. 예. 사회 초년생 비정규직이 버는 월급이 88만 원이다 해서 그 좀 저성장에 접어든 한국의 신세대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불렀는데 이 세대가 열광한 아티스트가 장기하 씨였기 때문에 예. 88만 원 세대가 이 싸구려 커피의 감성에 공감해서 열광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1: 싸구려 커피와 함께 들을 곡은요.
0: 다리 차오른다 가자고요. 싸구려 커피와 함께 장기하 씨의 커다란 인기를 얻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나서 이제 정규 1집에 발표됐는데 거기에 수록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 그 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양쪽으로 팔을 새처럼 흔드는 장면이 있는데
1: 그 팔 동작이 마치 그 신장 개업한 가게 앞에
0: 아, 맞아요.
1: 바람 인형 같은
0: 정확합니다. 예. 네, 그거랑 동작이 비슷해서 화제를 모았고 그게 장기하 씨의 인기의 초석이 됐죠.
1: 이대화 음악평론가가 방금 소개해준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이어서 다리 차오른다 가자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쭉쭉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장기하와 얼굴들의 데뷔곡 싸구려 커피, 이어서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역겨운 맛의 음료를 마시도록 하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비교를 위해 달콤한 맛의 음료나 물을 마실 때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역겨운 맛을 느낄 때만 반응하고 다른 맛을 느낄 때는 반응하지 않는 얼굴 근육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역겨운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똥이나 상처나 벌레 등의 사진이다. 앞에 실험에서 사용한 역겨운 맛의 음료를 사진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달콤한 음료나 물 대신 슬픈 사진이나 중립적인 사진도 보여줬다. 물론 달콤함과 슬픔은 다르지만 이 실험의 주된 관심사는 역겨움이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맛을 느낄 때 반응한 얼굴 근육이 두 번째 실험에서 역겨운 사진을 볼 때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달콤한 맛에는 반응하지 않았듯이 슬픈 사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음료든 사진이든 역겨운 자극에 특별히 반응하는 얼굴 근육이 있더라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확인되었다. 사진을 보고 더 역겹다고 느낄수록 이 얼굴 근육이 더 강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맛에 있어 역겹다고 느끼는 것과 시각적으로 역겹다고 느끼는 것이 얼굴 근육 반응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였다. 연구자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세 번째 실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실험에서는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 활동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역겨운 상황에서는 얼굴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었다. 말하자면 불공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도 일종의 역겨움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미각적으로 역겹거나 시각적으로 역겨울 때가 있듯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역겨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얼굴 근육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결과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도 앞에서와 같은 얼굴 근육이 반응했다. 게임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더 불공정할수록 참가자는 더 역겹다고 느꼈고 해당 얼굴 근육의 활동도 증가했다. 불공정한 느낌이란 일종의 윤리적 역겨움이고 그 기원은 신체 건강을 위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해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은 우리보다 더 단순한 생물들도 보인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뇌가 없거나 심지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눈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입에 넣었다가 뱉는 행동은 한다. 안 그랬다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테니까. 다만 그러려면 입에 들어온 것을 뱉으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 그런 신호 중 하나가 역겨움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역겨움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순한 생물에게도 그들 나름의 어떤 신호가 있지 않았을지 짐작해본다. 그리고 그런 생물들에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뱉어야 할 대상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에 넣어보기 전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기만 해도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맛을 보기 전에 눈으로 보고 반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는 필요하다. 다만 그런 신호를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역겨움이라고 하는 이미 내장된 신호를 계속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무언가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 울리던 신호를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울리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야에 들어오는 것 중에 거부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을 역겨움이라는 신호가 잘 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살면서 피하고 싶은 대상이 상한 음식이나 오물 같은 구체적인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 말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맹수의 위협처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더러운 사물을 대할 때처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도 필요하다. 다만 이때도 신호를 새로 만들라는 법은 없다. 이미 내장된 신호를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테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위한 신체 반응을 윤리적인 판단에도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추론해 보았다. 다시 죽고 싶은 느낌으로 돌아가 보자. 공정함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역겨움이라는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생을 끝내야겠다는 판단 역시 나름의 신체 감각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신체 감각 자체가 불현듯 죽고 싶다는 판단이나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깨어있는 매 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래도 삶의 의지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끔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이만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통증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불쾌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으며 본인은 그 느낌이 심한 통증만큼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면 역시 반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아니니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의 이면에 있는 신체 감각을 포착하고 나니 애초에 내렸던 죽고 싶다는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막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든 처음의 신체 감각은 감쪽같이 숨어버린다. 일단 그 감각을 직접 포착해서 깨닫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고 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감각은 여전히 불쾌하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덜 이어진다. 이 감각이 과연 그런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될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몽상에 사로잡혀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발이 묶이는 것을 막아준다. 내면을 관찰하는 활동이 이런 통찰을 주기도 하더라는 말이다. 이렇게 명상은 자기 자신을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명상하는 생활을 실천해보면 좋겠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어떤 결정의 뿌리가 신체 감각에 있음을 깨닫고 나면 그 결정에 덜 사로잡히게 된다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불공정에 대한 거부의 기원이 신체 반응임을 인식함으로써 그 거부감이 누그러져 버린다면 윤리의식이 무뎌지는 셈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불공정을 묵인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이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의 뿌리가 신체 감각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에 순응하기보다 그 불공정한 느낌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이점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되도록 평정을 유지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섣불리 도망가기보다 더 나은 대처 방법이 있을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개인에게 이로운 점인데 사회가 얻는 이득은 없을까? 서로 상충하는 윤리나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무너질 수 있고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나아간다면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일까? 그 시작은 다음과 같을지 모른다. 눈앞에서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눈앞에서 평등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역겨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판단을 멈춰버리면 그 시점 이후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행될 것이다. 비록 머릿속 표상 세계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 추구해도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몽상 속을 방황하다 보면 자칫 행복을 갉아먹히기가 쉽다. 그러니 몽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자. 자기 자신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에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알아차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내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그만 쓰자. 당분간 여기서 벗어나 있자. 하고 마음 먹자. 그렇게 하기만 해도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심리적 무게가 가벼워진다. 뇌로 보면 기본 설정 네트워크지만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몽상의 세계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어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치 텔레비전을 마냥 켜놓듯이 내 머릿속에 상상의 동영상을 틀어놓았구나 하고 자각해보자.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몽상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명상의 고수가 아니다. 그냥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명상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명상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덧붙일 말은 아주 단순하다. 가끔은 한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어 보는 것이다. 그 목표란 마음에 있어서는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동시에 뇌에 있어서는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추는 행위다. 살면서 이 목표를 떠올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내면의 표상세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를 멈춘 상태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 이론,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순범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수호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려 했지만 정신이 생명 못지않게 신비롭다는 깨달음 끝에 정신을 수호하고 고통을 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대상의 강의와 수십 년간의 연구 및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으로 우리 인간을 독보적인 존재, 동시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음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마음의 기원부터 그 작동 원리와 마음이 저지르는 오류 및 마음 돌보는 방법을

고맙고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한 사고 실험을 철학적으로 서술해 깊이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빠르게 추정하도록 진화했지만 동시에 이 능력은 수많은 오류와 편향을 만들어냈는데요. 저자는 마음 이론을 통해 우리가 왜 남 탓을 멈추기 어려운지, 왜 정치적 분열과 혐오가 쉽게 증폭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가 깊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 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일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 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저자는 마음 이론이 사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위에서 각자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는데요. 마음 이론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개인차, 상황의 복잡성,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 세 축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남 탓으로 고통을 돌리는 심리, 즉 자신의 선택과 역할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적 가림막이 어떻게 원망과 혐오를 강화하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이해의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책, 타인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0: 제 1524편 서울에 온 하멜 일행은 잔치집을 떠돌았다는데.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1654년 5월 말에 어느 날 네덜란드 표착인들이 수용돼 있는 곳에 일찍이 네덜란드에서 귀화했던 박연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의 본명은 벨테브레입니다.
2: 모두 들어라. 드디어 조선 국왕으로부터 이곳 제주 목사에게 너희들에 대한 처리 지침이 내려왔다.
3: 좋은 소식이군. 보내준다고?
4: 벨테브레, 국왕이 무슨 명령을 내린 것이오? 우리를 이 수용소에서 석방시키라는 명령이오?
5: 이제 우리는 이 섬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오? 아니면...
4: 나쁜 소식인가요, 벨테브레? 지난번에 탈출을 시도했던 죄를 물어서 혹시라도 우리 모두를 처형하라는 명이라도 떨어진 건 아니오?
2: 나쁜 소식은 아니니 모두 안심하라. 너희들 모두는 나와 함께 이 나라 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가서 국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4: 예? 아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2: 확실한 것은 가봐야 알겠으나 아마도 27년 전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각자를 군사 관련 조직에 배치해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
4: 살았네!
5: 살았어!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1: 무엇보다 네덜란드 표착인들은 그날 초순에 그들 중 일부가 배를 훔쳐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 곤장을 맞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른 뒤끝이라 장차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불안불안한 상태였죠. 하멜 표류기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0: 5월 말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왕의 전갈이 도착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수도인 한양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일단 그 감옥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였다.
1: 그리고 일주일쯤이 지난 뒤 제주의 바닷가.
6: 서양 오랑캐들을 호송하게 될 병사들은 잘 들어라. 저자들은 틈만 나면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위험한 자들이다. 무엇보다 저들은 배를 부리는 데 아주 능숙하다. 그러니 단단히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저 오랑캐들을 네 척의 배에 나누어 태울 것인데 배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신체를 단단히 결박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저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라.
7: 예! 예!
1: 네덜란드 상인들은 그 전해인 1653년 8월에 제주에 표착했기 때문에 무려 9달가량이나 강제 수용됐다가 풀려나서 육지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양 도성으로 가는 그들의 행로 역시 만만치 않았죠. 하멜 표류기의 그 대목을 살펴볼까요?
0: 우리는 네 척의 배에 나뉘어 태워졌다. 우리가 혹시라도 배를 탈취하여 도망을 칠까 봐서 병사들이 우리의 두 다리와 한쪽 발을 배에 묶었다. 만약 행동이 자유로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도주를 시도했을 것이다. 우리를 감시해야 할 병사들은 항해하는 내내 대부분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으나 맞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6: 병사들은 들으라! 이 역풍 때문에 배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 앞으로 갈 수 없으니! 안 되겠다! 뱃머리를 다시
7: 제주도 방향으로 돌려라! 예!
0: 결국 우리가 탄 배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고 우리는 결박에서 풀려나 구금돼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
1: 하멜 일행은 제주도로 되돌아와서 4, 5일을 기다렸다가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자 다시 항해에 나선 것으로 표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배는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전라도의 바닷가에 다다릅니다. 하멜은 표류기에서 이후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경유한 지명을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을 해이남, 영암은 이해함, 충청도는 티옹시앙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말 명칭으로 고쳐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0: 다음 날에 우리는 각자 타고 갈 말을 배정받아서 해남이라 불리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그동안 각각 분리돼 있던 일행 36명 전원이 합류했다. 다음 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동하였다. 밤이 되어서야 영암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날 밤 일행 중에 총포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 파울루스 얀센쿨이 사망하였다. 그는 제주 표착 이래로 줄곧 몸이 아팠었다. 우리는 그 지역 지방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그의 장례 절차를 지켜보았고 이윽고 그를 땅에 묻어주었다. 무덤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나서 나주라는 도시로 이동하였다.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나 장성이라는 곳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1: 그런데요, 하멜은 그들이 드디어 한강을 건너서 도성에 도착했다는 대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0: 큰 강을 건너 1마일을 더 가니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나타났다. 그곳이 바로 국왕이 거주하는 시올이라는 도시였다.
1: 물론 여기 나오는 시올은 서울을 네덜란드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서울을 서울이라고 불렀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의 수도를 한자로 한성이나 한양 혹은 경성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성과 한양은 특정 지역의 명칭이고요. 경성은 국가의 수도, 즉 도읍을 지칭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서울이라는 호칭이 폭넓게 쓰였음을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고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유래한 말로서 특정 도시의 이름이라기보다 도읍지, 즉 수도를 뜻하는 순우리말 이름이죠.

0: 자, 이제 제주도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 표착인들이 모두 서울에 도착했으니 조정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죠. 1654년 5월 12일치 비변사 등록의 기사를 살펴볼까요?
1: 전하, 비변사에서 아뢰옵니다. 귀하인 박연이 제주도에 표착했던 서양 오랑캐 선원들을 데리고 이미 서울에 들어왔사옵니다. 그러니 그들을 어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마땅히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2: 그 서양인이 모두 36명이라 하였는가?
3: 예, 전하. 당초에는 36명이 제주에 표류해왔사온데 서울로 이동하는 중에 전라도 영암에서 한 명이 죽었사옵니다. 하여 35명이 도성에 들어온 것이옵니다.
2: 그 자들을 어디에 거처해야 하겠는가?
4: 그들을 일단 사역원으로 보내서 거처하게 하고 오늘부터 날짜를 헤아려서 급료를 지불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또한 군사를 넉넉하게 배치해서 그들을 감시하도록 명하시옵소서.
2: 그러면 사역원에 거처하게 하되 감시하는 군사를 배치하도록 병조판서에게 전하라. 또한 장차 그자들을 훈련 도감에 배속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라.
0: 하멜 표류기에서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제주를 떠난 때가 5월 말이라고 했는데요. 비변사 등록에는 5월 12일에 그들이 벌써 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엇갈리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등록 등 조선의 문헌은 철저히 음력으로 날짜를 기록한 데 반하여 하멜은 당연히 양력으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서울에 도착한 그들을 일단 사역원에 거처하게 한다고 했죠. 사역원은 외국어 교육과 통역 및 번역

실무를 담당하던 국가기관을 일컫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표착인들에 대한 통역은 전적으로 귀화인인 박예언이 담당했겠지요.

0: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하멜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여 사역원의 짐을 풀자마자 효종이 그들을 즉시 소환하여서 통역관인 박연을 사이에 두고 온갖 질문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서양에서 온 35명이나 되는 푸른 눈의 이방인들을 상대로 궁금한 것들을 일일이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다면 이는 매우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왕이 무엇을 물었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효종실록은 물론 조선의 어느 사료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가 청나라 측에 발각될 경우 무슨 압박을 받을지 몰라서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따름이죠. 다만 하멜 표류기에 단편적인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국왕 앞에 소환되었는데 왕은 우리에게 온갖 질문을 다 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한 그 질문들에 대답했다.
0: 하멜 표류기의 내용 일부를 문답식으로 구성하면 대충 이러합니다.
2: 너희는 어느 곳을 향해 가다가 길을 잃고 제주도에 표착하였느냐?
3: 일본의 낭가사키를 향해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떠밀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표류하다가 배가 난파된 과정에서 동료 선원들을 절반 가까이나 잃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2: 일본으로 보내달라? 그것은 우리나라의 관습이 아니니라.
4: 국왕이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을 다시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2: 우리는 우리 땅에 무단으로 들어온 외국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도록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4: 제 이름은 핸드릭 얀스입니다.
2: 제주 목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는 천문지리에 밝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이냐? 아니, 대답을 듣기 전에 너의 이름이 부르기에 매우 어렵구나. 장차 우리나라에 살려면 그런 이름으로는 통하기 어려울 터이니 과인이 이름을 지어주겠노라. 너희들처럼 서양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남만인이라 하거늘. 앞으로 너의 성씨는 남영남으로 하되 이름은 북역 북자의 외산자를 써서 남북산이라고 칭하도록 하라. 그리고
0: 지금 언급한 남북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한 번의 탈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아마도 효종이 그들 중 상당수의 이름을 일일이 조선식으로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산뿐만이 아니라 남이산이라는 이름도 보이니까요. 앞에서 효종이 표착인들에게 온갖 질문을 다 했다고 돼 있으나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5: 너네 나라에서 어떤 달력을 쓰느냐, 혹시 의술을 아느냐, 혹시 이런 무기 제조법을 아느냐라고 하는 기록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 표류민들이 어떤 기술자라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뱃사람들이거나 어부거나 상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들은 많이 습득이 되는데,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는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박연 경우 외에는 사실은 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0: 인조 때 표류해 왔던 박연의 경우 당시로서는 선진 기술이 적용된 대포인 홍익포와 신식 소총을 제작하여서 조선의 군사력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죠. 그러나 효종 때의 표착인들에게서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요, 그들이 가진 선진 기술을 조선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활용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참고로 계승범 교수의 얘기 중에 북벌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요. 효종 즉위 이후에 요란하게 내걸었던 청나라 정벌과 관련된 일종의 캠페인을 뜻합니다. 북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6: 당시가 북벌운동 한다고 막 시끄러울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총포 기술자가 막 들어왔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네들을 정말 후하게 대우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의 기술을 습득해서 무기를 재편하고 졸업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북벌이라는 게 국내용 프로포겐다이지 절대로 청나라한테 싸움을 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훈련도 감에 배속을 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러면 네, 그 함일 표류기를 읽어보면 훈련도감에서 받는 봉급만 가지고는 함일 일행이 너무 배가 고프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서 호구지책을 삼았냐 하면
0: 함일 일행이 무엇을 호구지책으로 삼았다는 것일까요?
7: 아, 무엇들 났느냐? 오늘 잔치판에는 특별히 서양에서 온 오랑캐들이 재주를 부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중 두 사람을 불러서 맨손 겨루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여라.
8: 아, 좋습니다. 아, 신기한 구경하겠구만.
9: 서양 오랑캐들이래.
10: 어쩜 털도 많고 눈도 저렇게 생겼을까.
11: 그러게 말이야.
6: 대가집들이 이제 연회, 잔치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술 좀 먹고 거나해지면 유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이 만인들, 저 훈련도 가면 무슨 만인들이 꽤 와있대? 그러면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제주를 넘게 시키는 거예요. 칼싸움하는 모습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유희로 즐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 뭐 도성을 방비하는 군인인데 너무나 보수가 박하고 제대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탈출을 해야겠다.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24편 서울에 온 함을 일행은 잔칫집을 떠돌았다는데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반 여왕들에게 춘추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 틀림없습니다.
1: 제 손으로 님을 직접 탈옥시킬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은 여기
2: 용왕 짝대기 연개소문, 님 짝대기 토끼, 토끼간 짝대기 중령이북.
3: 개소문씨! 땅 준다니까! 어? 개소문씨!
4: 단기 필마로 유비의 아들을 구해낸 조자룡처럼 낭비성 전투에서 김유신이 사나이의 뜨거운 전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5: 김춘추가 중령 이북의 땅을 약속했으니 돌려보내.

0: 춘추궁!
1: 유신궁!
0: 춘추궁!
2: 8차선을 사이에 두고 굳이 대각선으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김유신과 김춘추궁.

0: 지금.
1: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0: 내가 평양성을 융단 폭격할 작정이었는데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1: 때로는 새치어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0: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춘추공.
1: 목숨을 담보로 날 위해 출동을 하셨으니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0: 우리는 혈맹의 관계입니다. 마마께서 기다리십니다.

0: 죽음.
1: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0: 아우, 우리 춘추궁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1: 아이, 이 얼굴 반쪽보다도 제 두 발이 다 이렇게 통상에 걸려가지고 아파요.
0: 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느냐.
1: 죄송합니다.
0: 받아.
1: 여보세요?
2: 여, 그쪽 공기는 훈훈하신가? 나 개소문.
1: 아, 그 개소문 씨?
2: 개소문 씨. 그래, 뭐 여왕마마는 여기 잘 되셨나? 한강 말이야, 예전에 우리 땅.
3: 김춘추가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김춘추의 목을 죄는 연개소문.
1: 예전에 우리 땅이라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 너이 자식.
1: 예, 뭐요? 신라의 땅 보신 거 있어요?
2: 야, 김춘추!

0: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계의 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동맹은 나머지 한 나라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1: 아이 고라니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신들이 불안해했던 건 고구려를 막 믿지 못하고 구려는 게 아니라 연개소문이가 이 개소문이가 소문에 워낙에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2: 그러니까 바로 그 연개소문의 마음 흔든 사람이 누구요? 성충이요. 어? 우리 백제의 충신 부여 성충.
0: 성충은 편지 한 장으로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를 치려던 연개소문의 마음을
2: 동생 윤충이가 대야성을 허물고 이? 형 성충이가 연개소문을 흔드니까 야 이 부여 불화도만 있다면 우리 백제가 뭘 두려워하겠냐? 이? 우리 백제의 또리 장군 부여 불화다스.
3: 예, 저기 부르셨습니까?
2: 아유 깜짝, 아유 안 불렀는지 언제 왔어? 예, 잘 왔어, 잘 왔어. 예, 우리 부여 브라더. 예. 저기 앞으로 저 어떻게 해야 그 신라를 말아먹을 수 있을까?

0: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앵커 자리에 앉으니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우리의 의자왕께서는 오늘 대야성을 둘러보시며.
1: 예, 카메라 어느 쪽이요? 예, 이쪽이요? 예.

0: 그 의자왕 계시 그 핸디캡이 있다는 소린가요?
1: 예. 의자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0: 아, 그 무왕이시죠.
1: 예. 그렇다면은 의자왕의 어머니는 선화공주.
0: 아니,
1: 신라 출신의 공주 아닙니까?
0: 아니, 맞죠, 맞죠, 맞죠.
1: 무왕 때도 그랬지만 백성들은 불안해요. 응? 백제 왕족이 신라 왕족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 백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라의 명의를 넘기는 게 아닌가.
0: 아, 그래도 그건 너무 무리한 규격 아닙니까?
1: 아, 아니죠.
0: 아, 아니다, 아니다. 네,
1: 백성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의자왕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고 신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0: 아, 그 신라가 외가이긴 하지만 신라와 화친을 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가요?
1: 뭐 안 그러면은 군사들이 지쳐있는데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 아니, 그쪽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임금을 신라와 엮을 겁니까?
1: 역단이요. 그 발언이 적절치 못하네요.
2: 임금의 어머니는 선화공주가 아닙니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소설을 쓴 거예요.
1: 예, 증거 있어요?
2: 아, 진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증거한 거 진정하시고요.
1: 그러면 그쪽에서 신라에다 요청하세요.
2: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요청합니까?
0: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여긴 진정이 아니에요.

0: 백제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라의 조정에선 여전히
1: 사퇴해야 합니다. 백제를 화나게 만든 건 김춘추 공이. 와와와 흥분하지 마세요. 사퇴해야 해요. 고구려랑 손잡고 백제를 뭉기려고만 하지 않았어도 백제가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
0: 여왕에 반대하는 세력이 또다시 김춘추를 흔들자
2: 난 나

0: 쫓겨날 위기에 봉착하는 김춘추. 하지만
1: 아, 야, 뭐해봐. 야, 흠술이, 네가 이쪽으로 나가란 말이야. 이거 치고 나가질 못해. 야, 넌 여기 더블 스크린 걸고, 어? 그런데도 안 뚫렸어, 그래, 어? 그러면은 네가 흠순이가 측면으로 빠지고, 아, 측면으로, 어? 예. 그래, 연습처럼만 해라, 연습처럼만, 알았어? 야, 그게 불락이야!
0: 김춘추 라인의 대표주자 김유신이 백제 수비에 성공하면서 김춘추의 사퇴 논란은 잠재워진다.
2: 차라리 고구려에 다시 한번 원병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3: 영계 소문에게 약속한 땅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고구려는 절대 우리 신라와 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당나라에 구원병 요청을 한다니 그 또한 희망이 보이질 않아 하는 소리야.
3: 저 말씀드리게 송구하오나 우리 신라의 힘만으로는 오늘의 이 난국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당나라뿐이란 말이냐?
3: 백제가 왜와 우방의 관계이니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2: 바다를 건너는 일 또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아니냐?
3: 나라가 위기에 몰렸는데 어찌 신하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겠습니까?
2: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0: 고구려와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당나라 행을 결정하는 김춘추.

0: 인문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좀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당태종 이세민.
1: 책을 읽는 자라면 말이 통할 수도 있어. 오늘날 우리 신라는 무례한가 같은 백제와 고구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고구려가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이라도 한단 말이냐?
1: 예, 머지않아 곧 그리 될 것입니다.
2: 하면 신라에서 너에게 나를 보낸, 나에게 너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1: 당나라가 우리 신라와 동맹을 맺고 지원병을 보내준다면.
2: 잠깐. 동맹을 맺기에 앞서서 요구사항이 있다. 받겠느냐?
1: 네, 지원만 약속하신다면 그 어떤 요구든 받겠습니다.
2: 일단 와이파이 한국인을 반드시 청취해라.
1: 예, 그러면요.
2: 그리고 여왕을 탄핵해.
1: 네? 폐하!
2: 여왕 탄핵 요구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다음 시간에.

0: 혹시 와이파이 한국인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재밌어요. 허예은.
1: 당태종 이세민 역의 박영재.
2: 세민 씨 다 들었어요. 진짜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연포 해수욕장을 찾아갑니다. 해마다 7월 중순이 되면 남들보다 빨리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해안의 피서지 가운데 하나인 연포 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포 해수욕장은 비록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멋진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올여름 가족 여행지로 연포 해수욕장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포 해수욕장은 해변 가요제에 대한 추억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한 감성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연포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대학교 그룹 사운드의 멤버로 해변 가요제에 참가를 했고요. 그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저도 연포 해수욕장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포 해수욕장 소개에 앞서서 연포 해수욕장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포 해수욕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리 많이 알려진 해수욕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수 하춘아 씨가 부른 연포 아가씨에 등장하는 연포를 가상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포 해수욕장은 1978년 여름에 열린 제1회 해변 가요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1회 해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여름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를 하면서 연포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당시 제1회 해변 가요제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로는 왕영은, 배철수, 구창모, 이치현, 이명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1회 해변 가요제가 열렸던 연포 해수욕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이름도 예쁜 연포 해수욕장은 태안군에서 가장 큰 항구인 안흥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67년에 처음 개장을 했고요. 1972년부터는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다시 고급 휴양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연포 해수욕장은 앞서 언급을 했듯이

제1회 해변가요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서해안을 대표하는 여름 피서지 가운데 하나로 각광을 받았던 명소인데요. 올해는 8월 23일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포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약 1.6km고요. 썰물이 됐을 때의 백사장 폭은 약 200m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데다 경사도가 완만해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포해수욕장은 태안 지역의 다른 해수욕장들보다 수온이 살짝 높은 편입니다. 연포해수욕장 또 하나의 장점은 한낮의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이 소나무 숲은 야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흔히 아날로그 캠핑이라고 불리는 노지 캠핑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울러 연포해수욕장에서는 해루질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루질이란 바닷물이 빠진 갯벌이나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로 어패류를 잡는 전통적인 채취활동을 말하는데요. 연포해수욕장에서는 해루질을 통해서 바지락, 동죽, 소라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연포해수욕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입니다.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박화목 씨 임금수 곡 그대의 창밖에서를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방광, 자궁, 직장과 같은 골반에 위치한 장기가 질 아래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질환이 골반장기 탈출증입니다. 소변을 보고도 개운치 않다거나 변을 보기 어렵거나 역시 개운치 않을 때, 웃거나 운동할 때 소변이 새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골반장기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골반장기 탈출증이라는 이름부터 생소할 텐데요.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는 지적입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건강365 이승환의 4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골반장기 탈출증인데요. 출산을 비롯해서 폐경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0: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골반 장기 탈출증, 이름도 어렵습니다.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렇죠. 우리가 말 그대로 골반 장기 탈출증은 우리가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죠.
0: 네.
1: 여성들에게는 방광도 있고 자궁도 있고 뭐 직장이나 소장 등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골반을 이제 그게 그냥 몸속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지해주는 근육이나 인대나 근막 등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0: 네.
1: 이런 부분들의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인대가 느슨해져서 아래로 처져서 질 안쪽으로 처지거나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0: 네.
1: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0: 네. 골반 안에 있어야 할 기관들이 위치를 벗어난다는 건데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인 거를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골반은 뼈가 이렇게 있지만 그 골반 안에는 이제 큰 구멍으로 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장기를 담기 위해서는 그 이제 골반 펠빅 플로어라 그래서 골반 바닥을 이렇게 막처럼 받쳐주는 근육이나 인대나 근막이 얼기설기 이렇게 팽팽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해먹 같은 구조라고 하죠.
0: 아.
1: 우리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해먹이 그늘처럼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지탱해 주는데
0: 네.
1: 마치 그 해먹을 잡고 있던 꽉 줄여있던 그런 부분들의 장력이 좀 느슨해지면은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쑥 쏟아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 부분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이 되는 거고,
0: 네.
1: 그게 만약에 이제 뭐 방광이 앞쪽으로 이제 방광이 좀 처지거나 또는 이제 뭐 자궁이 빠지거나 또는 이제 직장이 좀 이제 빠져나오거나 이제 이런 쪽이 되면은 그런 골반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이제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악화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임신 출산하게 되면은 단순히 자궁이 커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원래 이제 자궁이 보통 자기 주먹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피적으로는 한 1000배 정도가 커지게 되고 또
0: 그렇죠.
1: 무게도 뭐 한 3, 4kg 정도 막 늘어나게 되는데
0: 네.
1: 그 이제 10달 동안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골반 안에 있는 해먹이 점점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완된 상태로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0: 네.
1: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분만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또는 뭐 회음절개를 한다든지 손상이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0: 네.
1: 또 우리가 폐경이 되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이제 노화나 근력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에 따라서 이런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임신, 출산, 폐경 때문일까요?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이제 골반 구조도 사실 남성형 골반과 여성형 골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남성들은 오히려 좁은 V자에 가까워가지고 골반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쓸 때도 오히려 좁은데 뼈라고 하는 딱딱한 게 좁게 지지를 해주면은
0: 네.
1: 오히려 그 해먹이 좀 더 짱짱하게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0: 그렇겠네요.
1: 그렇지만 여성들은 좀 더 골반이 넓고 밑에도 이제 V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벌어져 있는 넓은 V자가 되어 있는 그런 뼈 구조가 되어 있어서 해먹이 좀 더 길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자궁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자궁이 또 변화가 되는 임신 출산 노화나 또는 우리가 생리라고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계속 자궁의 어떤 출혈이 됐다가 또는 그게 수축했다가 변화되는 시기들이 있어서 그 주변의 인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의 뭐 그런 골반장기 탈출증의 유병률은 한 31%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해서 뭐 병을 치료하거나 수술적인 것을 가는 거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한 것들을 좀 느끼거나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 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자궁이나 방광 또 직장과 같은 기관들이 이렇게 위치를 벗어나면서 아래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돌출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1: 그렇죠. 우리가 몸에서 어떤 장기들은 항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자세에 있는 게 제일 건강하죠. 예를 들면 밑으로 처진다는 거는 우리가 위하수라 그래서 위가 밑으로 처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처럼 우리 자궁이나 자궁이나 방광이나 직장이 처지면은 어떤 뭐 배뇨통이 있다든지 뭐 또는 생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물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방치를 하거나 하면은 염증이 더 생기는 거죠. 뭐 요로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염증이 되게 되면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이제 더 중증으로 가면은 오히려 큰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증상이 있는 건가요?
1: 뭐 증상은 이제 보통 우리가 밑으로 처지는 느낌, 뭔가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아주 초기의 단계에 그럴 수 있고요. 당연히 좀 더 심해지면은 정말 이제 질 밖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뭐가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보이거나 만져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 쪽으로 놓이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이제 그럴 때 나는 좀 뭔가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보인다, 뭔가 좀 그냥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냥 느낌만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산부인과에 가셔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좀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이렇게 질 쪽이나 이런 쪽에 느낌이 나타났을 때 소변 쪽에 어떤 뭐 배뇨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뭐 변비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오히려 뭐 변실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자꾸 반복적으로 요로감염이나 어떤 염증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럴 때에도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때는 자가로 해서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면은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근데 그렇게 아랫배가 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나 이제 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지는 건요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밑으로 빠지거나 뭔가 튀어나오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뭐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궁군종처럼 어떤 자궁의 이제 양성 종양이라든지 뭐 난소낭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는 뭐 변비나 골반 염증이나 또는 요실금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제 골반에 뭔가 틀어져 가지고 골반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그런 증상들하고 같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런 증상이나 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때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골반 장기가 탈출하는 것은 이제 산부인과의 진단을 하면은 진찰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먼저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걱정이 되거나 다른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없을 때에는 좀 먼저 검사를 좀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여성의 출산 경험과 폐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우리가 임신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골반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치골 결합도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2, 3cm 정도까지도 더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와 연결되는 인대들이 느슨해져 가지고 오히려 힘을 못 받는데 우리가 텐트, 예를 들면 텐트를 생각하시면 텐트 줄이 있는데 줄을 잡아주는 옆에 있는 끈들로 팽팽하게 당겨야지 그 텐트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데 한쪽 줄을 누군가가 같이 나가다 발로 차서 좀 느슨해지면 오히려 텐트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게 바로 이제 골반 탈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펠빅 플로어라고 하는 골반 기저부에는 그냥 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육과 인대로 어떻게 보면 짱짱하게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할 때 손상이 있거나 또는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근력도 약해지고 뭐 탄력 조직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골반에 있는 그런 장기들이 뭐 미하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자궁하수가 된다든지 뭐 방광류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폐경이 되면은 피부 탄력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좀 처지는 것 같고 뭔가 화장도 잘 안 받는 것처럼 근데 단순히 피부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근육이라고 인대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이전 출산하고 나서나 폐경이 기혈이 조금 허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하암이라고 기운이 자꾸 처지니까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0: 네. 임신, 출산, 노화, 폐경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 주는 위험도 있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0: 생활습관에서 오히려 복압, 배 안쪽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당연히 밀려서 골반에 있는 밑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는데 대표적으로 비만하거나 또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자주 이제 화장실에서 오래 있으면서 좀 밑으로 계속 힘을 주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나 또 이제 허리를 무거운 문제를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오히려 이제 무거운 거를 들 때 아랫배에 힘을 자꾸 줘가지고 오히려 밑으로 이제 우리가 용 쓴다 그러죠. 용 쓰는 것처럼 해야 되는 분들이나 또는 뭐 흡연을 많이 하고 뭐 기침하고 기관지가 나쁘거나 이런 분들도 또 이제 나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히려 물론 뭐 이것만으로 나빠지진 않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될 때 오히려 꼭 체중 감량 5에서 10%만 줄여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변비가 좀 좋아져서 예를 들면 물도 먹고 섬유질도 먹고 규칙적으로 이제 배변하는 규칙 습관을 좀 갖추는 습관들을 좋게 하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거운 물건 들 때도 배에 너무 힘을 주는 것보다는 다리에 힘을 줘서 오히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골반 기저부를 좀 좋게 해주는 우리가 뭐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골반 쪽에 있는 우리 운동들 코어 운동들을 좀 많이 꾸준히 해주는 것이 생활 습관만으로도 이런 증상들을 좋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허리나 골반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진단되기도 한다던데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골반 장기 탈출증에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요통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허리, 골반, 이제 그 펠빅 플로어라고 하는 근육들이 사실은 그 골반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리와 다 연결돼 있는 근육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 그대로 골반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있는데 장요근은 허리 척추 1, 2번 쪽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 서해부 쪽에서 골반 내측 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 텐트를 위해서 잡아 당기는 그런 근육들이 되거든요. 당연히 골반 쪽으로 처지면은 오히려 허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들이 더 당겨지게 되고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골반 탈출증후군의 뭐 한 46% 정도나 30%는 뭐 요통도 같이 나타난다고 하고 또는 요통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요통과 관련돼서 이런 증상들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1: 증상을 방치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치료가 늦을수록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초기에는 사실 잘 못 느끼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뭐 이제 더 심하게 느껴져서 이제 그때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좀 더 이제 치료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단순히 뭐 빠지거나 너가 피곤하면 그랬어 뭐 이제 이랬던 분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그런 거를 느끼면서 오히려 이제 소변이 정체되거나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계속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뭐 감염이 되거나 뭐 궤양이 생기거나 출혈이 되거나 하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이 그 증상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뭐 1기, 2기에 해당하는 경증인 경우는 오히려 기본적인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중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심하게는 뭐 자궁 적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기에 조금 뭔가 불편하다고 할 때 더구나 이제 삶의 질이라는 문제를 했으면은 오히려 초기에 좀 관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생활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후도 좋고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골반 장기 탈출증의 치료가 모두 수술은 아닐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0: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골반 장기가 뭔가 처져 있다, 근육이 처져 있다, 기운이 내려가 있다고 봐서 결국 이제 기허하함이라고 해서 기가 허해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자궁하수의 그런 원인으로 봐서 기운을 올려주는 쪽으로 약을 쓰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중증도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든 치료가 될 수가 있어서 초기 치료 오히려 1, 2기에 이제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구령이거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좀 수술 치료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조금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서 기운을 올려주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침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자극을 줘서 뭔가 그런 근육들이 좀 위로 좀 올라가고

0: 올라오게 하는 좀 힘을 받고 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치료가 네. 될 수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중증으로 넘어가서 너무 많이 탈출돼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단을 좀 정확히 받으시고
1: 네.
0: 그거에 따라서 한의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수술적인 요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증상이나 불편감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지겠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증상 불편감이나 정도 이제 탈출증 증상을 이제 그런 골반 기준으로 인해서 이제 뭐 1기냐 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렇게 되는데
1: 네.
0: 오히려 3기 정도 되면 이제 질 밖으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외모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렇다는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수술을 좀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양방 쪽에서도 이제 폐설이라고 해서 어떤 장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실리콘 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생활도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돼서 과연 이제 얼만큼 그런 부분들이 증상이 불편한지 또는 그런 치료들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수술적인 부분을 좀 안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갈 수 있는지를 좀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골반 장기 탈출증도 초기에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은 거겠죠?
0: 그렇죠. 아무래도 1기나 2기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생활 개선이나 비치료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골반저로 따라서는 뭐 한 1cm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건 또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면은 그런 정도는 좀 이제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넘어가서 3기 이상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인 것이 필요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아, 이것은 내가 느끼는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한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나요?
0: 그렇죠. 우리가 예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근력이 평소에 근력이 좋은 분들이 가장 좋은 예방일 수 있죠.
1: 아, 네.
0: 근데 이제 근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골반저 근육이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우리 무릎 이쪽부터 명치 아래쪽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몸으로 따지면 이제 중심부에 해당하는 근육이 건강할수록 당연히 골반저 근육도 좋은 거죠.
1: 아,
0: 그러니까 한쪽 근육만 생각하고 또는 뭐 케겔 운동이 좋으니까 나는 케겔 운동만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허벅지 근육, 뭐 다리 근육 또는 이제 엉덩이 근육 또는 뭐 복부 근육 또는 허리 근육 또는 옆구리 쪽 근육 뭐 이런 전체적인 복강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좀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이 너무 늘어가는데 특히 복부 비만이 너무 심하면은 골반에 지속적으로 좀 압력도 주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나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체중인 정도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정말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살이 많이 찌는 그런 복부 비만은 오히려 좀 이제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배에 힘을 주는 것 중에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힘 주는 게 배변 습관들을 줄 때 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좀 예방할 수 있게 뭐 유산균을 먹는다든지 뭐 식생활이나 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든지 이런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복압이 오르는 그런 자세들 너무 쪼그려 앉거나 너무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복압을 너무 주는 자세나 동작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출산하거나 폐경기에는 이런 위험성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복부 비만 지적을 하셨는데요.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골반에 가해지는 부담 때문일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근육에 힘을 주는데 내장 지방이 많이 쓰면 그만큼 근육도 좀 빠지고 여러 가지 힘을 못 쓰게 돼서 오히려 더 이제 처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압이 더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과형 체형이라 그러죠. 팔다리는 가늘고 정말 배만 이제 뭐 많이 있는 그런 경우들은 오히려 이제 위험성들이 뭐 더 뭐 1.5배에서 3배 정도 더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내장 비만이 심하고 비만하면은 뭐 염증 반응도 더 많이 생기고 또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생겨서 조직이나 이런 탄력도도 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근력도 떨어지고 운동하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뭐

0: 두부 비만, 또 내장 지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복압이 오르는 자세나 동작을 피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데 척추 건강뿐 아니라 골반 장기 탈출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무거운 걸 들 때 허리 힘으로 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복압이 좀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들 때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하는 동작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물건 가까이로 다가서서 무릎을 굽혀서 이제 허리는 좀 숙이지 말고 좀 우리 다리 힘으로 뭔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우리 뭐 데드리프트 운동을 할 때처럼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좋을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허리를 너무 숙이거나 또는 아랫배 쪽을 너무 힘을 주거나 또는 우리가 뭐 호흡기나 담배 같은 걸 많이 펴서 뭐 기침을 자주 하거나 하면은 항상 기침을 할 때 복압이 굉장히 크게 걸리게 되거든요.
1: 아.
0: 그런 것들도 이제 하면 잘못하면 이제 허리 삐끗하는 것처럼
1: 네.
0: 그런 쪽에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에 방치되기도 할 텐데요. 참고 삼다 보면 어떤 위험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인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이제 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뭐 소변도 문제가 되고 변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뭐 방광염이나 뭐 질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단순히 통증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기면은 중증으로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조기에 진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좀 짚어주세요.
0: 네, 기본적으로 밑이 빠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밑이 빠지거나 무언가 이제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뭐 질 입구 쪽에 뭐 덩어리가 뭔가 좀 볼록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골반이나 아랫배 이제 묵직하거나 뭔가 아랫배가 당기는 이제 압박감들이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서서 오래 있거나 또 누우면 또 괜찮아지거나 이런 뭐 요통이나 골반통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소변 관련돼서 소변도 시원하지 않고 뭐 잔뇨감도 있고 또 뭐 기침할 때나 이런 요실금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변비나 뭐 배변 장애가 있어서 좀 시원하지 않고 손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자꾸 배를 눌러주거나 해야 됐을 때 좀 더 뭐 좀 원활하게 본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성인에게 성생활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오히려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힘줄 때 심해지고 또 누우면은 괜찮아지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을 하는데 다른 질환들이 없을 때에는 같이 좀 진단을 좀 산부인과에 가셔서 진료를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뿐 아니라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람회의 이방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의약품 살인 사건. 책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네요.
1: 예.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네. 책 되게 위험한 책이라고요.
0: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게 범죄 예능이 되게 인기예요. 네. 그래서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재조명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어떤 사건의 실마리 그리고 숨겨진 원인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약품 살인 사건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제목이지만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의약품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약이 독이 됐던 실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는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의약품 살인 사건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살인 행각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서 남성에게 먹이는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0: 그랬죠.
1: 참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 사용됐던 이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 경련치료에 쓰이는 효과적인 약입니다. 약효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지만 이게 장기간 사용 시에 내성과 의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전문의의 철저한 관리하에 복용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살해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면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2023년에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이 약이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약이 범죄에 쓰이는 약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약은요. 마취제겸 진통제로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전쟁에서 수많은 부상병들을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이 지금 독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상당히 개탄스러운 겁니다.
0: 약이 약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정말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1: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약이 독이 된 사례들 그리고 약을 오남용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백승만이라는 분이신데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자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약 학대 교수시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이 약의 화학적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같은 물질이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약은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효과 그리고 위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무리 몸에 이로운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 어떨 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사용 방식과 조건에 따라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책을 읽으면 정말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먹는 약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사용될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인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책에는 주로 약이 독이 됐던 사건 사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는 계획된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의도치 않은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과실치사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자면 2018년 9월 달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응급대원으로 일하는 남성의 아내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워낙에 갑작스러운 사망이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뭔가 의심적인 것이 있었죠. 수사를 해보니까 이 남편의 계획살인이었습니다.
0: 아.
1: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7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는데요.
0: 네.
1: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데 사용한 살인도구였어요.
0: 네.
1: 안약이었습니다.
0: 아이고.
1: 주성분이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고 하는 이 안약은 눈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충혈기를 없애는데 사용되는 안약입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결막염 때 자주 사용하는 안약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네. 눈에 소량을 넣을 때는 안전하지만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직접 흡수가 되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킬 수 있고
0: 네.
1: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대원인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마시던 음료에 이걸 지속적으로 타서 먹였다고 그래요.
0: 아...
1: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이
0: 네.
1: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됐던 사례인 겁니다.
0: 참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넘어서

0: 싱가포르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서 수시로 주치의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약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전까지는 운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2009년 6월에 어느 날은 상황이 달랐다고 그래요. 프로포폴을 맞고 네.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숨을 쉬지 못했고요. 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1시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치의가 네.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됐죠.
1: 그랬죠.
0: 근데 문제는 네. 2009년 이 사건으로 주의 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약을 너무 쉽게 처방받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참 불행하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으로만 접했는데 참 얼마든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약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1: 네.
0: 약이 정말 좋은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오남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책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서 선망, 환각, 호흡마비, 심장 박동 증가, 실신을 유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1: 네.
0: 이 스코폴라민도 좋은 목적으로 소량을 사용하면 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게 바로 멀미약이에요. 이 스코폴라민을 적당히 쓰면 진정 효과도 있고 구역질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우주 개발 초기에 우주 비행사들이 멀미를 막기 위해서 복용했던 것이 바로 이 스코폴라민 성분이었다고 그럽니다.
1: 네.
0: 한때 우리가 왜 멀미하는 분들 귀 아래 붙였던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바로 그 성분으로 만든 패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저도 이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 때마다 자주 사용을 하는데
1: 네.
0: 코 막히면 뿌리는 스프레이 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것도 많이 쓰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폴란드에서 사망한 여성의 몸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코 막힘 약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원리가 이 코막힘 완화 스프레이도 원래는 코 점막의 혈관에 작용하도록 만든 의약품이지만
1: 네.
0: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의 효능만큼이나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1: 약의 효능만큼이나 사용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황이 이 정도라면 이런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나 장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약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또 별로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0: 16세기 약학자인 파라셀수스는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다. 중요한 건 양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의약품의 양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죠. 요즘 우리가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이 그 진통제 이거 역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이거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요. 간 독성을 유발하는 약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일본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해열제와 술을 남편에게 꾸준히 권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하는 진통제가 또 이런 아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0: 미국 켄터키대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약물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이 미국에서만 17여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그래요.
1: 네.
0: 근데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4만 명이었습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4배였다라는 거죠.
1: 아이고.
0: 그리고 사망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25만 명이었다고.

0: 겁니다. 네.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갖추고 있는 진통제조차도 술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 수치가 그렇게 놀라운 것만은 아닙니다. 약만 문제가 아니에요.
1: 또 뭐가 있을까요?
0: 요즘 많은 분들이 즐기는 건강기능식품. 이것이 사람에게 독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1: 네.
0: 1974년에 영국 런던에서 48살의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그래요.
1: 네.
0: 검시관이 밝힌 사망 원인은 당근 주스 중독이었습니다.
1: 당근 주스요?
0: 이분이 네. 건강식품 아주 극렬한 애호가였는데요. 죽기 전까지 열흘 동안 네. 매일 당근 주스를 4리터씩 마셨다고 그래요.
1: 네.
0: 너무 과했죠. 거기에다가 당근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했다고 그럽니다. 하버드대 기준 성인 남성의 1일 권장량을 터무니없이 초과한 양을 매일 먹고 있었던 거죠.
1: 네.
0: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기식 열풍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 네. 뭐 약물 오남용, 또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0: 예, 이 책에는요.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의약품의 어두운 이면을 상당히 현실감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전문 지식을 갖춘 범죄자들이 늘고 있고요.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1: 네.
0: 자본의 논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의약품의 세계를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것들을 통해서 약이 지닌 약과 독의 양면성 그리고 인간의 욕망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0: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긴 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책은 과학수사 추리물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1: 네.
0: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 도처에 넘쳐나는 시대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국가도 사회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좀 약이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약이 어떻게 사람에게 도구로 작용했는지 여러 흥미로운 사례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청 하늘광장에 있는 행복 플러스 가게에서 발달장애인 예술작가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고 굿즈 구매와 체험 활동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는데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열림일터에 발달장애인 예술작가들의 그림 작품들을 전시했고요. 이 작품을 활용해서 만든 노트와 에코백, 다이어리 등 다양한 굿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체험인데요. 관람객들이 컬러링 캔버스 템플릿에 색을 입히며 예술의 한 부분이 되어보는 시간도 마련했고요. 이번 전시는 7월 21일까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세계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서울시청 하늘광장 행복플러스 가게에서 그 이야기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김종국의 걷고 싶다.